0: 먹을 거니?
1: 큰 달걀이었는데.
2: 전화 끊는다. 빙고, 그냥 엄마가 오믈렛 만들게.
1: 빙고 도움 필요 없으세요?
2: 필요해. 하지만 엄마가 하면 빨리 할 수 있어서.
1: 좋아요.
2: 블루 연일 도와서 쟁반 준비를 하는 건 어때?
3: 안 도와줘도 돼요. 저 끝났어요.
2: 그럼. 저기 빙고, 소금 후추 병정들이랑 놀면 되겠다. 좋아하잖아.
1: 알겠어요, 엄마.
2: 다 됐다고. 루이, 아빠한테 이 샐러리 갖다 드려.
3: 네, 엄마.
2: 그럼 오믈렛 뚝딱 만들어볼까? 이건 내 전문이니까. 좋았어. 오믈렛 완성.
1: 어디로 가는 거야? 여왕님을 지키러 가지. 내 직업이야. 오, 나도 같이 갈래. 아니, 넌 여왕님을 지킬 수 없어. 왜 안 돼? 넌 잘할 수 없으니까. 아니, 나 잘할 수 있어. 아니, 집에 있는 게 더 나아. 하지만 나도 너처럼 병정이야. 그래, 근데 넌 나 같은 멋진 병정이 아니야. 아, 그렇구나. 안녕, 안녕. 뚜뚜뚜뚜. 여왕님 안녕하세요? 오, 안녕.
2: 지금 거신 전화는 연결이 끊겼습니다.
0: 아니, 뭐라고?
2: 빙고, 잠깐만. 엄마가 오믈렛 다 만들었어. 하지만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지가 않네.
1: 정말요?
2: 그래. 하나 더 만들게 빙고가 도와줄래?
1: 좋아요.
0: 거기 냄새나는 거 오믈렛 아니야?
4: 다시 올라가세요.
0: 맞네. 그냥 그거 좀.
2: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0: 뭐? 그럼 누구 거야?
3: 가세요. 내가 아빠를 뱉을게.
0: 제발. 먹을 게 필요해.

0: 아마도 이 잎사귀는 먹을 수 있을 거야.
1: 생일 축하해요.
0: 그거 음식이야?
2: 물론이지.
3: 빙고가 만든
0: 오믈. 어서
2: 해줘. 물러서 빙고. 손가락 아예 할 수도 있어.
3: 맛있었어요?
0: 빙고, 완전 솔직히 말해볼게. 내 인생에서 먹어본 오믈렛 중에서 최고였어.
1: 만세!
0: 하나 더 먹을 수 있을까?
3: 네!
2: 이제 이건 내가 치울게, 생일 주인공.
3: 아니요, 엄마, 빙고가 할게요.
2: 오, 그래. 고마워, 빙고.
3: 언니가 도울게. 고마워.
0: 아, 오믈렛 안에 달걀 껍질이 좀 있었어.
2: 오믈렛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깨뜨리는 게.
3: 우리가 치울게요!
2: 달걀이야.
4: 이제 무게중심을 팔로 옮기세요. 앞으로 숙인 다음 오른쪽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보세요.
2: 어우, 얘들아, 정말 이럴 거야?
3: 찰칵, 찰칵, 찰칵, 찰칵.
2: 그만!
3: 어, 이거 봐, 내일이니 꿈틀거려. 찰칵, 찰칵.
2: 얘들아, 그렇게 엉덩이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거야.
3: 우리 그냥 관광객이에요.
5: 처음으로 엉덩이를 본 거란 말이에요.
3: 찰칵, 어머, 어머, 잘 나왔는데?
2: 상관없어, 무례하잖아. 사진은 다른 데 가서 찍어요.
3: 알겠어요, 나뭇잎을 찍을게요. 나뭇잎 재밌어요. 찰칵, 찰칵, 찰칵.
5: 엉덩이 사진 찍는 게 왜 무례한 거예요?
2: 그냥 그런 거야.
5: 그냥 엉덩이잖아요.
2: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았어.
3: 알았어요.
2: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식기세척기 정리는 어때?
0: 아빠, 방으로 들어옵니다.
3: 아빠, 여기 나뭇잎 사진 보세요.
0: 멋진 나뭇잎이네, 빙고.
5: 아빠, 엎드릴 수 있으세요?
2: 블루이.
5: 왜요?
0: 아니, 안 할 건데. 어제 태어나지 않았거든.
3: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어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엎드려서 아빠 엉덩이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뜻이야.
3: 어제 태어났어요.
5: 언니 좋은 아이디어 있어.
2: 식기세척기 정리를 하겠다는 아이디어?
5: 아니요. 아빠, 어제 태어난 것처럼 흉내내 주실 수 있어요?
3: 네.
0: 아, 이런. 그냥 엎드리는 게 나을 뻔했나.
5: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어제 태어났어요. 준비. 그리고 어제 태어났어요.
6: 와우, 세상에 태어난 지 두 번째 날. 여기 이것들 좀 봐. 정말 멋지다. 이거 작고 파란 것 좀 봐. 오, 그리고 여기 빨간 것도.
3: 안녕.
6: 소리도 내잖아. 정말 굉장하다.
3: 누구한테 이거라고 하는

0: 거야?
1: 우리 이름이 있어.
2: 미안해. 어제 태어나서 그래. 이름이 뭔지 난 잘 몰라.
0: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말이야.
1: 맞아. 내 이름은 블루이야.
0: 내 이름은 빙고야.
2: 블루이? 빙고?
1: 맞아.
2: 나도 이름 가질 수 있어?
1: 넌 이미 이름이 있어.
0: 밴디토야.
2: 밴디토. 마음에 들어. 오, 이것 좀 봐. 이건 여태까지 본 것들 중에서 제일 멋져.
0: 그건 그냥 의자야.
2: 안녕 의자야. 내 이름은 밴디트야.
1: 의자는 말 못해.
2: 진짜야? 왜?
0: 살아있는 게 아니야.
2: 살아있는 거?
0: 응.
2: 살아있는 거?
1: 아니,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런가?
0: 그건 음식이라고 해. 입속으로 넣으면 돼.
2: 근데 이걸 왜 입속으로
3: 새로 태어난 기분이야.
2: 난 음식이 좋아.
3: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2: 그리고 의자는 말을 못해.
3: 얘들아,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1: 아빠는 어디 태어났어요?
0: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2: 살아있는 거니?
3: 우후, 안녕. 난 당신의 여보.
2: 나의 여보라고?
3: 그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보하고 싶으면 식기세척기 쓰는 법을 배워야 해.
2: 식기세척기, 여보. 와우, 새로 배울 게 정말 많네. 우와.
1: 여기는 바깥이야. 이렇게 풀들이 있고 그리고 나무들도 있어.
0: 울타리도.
4: 야! 조심해!
1: 무슨 일이야?
2: 저기 커다란 파란 거 안에 무서운 불덩어리가 있어.
1: 그건 해님이야. 원래 거기에 있는 거지.
0: 커다란 파란 건 하늘이라고 불러.
2: 아,
1: 이건 그네라고 해.
0: 밀어줘.
2: 밀어.
0: 아니, 다른 쪽으로.
2: 알았어. 밀어.
1: 아니, 이쪽으로.
2: 밀어. 이렇게.
1: 여기는 도로라고 하는 곳이야. 도로에는 차도 있고 그리고 새도 있어.
0: 쓰레기.
2: 해님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원래 저기 있는 거래요.
3: 알았어요.
1: 이리 와, 밴디트.
2: 왜?
0: 계속 걸어가.
2: 나 여보 있어요.
1: 알았어, 밴디트. 근데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님 이야기는 안 해도 괜찮아.
0: 맞아.
2: 왜?
1: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2: 알았어, 음식이 필요해.
5: 예, 스테이크랑 베이컨이 들었네. 음식.
6: 안녕, 밴디.
1: 아빠 안 돼요.
5: 그건 내 빵이야.
1: 안 돼요.
2: 이리 내놔.
5: 음식. 소스를 다 먹어버렸잖아.
1: 죄송해요, 럭키 아빠. 어디 태어났었는데.
5: 그런 것 같네. 음식.
1: 더 이상 붙잡겠죠.
0: 도망가세요, 아저씨.
5: 근데 나 저쪽으로 가야 해.
2: 음식.
1: 어떡하세요.
2: 잘 가, 음식.
1: 사람들 음식을 막 뺏으면 안 돼.
2: 왜?
0: 왜냐면 그건 내 거가 아니니까.
2: 내 거?
0: 응, 모든 사람들 물건이 다 내 거가 아니야. 알았지?
2: 모든 사람들?
1: 맞아. 사람들 음식을 뺏으면 안 돼. 해님 이야기도 하지 마. 알았어? 그냥 우리 말을 믿어야 해.
2: 왜?
1: 왜냐면 우리가 더 오래 살아봤기 때문이야.
2: 그래, 맞아. 내가 어제 태어났으니까.
6: 안녕, 밴디트.
2: 나 해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6: 그래.
2: 이름?
0: 그거 이름이...
1: 잠깐만, 빙고. 이름을 말해주니까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 같아. 그냥 오늘은 혼자 구경하게 내버려두는 게 어떨까?
0: 응, 이름은 나중에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2: 이름?
0: 이름은 상관없어. 그냥 봐.

0: 안녕 의자.
1: 이제 됐어요. 어제 태어났어요. 놀이 그만해요.
0: 어, 정말이야?
1: 네,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어요. 감사해요.
0: 다행이네. 나도 즐거웠어. 새로 태어난 것 같아.
1: 빙고, 식기 세척기 정리하기 좀 도와줄래? 좋아.
2: 어, 우리 딸들 착하기도 하지. 어, 얘들아?
1: 네?
2: 아빠랑 어제 태어났어요. 놀이 끝난 거지?
1: 네.
2: 그렇구나. 그냥 궁금해서.
0: 블루이, 빙고처럼 조금만 조용히 있을 수 있어?
1: 못해요!
2: 블루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 어딨어? 반납해야 해. 더러운 거북이 슈머틀 책 못 봤니?
1: 아니요! 더러운 거북이 슈머틀 책 못 봤어요!
2: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잘 기억해야지.
1: 빙고는 잘해요!
2: 빙고는 책 읽고

0: 나면 가지런히 정리를 잘해요.
1: 다행이다.
2: 딩동, 음식 나왔어요.
1: 어, 치즈랑 잼. 아, 저, 빙고는 치즈랑 잼 싫어요.
2: 뭐?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1: 아니요, 블루이 언니만요. 빙고는 바나나랑 땅콩바다 좋아요. 우와.
2: 너희 둘은 같은 부모님에 같은 집에 같이 컸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1: 모르겠어요.
2: 아, 이건 아빠 진심인데 너희 둘이 같다면 아빠 인생이 훨씬 쉬워질 것 같다.
0: 그러게 말이야.
1: 빙고, 아이디어가 있어. 알았어.
2: 잠깐, 뭐? 잠깐만. 아,
0: 왜 자꾸 일을 만드는 거야?
1: 언니, 뭐 찾고 있는 거야? 색분필. 오, 팔 더 봐봐. 이거 정말 재밌겠는데?
2: 좋아, 끝. 준비됐어, 빙고. 땅콩버터랑 바나나.
1: 우와. 블루이 이바니아니는 작은 블루이.
0: 오, 귀여워라.
1: 저희 소개를 해볼게요. 전 블루이고, 여긴 작은 블루이에요.
3: 안녕하세요.
1: 저랑 똑같아요. 보세요. 치즈랑 잼 먹어봐, 작은 블루이. 우린 치즈랑 잼 좋아해.
3: 진짜 맛있어.
1: 맞죠?
2: 오늘 하루 길어질 것 같네.
1: 좋아, 작은 블루이.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난 심각한 걸 시리얼이라고 말해. 어, 춤추는 것도 보여줄게. 난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도 좋아해. 그거야. 그리고 난 계속해서 말을 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냥 소리를 내는 거야.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그리고 노래하는 걸 좋아해.
3: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1: 아니,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0: 대체 어딨지?
1: 제잘 제잘 제잘.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걸 좋아해. 뭐 하고 계세요?
0: 뭐 하고 있는지 알잖아, 블루이.
1: 근데
0: 지금
1: 대답은 끝까지 잘 안 들어. 오, 그리고 엉덩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팡팡 치는 걸 좋아해.
0: 진짜 그만두지 못해.
2: 잠깐만, 블루이. 여기 잔디 깎은 거 저기 손수레에 전부 담아줄래?
3: 네, 아빠.
1: 지금 어디 가려는 거야?
3: 아빠를 도우러. 난 손수레가 좋거든.
1: 빙고가 손수레를 좋아해. 빙고가 아빠를 도와줘. 넌 이제 작은 블루이야.
3: 아, 맞다.
1: 블루이는 잔디 깎아놓은 거 안 좋아해. 이건 내 진심이라고.
3: 하지만 아빠가 시킨 일이잖아.
1: 그게 진짜 시리얼인지 볼까? 저기요, 힘센 아빠.
2: 또 시작이네.
1: 여기 잔디 깎은 거 말인데요. 왜 이걸 우리가 손수레로 치워야 하는 거죠? 이건 우리 거 아닌데요.
2: 냉장고 안에 음식 들어있는 거 알지? 그것도 너희 거 아니야. 그거 먹고 싶으면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걸?
1: 좋아, 이건 시리얼이야.
3: 안녕, 손수레.
2: 작은 블루이, 너무 시끄러워.
1: 응, 작은 블루이. 난 집안일 할 때는 노래 잘 안 불러. 난 그냥 투덜거리면서 지금 너보다 일을 천천히 할 뿐이야. 아!
3: 아하! 우리가 왜 이걸 해야 해요?
4: 아, 너무 더워.
2: 알았어. 혹시 말인데 빙고가 둘이면 안 될까?
1: 아니요. 블루이 둘은 영원해요. 아하하!
4: 나 바라봐. 아!
2: 빙고 둘.
1: 그래. 여기 있어. 꼬리부터 시작해.
3: 아빠 여기.
2: 어?
3: 여기 큰 빙고예요.
1: 안녕하세요. 잔디 깎은 거 정리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2: 그래?
1: 어서와, 작은 빙고.
2: 좋은데?
3: 빙고 옷소리 안아주는 척 좋아. 펑!
1: 펑!
3: 이제 침대에 놓아줘. 잘 자.
1: 잘 자, 잘 자.
0: 어디 있는 거니, 슈머틀?
1: 여기 있어요.
0: 어? 고마워.
1: 큰 빙고야.
0: 큰 빙고?
2: 빙고 둘이죠. 정말 이대로라면 너무 좋겠네.
1: 뭐라고요?
0: 여보.
2: 아, 난 그런 뜻이. 아, 블루이 잠깐만.
3: 큰 빙고.
2: 근데 진짜로 빙고 둘이 좋은 걸?
0: 어, 맞아.
3: 저기 큰 빙고.
1: 큰 빙고 어느 침대에 앉을지 잘 모르겠어.
3: 괜찮은 거야?
1: 엄마랑 아빠는 빙고만 둘을 원해. 블루이는 필요가 없나 봐.
3: 정말 너무해.
1: 내가 귀찮아서 그런 거야. 빙고는 하나도 안 귀찮아해.
3: 빙고도 그래. 빙고 진짜 귀찮아해.
1: 정말로?
3: 응. 빙고는 조금 다르게 귀찮아. 보여줄게. 테이프가 어디 갔지?
1: 여기 있어.
4: 오, 고마워. 그리고 가짜 이빨 좀 찾아줄 수 있어?
1: 오, 당연하지. 여기 있어.
2: 아, 좋다. 평화롭구만.
5: 아! 빙고, 뭐야? 아, 그만해. 무섭게 왜 그래? 어? 저리 가! 아! 저리 가라고! 어?
6: 여기 무슨 일이야? 어? 빙고! 어? 어? 빙고들아, 그만해!
5: 들어와! 이제 그만! 지금부터 블루이 하나랑 빙고 하나면 좋겠어. 알아들었지?
1: 방금 들었어? 좋아요?
7: 이제 안전하겠지?
2: 그럴 거야. 20분 지났으니까.
1: 야! 짜잔!
8: 아, 안전하네.
9: 좋아, 시작.
1: 안녕, 친구들. 나는 머핀이야. 장난감 함께 열어보기 온 걸 환영해. 근데 아빠, 화장실 먼저 갈래요.
9: 머핀!
1: 안녕, 장난감 함께 열어보기 온 걸 환영해. 오늘은 이 덤프트럭을 소개해보도록 할게. 아빠, 머핀은 덤프트럭 싫어요. 고양이 뚜껑도 소개하고 싶어요.
9: 머핀,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덤프트럭이야. 그냥 계속해.
1: 근데 머핀은 고양이 뚜껑도 소개하고 싶어요. 좋아, 그럼 그냥 이걸 열어보도록 할게. 방열이잖아.
9: 망가뜨리면 안 돼.
6: 쉽게 열릴 것 같지 않은데.
1: 이건 덤프트럭이야.
9: 버튼을 눌러야지.
1: 에이,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
9: 더 세게 눌러.
1: 안 되는 것 같아요.
9: 제대로 눌러봐.
1: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건전지를 넣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줘.
9: 아, 다행이다.
1: 아, 이거 정말 멋있는데? 돌멩이를 트럭 뒤에 실으면 좋을 것 같아.
9: 머핀! 안 돼! 동영상 촬영용이야! 먹지 마!
1: 이건 덤프트럭이야. 이렇게 맘에 안 드는 장난감 처음이야. 완전 별로라고.
4: 삭스가 가져도 돼?
1: 안 돼! 내 거야!

저는 우리 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너지는 그 순간 호르몬은 우리한테 SOS를 보내고 있는데 그 호르몬의 언어를 통역해 주는 것이 네오미내과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0: 변이 딱딱하고 어떤 데는 돌덩이 같습니다.
1: 그냥 있는 대로 힘을 줘야 돼요.
2: 봐도 가듯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져 나와요.
3: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4: 대변이 장내 오랫동안 정체가 되게 되면 또 합병증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0: 변비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고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1: 홍악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페이첵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시네마 닥터 지바고 2부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밤 11시 10분 한국 영화 특선 11번째 엄마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하,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셔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확증 편향이라는 인지 심리학 용어가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알고리즘이 고도화되면서 익숙한 생각과 비슷한 정보만 반복적으로 접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죠. 미디어가 세상을 비추는 올바른 창이 되기 위해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균형 있는 시선을 갖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오늘도 시청자 리포트는 날카로운 비평과 깊이 있는 성찰로 한 주간의 EBS 프로그램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들의 소중한 평가를 들어보는 시청자 리뷰 시간 함께합니다. 김혜람 교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시청자들에게 먼저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부터 알려주시죠.
3: 지난 6월 2일 방송된 지구 영웅 번개맨 시즌 3 암흑 보석의 주인편에 대한 의견 준비했습니다. 지구 영웅 번개맨은 EBS 대표 캐릭터 번개맨이 유치원 선생님으로 변신해 아이들과 함께 모험을 펼치며 성장하는 판타지 교육 드라마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편은 새롭게 시작한 세 번째 시즌의 첫 회차로 우주를 정복하려는 악당 조그마왕이 강력한 힘을 지닌 암흑보석을 손에 넣으려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암흑보석이 진짜 주인을 찾아 지구로 날아가면서 긴장감은 한층 높아집니다. 지구에서는 평범한 소녀, 노사랑의 일상이 그려지는데요. 전학 첫날부터 친구들과 부딪히며 소외감을 느끼는 사랑이의 모습을 통해 평범한 아이가 어둠의 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선과 악의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은 새 주인공 노사랑을 단순히 심술궂은 아이로만 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노사랑의 가족은 태권도 대회를 앞둔 언니 희망에게 온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반찬도 보약도 언니에게 맞춰지고 노사랑이 먹고 싶다던 치킨까지 언니 대회 때문에 다음에 먹자며 미뤄집니다. 게다가 언니 때문에 전화까지 오면서 아는 친구 하나 없는 상황이고요. 친구들에게 짓궂게 굴거나 잃어버린 자기 머리핀 대신 언니의 머리핀을 자꾸 가져가며 다투는 노사랑의 행동 뒤에는 언니와 비교당하고 관심에서 밀려나며 느낀 소외감과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아, 한 시간 전에 이는 교육적으로 보아도 의미 있는 설정이라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심술궂거나 공격적인 행동은 그 자체로 나쁜 행동처럼 보이기 쉽지만 그 뒤에는 외로움이나 서운함 같은 감정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사랑의 이야기처럼 행동의 이유를 함께 보여주는 구성은 교실에서도 아이의 행동만 보고 혼내기보다 그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수업 중 태평이가 허락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오래 걸리냐는 선생님 번개맨의 질문에 짧은 반말로 대답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번개맨은 아이의 무례한 태도나 반말을 훈육하기보다는

0: 마치 쩔쩔매는 것처럼 얼른 다녀오자라며 다급하게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 장면이 다음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교실을 비워야 하는 서사적 장치였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사에 대한 아이의 예의 없는 언행과 단호한 훈육의 부재가 여과 없이 방송될 경우 시청하는 어린이들이 이를 일상적인 말버릇이나 따라해도 되는 행동으로 여겨 그대로 모방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소녀가 어둠의 힘과 어떻게 얽혀갈지 또 번개맨과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다음 회차가 기대되는 첫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1: 항상 이 부분이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재미적인 요소를 좇을 것인가, 교육적인 요소를 좇을 것인가. 그 균형감은 늘 고민이고 숙제거든요. 선생님으로서 절대로 좀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주의사항들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성인이 보기에도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예를 들어 먹을 것을 떨어뜨려도 3초 안에 주우면 괜찮다. 이런 요소들은 아이들도 성인들도 웃을 수 있는 요소라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극중 태평이가 선생님을 신하 부리듯 하는 그런 모습은 제가 아무래도 교사다 보니까 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재미적인 요소를 넣는 거는 좋으나 이제 기본적인 예의나 존중의 선이 지켜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통 보는 어린이 드라마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사회적 관계나 태도를 학습시키는 거울 것 같으니까요.
1: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프로그램 또 얘기 나눠볼까요?
0: 지난 6월 3일에 방송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평생 아껴 411억 나눈 자린고비 의사편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는 부자들이 성공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살펴보며 진정한 부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는 경남 창원에서 32년째 산부인과를 운영하며 병상 1,008개 규모의 종합병원을 일군 하충식 원장님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30여 년 동안 41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역사회에 기부해온 자린고비 의사의 삶을 통해 검소함과 나눔의 의미를 함께 짚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원장이 자신의 출발점을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대목이었습니다. 지방의대 출신으로서 느꼈던 차별과 서름을 담담하게 털어놓으면서 바로 그 경험이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크고 좋은 병원을 만들겠다는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으로 이어졌다고 말하는데요. 서울로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좋은 진료를 받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단 4개의 병상에서 시작해 지금의 병원을 일군 그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성공담을 넘어 지역 의료라는 화두로 확장되어 무척 진정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며 바쁘게 사느라 아이들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주지 못했다고 말하는 장면도 기억에 남습니다. 성공에는 늘 선택과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요. 진로나 삶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장면이라고 느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의 이번 회차를 보다 보면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사생활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인상을 받곤 합니다. 시청자로서 백만장자에게 정말 얻고 싶은 것은 백만장자가 어떤 태도로 살아왔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개인의 사생활을 너무 자세히 파고들다 보면 정작 전하고자 한 삶의 태도나 교훈이 옅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생활을 보여주는데 무게를 싣기보다 어떤 가치를 지향하며 살아왔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프로그램의 메시지가 더 분명하게 남았을 것 같습니다.
1: 네, 백만장자의 사생활이 너무 많이 드러나면 삶의 태도나 뭐 교훈적인 부분이 좀 퇴색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백만장자의 일상 속에 녹아있는 혹은 삶 속에 녹아있는 어떤 가치관들을 들여다보고 싶은 게 큰 거잖아요.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잘 녹일 수는 없는 걸까요?
0: 아, 사실 제가 보면서 안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 했던 부분은 출연자분들의 러브스토리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 백만장자의 은밀한 사생활을 살펴본다 이런 설명도 있긴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분량을 적당히 둬도 괜찮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량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했기 때문에 좀 줄여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백만장자의 일상을 쭉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백만장자의 인생 가치관이 드러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시청자들이 직접 궁금한 건그 과정에서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또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니까 그에 맞는 좀 일상생활을 중점으로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사실 뭐 성공담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 삶인가 그 부분을 우리는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은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람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람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리뷰해 주시죠.
0: 지난 6월 6일에 방송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집을 샀더니 개가 왔어요. 편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설태현 수의사가 반려견의 문제 행동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는 강원도 홍천의 한 시골집에서 8년을 살아온 뽀삐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함께 지내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잇따라 세상을 떠나면서 뽀삐는 빈집에 홀로 남아 세 번의 계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뽀삐를 옆집에 새로 이사 온 가족이 따뜻하게 거두면서 건강을 되찾고 새 보금자리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제목처럼 뽀삐의 행동을 문제로만 보지 않고 그 이유를 찾아가는 시선이었습니다. 자꾸 옛집을 찾아가고 계단을 어려워하고 멀리까지 탈출하는 뽀삐의 행동에는 8년 동안 살았던 장소와 먼저 떠나보낸 보호자에 대한
2: 여기가 뽀삐
0: 그리움이
2: 집인가
0: 담겨
2: 봐요.
0: 있었는데요.
2: 판자리에
0: 마음에
2: 엿것이 만든
0: 남았던
2: 시체.
0: 장면은 뽀삐가
2: 삐,
0: 할아버지의
2: 할아버지 보고
0: 옷과
2: 싶어서 그런
0: 할머니의
2: 건가?
0: 신발을 자기 집 안에 끌어다 놓고 빈집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려동물도
2: 뽀삐가
0: 사람처럼
2: 할아버지와
0: 깊은
2: 살았는데요.
0: 애착과 그리움,
2: 할아버지와
0: 상실의
2: 헤어지고
0: 감정을
2: 삐,
0: 느낀다는
2: 빈집의
0: 것을
2: 출근도장을
0: 잘
2: 찍고
0: 보여주는
2: 있다는데요.
0: 장면이었습니다. 뽀삐는 할아버지에게
2: 아,
0: 누구보다 큰 사랑을
2: 그러고 보니
0: 받고
2: 뽀삐 집에
0: 자랐습니다.
2: 옷이 하나 있었죠?
0: 하지만 새 가족과
2: 할아버지 옷이
0: 함께
2: 하나요?
0: 받은 첫
2: 괜찮은가
0: 건강검진에서는
2: 보죠.
0: 여러
2: 일단은
0: 질병이
2: 친구가
0: 한꺼번에
2: 심장이 조금 안
0: 발견됐습니다.
2: 좋아요.
0: 아끼는 마음이
2: 심장에서
0: 곧
2: 심장이
0: 충분한
2: 꺼져
0: 돌봄으로
2: 있고,
0: 이어지지는 못했던
2: 그다음에
0: 것이죠.
2: 심근사상 중독 관련돼
0: 사실
2: 있고,
0: 이것은 뽀삐만의
2: 진딩이
0: 일이
2: 얘기한 질병
0: 아니라
2: 중에
0: 시골에서
2: 아나콘다 사마
0: 마당개로
2: 애는
0: 살아가는
2: 늦지 않고 두 가지
0: 반려견들이
2: 질병을
0: 흔히
2: 쌓았어요.
0: 마주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가까이에
2: 핏핏거리는
0: 동물병원이
2: 심장
0: 없거나
2: 때문에
0: 진료비가 부담되어
2: 심장이 한쪽
0: 정기적인
2: 심장이
0: 검진이나
2: 감염돼
0: 치료
2: 있어서
0: 같은 실질적인
2: 건강이
0: 의료
2: 더
0: 혜택을
2: 힘들어요.
0: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뽀삐가
0: 그래서
2: 심장병이라고요?
0: 이 프로그램의
2: 그러면
0: 역할이
2: 말이
0: 더
2: 안
0: 의미 있게
2: 되구나.
0: 느껴졌습니다.
2: 알았어요.
0: 전문가가 직접
2: 힘들었던 거래.
0: 보호자를 찾아가
2: 그다음에
0: 진단하고
2: 가장 쉬운
0: 실질적인
2: 걸로
0: 조언을
2: 용기내는
0: 건네는
2: 거.
0: 구성은 특히
2: 여기서 손을
0: 시골에서
2: 보고
0: 강아지를
2: 용기 더.
0: 키우시는 어르신들처럼
2: 여기 쪽으로 뛰는 거예요,
0: 평소
2: 요즘에.
0: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2: 뽀삐.
0: 어려웠던 분들께 실제로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뭐였지? 제가 조금 걱정되는
0: 다만
3: 게
0: 한 가지 바라는 점이
3: 연습을 하다
0: 있다면
3: 보니까
0: 프로그램의 강점을 살려
3: 호흡수가 너무
0: 시골
3: 빨리
0: 강아지들이 처한
3: 올라가고
0: 현실을
3: 네,
0: 조금 더
3: 호흡수가 빨리
0: 적극적으로
3: 올라가는 이유 중에
0: 짚어주었으면
3: 이런
0: 하는 것입니다.
3: 심장과 관련된 질환들
0: 뽀삐의 사연을
3: 심장으로 키울
0: 보여주는
3: 가능성이
0: 데서
3: 좀
0: 한
3: 많이
0: 걸음 더 나아가
3: 의심이 돼서
0: 보호자가
3: 오늘
0: 큰
3: 너무
0: 비용을 들이지
3: 뭘
0: 않고도
3: 많이
0: 챙길
3: 시키면
0: 수
3: 안될것
0: 있는
3: 같아요. 또
0: 기본적인
3: 다른 것좀
0: 관리에는
3: 걱정이신
0: 어떤 것이
3: 분들도
0: 있는지를
2: 눈
0: 함께 안내해
2: 한쪽을 계속
0: 주었다면
2: 떨고 이렇게
0: 비슷한
2: 비비더라고요.
0: 환경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께
3: 설마
0: 더
3: 알레르기도
0: 폭넓은
3: 아니겠죠?
0: 도움을 줄수
3: 뭐지?
0: 있었을
3: 뽀삐
0: 것이라고
3: 집에서
0: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차는 떠난
2: 언뜻 봐도
0: 보호자를 기다리던
2: 수심이네요,
0: 한
2: 저는.
0: 마리의 개가
3: 이게
0: 새로운
3: 암순이에요.
0: 가족과 전문가의
3: 이것들은요. 그러면서
0: 도움으로
3: 염증이 생겨서
0: 다시
3: 눈이 간지럽고
0: 건강을 찾아가는
3: 고쳐져서
0: 과정을 통해
3: 열 마리는
0: 사랑한다는
3: 있었는데.
0: 것과 책임진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2: 세상에
0: 생각하게 한
2: 빨리
0: 따뜻한
2: 도와주세요.
0: 이야기였습니다. 문제 행동 뒤에
2: 급히
0: 숨은
2: 뽑아낸
0: 이유를
2: 암충
0: 끝까지
2: 아직
0: 들여다보고
2: 많이 남았는데요.
0: 보이지 않던 아픔까지
4: 뽀삐야 괴롭겠다.
0: 함께 보듬어가는
3: 병원에서
0: 모습에서
3: 수용소
0: 이
3: 쏘면서
0: 프로그램이
3: 잠안
0: 가진
3: 들더라고요.
0: 힘을 잘 보여준 회차였다고
3: 뽀삐야.
0: 생각합니다.
1: 시골 강아지들의 현실을 함께 짚어준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떤 정보들을 좀 담는다면 보호자들에게 더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0: 네, 시골 어르신들한테 강아지는 정말 반려견으로서 평생을 함께 지내는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듬뿍 주시는데 잘못 챙기는 이유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시골 견들에게 많이 걸리는 질병으로 심상사상충이나 그리고 진드기 같은 걸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를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지자체별로 마당개 사업이라고 해서 그 밖에서 지내는 강아지들을 위한 여러 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경우도 어르신들께서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해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는 길이 결국은 사람을 이해하는 태도와 닮았다. 뭐 이런 말씀이 인상적으로 남은 것 같아요. 자, 다음 프로그램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지난 6월 4일 방송된 처음 배우는 AI 1강 AI와 어떻게
3: 지리순란에도
0: 친해져야
3: AI
0: 할까
3: 세상에서
0: 편에
3: 가장
0: 대한
3: 빠르게
0: 의견을
3: 발전하고
0: 준비했습니다.
3: 있다. 글을
0: 처음
3: 쓰고
0: 배우는
3: 글을
0: AI는
3: 읽고
0: 초등학생의
3: 영상을
0: 눈높이에
3: 만들고
0: 맞춰
3: 음악을 작곡하고
0: 공부와 취미
3: 코딩을
0: 활동에
3: 하고
0: AI를
3: 번역을
0: 활용하는
3: 하고
0: 방법을
3: 질병을
0: 알기
3: 치료하고
0: 쉽게
3: 네가
0: 안내하는 교양
3: 상상하고 있는
0: 프로그램입니다.
3: 모든
0: 이번
3: 일은
0: 회차에서는
3: AI는
0: AI의
3: 하고 있습니다.
0: 개념과
3: 근데
0: 딥러닝,
3: 문제는
0: 프롬프트
3: 어떻게 쓰는
0: 작성법,
3: 거죠?
0: 그리고
3: 제가
0: 꼭
3: 지금 그 답을
0: 지켜야 할
3: 알려드릴게요.
0: AI 윤리
1: 어린이
0: 규칙
1: 여러분,
0: 네 가지를
1: 안녕하세요. 처음
0: 다루었습니다.
1: 배우는
0: 가장
1: AI의
0: 인상
1: 진행을 맡게
0: 깊었던
1: 된
0: 부분은
1: 지금이라고
0: 자칫 어려울 수 있는
1: 합니다.
0: AI의
1: 당사자
0: 기술적
1: 저희
0: 발전
1: 팀에서
0: 과정을
1: 유동자
0: 어린이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1: 눈높이
0: 맞춘
1: 측정
0: 비유로
1: 그리고
0: 설명한
1: 시험 등을
0: 점입니다. 과거의
1: 기억해야 하는
0: AI
1: 것이
0: 학습
1: 가장
0: 방식과
1: 빠르다.
0: 현재
1: 이런
0: AI
1: 하나의
0: 학습
1: 사상
0: 방식인
1: 기술에서
0: 딥러닝의
1: 만들어진
0: 차이를
1: 결과는
0: 고양이와
1: AI의
0: 웰시코기를
1: 기술의
0: 구별하는
1: 한계가 있기도
0: 예시로
1: 다르게 다르다.
0: 재미있게 풀어
1: 저도
0: 설명했는데요.
1: 대학교 연구팀이
0: 복잡한
1: 아니야
0: 설명
1: 우리는 그렇게
0: 대신
1: 하지 않겠어.
0: 시각적인 상황으로
1: 교양이 대신
0: 빗대어 설명하여
1: 고양이 사진을
0: 아이들뿐만
1: 찍어서
0: 아니라
1: 청바지
0: AI가
1: 어린이에게
0: 낯선
1: 보여줬어.
0: 어른들도
1: 그랬더니
0: 단번에
1: 굳이
0: 이해할 수
1: 우리가
0: 있을
1: 기술
0: 만큼
1: 설명하지
0: 유익한
1: 않겠어.
0: 구성이었습니다. 또
1: 내가
0: 방송 후반부에
1: 누가
0: AI
1: 가장
0: 윤리 약속을 비중
1: 100일짜
0: 있게
1: 기술
0: 다뤄둔
1: 분야 이런 데
0: 점도
1: 제출하는 것도 문제가
0: 긍정적이었습니다.
1: 될수 있다는 것도
0: 단순히
1: 꼭
0: 기술의
1: 기억해야 하는
0: 편리함만
1: 거죠.
0: 강조하지
1: AI는
0: 않고
1: 쉽게 말하자면
0: 잘못된 정보나
1: 인간의
0: 저작권
1: 수명이
0: 문제를 잘
1: 가장 긴 것이다.
0: 짚어주었고요.
1: 그래서 이 친구에게 도움을
0: 무엇보다
1: 줄 때는
0: 나의
1: 우리가
0: 성장
1: 사업을
0: 기회를 뺏기지
1: 어떻게 하는지
0: 않기 위해
1: 굉장히
0: 주체적으로
1: 중요하다는
0: 사용해야 한다는
1: 적절한
0: 점을
1: 윤리를
0: 강조한
1: 지켜서
0: 부분이
1: 잘
0: 눈에
1: 쓰면 나
0: 띄었습니다.
1: 혼자 하던 일을 이
0: 다만
1: AI는
0: 주
1: 누구든지 친구와
0: 시청층이
1: 함께 할수
0: 초등학생인
1: 있으니까
0: 만큼
1: 평생
0: 전문 용어를
1: 지격하는
0: 설명하는 데 있어
1: 대학교
0: 조금 더
1: 언어
0: 세밀하고
1: 모든
0: 친절한
1: 기술
0: 자막과
1: 중요하다는 게
0: 부연
1: 중요한
0: 설명이
1: 언어
0: 있으면
1: 아
0: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1: AI는 내가
0: 남았습니다.
1: 연구팀이 만들었던
0: 예를
1: 방식을
0: 들어
1: 우리가
0: 딥러닝을
1: learning
0: 설명할 때
1: learning이란
0: 영어
1: 말이야
0: 스펠링 자막만
1: 학습한다는 뜻이거든.
0: 등장했는데
1: 그래서 그 딥러닝의
0: 초등학생이라면
1: 발견으로 인해서
0: 심층학습이라는 우리말
1: 지금처럼
0: 뜻을
1: AI가
0: 함께
1: 갑자기
0: 풀어 설명해
1: 똑똑해지길
0: 주어야
1: 바랍니다.
0: 했다고
1: 그래
0: 생각합니다.
1: 알지
0: 또
1: 친구가
0: 방송에서
1: 나한테 영어로
0: 프롬프트와
1: 프롬프팅
0: 프롬프팅 두 용어를 번갈아 사용하고
1: 그래서
0: 자막에도
1: 우리가
0: 두 용어가
1: 정보라고
0: 섞여서
1: 지불을 했다.
0: 등장하는데요.
1: AI한테 뭔가
0: 이제
1: 시켜줬을
0: 막
1: 때나
0: AI를 배우는 아이들이
1: 프롬프트 쓸모
0: 헷갈리지
1: 있어
0: 않도록
1: 라고
0: 처음부터
1: 하면
0: 두 단어의 뜻과
1: 물어본다고 하면
0: 차이를
1: 이거 풀어줘.
0: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1: 간단하게 이렇게
0: 훨씬
1: 친절한
0: 좋았을
1: 언어보다
0: 것으로 생각합니다.
1: 내가 지금
0: 우려스러웠던
1: 초등학교
0: 부분은
1: 3학년인데
0: AI 도구의 사용
1: 내일까지 이거를
0: 연령에 대한
1: 해결해서
0: 안내가
1: 가야 해.
0: 없었던
1: 근데 난이
0: 점입니다.
1: 문제가
0: 방송에서는
1: 프롬프트 해결이
0: 초등학교
1: 잘 될지
0: 3학년을 예시로
1: 내가
0: 들며
1: 구체적으로
0: 프롬프팅을
1: 나에 대한 상황을
0: 설명했고
1: 잘 설명할수록
0: 마지막
1: AI가
0: 숙제로는
1: 뭐라고
0: 어떤
1: 비유를
0: 툴이든
1: 해서
0: 좋으니까
1: 나보다
0: AI를
1: 예측이
0: 켜서
1: 어렵다는 사실을
0: 로그인하고
1: 확신하게
0: 시도해보라고
1: 해준다.
0: 독려했습니다.
1: 다시 말해서
0: 하지만
1: 내가
0: 실제로
1: 구체적인
0: 대형
1: 언어로 말을
0: AI
1: 잘할수록
0: 기업들은
1: AI가
0: 약관을
1: 내가
0: 통해
1: 원하는
0: 만
1: 단어를
0: 14세
1: 쓸 것이다.
0: 이상부터
1: 그렇게
0: 사용할 수
1: 이해하시면
0: 있음을
1: 되겠죠?
0: 명시하고
1: 거기서 가장
0: 있습니다.
1: 좋은 방법은
0: 실제
1: AI를
0: 초등학교
1: 파악하는
0: 교실에서도
1: 거죠.
0: AI
1: 그렇지.
0: 도구를
1: 그럴
0: 수업에
1: 기회가
0: 활용할
1: 올 수도
0: 때는
1: 있네.
0: 부모님의
1: AI한테
0: 사전 동의가
1: AI야.
0: 없으면 사용할 수 없으며
1: 네가 지금
0: 동의를
1: 나와
0: 받더라도
1: 같은 초등학교
0: 반드시
1: 3학년이라고
0: 교사나
1: 생각하고
0: 보호자의
1: 이
0: 철저한
1: 문제에 대한 추이를
0: 지도하에서만
1: 쓴다면
0: 사용하도록
1: 어떻게
0: 엄격히
1: 해볼 것
0: 관리하고
1: 같은지
0: 있습니다.
1: 역할극이 들어가는
0: 따라서
1: 순간
0: 초등학교
1: AI는
0: 3학년
1: 거기에서
0: 또래의
1: 정확하게
0: 아이들에게
1: 이해하게 됩니다.
0: 무작정 혼자
1: 그래서 어려운
0: 접속해서
1: 단어를
0: 대화를
1: 말하지
0: 나눠보라고
1: 않는데
0: 권장하는 것은
1: 헬스바라는
0: 현행 서비스 약관과
1: 우리가
0: 교육현장의
1: 역할극이라는 걸 사실은
0: 정보통신 윤리에 어긋납니다.
1: AI한테
0: 따라서
1: 헬스바를
0: 기기의
1: 보여달라고
0: 사용법을
1: 하고
0: 가르치기에
1: 쉽게
0: 앞서
1: 말해서
0: 이 도구들은
1: AI는 지금
0: 13세
1: 뭐든지
0: 이상부터
1: 될
0: 쓸
1: 수
0: 수
1: 있는
0: 있으니
1: 존재니까
0: 어린이
1: 나에게
0: 친구들은
1: 필요한
0: 반드시 부모님의
1: 필터를
0: 동의를
1: 뿌려줘.
0: 얻고
1: 예를
0: 어른의
1: 들어서
0: 지도하에
1: AI가
0: 안전하게
1: 똑바르게
0: 사용해야
1: AI를
0: 한다는
1: 지도하는
0: 미디어
1: 것은
0: 윤리와
1: 맞는 것처럼
0: 절차를
1: 틀린 얘기다.
0: 맨 먼저
1: 그것도 우리가
0: 짚어주었어야 한다고
1: 한다.
0: 생각합니다.
1: 프로그램의
0: 전문성을
1: 잃지 않는 것만큼이나 시청자층을 배려하는 마음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예람 교사와 함께 EBS 각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4: 네, 이번 순서는 이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다큐프라임, 당신의 뇌는 뛰고 있는가? 그리고 피지컬 AI, 신입사원이 되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 달려, 왜 달려?
4: 당신의 뇌는 뛰고 있는가는 최근 불고 있는 러닝 열풍을 뇌과학적으로 접근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실험을 통해 달리기가 우리의 뇌를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주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또 다큐프라임 피지컬 AI 신입사원이 되다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인간의 노동 현장에 투입되며 벌어지는 변화와 또 그로 인해

0: 다가올 미래를 조망한 다큐멘터리로 AI 시대 인간 존재의 본질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뇌는 뛰고 있는가와 피지컬 AI 신입사원이 되다를 제작한 박진현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당신의 뇌는 뛰고 있는가 기획 배경을 좀 들어보지 아니할 수 없어요.
1: 뭐 달리기라는 어떤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소재를 바탕으로 좀 시청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또 생각이 있었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그 관심사와도 또 연결되어 있는 지점인데 그 제가 달리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되게 어떤 마음의 평화라든지 많은 어떤 좋은 점들을 되게 느끼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술적으로 접근해서 좀 더 이제 이론적으로 깊이 있고 흥미 있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0: 달리기라고 하면 다이어트나 건강과 관련해서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뇌과학적인 관점으로 달리기를 바라봐야겠다.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을까요?
1: 처음에 저희가 이제 달리기를 소재로 다큐멘터리를 기획해보자라는 미션에 이제 직면을 했을 때 저희가 했던 고민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EBS 다큐프라임만의 어떤 깊이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제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달리기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변화는 제 몸과 뭐 체중 이런 것보다도 사실 마음의 평화, 안정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가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마음의 평화라는 말이 조금 과학적으로 이제 실증이 되고 또 학술적인 근거를 갖춘다면 더 시청자들에게 반향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보여주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0: 실험을 처음에 설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1: 재활의학과 이제 전문의 분과 그 다음에 오랫동안 달리기를 또 연구해오신 뇌과학자분 이렇게 저희가 전문가 집단과 같이 이제 그 협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같이 실험 설계를 진행을 했는데요. 뇌의 변화를 측정할 때 쓰는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달리는 도중에 측정하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검토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BDNF라는 어떤 우리가 뇌 달리기를 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그 인자가 있는데 그것의 변화를 이제 측정하는 방식이 제일 방송적으로 보여주기에 적합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0: 방송 보니까 그 사례자분들 중에서 뭐 ADHD를 겪고 있는 모자라든가 뭐 시각장애인 분들의 사례도 나오게 되던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 걸까요?
1: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제 달리기를 시작할 때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달리기를 한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었어요. 이제 그 얘기가 저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사실 시각장애인 분이 단순히 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분들의 마음까지도 달리기가 되게 바꾸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좀 다루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드러내고자 할 때 결국 그 실증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잡히는 것들은 결국 어떤 인지 능력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인지 능력의 변화를 이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로 그 ADHD에 걸린 사람들이 달리기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한 어떤 논문과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걸 다큐멘터리 안에서 실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케이스들을 찾아서 섭외를 하게 된 것입니다.
2: 모든 방송에선 사실 사례자를 그 섭외하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어떻게 섭외하셨는지도 궁금해요.
1: 아, 진짜 힘들었습니다. 사례자들 섭외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4주 정도 넘는 기간 동안 그 달리기에 성실하게 참여하실 그런 조건과 의지가 되는 분을 구하는 것이 제일 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이제 시각장애인 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이 되게 필요했는데 그래서 시각장애 마라톤에서 알게 된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저희가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게 되었고요. 시각장애인과 또 같이 뛰는 가이드 러너도 좀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장애인 분이 사시는 지역에 그 근처에 있는 대학교 학생 중에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번 참여해 보겠느냐라는 저희가 이제 섭외 그 연락들을 다 많이 돌렸고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구하게 돼서 그 학생을 가이드런으로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ADHD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가 좀 어려웠는데 사실은 내가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TV 앞에서 보여주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ADHD 환우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 저희가 모집 글을 올려서 이런 뭐 좋은 취지로 저희가 기획하고 있으니

0: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접 작은 카메라를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팀은 단순히 출연하시는 분만 뛰는 게 아니라 모든 스텝이 뛴다. 이제 같이 뛰는 어떤 크루가 된 거였죠. 저희 제작팀 전체가. 그래서 이제 같이 뛰므로 인해서 그만큼 이제 4주라는 긴 시간 동안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 ADHD 모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좀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거 없었을까요? 에피소드나.
0: ADHD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 그 특히나 뛰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처음에. 네. 그래서 어떻게든 또 뛰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뭐 아, 잘 뛰고 나면 뭐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죠. 네. 그래, 그렇게 하면서 뛰기도 하고 뭐 이 아파트 근처를 이렇게 뛰다 보면 사실 좀 지겹잖아요. 네. 뭐 같은 길을 계속 뛰니까. 그래서 하루는 저희가 남산에 가서 그럼 같이 뛰자. PD 아저씨랑 같이 뛰자라고 해서 이제 그 친구랑 같이 뛰었는데 방송에는 이제 그게 실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다른 코스도 뛰어보고 또 끝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도 제작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뛰고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들 자체가 그 친구에게는 되게 어떤 또 하나의 소중한 이벤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이번에 러너스 칸다운을 얘기한 것도 조금 흥미로웠어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0: 달리기를 통해서 결국 제가 얻은 건 어떤 마음의 평안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달리기를 할 때는 제 온전히 이제 제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되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렇게 얻은 마음의 차분함이 또 본업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2: 저도 신기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0: 그래서 러너스 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막 흥분된 상태로 어떤 막 마음이 되게 막 고조되고 이런 거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가 느낀 거는 어떤 마음의 안정됨이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어떤 캄다운 러너스 하이가 아닌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만난 이제 과학자나 의사 그분들도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에 종사하시지만 그분들께 왜 달리기를 하세요라고 여쭤봤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달리기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아 이게 나만의 경험이 아니구나. 즉 모두가 할 수 있는 경험이라면 이걸 알려주는 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담게 됐습니다.
1: 최근에 피지컬 AI 신입사원이 되다라는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지 저희 소개 좀 해주세요.
0: 요즘 이제 피지컬 AI 내지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사회에서 되게 뭐 뉴스로 이렇게 유통되기도 하고 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이 로봇이 노동 현장에 이제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과연 로봇이 사람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가 AI가 이제 다른 이제 다큐멘터리들을 보면 로봇이 사람을 위협한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정말 그 로봇이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대신할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 위협을 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좀 보여주자. 단순히 그냥 위협이 된다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관점으로 해서 좀 작업을 하게 됐고요. 결국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하면 그 두 주체가 공존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우월하게 되면 권력관계가 명확하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다만 어느 한쪽이 우월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실증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는 공존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못하는 걸 저 상대방은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다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 실제로 근데 뭐 단순 인력을 감축한다거나 뭐 생산성을 증가시킨다거나 하는 면에선 위협적인 부분도 있어요. 취재를 해보신 때는 어땠어요?
0: 방금 말씀하신 되게 단순한 노동이나 뭐 약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많은 이제 그런 노동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단순한 노동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되게 의식하지 않고 누구에게 배우지 않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몇백만 년 동안 이제 누적된 어떤 진화의 결과물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인간이 한 100년 남짓 동안 개발해온 기술로서 단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다양한 이제 현장과 또 전문가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단시간 내에 대체될 일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밀려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1: 다큐멘터리는 이 피지컬 AI가 한 중소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걸 주요 줄기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정말 딱 맞는 사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처음에 섭외는 어떻게 하셨어요?
1: 기회 초기부터 사실 그런 사례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존재들이 한 공간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거기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지는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게 목표였는데, 사실 그런 게 되게 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아침에 포털에 뉴스 검색을 했습니다. 막 휴머노이드, 뭐 공장 투입, 피지컬 AI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검색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게 없는가, 그거를 저희가 뭐한한달반 넘게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방송에 나오게 된그 업체의 사례를 저희가 뉴스로 접하게 돼서 저희가 기쁜 마음에 바로 전화로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담고 싶다라고 연락을 드려서 섭외를 하게 됐죠.
0: 촬영하시면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없을까요?
1: 그첫 촬영에서 사실 그 마주쳤던 로봇이 있는데 축구를 하기 위해서 설계된 로봇이 있는데 축구를 하기 위해서 설계됐기 때문에 공도 잘 차요. 그런데 공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정작 빨간 카펫 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 카펫과 공을 구별을 못하고 이제 버벅이게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아, 이렇게 축구를 잘하고 막또잘 차고 하는데 정작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냥 쉽게 하는 카펫과 공을 구별하는 그걸 되게 못하는 거잖아요.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되게 대처를 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 로봇 하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체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한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0: 네, 방송을 보면서 출연진이 아무래도 로봇이다 보니까 더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을 촬영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로봇을 촬영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1: 어느 쪽이 어려울 것 같으세요?
2: 인간.
1: 사실은 모두 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는 로봇이 더
0: 아,
1: 어려웠습니다.
0: 그래요.
1: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찍게 되면 서로 조종해서 하는 게 가능한데 로봇을 찍을 때는 무조건 저희가 로봇에 맞춰야 되는 거죠.
3: 순간 제압도 와 있어요.
0: 저는 로봇은 따로 컨트롤을 해주시는 뭔가 컨트롤러 역할이 있는 줄 알았어요.
1: 네. 뭐 계시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기계적으로 한계는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아예 찍을 수가 없으니까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이.
0: 당신의 뇌는 뛰고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피지컬 AI 신입사원이 되다까지 이두 편의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PD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편 모두 흥미로운 만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그만큼 다음에 선보이실 다큐멘터리도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다큐멘터리 준비하고 계실까요?
1: 그 다음 다큐멘터리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그 인류 의학의 최대 난제라고 볼수 있는 암에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암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는지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노력들과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성취들 그리고 한계들에 이르기까지 암에 대해서 되게 종합적인 내용을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기획하고 있습니다.
0: 당신의 뇌는 뛰고 있는가와 피지컬 AI 신입사원이 되다. 두편 모두 좀 다른 관점으로 만들어진 신선한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앞으로도 다큐프라임에선 폭넓은 시선으로 대한민국의 사회, 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EBS 다큐프라임 어린 인권 2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회차에선 친부모나 사회적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스스로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라고 말하는 어른이 된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 사실 제 기억하는 가장 어린 나이가 한 유치원생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겨울에 그 내복바람으로 술 취한 엄마에 의해서 이제 매를 맞다가 이제 아빠가 집을 나가버린 상태라서 아빠를 찾아오라고 오빠랑 같이 내복 차림으로 내껴.

0: 그려져 있는 장면이 저의 첫 기억의 시작이거든요.
1: 그때는 너무 약했고, 어렸고, 힘이 없었고.
2: 버텼다는 거는 끝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제가 그삶딱 중간에 살고 있을 때는 그냥 모두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3: 한 친구의 말이 저를 확 각성을 시켜줬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바닥에 반찬 뿌려놓고 주워먹게 한거 그거 거짓말이래. 부모가 자식한텐 그럴 순 없는 거래.
4: 여기 살아남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된 아동학대 피해자들이죠. 짧게는 15년에서 길게는 27년까지. 그긴 시간 동안 아이들의 목소리는 왜 세상에 닿지 못했을까요?
5: 안녕하세요. 조희정이고 33살입니다.
6: 처음 인터뷰 결심하시고 그러실 때 남편분과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0: 그걸 굳이 얘기해야 되는 게꼭 너여야만 해?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제가 그랬어요. 불과 내가 몇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평범하게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어릴 때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말 꿈도 못꿀 일이었다.
4: 은밀하게 또 지속적으로 학대는 엄마에 의해 집문 안에서 이뤄졌습니다. 오래 씻는다고, 기침을 한다고, 어린 희정 씨의 모든 행동이 학대의 이유가 됐죠.
0: 한 번은 이제 초등학교 때그 뒤로 저를 넘어뜨리셨어요. 그냥 이렇게 머리채 이렇게 잡아당기셔가지고 뒤로 넘어서 그 제가 막 앞에 시야가 하나도 안 보이고 막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고 계속 부토하고 막 엎어졌다가 다시 막 일어나서 막 비틀거리면서 학교를 걸어갔는데 조퇴를 권유하면서 이제 병원을 가봐야 된다라고 집에 연락을 해줬어요. 근데 너는 이미 조퇴를 했기 때문에 개근상도 못 받고, 너 지금 아픈 척 하려고 계속 그렇게 꾀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 너무 아프고 막 하나도 안 보이고 힘든데 그때 제가 할수 있었던 게막 엄마한테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막 빌고 있는 거예요. 제 몸이 이상해요.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이렇게 비는 거예요. 뭐 도움을 요청해서 벗어나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어린 시절의 부모님이 전부예요. 제가 아이였을 때를 생각한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다른 부모님처럼 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4: 어린 시절의 기억은 어른의 시간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1: 저는 32살 권유셉이라고 합니다. 제가 학대를 당했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의 나이는 30대 초중반 정도였어요. 전 자연스럽게 30대 초중반 아저씨나 아줌마가 무서웠어요. 그 누구든지. 아버지가 40대가 되면 40대 아저씨들이 무서워지고, 50대면 50대가 무서워지고, 60대면 60대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하고 다가갈 수 없는 연령층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해결하지 않으니까. 지하철 타면 숨이 안 쉬어지고, 가슴이 막 쪼여오는 듯한 그 느낌이 들고, 정말로 많은 트라우마와 후유증들이 많이 생성됐던 것 같아요.
7: 저에게 마음 열고 다가와준 친구가 한 명이 있었거든요.
8: 그때 당시엔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도 다 너무 좋아 보이셨고, 전혀 그럴 상상이 안 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4: 가장 친한 친구조차 알아채지
8: 정말
4: 못할
8: 맛있다.
4: 만큼 학대는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죠.
1: 밖에 나가면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되게 이뻐하는 척, 뭐 챙겨주는 척, 그게 너무 무서웠죠, 솔직히. 이걸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솔직히.
4: 한 해 3만 905건, 하루 평균 85명의 아이들이 학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죠. 가해자의 무려 82%가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대는 쉽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까라고 이제 말을 한 걸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때린 다음에 경찰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아동학대하고 있으니까 와라. 우리 지금 아동학대 했으니까 잡아가라. 이러고 난리를 피우니까 경찰은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이러지 마시고 가고 우리 부모님 말리는 거예요. 그러고 흐지부지 끝나고 가니까 봐라. 이래도 안 잡아간다.
4: 첫 기억은 유치원 때. 점점 학대의 강도는 심해졌습니다. 벌식이구나. 3분 준다. 다 먹어.

0: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혹한 학대의 경험을 기록한 이면 씨의 책 제목은 그래도 나는 살아야겠어 입니다.
1: 아이들 이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자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애들이. 저는 제가 그 나이 때 저는 되게 큰 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정말 그 분노가 솟구치더라고요. 요만한 애들을 때린다고?
0: 사회에서 맺어준 입양 부모에게 학대 피해를 겪은 경우도 있습니다. 독서 교육 관련 책을 써온 전한나 작가. 마흔을 넘고야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은 책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2: 입양된 5살부터 무슨 트집이든 다 봐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발로 마구 밟으며 온몸을 때렸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막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수저가 없이 태어났어요. 어떻게 해야지 좋은지 그 모델이 저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한 시점부터 제가 거의 10년 이상을 온갖 육아서를 정말 다 읽은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아이를 키우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공부를 했어요.
3: 안녕!
4: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다.
0: 네 방에도 볼 안나 씨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너도 애 낳아봐라. 너라고 다를 것 같냐? 나처럼 때릴 거다. 양모가 저주처럼 퍼부었던 말.
3: 이거 기본적인 말. 이게 뭐게?
0: 그 반대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복수라 생각했습니다.
3: 땡.
4: 정답.
3: 뭐?
4: 고구마.
3: 고구마 땡.
5: 제가 이제 경험했던 스킨십은 다 이제 폭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는 스킨십. 그리고 때리고 나서 약을 발라주는 스킨십. 이제 이런 것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애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 제가 조용히 이렇게 손을 빼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근데 저는 애가 싫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이유 없이 애들 이렇게 안아주고 이유 없이 애들 자고 있으면 손 이렇게 발바닥 막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가정폭력 이제 경험을 이 있는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도 커서 다 때리는 거 아니거든요. 연구를 해보면 한 50대 50 정도라고 들었어요.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살겠어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연구에서는 대물림되는 연구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대물림 안 하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가해자가 말하는 아동학대의 이유는 아주 사소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아이 훈육을 위해서였다고.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6: 남의 애를 못 때리니까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 조절장애 있어가지고 누굴 때리고 싶은데 누굴 때려요? 제일 만만한 게 자식이지.
5: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체벌한다. 이 말을 전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랑하는데 때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7: 비겁한 것 같아요. 비겁하다고 느끼고 절대 그건 사랑하는 방식 아니고.
0: 살아남은 아이들은 말합니다. 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8: 네,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건 고작 4%라고 합니다. 성인이 돼서도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동학대의 기억에서 굉장히 그 고통이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고스란히 화면 밖으로까지 느껴져서 굉장히 참 보는 내내 마음이 씁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아동학대 문제의 해결이 참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9: 네, 맞습니다. 저도 매일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주하는 만큼 생존자들의 고백이 더 마음 아프게 다가왔는데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유독 위축되어 있거나 이제 그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면 혹시 이 아이가 말 못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8: 네.
9: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사 한 사람의 눈과 힘만으로는 이 가정 안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학대를 발견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8: 그래도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참 절실한 때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출연자들의 모습도 참으로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사회적 안전망뿐 아니라 이웃과 우리 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안전한 보호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 6부작 다큐멘터리 어린 인권은 어린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 남이 아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남은 회차들도 함께 하시면서 깊이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 함께 살펴보는 시청자 의견 이 시선 시간입니다. 딩동댕 딩동댕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딩동댕 딩동댕은 다양한 놀이와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기초 학습을 돕는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6월 2일에 방송된 침을 질질질 코모도 왕 도마뱀 편에서는 동족에게 공격받아 병원에 온 코모도 왕 도마뱀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이 과정에서 코모도 왕 도마뱀의 침이 치명적인 독과 세균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동족을 공격한 진짜 이유가 극심한 먹이 부족 때문이었으니 드러나고 동족 포식자로 체포된 코모도 왕 도마뱀이 아무리 배고파도 동족은 사냥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코모도 왕 도마뱀이 여기저기 침을 질질 흘리며 동물병원 사람들의 진을 쏙 빼놓는 장면이 웃음을 자아내어서 재미있게 잘 봤다는 시청 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차에서 출연자들의 연기력이 돋보였으며 특히 네 발로 기어다니는 듯한 연기가 인상적이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코모도 왕 도마뱀의 특징을 실감나게 표현한 제작진의 노고에 칭찬을 보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AI 드라마 부활 수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AI 드라마 부활 수업은 역사적 인물들을 AI 기술로 복원해 그들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듯한 드라마 형식으로 삶과 역사,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31일에 방송된 니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편에서는 AI 기술로 복원된 38세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가 등장했는데요. 그는 1882년 이탈리아 해변가에서 카메라를 켜고 벗과 연인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비극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히 꺼내놨습니다. 엄숙한 사상가가 아니라 사랑에 실패해 절망에 빠졌던 인간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그가 느꼈던 고독 속에서 탄생한 아모르 파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봤는데요. 이에 대해 니체를 위험하고 불온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자신에겐 깊은 통찰을 하도록 도움을 준 존재라며 좋은 영상을 만들어준 제작진에게 고맙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뜻밖의 선물을 받은 느낌이 들 만큼 좋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니체의 저서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예전에 읽었는데 그에게 이런 삶의 배경이 있는지 몰랐다며 흥미로움을 표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탐구집에 대한 의견입니다. 건축탐구집은 집과 사람,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집의 의미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월 2일에 방송된 김호민과 박현근이 집의 의미를 두고 싸우고 있다 편에서는 개성 넘치는 두 명의 건축가 김호민과 박현근이 서로 다른 철학이 담긴 집을 직접 찾아가 공간이 인간에게 주는 가치에 대해 유쾌한 설전을 벌였는데요. 혼자서 되는 건 오랜 아닙니다. 시간 집을 설계하고 지어온 두 건축가만의 참신한 시선을 통해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을 담아내는 그릇임을 확인하는 흥미로운 여정을 보여줬습니다. 김호민 건축가가 소개한 집에 대해서는 주거동, 게스트동, 문화동 건물이 각각 분리된 복합 공간이라 콘셉트와 쓰임새가 확실한 건축물을 구경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박형눈 건축가가 소개한 집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어떤 마음으로 집을 지었을지 궁금해졌다며 그들이 살아온 세월과 철학이 집에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주가 진행 중인 복지 사업도 멋지지만 이를 세심히 고려한 공간 자체가 뜻깊게 다가와 예술 그 자체처럼 느껴졌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차에서 집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마스터룸이란 단어가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 최근 추세에 맞춰 프라이머리 베드룸이나 주 침실 같은 적절한 용어로 순화해 사용하면 좋겠다는 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에 대한 의견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는 정규 교과목 중 성인과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평생 지식을 엄선해 전달하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6월 11일에 방송된 문학 10강, 인생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편에선 톨스토이의 고전 문학,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시작으로 여러 작품을 다루며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되짚어봤는데요.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잊히기 쉬운 이타심과 사랑의 힘이야말로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임을 다시금 일깨워줬습니다. 강의를 진행한 남인애 교수가 책 설명을 시원시원하게 잘해줄 뿐 아니라 흡입력과 호소력 있게 이야기를 이끌어가서 방송에 푹 빠져서 봤다는 시청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완서 작가가 아들을 잃었던 큰 아픔을 이야기할 때 온 마음을 다해 공감하며 강의하는 모습이 마음을 울렸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듣는 출연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출연자의 역할이 강의 진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남인애 교수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더욱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좋았지만 두 출연자 간의 호흡이 매끄럽지 않아 흐름이 끊기고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BS 뉴스 12에 대한 의견입니다. 6월 11일에 방송된 소규모 학교 통합 본격 추진, 파격 지원으로 교육력 높인다 보도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의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하는 정책이 본격화함에 따라 교육당국이 발표한 획기적인 재정 및 행정적 지원책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소규모 학교 통합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인센티브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는 한편 이번 조치가 지역교육

0: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집중 조명했는데요. 해당 정책에 대해 학교에 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일선 교사들이 해결해야 될 업무가 늘어나 또 다른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서도 인증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재정적 부담을 걱정하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결국 변화는 새로운 대상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통찰력 있는 시선과 깊이 있는 비평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EBS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의견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사계절이 다 있는 바다죠. 뭐라 그러냐면 웅장해요.
1: 이거는 지금이다.
2: 스위스 알프스가 더 좋은 것 같아.
3: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0: 야, 카메라 보고 말.
2: 공부 안 한다 못 나셨대요.
4: 젊은데 어? 나한테 치매 약간 전조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5: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좀씩 빨리 생기고 있어갖고
6: 요즘은 40대, 50대에도 치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4: 또 치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6: 초기는 더 심각한 게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신경세포가 다 죽었어요. 증상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100% 알츠하이머로 가요. 드디어 혈액 한 방울로.
4: 아, 완전 간단하네.
2: 희망이 막 넘치네요.
4: 치매 예방법 중에 뭐가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6: 일단은 저는
4: 체계적으로 치매를 붙잡을 수 있는, 아예 네. 잡을 수 있는 네. 뭔가가 좀 나오려나 보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네. 거죠.
0: 으쌰. 으쌰. 으쌰. 으쌰. 그래서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0: 나왔어.
1: 미달이야.
2: 그만해. 여기만 미달이야. 여기 지금 심각해.

0: 잼민이라는 말이야.
1: 어머머머.
2: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3: 저도 저, 몰라서 저희 딸한테 썼는데 나쁜 뜻이면 어떡하지? 어머! 무슨 뜻인지 안경 제니?
4: 제니? 제니? 제니?
3: 제니?
4: 민지야, 이게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5: 아, 영포디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1: 왜요, 쟤? 괜히. 20대인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X씨잖아.
5: 난 나로 신명수모인데 이거 한정판이야.
6: 저는 쭉 이렇게 살고 왔는데 기분 좀 나쁜 거예요.
4: 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머 누가 애 엄마래? 엄마 이러니까 막 움츠러들게 돼요.
7: 혐오하고 공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고 그래요. 혐오표

0: 공간에 대항은 좀 제대로 된 공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요한 셰프의 레시피 하나면 오늘 하루가 특별해진다. 집에서는 팬으로, 야외에서는 석쇠로 삼겹살 맛있게 굽는 비법 대공개. 된장으로 양념해 짭조름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인 된장 삼겹살 구이부터 푹푹 찌는 폭염을 이기는 방법은 냉채 하나로 해결. 코끝이 찡해지는 알싸한 겨자 소스를 곁들인 닭가슴살 냉채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3: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매력둥이 광이고요.
4: 안녕하세요. 민요한입니다.
3: 네. 셰프님,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죠. 이 삼겹살 요리를 준비하셨는데요. 이 고추장 삼겹살은 많이 들어봤어도 된장 삼겹살은 좀 생소하거든요. 일단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4: 네, 저 오늘 준비한 재료는 예. 두꺼운 삼겹살 하나하고 예? 좀 얇게 썬 삼겹살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3: 일단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이따가 본 요리 들어갈 때 이유를 여쭤볼게요.
4: 네. 그리고 이제 된장 소스를 제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예. 된장, 이제 뭐 맛술, 네? 뭐 참기름, 마늘 등 여러 가지 또 재료를 같이 섞어서 예. 이제 양념을 만들 예정입니다.
3: 자, 된장 삼겹살 구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구수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된장 삼겹살 구이.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된장 삼겹살 구이. 일단 고기가 두 가지라서 네. 아니 처음에 이제 올 때 재료가 올 때 잘못 썰려 왔나 싶기도 한데 일부러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준비하신 거예요?
4: 네, 맞습니다. 좀 얇게 썬 저희가 삼겹살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간단하게 해 드실 수 있도록 예? 이제 얇은 삼겹살을 준비를 했고요. 네. 한 개는 이제 석쇠에서 구워서 예. 밖에 캠핑이나 야외에서 좀 즐기실 수 있도록 예? 제가 석쇠 된장 삼겹살 구이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3: 아, 요즘에는 또 야외에서 캠핑 즐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4: 맞아요, 네.
3: 된장 삼겹살 구이를 집에서도 먹을 수 있고 또 석쇠에서 불맛을 내면서 먹을 수 있게끔 두 가지로 준비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고기는 준비가 됐고 이미 다 손질도 됐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양념을 만들어서
4: 매우 간단합니다.
3: 예. 네. 자,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이제?
4: 이제 오늘은 된장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맛술이고요.
3: 맛술, 아무래도 고기가 네. 들어가니까.
4: 네. 그리고 참기름.
3: 참기름.
4: 다진 마늘.
3: 예, 다진 마늘.
4: 그리고 설탕. 그리고 후추하고 네. 통깨 준비했습니다.
3: 근데 셰프님, 제가 이제 셰프님 만난다고 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선두들의 요리 중에 이 돼지고기를 된장 양념에 재워서 이 구운 요리가 맥적이라고
4: 네, 맞습니다.
3: 들었어요.
4: 네.
3: 맥적 맞나요?
4: 네, 맥적 맞습니다.
3: 네. 근데... 자, 오늘 그래서 만드는 이 된장 삼겹살 구이가 이 맥적하고 비슷한 느낌인지.
4: 네, 저희가 이제 사실 된장으로는 잘 해드시지 않고 고추장이라든지 일반 그냥 삼겹살 구이로만 많이 드시는데
3: 네네.
4: 된장으로도 또 하시면 구수한 맛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잘 어울리다 보니까
3: 네.
4: 오늘 간단한 또 방법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3: 근데 맥적은 보통 이게 돼지 목살로 한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또 삼겹살이에요.
4: 네, 그래도 이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예. 고기가 삼겹살이다 보니까 삼겹살로 오늘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3: 자, 이렇게 양념이 준비가 됐는데 네. 이 양념을 한번 재운다고 했잖아요.
4: 네, 맞습니다.
3: 자, 그럼 삼겹살 한번 재워볼까요?
4: 네. 이제 얇게 썬 돼지고기
3: 예.
4: 삼겹살이고요. 양념을 한 스푼 정도 넣고
3: 네.
4: 그다음에 살짝 한번 묻혀서 이것도 간이 어느 정도 잘 배야 되기 때문에 한 이 상태에서 한 20, 30분 정도 20, 더 재워주시면 조금 더 맛이 깊게 배는 삼겹살 요리 드실 수 있습니다.
3: 이 고기는 뭐 바로 구워 먹어도 맛있지만 확실히 재운 고기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4: 맞습니다.
3: 한 시간 정도 재워주면 되나요?
4: 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재워주시면 됩니다.
3: 네. 자, 그래서 셰프님께서 또 이렇게 1시간 동안 아주 맛있게 재워놓은 삼겹살이 있는데 살짝 갈라요.
4: 네.
3: 지금 훨씬 더 이제 고기가 투명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4: 네, 고기 색깔도 네. 투명해졌고 이 된장 안에도 염분이 또 있으면서 사실 또 기름이라든지 또 그런 육즙들이 좀 더 나왔거든요.
3: 예, 예.
4: 간도 좀 더 잘 배어 있고
3: 예?
4: 이 상태로 이제 구우시면 됩니다.
3: 자, 근데 제가 걱정했던 이 된장이 너무 쿰쿰.

0: 그런 향은 안 나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자, 셰프님,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요거는 이제 집에서 먹을 때, 요건 야외 나가서 석쇠에 구울 때.
1: 네.
0: 본격적으로 한번 구워볼까요?
1: 네, 일단 후라이팬으로 요리하는 방법 먼저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일단은 야. 팬을 좀 달궈주실 땐 좀 강불로 가다가 예. 저희 된장으로 한번 무쳤기 때문에 금방 또 타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조금 약불에다가 천천히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지금 센 불에 올린 후에 양념에 재워뒀던 삼겹살 올려볼게요.
1: 네. 이제 기름은 따로 두르실 필요는 없는 게 삼겹살 자체에서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0: 예.
1: 이제 기름은 두르실 필요 없고 이제 처음에 강불로 가셨다면 이제 중약불 정도로 줄이신 다음에 네. 천천히 익혀주셔야지 겉에 묻어있는 된장이 타질 않습니다.
0: 아, 천천히?
1: 네.
0: 저도 이제 어떤 기름을 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센 불로 유지가 됐다가는 다 탈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다 타면 녹화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네.
1: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예. 또 하실 때는 사실 삼겹살 기름이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0: 어, 예?
1: 그래서 이제 호일 같은 걸로 살짝 접어주신 다음에 위에만 살짝만 덮어줘도 기름이 사실 튀지 않거든요.
0: 아. 네.
1: 이렇게 하면 천천히 약불로 어차피 굽는 거기 때문에 예. 천천히 이렇게 조리를 하셔도 또 기름 안 튀고 깔끔하게
0: 예.
1: 요리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약간 올라오는 그 스팀이 잘 익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중약불인가요, 이게?
1: 중약불로 되어 있어요.
0: 네, 한번 이쪽에도 보여주실래요? 카메라가 보실 수 있게? 예, 살짝 이렇게 네. 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한번 더 뒤집어서
0: 예.
1: 계속 뒤집으면서 와. 양념이 타지 않게끔 노릇노릇 구워주시면 예. 됩니다.
0: 계속해서 삼겹살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타지 않네요.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더 덮어주시고 천천히 아니. 또 약불로 익혀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노릇노릇하게 천천히 구워주시면 됩니다.
0: 네. 야, 셰프님 굉장히 또 구수하고 고소한 향이 나요. 그리고 옆에서만 봐도 아주 잘 익은 와 네. 확실히 다 익었네요. 네.
1: 특히 이제 약불로 계속 구워주셔야지
0: 예.
1: 타지 않고 노릇노릇하게 구우실 수 있습니다.
0: 아까 저희가 만들어줬던 그 맛있는 된장 양념이 아주 잘 스며있어요. 촉촉하게.
1: 네, 맞습니다. 또 집에서 만약에 또 이렇게 구우시는 게 싫으시면
0: 예.
1: 에어프라이기에도 또 돌리셔도 괜찮고.
0: 아, 확실히 이렇게 호일을 덮고 하니까 네. 촉촉하게 구워진 것 같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우와. 자, 셰프님, 집에서 후라이팬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된장 삼겹살 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1: 네, 이제 이게 완성이 됐으니까
0: 예.
1: 바로 이제 석쇠에다 굽는 방법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럴까요? 네. 자, 다른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양념, 된장 양념 반 남겨뒀고요.
1: 네.
0: 요거 좀 도톰해요.
1: 네, 이건 도톰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석쇠나 이제 불에다가 직화로 구울 경우는 이제 된장이 금방 탈 수가 있기 때문에
0: 예.
1: 이 된장 소스를 조금 더 묽게 한 다음에 굽다가 추후에 이제 브러쉬로 살짝
0: 아~
1: 제가 묻히면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면 뭐 그 전문 용어로 초벌을 한번 한 후에?
1: 네, 맞습니다. 초벌을 예. 한 다음에 구울 소스를 묻힐 거고요.
0: 예.
1: 소스는 지금 사실 이제 붓으로
0: 예.
1: 묻히기 조금 많이 된 상태라서
0: 네.
1: 물을 조금만 더 넣고 좀 더 묽게 한 다음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0: 물기 해서 된장 양념을 준비해 주시고
1: 네.
0: 이 두꺼운 삼겹살은 초벌을 한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이제 밖에서 사실 다른 고기들을 구우실 때는
0: 네.
1: 이제 사실 여기 기름을 조금 두르신 다음에 코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0: 네.
1: 삼겹살 같은 경우는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0: 맞아요.
1: 초벌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구우셔도 되거든요.
0: 예. 이 석쇠만 봐도 벌써 이제 밖에 나와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야외에
1: 네,
0: 나와 있는.
1: 맞습니다. 그리고 좀 불순물 같은 것도 좀 미리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올리시면 좋습니다.
0: 네. 아, 이 석쇠만 봐도 벌써 우리가 뭔가 캠핑 온 것 같은 사실 한 가지 레시피인데 이 고기 두께 그 다음에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다른 요리가 나와요.
1: 맞습니다.
0: 자, 이렇게 한번 그러면 네. 초벌을 해볼까요?
1: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좀 달라붙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줬고요.
0: 예.
1: 이제 여기서 바로 뒤집으실 때는 바로 돌린 다음에
0: 네.
1: 바로 뒷면으로 구워주시면
0: 뒷면 볼까요? 됩니다. 와, 너무 먹음직스럽게.
1: 네, 지금 이제 그릴 자국도 천천히 나고 이제 기름도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0: 예. 네, 이런 식으로 초벌을 하는 건데 초벌의 기준은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 게 초벌인가요?
1: 이제 속은 한 많이 익지 않고 50% 정도 내외로만 진행이 되고
0: 아.
1: 사실 이제 겉표면 정도만 어느 정도 코팅이 돼도
0: 예.
1: 진행하셔도 됩니다.
0: 자, 그럼 1차 초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지금 초벌이 됐어요.
1: 네, 이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많이 잘 구워진 상태입니다.
0: 예, 앞뒤는 정말 색은 났지만 안쪽은 아직 100% 된 건 아닌 거죠?
1: 네, 아직 다 익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0: 예.
1: 이쯤 되면
0: 네?
1: 이제 된장 소스를 계속 묻혀줘서 나머지 이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요 위에 바로 묻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0: 바로
1: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캠핑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집에서도 이렇게 석쇠에서 먹어도 되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이제 집에서 하실 때 기름이 많이 튀다 보니까 예. 주변에 호일 잘 까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2: 이제 조금 전에 물을 섞어놨기 때문에 소스가 굉장히 좀 바르기 용이한 그런 농도로 됐고요.
1: 네.
2: 이제 이 상태로 된장 소스를 천천히 발라가면서 계속해서 발라가면서 제가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 사실 이제 꼬치집이나 이제 구이집 가면 이렇게 이제 붓을 활용해서 양념을 발라주세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럼 뭔가가 이 양념 같은 양념인데도 뭔가 다르게 조금 맛이
2: 맞아. 예. 계속 층층이 양념이 쌓이다 보니까 예, 예. 또 맛도 계속 좋아지고
1: 진해지는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이제 한번 돌려서
1: 예
2: 뒷면도 이제 맞아
1: 발라줍니다. 하겠습니다. 이따 중간중간 구우면서도 또 이렇게 조금씩 더 발라도 되는 건가요?
2: 네, 맞아요. 소스가 한번 또 마르기 때문에 예. 마를 때 한번 더 계속 발라주시면 됩니다.
1: 그 마르는 과정에서 이 소스가 농축되면서 고기에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2: 네, 그렇게도 되고 또 수분이 또 증발하면서 예. 소스도 굉장히 진해지거든요.
1: 이때는 좀 주의할 점 있나요? 이제 양념 바로 나서?
2: 이제 소스를 저희가 지금 묻혔기 때문에 최대한 예. 불하고 좀 떨어진 다음에 천천히 구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아. 근데 지금도 저 요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게 된장 양념이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2: 맞아요. 간장 같은 색이 예. 많이 있다 보니까.
1: 향도 구수해서.
2: 안에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익은 것 같아서.
1: 예?
2: 이제 좀 빼고 나머지 잔열로 이제 조금 더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자, 이제 옮겨 담아볼까요?
2: 네. 이제 바로 한번 접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이거는 석쇠에서 구운 거.
2: 네.
1: 네, 우리 후라이팬에서 구운 것도 있죠?
2: 네. 이건 이제 팬에서 예. 구운 삼겹살입니다.
1: 이야,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그쵸?
2: 네.
1: 팬에서 구운 거 촉촉하고, 석쇠에서 구운 거 약간의 이제 구운 느낌, 그쵸?
2: 맞습니다.
1: 직화 느낌.
2: 직화 예. 느낌.
1: 자, 이것도 이제 맛있게 썰어서 플레이팅을 해야 될 텐데.
2: 일단은 팬에 구운 삼겹살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1: 예. 정말 촉촉해 보여요. 이야. 기존에 먹던 삼겹살이랑 조금 느낌 달라요. 굉장히 촉촉해요.
2: 그래서 이거를
1: 예? 어떤 거랑 할까요? 청경채랑?
2: 청경채 위에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 네. 팬에서 구운 거 청경채랑. 이야. 자, 그리고
2: 이거는 이제 석쇠에다 구운 예. 삼겹살입니다. 좀 두툼하게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1: 우와,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우와.
2: 이거는 여기에
1: 주위에 야, 정말 분위기 있네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된장 삼겹살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된장 삼겹살 구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된장, 맛술, 참기름, 다진 마늘, 설탕, 후춧가루,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삼겹살에 양념 절반을 넣어 버무린 뒤 1시간 정도 재워줍니다. 팬에 삼겹살을 올리고 호일을 덮어 앞뒤로 약불에 구워주세요. 이렇게 호일을 덮어 구우면 기름도 안 튀고 골고루 잘 익어요. 그런 다음 남은 양념에 물을 섞어줍니다. 석쇠를 달군 뒤 통 삼겹살을 올려 뒤집어가며 초벌구이 해주세요. 통 삼겹살에 양념을 발라가며 석쇠 위에서 천천히 구워줍니다. 팬에 구운 삼겹살을 썰고 그릇에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석쇠에 구운 삼겹살을 썰고 그릇에 담으면 된장 삼겹살 구이가 완성됩니다.
1: 셰프님, 이 건강을 챙기고 싶을 때 찾는 게 이 닭고기인데요. 셰프님께서 여름에 맞는 이 닭가슴살 냉채를 준비하셨어요. 자,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이제 오늘은 닭가슴살하고 네. 양파, 파프리카, 네. 오이, 그리고 맛살. 그리고 또 양념을 이제 겨자하고 식초를 또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사실 이 냉채에 톡 쏘는 맛은 이 겨자가 들어가야겠죠.
2: 네.
1: 자, 시원함이 입안 한가득 퍼지는 닭가슴살 냉채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굉장히 또 우리가 좋아하는 또 여름에 잘 어울리는 그렇죠? 재료들 준비가 돼 있는데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손질을?
2: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닭가슴살부터 먼저 한번 데쳐주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채소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 그럼 닭가슴살 제철로 한번 가볼까요? 야, 정말 닭가슴살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일상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1: 그렇죠.
0: 특히나 이 여름에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요. 오늘은 이 통 닭가슴살을 사용했지만 이제 요즘에는 닭가슴살이 익혀진 게 잘 나오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걸 사용하셔도 되는 거죠?
1: 양념이 크게 된 것만 아니면 사실 간단하게 이용하셔도 예. 되고 또 손쉽게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렇게 한 12분 정도.
1: 네.
0: 자,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프님. 12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안에까지 다 익은 것 같아요. 색깔이 하얗게 바뀌었어요.
1: 네, 이제 닭가슴살이 다 익었고
0: 예.
1: 이제 바로 차가운 물에 넣고 좀 더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크기가 조금 줄었네요.
1: 네, 많이 줄었습니다.
0: 예. 자, 이렇게 닭가슴살 준비가 됐고요.
1: 이제 닭가슴살이 준비가 됐으니 예. 이제 나머지 채소 손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가볼까요? 이렇게 잠깐 두고요. 자, 다른 채소 손질해 볼게요. 네.
1: 이제 오늘 채소는 네. 파프리카 두 개하고 양파는 얇게 썰어줄 거고 오이는 조금 반달 모양으로 제가 같이 썰도록 하겠습니다.
0: 아무래도 이 냉채에 파프리카 들어가면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1: 예 맞습니다.
0: 이 맛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1: 조금씩 다 다릅니다.
0: 색깔별로
1: 네. 파프리카하고 네.
0: 양파도 늘 있는 재료니까.
1: 양파.
0: 예. 채우비 하면서 정말 양파 없이 요리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 양파하고 예. 그리고 오이는 이제 저는 안에 가운데 씨를 또 빼주기로 했습니다.
0: 네. 씨는 웬만해서는 그렇죠. 네. 요리할 때는. 셰프님도 이렇게 뭐 음식 많이 해 드시지만 어떨 때는. 뭔가 샐러드처럼 닭가슴살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드실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닭가슴살도 이제 사실 물리고 하니까.
0: 예. 고를 때 이 냉채가 좋을 것 같은데요.
1: 이제는 닭가슴살하고 예. 맛살만 찢어주면 됩니다.
0: 자, 찢어볼까요?
1: 네. 닭가슴살은 바로 물기를 좀 털어서
0: 네.
1: 결대로 같이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이렇게 닭가슴살 냉채로 해서 먹으면
1: 맞아요, 네.
0: 물리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제 닭가슴살도 이제 찢으실 때
0: 예.
1: 좀 바로바로 찢으면 사실 좀 부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결대로 조금 누르고
0: 예?
1: 이렇게 결대로 이제 벌어졌거든요.
0: 그러면
1: 이제 이 상태로 살짝만 만지시면
0: 이런 식감부터 더 좋아요.
1: 네, 맞습니다. 길게
0: 예.
1: 결대로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0: 저희가 이제 삶는 과정에서 이제 닭에 나는 비린내 같은 것들은 확실히 날아갔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닭가슴살은 지방이 또 매우 적다 보니까
0: 예.
1: 또 그런 잡내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0: 예. 자, 이렇게 닭가슴살을 네. 찢어주고 있고요.
1: 찢었고 이제 여기에 이제 맛살 예. 같이 준비했는데 혹시 이런 맛살 말고 일반 꽃맛살 같은 것도 사용하셔도 괜찮고
0: 예. 확실히 이게 들어가면 이 맛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또 색깔도 또 여러 가지가 또 생기고
0: 예. 칼로리도 낮고 그렇죠?
1: 네.
0: 자, 그러면 냉채에 들어갈 소스를 한번 만들어봐야겠죠?
1: 네, 이제 소스가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0: 네.
1: 소스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0: 자, 소스를 만들어볼게요.
1: 네, 이제 소스는
0: 네.
1: 물엿 먼저 같이 들어가고요.
0: 물엿 들어가고요.
1: 그리고 식초.
0: 식초, 새콤하게.
1: 네. 그리고 설탕.
0: 네.
1: 소금
0: 조금 들어가고
1: 네. 그리고 이제 간장
0: 예 간장
1: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연겨자 같이 들어갑니다.
0: 저 연겨자 정말 좋아해요.
1: 네, 이제 연겨자는 저희 집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저희가 구매를 했고 만약 가루형으로 구매를 하신다고 했을 때
0: 네.
1: 무라고 한 2대 1 정도로 하신다면 10분 정도 두시면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0: 네.
1: 그렇게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검은 깨도 그냥 바로 같이 넣고
0: 네
1: 묻히겠습니다.
0: 자, 이렇게 만들면 그 냉채 먹을 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또 아니면 와사비 같은 것도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고
0: 예.
1: 아니면 여기 해파리가 또 넣으면 또 해파리 냉채 드실 수 있고
0: 예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날씨가 뜨겁고 더울 때는 냉채만 한 게 없어요. 시원하게 해서 그렇죠?
1: 네, 이렇게 하고
0: 네.
1: 저는 이제 나머지 재료를 한번
0: 넣어볼게요. 네.
1: 재료 한 번에 다 넣고
0: 네.
1: 이제 소스를 한 번에 다 부어주시면 됩니다.
0: 한 번에요?
1: 네.
0: 자, 제가 잘 풀었는데요. 넣어보겠습니다. 아, 확실히 검은깨가 들어가서 또 분위기가 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검은깨도 뭐 넣으셔도 되고
0: 예.
1: 아니면 뭐 깨를 조금 더 간 거를 추가하셔도 좀 더 고소한 맛이 좋거든요.
0: 예.

0: 이렇게 하고 또 양념이 조금 더 잘 스며들게 한 5분 정도 후에 또 냉장고에 좀 더 차갑게 넣고 네. 드셔도 좋습니다. 자.
1: 확실히 여러 가지 색깔을 써서 그런지 예. 예쁘네요.
0: 네, 이렇게 하고 또 야채 같은 경우도 또 집에 있는 걸로도 그냥 막 넣으셔도 괜찮고.
1: 예, 집에 있는 채소들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정말 딱이에요. 닭갈비도 굉장히 촉촉해 보이는데요.
0: 네, 이제 양념이 잘 묻어 있어서.
1: 예. 오, 향도 너무 좋아요. 새콤하고 톡 쏘는 향도 납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시원한 닭가슴살 냉채가 완성됐습니다.
2: 닭가슴살 냉채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뒤 닭가슴살을 넣어 12분 정도 익히고 찬물에 담가 식혀줍니다. 빨강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 양파는 얇게 채 썰고 오이는 씨를 제거한 뒤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식힌 닭가슴살을 결대로 찢고 맛살을 찢어 넣어줍니다. 이때 닭가슴살은 꾹 눌러 찢어주면 결대로 잘 찢겨요. 물엿, 식초, 설탕, 소금, 진간장, 연겨자, 검은깨를 섞어 냉채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닭가슴살에 손질한 채소, 냉채 소스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닭가슴살 냉채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시원한 황태 비지찌개부터 오독오독 궁채볶음까지 정성이 가득 느껴지는 최고의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보관부터 세척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보관부터 세척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저는 우리 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너지는 그 순간 호르몬은 우리한테 SOS를 보내고 있는데 그 호르몬의 언어를 통역해 주는 것이 뇌분해과 의사로.

0: 할머니랑 같이 가야지. 쉽지가 않네. 이렇게 됐어.
1: 태호야, 할머니가 책 읽어줄게. 여기에 의자왕이 죽으니까 삼천궁녀도 떨어져서 같이 죽는 거야. 얘는 장군이야. 말들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해가지고.
2: 아, 또 그거.
1: 그렇지.
3: 농가 집은 거의 못 가봤거든요. 기대가 커요. 어떤지는.
4: 7년을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5: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잘 갖고 해야 되겠다.
4: 인연이지 않은가 싶어요.
6: 정말 사랑방이 맞나 봐요. 저희 다 커플 됐어요 이러면서.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7: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페이첵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시네마 닥터 지바고 2부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밤 11시 10분 한국영화 특선 11번째 엄마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8: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9: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0: 뭐야, 짐이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11: 그런 거 없어도 돼.
9: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1: 너 로밍은 했냐?
10: 당연하지. 봐!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9: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12: I'm injured. I'm injured.
10: 너 뭐해?
9: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0: 어, 저파수인가?
11: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10: 어?
9: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공관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0: 어! 버스 온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 같은.

0: 어디로 가도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곳이 계속 나옵니다.
1: 에메랄드빛 계곡부터 짙푸른 바닷속까지 자연의 모든 푸른빛이 있는 곳.
0: 제가 여기 살면서 본 바닷속 중에 제일 아름다웠습니다.
1: 여행지에서의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짜릿한 경험들과 대자연이 빚은 신비를 품은 곳. 천천히 흐르는 시간에 맞춰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곳.
0: 바다 위에서 걸으니까 자유가 느껴져요.
1: 세부, 그리고 보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4시간 30분이 걸리는 세부는 필리핀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름난 관광 명소가 참 많은데요. 하지만 유명 관광지만 둘러보고 간다면 그건 세부의 매력을 반은 놓치고 가는 셈입니다. 세부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장소가 많기 때문이죠. 세부 도심에서 차로 30분 정도를 달려 도착한 시라오 마을. 이 작은 시골 마을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손님이 몰리는 곳에 가장 먼저 들어서는 건 노점상들이죠. 달콤한 열대과일과 맛깔스런 간식을 선보이며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0: 제 이름이 꽃님인데 저랑 어울리는 사진 명소가 있다네요. 고!
1: 이른 아침인데도 벌써 많은 관광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2: 입장료를 내니까 이런 꽃무늬 도장을 찍어줬어요. 입장료는 70페소, 한국 돈으로 한 1,700원 정도 하네요.
1: 입구에 들어서자 향긋한 꽃향기가 물씬 풍겨옵니다. 총 천연색 꽃들이 아름답게 수놓인 이곳은 시라오 플라워 가든입니다. 필리핀은 겨울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1년 365일 꽃을 볼 수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1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꽃이 핀다는 사실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0: 곳이었는데요. 현지인들이 나들이 장소로 찾는 이곳이야말로 진짜 관광 명소 아닐까요?
1: 마키부모 타고 가야 돼 또?
2: Yes, just it's his birthday.
1: Your birthday?
3: Yes. Monday.
1: Monday, happy birthday.
3: Thank you.
0: 가족의 행복이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 아랑 모델. 모델라. 나한테 모델라 너. 아티스트. 샤마기깅 아티스트. 리바.
2: Hopefully.
1: 뿌에데 뿌에데.
0: 시라오 플라워 가든은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하늘공원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는데요. The day I first met you, you told me. 이름에 걸맞게 정원 곳곳에는 구름 위에 서 있는 듯 연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조형물들 위해서 저도 인생 사진을 남겨봅니다. 일상이 쫓겨 놓치고 살았던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즐기고 갑니다. 이제 정원에서 내려와 이색적인 관광지를 찾아 떠납니다. 야자나무가 빼곡한 필리핀의 열대우림. 표지판이나 간판을 찾아보기 힘든 이곳에 오늘의 목적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1: 제가 지금 여기 되게 이쁘다는 폭포를 가고 있는데 이 산속이 어디 있을지 한번 들어볼게요.
4: 헬로 포! 하이! 하나 포! 하나 포! 하나 포!
0: 가이드북에도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신상 핫플레이스라는데요. 어떤 풍경을 만나게 될지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1: 이제 폭포 다 온 것 같은데 이 앞에 이렇게 가족들끼리 쉴 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
0: 이곳 역시 관광객 대부분이 현지인이더라고요. 특이한 점은 가족 단위가 많다는 건데요. 필리핀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만날 수 있죠.
1: 램보! 아, 이거 램보구나! 이거 필리핀 삼겹살 같은 것도 있고! 아, 이걸 또 이렇게 도시락으로 싸오셨네요.
5: 화이트 언니언!
1: 맛있겠다!
6: 이따드시마스! 안녕, 오빠!
1: 맞아라!
5: 이수원 아니니까!
0: 열대림 사이로 흐르는 에메랄드빛 물줄기 카 보물 계단식 수영장입니다. 방갈로를 돌아서 내려가자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꼭 요정들이 날아다닐 것 같은 풍경입니다. 성인 입장료는 100페소, 우리 돈으로 2,400원 정도입니다. 어린이는 성인의 절반 가격이라고 하니 정말 저렴하죠? 온 가족 나들이 장소로 안성맞춤일 것 같더라고요.
1: 와, 이 산 계곡물 내려오는 그 시원한 맛이죠? 아, 물도 이렇게 따뜻한 데서 있으니까 물이 막 너무 차갑지도 않고 아, 더웠는데 더위 딱 녹여주네요.
0: 무엇보다 물빛이 정말 신비로웠는데요. 이곳은 계단식으로 형성된 지형에 나무와 흙을 파내고 인근의 물을 끌어와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물속에 석회물질이 다량 함유돼 맑고 투명한 푸른빛을 띠는 것이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0: 비어지는 모룽덩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튀르키예에 있는 파묵칼레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1: 계단식 출장이어가지고 꼭 다 같이 노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저만의 공간을 가질 수도 있네요. 우와, 좋다.
0: 웅덩이의 깊이는 60cm부터 1.8m까지 층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다이빙을 할 수 있을 만큼 깊은 곳도 있더라고요.
1: 여기 사람들이 다이빙하는데 엄청 깊나 봐요. 저 친구들이 저도 막 뛰라고 해가지고 한번 시도해보려고요.
0: 열대림 한가운데에서 다이빙이라니 정말 색다른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아이들 위해서 안전한 공간이 있었는데 또 친구들끼리 어른들끼리 놀 때는 이렇게 너무 깊고 넓은 곳도 또 따로 있네요.
0: 알면 알수록 새로운 매력이 더해지는 세부. 특별한 추억들을 안고 다시 여행길에 오릅니다. 세부섬의 부속섬으로 인식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 많은 여행객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곳이죠. 보홀로 향합니다. 보홀은 7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서 10번째로 큰 섬입니다. 행정구역상 보홀에 속하는 빵라오 섬은 보홀 본섬에서 배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보홀섬과 팡라오섬을 잇는 해변도로를 달리다 보면 유서 깊은 건축물과 동상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 스페인과 관련이 깊은데요. 이 동상은 스페인 총독과 보홀주장이 피를 나누어 마시고 우호조약을 맺은 것을 기념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스페인 식민시대 건물이나 유적지도 많지만 보홀을 세계에 알린 것은 때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입니다.
2: 신비로운 섬 보홀에 왔습니다. 푸른 에메랄드빛 바닷속부터 시원한 녹빛 숲까지 다채로움이 가득한 보홀. 오늘은 어떤 여정이 쓰여질지 무척 기대됩니다.
0: 수천 년 동안 형성되어 온 자연 그대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보홀.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순수의 자연을 만나러 떠나봅니다. 무성한 마호가니 숲이 끝나는 길에 오늘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달콤함이 느껴지는 곳, 초콜릿 힐입니다.
2: 보홀은 초콜릿 언덕으로 유명한데요. 여기 하늘 높은 곳에서 초콜릿 언덕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따라서 올라가야 한대요. 계단이 무려 248계단이랍니다. 아이, 거뜬하죠. 한번 가볼까요?
0: 제가 지금 오르고 있는 이곳은 200만 년 전엔 바다였다고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바닷속의 땅이 융기에 육지가 된 것이죠. 그 후 인간의 샘으론 헤아리기 힘든 세월을 지나며 땅의 연약한 부분이 바람과 빗물에 깎여 독특한 지형을 이루게 되었다는데요.
2: 아, 진짜 멋지다. 어머, 어머. 아, 귀여워. 동글동글.
0: 바로 이 초콜릿 힐입니다. 초콜릿 힐에 대한 전설도 전해지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먼 옛날 거인 아고로가 짝사랑하는 여인 알루야를 잃고 흘린 눈물이 언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달콤한 이름에 비해 내용이 좀 슬프죠?
2: 저기 보이는 동글동글한 언덕들이 건기가 되면은 갈색으로 변하면서 진짜 초콜릿들이 이렇게 퉁둥둥둥 있는 모양처럼 된다고 해요. 아, 여기 보홀에 오면은 꼭 봐야 하는 명소인 것 같습니다.
0: 초콜릿 티를 즐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것과 하늘에서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1: Let me throw back, galing sa lupa.
3: Lupa, ma'am. Yung nasa gitna, ma'am, 150 plus feet, ma'am. Yung nasa gitna talaga. Ano yung pinakamalalim talaga.
1: From the lupa?
3: Yes, ma'am.
2: Oh, 높다, 높다, 높다. 조금 무서운데?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오, 자전거다.
0: 푸른 숲 위로 보이는 저 외줄을 타고 건너가야 하는데요.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2: 아, 생명줄 달고 출발합니다.
1: 오, 예.
2: 갑니다.
4: 오케이.
2: 고!
0: 처음엔 너무 긴장이 돼서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2: 오, 하늘이 너무 예쁘네. 세상에.
0: 조금 익숙해지니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대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자연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2: 아빠!
4: Yes.
2: Telling him up.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이, 와, 여기서 이렇게 초콜릿 언덕 뷰도 감상하고요. 바람이 시원하게 맞으면서 제가 이렇게 쭉 가는데 새들도 같이 나르는 거예요. 완전 하늘 위를 함께 나르는 기분이었습니다.
0: 태고적 신비를 간직한 초콜릿에서 내려와 보홀의 또 다른 명소로 갑니다. 이곳에 무려 4,500만 년 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온 영장류가 있다는데요.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되고 있는 타르시어입니다.
1: 제가 만나러 온 특별한 친구는 바로 짠! 이 친구예요.
0: 우리에겐 안경원숭이라는 별칭이 더 친숙하죠.
5: 손바닥만한데 눈이 반 이상이래요. 사람 눈으로 치면 비율이 한 150배는 눈이 큰 거예요. 얼굴에 반 이상이 눈인 느낌?
0: 한때는 보홀섬 전체에 수천 마리의 타르시어가 서식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무분별한 남획과 숲의 난개발로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자 1997년 필리핀 정부는 타르시어를 특별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총 3개의 마을에 타르시어 보호구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방문한 코렐라 보호구역도 그때 설립된 곳 중 하나랍니다.
6: So the foundation has an 8.4 hectares around on that area. And there are more or less 200 tarsiers in there now. And there is also an expansion area by the DNR that is more than 100 hectares. One hectare only for the viewing area. Yeah, and there are 6 tarsiers only on that area.
1: 뭔가 비밀의 숲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0: 타르시어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다는데요. 그래서 보호구역 내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거나 타르시어를 손으로 만지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타르시어가 야행성이다 보니 낮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 찾기가 쉽지 않아 가이드가 따라다니며 타르시어가 있는 위치를 알려준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생각보다 훨씬 귀엽더라고요.
1: 몸집에 비해 손가락, 발가락이 엄청 긴데요.
0: 다 자라도 15cm를 넘지 않는 작은 체구를 가졌지만 타르시어는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예민한 청각과 360도 회전하는 머리, 5m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점프력까지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죠. 실제로 타르시어는 거미, 메뚜기, 지렁이뿐 아니라 뱀이나 박쥐까지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4: How do you feel about the tarsiers?
7: They're so cute.
8: They're so cute. Same. I think it's a good place for the tarsier to keep them, to protect them. And it's more respectful as well.
0: Right. 하루빨리 타르시어가 보호구역이 아닌 그들이 살던 숲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좀 쉬러 가볼까요? 보울은 깨끗하고 맑은 바다 빛으로 유명하지만 아름다운 강도 흐르고 있습니다. 열대림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모습이 아마존강을 떠올리게 해 필리핀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로봇강입니다. 강을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강을 유람하며 천천히 보울의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는 로봇강 크루즈를 이용하려 합니다.
2: 거리의 악사들이 환영해 주십니다.
9: Hello, hello, hello. Nice.
0: 저 멀리 오늘 제가 탈 배가 보입니다.
10: 여기 크루즈가 배 크기가 무슨 어디 식당 하나만 해요. 엄청 크네요.
0: 배가 출발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손님들이 가득 차면 출발하는 시스템이랍니다.
2: 아, 여기 타니까 사람들이 맛있는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0: 배 안쪽은 식당을 옮겨놓은 것처럼 수많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는데요. 약 20여 종의 음식과 과일을 자유롭게 맛볼 수 있습니다. 입장료와 식사비를 포함한 가격은 성인 기준으로 850페소. 우리 돈으로 약 2만 원이면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데요.
2: 릴리스? 무슨 멸치볶음 같은 게 있어요? 오.
0: 대부분 필리핀 전통 방식으로 요리한 음식들인데요. 처음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2: 랑카. 아, 잭프루트라는 과일이 좀 안 익은 상태로 이거를 그 채소국처럼 만들었네요.
0: 필리핀에서 즐겨 먹던 음식들과 맛보고 싶었던 것, 그리고 처음 보는 요리까지 다양한 음식들로 한 접시 가득 채워봤습니다.
2: 비 내리는 거 너무 분위기 좋아요. 저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것보다 이 강가에서 비가 참 많이 내리니까 마치 정글 유람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아, 너무 기대돼요.
0: 빗소리를 들으며 강 위에서 맛보는 식사라니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2: 이거 그 불랄로라는 필리핀 소고기 국이네요. 아, 이거 맛있다. 육수 잘 냈다.
0: 비 오는 날엔 역시 국물이죠. 음식이 입에 들어가니 낭만은 사라지고 저도 모르게 허겁지겁 먹게 되더라고요.
2: 이제 음악과 함께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를 어디서 맛볼 수 있을까요?
0: 로봇강 크루즈의 또 다른 명물인 라이브 음악입니다. 로봇은 음악의 도시로 알려져 있답니다. 실제로 필리핀의 음악가와 가수 중에는 로봇 출신이 많다고 하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악기를 한 가지 이상 배울 정도로 음악을 생활화하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감미로운 음악 선율이 로봇강의 풍경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0: 바쁘게 내달렸던 여행자의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비를 머금고 한층 더 푸르러진 대자연의 숨결을 느끼며 잠시 숨 고르기를 해봅니다.
1: 저기 소녀소녀들이 너무 예쁘게 춤추고 있어요.
0: 로봇강 유람이 끝나는 지점에 도착하니 흥겨운 음악과 전통춤이 저를 반겨줍니다.

0: 마치 축제의 현장에 온 듯 순식간에 분위기가 달아오르는데요.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대나무 춤을 선보입니다. 같이 춤추러 가시는데요. 키니클링이라는 춤입니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리핀의 전통 민속춤인데요. 대나무를 치고 두드리고 미는 사람과 그 위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 간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1: 아, 진짜 이런 새로운 경험이에요. 이렇게 여기 전통 춤추는 분들이랑 같이 춤도 춰보고 다 같이 이렇게 깊은 유대를 쌓으니까 또 행복을 하나 얻어갑니다.
0: 천천히 여행을 즐기며 몸도 마음도 재충전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보홀의 또 다른 신비를 찾아 방라우 섬으로 향합니다. 본격적인 모험을 떠나기 전 준비가 필요해 잠시 기념품 가게에 들렀는데요.
2: 이번에 갈 동굴은 수영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옷도 한번 갈아입어봤어요.
0: 수영을 즐길 수 있는 동굴이라니 설레는 마음으로 관광객들의 뒤를 따라가봤는데요. 모두들 줄지어 어디론가 내려가더라고요.
3: 우리가 내리면
4: 비밀의 동굴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0: 내려가자 땅 위에선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동굴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희낙단한 동굴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카르스트 동굴인데요. 동굴의 중앙에는 길이 20m가량의 호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은 깊이가 10m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5: This place actually it was discovered in 16th century now.
6: 16th
5: century. Yeah. That was the first entrance before. Actually there's a farmer who make a own farm here. And he noticed that there's a big tree died. And when they remove the cage from the solid holes. He go down here. By using a ladder. So
6: ladder?
5: That so that's why they found his cave.
0: 처음 동굴을 발견했던 구멍입니다. 구멍을 통해 쏟아지는 빛이 마치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켠 것처럼 보여 인생사진 명소로 유명하다는데요. 이곳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동굴을 찾는 사람이 있을 정도랍니다.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차례를 기다려 멋진 연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여행의 순간들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방법은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즐기는 거죠. 수영이 가능하단 말에 저도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7: 짭짤해요. 바닷물이랑 섞였다더니
8: 진짜 좋은가 봐요. 근데
7: 아싸물보.
8: 바닷물보다 막 너무 짜진 않고 짭짤합니다.
0: 서 있을 땐 보이지 않던 희낙단한 동굴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합니다. 자연이 빚어낸 동굴과 다양한 모양의 종류석. 그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3: 엄마 착하시다 and 고야 and 이도추.
9: 오 안무라니 나마.
10: Hello. 신우 배자.
11: 아까 mother.
10: 근데 빠랑 아테.
11: 아 예.
12: 대학교 시 리민호.
13: 리민호 Philippines.
12: 거기 와.
14: Lovely family.
15: Yes. 민산 굴로데.
0: 낯선 관광객에게도 미소로 답해주는 따뜻한 필리핀 사람들 덕분에 오늘도 많이 웃었습니다. 언덕에서 동굴까지 보홀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던 오늘의 여정. 내일은 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0: 이른 아침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하루 두 번 일정 시간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섬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인데요. 고요할 줄 알았던 바다는 아침을 여는 부지런한 이들로 분주합니다.
1: 여기에서 작은 배를 타고 버진 아일랜드로 갑니다. 버진 아일랜드는 썰물 때만 이렇게 모래가 드러나는 섬이라서요. 이른 아침부터 그 섬에 꼭 가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0: 보울섬에서 배를 타고 40분 정도 이동해야 하는데요. 수심이 얕아 큰 배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여기 제가 탈 배가 바다 위에 주차하고 있네요.
0: 섬을 잇는 교통수단으로, 낚시를 하는 어부에겐 생계수단으로, 필리핀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팜보트. 그간의 세월을 말해주듯 천천히 바다로 나아갑니다. 빠르지 않은 속도지만 그래서 더 좋습니다. 철썩이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보울의 바다를 더 오래 즐길 수 있으니까요.
2: 보울에 숨겨진 명소들이 많다지만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민물 땐 숨어 있다가 썰물 때 이렇게 짠 드러나는 정말 숨겨져 있던 명소에 왔습니다. 백사장도 너무 예쁘다. 세상에.
0: 깊은 바다 한가운데 신기루처럼 솟아있는 폰토드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섬은 버진 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름의 유래에 대해선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중 하나는 사람이 살지 않아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몇 시간만 모습을 드러내는 이곳에 어떤 생명이 깃들 수 있을까요? 그 물음에 답을 하듯 맹그로브 나무가 꼿꼿이 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2: 바다 위에서 걸으니까 뭔가 자유가 느껴져요.
0: 마치 망망대해 위를 두 발로 걷는 기분입니다. 보고도 믿기 힘든 자연의 신비. 짧지만 달콤했던 마법 같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내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출 모래사장 위에 발걸음을 남겨봅니다. 일곱 가지 색을 가지고 있다는 보울의 바다. 그 아름다움을 두 눈에 담기 위해 깊은 바닷속으로 향합니다. 섬 북쪽에 위치한 몰라베 절벽은 다이빙 명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얕은 수심의 바다가 이어지다 갑자기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이가 깊어지는 절벽이 나와 드라마틱한 광경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2: 헬로, did you enjoy the diving?
3: Yeah, it was really nice.
2: Very nice.
4: The space is really beautiful.
3: Oh,
4: there's
3: really...
4: a wall, so it's really nice.
2: Yeah, right. The water?
3: It's really cheaper.
2: Really cheaper here in Bohol.
3: Yeah.
0: 이곳의 또 다른 특징은 다이빙 포인트가 해안가에서 가깝다는 점입니다.
2: 보통 다이빙 하러 가면 배 타고 가는데 여기는 여기서 바로 시작할 수 있대요.
0: 수면 아래에 있는 보울의 바다는 제게 어떤 세계를 보여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다이빙을 준비했는데요. 이곳에선 다이빙 경험이 없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이빙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드디어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바다에 들어간 지 몇 분 만에 절벽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가시거리가 좋은 보울의 바다. 형형색색의 열대어들이 아름다운 빛깔을 뽐내며 마중을 나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들의 세상 속으로 조심스레 다가가 보.

0: 속에서 사냥하는 뱀도 만나고 바다의 신사 바다거북과 함께 유영하는 행운도 누립니다. 오우리 품은 또 다른 비경, 수중세계를 열심히 두 눈에 담습니다. 지구의 70% 이상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죠. 그 넓고 광활한 대자연의 일부에 잠시나마 안길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잊지 못할 기억을 가슴에 품고 다시 여정을 떠납니다. 이번엔 보홀의 바다를 맛볼 시간입니다. 현지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인데요.
1: 어? 뭐야? 뭐야? 헬로? 아르바토? 아르바토? 어? 빵아? 빵아? 빵아 낭?
2: 또나
1: 숯불에 참치 턱살을 구워주는데요. 참치 턱살이 거의 사람 얼굴만 해요.
0: 비주얼만 봐서는 소고기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참치 턱살이라고 합니다.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참치 턱살을 보고 있자니 배꼽 시계가 요란하게 울려댑니다. 어서 맛을 봐야겠어요.
1: 이상하노? 일상 두나 빵아 이게 라와버 빠그레버 땡큐.

0: 간장, 레몬, 후추가 어우러진 비법 소스로 참치의 비린맛을 잡고 숯불에서 바삭하게 구워 풍미를 더한답니다.
1: 기다리는 동안 여기까지 숯불 향이 납니다. 여기 필리핀 분들이 원래 숯불로 굽는 거를 잘 해서 드시거든요. 보통은 닭고기나 돼지고기, 해산물도 오징어 정도인데 거기다가 이제 참치를 또 숯불로 굽는다니까 제가 구우나 봐요. 맛있겠다. 꽈미기도 예쁘게 꾸며주셨네. 안 간다.
0: 미디엄 사이즈를 주문했는데요. 크기가 이렇게 큽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워 쉽게 먹을 수 없었던 참치 턱살을 우리 돈으로 약 8,400원에 마음껏 즐기게 되었습니다.
1: 우와, 여기 참치 위에 윤기가 차르르르 흐릅니다. 맛있겠다. 야, 여기 뼈가 되게 큰데 그 사이사이에 살들이 갈비처럼 따닥따닥 붙어있어요.
0: 부위가 턱살이라고 해서 양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생각보다 푸짐하더라고요.
1: 어? 이거 생선 잘 못 먹는 사람도 아무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린맛도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부드럽고 세상에. 통통한 살 부분도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맛있다. 지금 제가 몇 입을 먹어봤는데 볼살 한 부위에서 부위마다 약간 식감이 달라요. 역시 밥이랑 먹으니까 간이 딱 맞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0: 입맛에 딱 맞는 참치 턱살구이로 제대로 몸보신하고 갑니다. 어둠이 내리고 고요를 되찾은 바닷가. 하지만 이곳은 조금 다릅니다. 낮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활기를 띠죠.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옷을 갈아입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1: 여기는 보홀의 알로나 해변 밤거리입니다. 조명들도 엄청 반짝반짝하고 식당들도 다 테마가 다르면서 엄청 화려해요.
0: 한낮에 열기가 가라앉은 해변은 열대의 밤을 즐기려는 여행객들로 떠들썩해집니다. 인근에서 잡아올린 알록달록한 해산물은 보홀 바다를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한쪽에선 연신 음식을 굽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고 사람들의 행복한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거리를 채웁니다.
1: 저기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뭔가 기다란 봉도 들고 있고 불꽃놀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지? Hello.
2: Guys, prepare, guys, prepare.
0: 준비 운동을 하는 동작에서도 고수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1: 리더? 렌이 years 봐.
2: Me, I'm since year 2000.
1: Only for the Bohol?
2: Yes, Bohol, and then I travel for the other side, like Cebu.
0: 드디어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불이 켜졌습니다.
3: 불타오르네.
0: 천천히 원을 그리던 불꽃이 점점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생명을 얻은 듯 불꽃은 자유롭게 밤하늘을 가로지릅니다.
1: 세상에, 파이어 댄스 너무 멋있어요.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고 있어요.
0: 갑자기 펼쳐진 멋진 공연에 알로나 해변은 순식간에 무대로 변신합니다.

환하게 아쉬워 머물던 여행자에게 보울은 마지막까지 특별한 선물을 안겨주네요. 매 순간이 감동이었던 보울에서의 시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0: 상담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0: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1: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2: 1577-1791.
3: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4: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5: 변이 딱딱하고 어떤 데는 돌덩이가 있습니다.
6: 있는 대로 힘을 줘야 돼요. 봐도 가고지 조금 똑똑똑 떨어져 나와요.
7: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8: 대변이 장내 오랫동안 정체가 되게 되면 또 합병증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고 치료시기 놓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7: 공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조롱 응원을 논란을 계기로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는 2030년부터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선 이 교육과정을 정권마다 손보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학교에 제출한 경의서입니다. 탱크데이를 외친 학생은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조롱할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스타벅스 가야지를 먼저 외친 학생 역시 오직 팀 분위기를 띄우려 했을 뿐 논란이 될줄 몰랐다고 적었습니다.

0: 학생들이 해당 표현의 역사적 맥락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현장의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런 논란과 맞물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2030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최근 왜곡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조롱과 혐오 표현으로 인해서 사회적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사회 현상을 탐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0: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해달라고 국교위에 요청했습니다. 현행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20%에 그치는 데다 관련 내용도 주로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집중돼 충분한 학습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2: 독립운동가를 조롱하거나 친일파를 찬양하는 영상도 확산되는 등 역사 왜곡 부정 콘텐츠는 근현대사에 집중되어 있고 이에 노출되는 우리 학생들의 연령도 낮아져서 초중학교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근현대사 교육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0: 하지만 교육과정을 잇따라 손보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다시 수정하면 학교 현장에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3: 2002 개정 교육과정 지난 정부에서 역사교육계가 노력해서 합의한 건데 지금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바꾼다고 하면은 밖에서 어떻게 보겠느냐. 이게 역사교과서가 또 정치 도구하는 거 아니냐. 정권 바뀌면은 새 정부 오면 또 바꾸겠네. 이런 얘기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지 않다.
0: 국교위는 이와 함께 고등학교에 미디어 속 역사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선택 과목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향후 교과서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4: 네,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초임 교사가 학부모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다 세상을 떠난 지 내일이면 3년이 됩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불안을 호소하는데요. 국회에선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 A씨는 최근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정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학생을 지도했다가 학부모에게 경찰 신고를 당한 겁니다. 교사가 아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사과를 강요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6: 제가 저로서는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은 저 딴에는 이제 친구 학대폭력으로 신고하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중재를 잘하고 싶어서 피해 아동에게도 충분히 위로를 시켰고 그런 비참함?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소명을 해야 된다는 비참함?
5: 문제는 한 차례 경찰 신고로 민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근까지도 교사의 수업 지도 방식에 반발해 수업 중인 학교로 경찰이 출동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6: 이럴까 봐 매일매일 일지를 쓰다시피 해요.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이 친구한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더 재밌게 나는 하고 싶은데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5: 네. 서희초 사건 3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한 비율은 71%. 실제 검찰 기소로 이어진 비율은 2.5%에 그쳤습니다. 교육감들까지 나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아동학대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7: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국회에서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2년째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은 소송 수행 지원까지 아우르는 국가책임교원보호법 발의를 통해 교사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률지...

0: 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교사가 홀로 자신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입증해야 했던 부담을 덜고 법률 상담에 그쳤던 기존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겠습니다.
1: 오늘 광화문에서는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의 교사가 모여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2: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게 바뀔 수 있는데 그걸 못해요. 정서적 아동학대를 고소당할까봐.
1: 아동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3: 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병가를 낸 교사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학교 관리자가 교사의 동의도 없이 병원에 직접 연락해서 진료 상태를 확인한 건데요. 이미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까지 제출을 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4: 16년차 초등교사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A씨. 어깨 관절 와순 파열과 근육 염증 등으로 극심한 통증을 겪다 지난 2일부터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2: 근육 이쪽이랑 뼈까지 다 이미 염증이 전개가 됐고 조금만 하면 팔이 빠질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안 움직이게 좋다. 족저근막 경우가 지금 터널 주근까지 와서 가만히 누워있거나 앉아있어도 불타는 것처럼 화끈화끈하거든요.
4: 그런데 병가 중이던 지난 7일 다니던 병원에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 관리자가 A씨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대며 실제 출근이 불가능한 상태가 맞느냐고 직접 문의해왔던 겁니다. A씨가 학교에 제출한 진단서와 소견서엔 이미 병명과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 4주간의 안전가료가 필요하단 전문의 소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가 항의했지만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2: 전화해서 저에 대해서 말 알아보시면 안 된다 했더니 어떤 법적으로 안 되죠? 법적 규정이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렇게 말하고 진짜 아프다고 말했을 때도 선생님이랑 느끼는 거랑 제가 느끼는 건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고 자기 본인도 아프시다 하면서
4: 취재진과 만난 학교 교장과 교감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병원에 직접 문의한 건 미흡한 조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진단서에 업무 수행 가능 여부가 빠져 있어 병가 승인을 위해 문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 어디에도 진단서에 업무 가능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을 보면 상해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진단서엔 발병일과 진단일,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관리자가 법규에도 없고 또 법을 넘어서는 이런 병원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행위는 불필요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4: 교육부 관계자도 근무 가능 여부가 진단서에 반드시 담길 필요는 없다며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는 법규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3: 네, 이상으로 7월 17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6: ...이어서 EBS 초대석이 방송됩니다.
7: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페이첵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시네마 닥터 지바고 2부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밤 11시 10분 한국 영화 특선 11번째 엄마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8: 아, 그래도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0: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9: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9: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건강하게 늙어가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 우리 모두의 관심사죠. 생활습관, 식단, 운동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몸의 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호르몬은 뭐 사춘기나 갱년기 이런 성적인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수면, 또 면역, 노화 속도 이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오랫동안 이 호르몬과 대사질환 또 노화 관리 이 분야를 연구해온 전문가가 계십니다. 호르몬 전도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내분비내과 전문의이신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철우 교수 함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2: 예, 안녕하십니까. 네.

0: 호르몬 많이 들어는 봤는데 예, 예. 정확히 호르몬이 뭡니까?
1: 호르몬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호르마오라고 해서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불러 일으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들은 각자 행동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렇게 통과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컨트롤할 수 있는 신호 전달 체계가 필요한데 예. 그게 바로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인데 이게 혈관 내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그게 바로 호르몬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
0: 사람 몸속에서 저절로 나와요?
1: 그렇죠.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분비 기관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갑상선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뇌하수체 또 이제 여자로 치면은 이제 난소라든지 공황에서 나오는 그런 화학물질들이 다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호르몬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1: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0: 뭐 제가 그냥 기억나는 건 한 10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1: 보통 그 10가지 이상이 되고요. 한 4,000가지 정도 됩니다.
0: 4,000가지나
1: 예,
0: 돼요?
1: 그런데 예. 그게 이제 우리가 4,000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대로 그 구조나 기능을 아는 건 한 100에서 150가지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제 분자 생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4,000가지의 정체가 베일이 벗겨지는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화학 물질인데 혈관을 타고 몸을 돌아다닌다 이거죠.
1: 맞습니다.
0: 그러면서 뭐 명령을 내린다고요?
1: 그렇죠. 어떤 이제 신호들을 갖다 전달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초인종을 누른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예. 예를 들면 어떤 세포 속에서 수용체라는 게 있고요. 호르몬이 이제 가면서 어떤 신호를 갖다가 전달해서 세포가 그 기능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육 세포에 가서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내장의 기관으로 가서 뭐 간에서 간의 기능을 올리기도 하고 또 이제 소장이나 대장의 기능, 위의 기능 같은 것들을 발달시키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라 할 수 있겠죠.
0: 제가 오늘 오프닝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호르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성호르몬,
1: 맞습니다.
0: 사춘기, 네, 예. 뭐 갱년기 뭐 네. 이런 거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런 거 왜 생기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사춘기하고 갱년기가 생기면 호르몬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0: 갑자기 올라가면 사춘기예요?
1: 그러니까 사춘기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성호르몬 같은 것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올라갔던 호르몬들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갱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성호르몬이 떨어지는 그 갱년기를 우리가 제1의 갱년기라고 하면 갱년기라는 건 어떤 호르몬이 없어지는 하나의 시점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호르몬이 없어지는 시점들을 갖다 우리가 갱년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갱년기는 결국 하나의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양년까지 갈 때 31개의 터널을 지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갱년기라는 건 제1의 갱년기가 있다면 그 다음에 또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는 제2의 갱년기가 있고요. 또 멜라토닌 호르몬이 떨어지는 또 제3의 갱년기가 있고 계속 호르몬들이 1파, 2파, 3파 없어지는 그 시기를 네. 우리가 갱년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0: 그러면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네. 그때부터 호르몬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정점이 몇 살쯤이에요?
1: 보통 정점이 시작되는 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나오는 최초의 호르몬은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나왔다가 두 번째 의외로 성호르몬이 나옵니다. 사람들 생각은 성호르몬 그러면 사춘기 때 나오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미 엄마 뱃속에서 남자아이는 남성호르몬이 나오고요. 여자아이는 여성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미니사춘기라고 하는데요. 이 미니사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정체성에 혼란이 생깁니다.
0: 네네.
1: 그다음에 이제 성장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 성장호르몬이 결국은 이제 아이를 키우고 결국 태어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20대까지 갔을 때 사춘기 때부터 성호르몬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20대 모든 호르몬들이 이제 춤을 추고 뛰어노는 카니발 시대가 되는 거죠.
0: 그래서 그러니까 20대 때가 정점이에요.
1: 정점이고 그다음부터 이제 30대, 40대부터 이렇게 올라갔던 호르몬들이 하나씩 불려들여가는 시기가
0: 줄어드는
1: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마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집에 불려들어간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제일 먼저 불려들여가는 거는 맨 나중에 올라갔던 호르몬도 불려들어갑니다.

0: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성 호르몬이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먼저 분류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이 분류 들어가고 마지막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류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생명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1: 최초에 나온 게 멜라토닌이고
0: 네.
1: 마지막에 사라지는 게
0: 또
1: 멜라토닌.
0: 멜라토닌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인간의 일생은 호르몬으로 시작해서 호르몬으로 끝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 그 사춘기가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호르몬이 막 늘어나면서 아까 초인종 누른다고 하셨는데 수도 없이 막 눌러대니까
0: 예,
1: 질풍노도가 되는 거군요.
0: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춘기도 어머니의 갱년기를 못 이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하고 갱년기 엄마하고 싸우면 갱년기 엄마가 이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래요.
0: 그만큼 호르몬의 세계는
1: 네.
0: 신비하고 놀랍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 호르몬이 노화와 관련이 되나요?
0: 그렇죠. 우리가 노화라는 거는요, 마치 우리가 제1간문이 있고 제2간문이 있고 제3간문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노화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늙어버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서서히 늙어가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40대에 늙고, 갑자기 50대 중반에 늙고, 60대에 늙고, 70대 말에 늙게 되는데 그 각각의 시기에 지키는 수호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확 노화가 급속도로 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40대 인슐린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50대 성 호르몬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60대 성장 호르몬이 없어지고, 70대 멜라토닌이 없어지면 노화의 속도가 브레이크 없이 확 자동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되는데 그때 만일에 우리가 그 호르몬들을 관리를 잘한다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1: 그러는
0: 이렇게
1: 거예요.
0: 볼수 있는 거죠.
1: 최근에 이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0: 예,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 왜 늘어나고 있을까요?
0: 왜냐하면 지금 현대 사회가 이 호르몬의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왜냐하면 멜라토닌 호르몬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호르몬이고 최초의 호르몬인데 인간이 원래는 밤에 잠을 자고 낮에 깨어나야 되지만 이 멜라토닌 호르몬부터 시작을 해보면 밤에도 불 켜놓고 자고 이러면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건강하게 나올 수가 없고요.
1: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건 밤에 잠을 자야 나와요?
0: 밤에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고 잠을 잘때또 왕성하게 나오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시차저항 때문에 멜라토닌 같은 거 영양제로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멜라토닌 호르몬이 사실은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라고 할수 있지만 본질은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항산화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의 산화성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멜라토닌이거든요. 사람들은 멜라토닌 호르몬 그러면 이게 그냥 잠자게 하는 호르몬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의 유래도 원래는 피부 색깔이 바뀌는 줄 알고 이름을 멜라닌 세포에 관계되는 호르몬이라고 해서 멜라토닌으로 지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수면과 관계되고 면역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세포의 재생과 관계되는 호르몬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사회에는 이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니까 멜라토닌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고요.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게 됩니다.
1: 스트레스.
0: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지수가 높고 고지방이고 이렇게 되면은 인슐린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어떤 시대보다 현대 사회에는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많이
1: 알겠습니다.
0: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1: 호르몬 불균형 하면 딱 생기는 질환 1번이 뭡니까?
0: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대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4대 대사성 질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불면증이라든지
1: 불면증,
0: 아니면은 이제 그 당뇨병이라든지
1: 당뇨,
0: 고혈압이라든지
1: 고혈압.
0: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의 불균형인데 사람들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라는 걸 들어보면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만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본질은 모닥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혈압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은 결국 호르몬의 모닥불에 비춰진 그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하나하나를 갖다 정복하려고 하면 정복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그 모닥불 갖다가 우리가 표적 삼아서 관리를 해야
1: 알겠습니다.
0: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 치료제뿐 아니라 호르몬 요법도 써야 된다.
0: 당연하죠.
1: 그런
0: 왜냐하면
1: 말씀이.
0: 당뇨병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인슐린 호르몬만 생각하지만 혈당과 관계되는 호르몬이 8가지나 있습니다. 인슐린도 있죠. 스트레스 받아서 혈당 올라가는 사람은 코트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잠을 못 자서 혈당 올라가는 사람은 멜라토닌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운동을 못 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사람은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호르몬들의 균형을 맞춰줘야 제대로 혈당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뭐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0: 네.
1: 혹시 뭐 내가

0: 무슨 불균형 상태가 아닌가 자가 진단하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1: 예, 제가 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예. 운동을 해도 자꾸 살이 찐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이게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분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도 운동을 해도 이게 다 연소가 되지 않고 살이 찔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땀이 비 오듯이 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네 번째는 상열감이라고 해서 몸에 열이 나는데요. 뭐 상반신에서는 열이 나지만 하반신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그다음에 이제 얼굴과 온몸이 잘 붓는다.
0: 붓는다.
1: 그다음에 이제 실제 나이보다도 더 노안이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이 들어 보인다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늘 피곤해도 피로가 안 가시는 분들.
0: 쉬어도 피곤하고.
1: 예,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하고.
0: 예.
1: 그다음에 이제 감정 조절이 쉽지 않고 우울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또 배가 고프고 허기지가 난 분들이요. 그다음에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고 항상 목이 마르다. 입이 이제 건조해진 분들 있죠. 이런 열 가지 증상 중에 세 가지 이상이면 호르몬의 균열이 시작되는 거고요.
0: 네.
1: 다섯 가지 이상 있으면 내분비내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건강하게 늙고 싶은 어떤 궁금증.
1: 네네.
0: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이 40대부터 네 번에 걸쳐서 급격한 노화가 온다.
1: 네, 노화가 계단식으로 생기는 거죠.
0: 그 급격한 노화가 오는 네 번이 네 가지 호르몬 때문이다라고 하셨잖아요.
1: 네네.
0: 하나씩 봅시다.
1: 네네.
0: 40대 때 처음 줄어드는 게 뭐라고 그러셨죠, 아까?
1: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단계별 호르몬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네 가지의 중요한 호르몬은 그 단계별 노화와 관계없이 중요한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0: 아, 첫 번째가 뭡니까?
1: 첫 번째가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인슐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기, MOGI라고 해서 모기라고 하는데 파리가 아니고 모기양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그게 아니라 멜라토닌, 옥시토신,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인슐린,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40대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건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슐린 호르몬이라는 것은 대사하고 관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0: 네.
1: 우리가 노화라는 거는 대사적인 노화도 있고요. 신체적인 노화도 있고 정신적인 노화도 있고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인 노화도 있다고
0: 있죠?
1: 생각합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첫 번째 인슐린이 문제가 되면 대사적인 노화가 생겨서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그러한 성인병이 생기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40대 우리가 관리해야 될 호르몬은 인슐린, MOGI 중에서 인슐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0: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대사질환으로 간다.
1: 대사질환, 그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사증후군 그러면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대사증후군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자, 그럼 이제 40대쯤 되면 아, 인슐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1: 네.
0: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호르몬이라는 거는 일중 변동이 있고 연중 변동이 있어요.
0: 무슨 뭐요?
1: 일중 변동이 있고
0: 일중.
1: 예, 그러니까 하루에도 아침에는 코르티졸이 올라가서 나를 각성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멜라토닌이 나와서 나를 잠재워야 되는 것처럼 하루에도 변화가 있고요. 또 연중 변동이 있습니다. 봄에는 어떤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고 여름에는 어떤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연령대에 따라서 또 호르몬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인슐린이 있잖아요.
0: 40대.
1: 근데 이 호르몬은 식사, 운동, 그다음에 수면, 스트레스 네 가지의 기둥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호르몬은 예를 들면 어떠한 그 기둥이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데 인슐린은 제일 강력하게 작용하는 기둥은 식사입니다.
0: 식사.
1: 그래서 인슐린 관리를 잘하려면 식사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0: 어떻게 먹어야 인슐린이 잘
1: 어떻게 먹냐는 것보다 식품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당지수라고 하는데요. 같은 시간 내에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빠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건 당지수가 높은 식품입니다.
0: 혈당 스파이크. 뭐
1: 혈당 스파이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고구마하고 감자 중에 어느 게 더 당지수가 높을 것 같습니까?
0: 고구마 같은데요?
1: 아닙니다.
0: 더 달아요 고구마가.
1: 그렇지만 단 거하고 다르고요.
0: 아하.
1: 당지수라는 건 얼마나 빨리 흡수가 돼서 인슐린을 자극하냐의 문제인데 감자가 더 당지수가 높은 식품이거든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이게 당도의 문제를 떠나서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열량도 중요하지만 식사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거꾸로 식사법 얘기

0: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결국은 당지수가 낮은 음식부터 먹는, 채소부터 먹고 고기 먹고 탄수화물을 조금 먹는,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1: 채소, 단백질,
0: 고지 탄수화물,
1: 그다음에
0: 네,
1: 탄수화물.
0: 그렇게 하다 보면 인슐린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 관리를 우리가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1: 40대는 인슐린,
0: 인슐린,
1: 식사,
0: 예.
1: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0: 탄수화물, 예.
1: 아.
0: 요즘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혈당을 재지 않고 눈으로 보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맞는 음식이 어떤 거고 위험한 게 뭔지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좌우간 당 지수가 높은 것 피해야
0: 피하고
1: 한다.
0: 식사의 순서도
1: 순서를
0: 주의하고,
1: 지켜야
0: 예.
1: 한다. 그게 이제 인슐린 40대.
0: 네.
1: 그다음 두 번째 50대는 이제
0: 성호르몬.
1: 성호르몬.
0: 갱년기 있지 않습니까?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데요. 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것도 운동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1: 그건 운동.
0: 예, 그래서 근육을 갖다가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남성 호르몬이 덜 떨어지고요. 물론 음식도 중요하지만 여성 호르몬도 여성 호르몬에 좋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뭐 석류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걸 드셔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가급적이면 잘 유지하려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호르몬의 활성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50대의 성호르몬을 유지하는 방법이라 할수
1: 거기서
0: 있겠습니다.
1: 1번은 운동이다.
0: 네.
1: 운동을 하고 근육이 그때부터 근육이 빠질 텐데
0: 그러니까 근감소증이 생기는 거죠.
1: 그러니까 빠지지 않게
0: 예. 네.
1: 근육을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성호르몬이
0: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1: 알겠고요. 아까
0: 예.
1: 중요한 호르몬 네 가지 중에 이게 그 모기 중에서
0: 네.
1: 세 번째가 이제 성장 호르몬이었거든요.
0: 성장 호르몬 60대부터 이제 없어지는데요. 60대가 되면 나의 성장 호르몬의 절반이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70대가 되면 이 5분의 1뿐이 안 남게 되거든요.
1: 아니, 근데 그럼 50대까지도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0: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야, 성장 호르몬은 요즘 저신장증 아이들도 많이 생기고
1: 예.
0: 하니까 이 아이들 키클 때만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 호르몬이 성장
1: 아,
0: 호르몬이거든요. 그 성장
1: 그래요?
0: 호르몬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노화의 신체적 노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 예.
0: 신체적 노화와 가장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콜라겐이 부족해서 주름이 막 생기고요.
1: 주름.
0: 피부 노화가 급속히 오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색소 침착에 대해서 검버섯도 생기고 기미도 생기고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신체적 노화하고 관련이 있고요. 특히 이제 지방하고 근육의 부위를 이게 배치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생기는 지방을 우리가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방을 만들어 내는 것도 성장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면 나이살이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몸매가 바뀌는 거죠. 이 성장 호르몬은 아까 인슐린은 식사라고 했지만 성장 호르몬도 식사도 하지만
1: 예.
0: 운동이 중요합니다.
1: 아, 성호르몬과 비슷하게
0: 예,
1: 성장 호르몬도 운동.
0: 운동이 중요하고 특히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1: 근력 운동.
0: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성장 호르몬은 필요하다, 죽을 때까지 필요하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을 잘 유지하려면 근육과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1: 네.
0: 강조하고 싶습니다.
1: 성호르몬하고 비슷하네요. 그런 면에서는
0: 예.
1: 60대부터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성장 호르몬 때문이다.
0: 네.
1: 네. 그 성장 호르몬 주사 어린아이들한테 막 놓기도 하잖아요. 그럼 60대 때도 그런 거 맞으면 좋은가요?
0: 아니, 아이들한테도 성장 호르몬 주사를 무조건 맞으면 안 되고요. 사실 이제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이 키가 클수 있는지 없는지 예측 키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키하고 아빠 키를 더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여자아이는 13을 빼고 남자아이는 13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얘 평균 얼만큼 키가 클지를 알 수가 있지만 그게 이제 사실은 얘의 속도 같은 걸 봐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떨어져 있다든지
1: 그런 경우만 주사를
0: 그렇죠. 그리고
1: 놓는다.
0: 또 실제로 성장 호르몬 검사를 해서 그게 부족할 때만 놔야지
1: 아.
0: 이 성장 호르몬이 전가의 보도는 아니거든요.
1: 그럼 60대라고 해서 그런 거 맞으면 안 되는데.
0: 그렇죠. 60대는 오히려 이제 그럴 때보다 성장 호르몬 주사를 좀 적게 맞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사람은 맞아야 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운동
1: 운동을
0: 잘하고
1: 통해서.
0: 그다음에 잠을 잘 자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올라가고요. 수면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은 짝꿍 호르몬이거든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적어도 우리가

0: 그리고 이제 모기 중에 두 번째가 옥시토신이에요.
1: 옥시토신. 예, 예.
0: 그거는 뭐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1: 옥시토신은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기를 자궁 수축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사실은 어떤 배려의 호르몬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0: 배려.
1: 예, 그래서 사랑이란 감정도 처음에 우리가 플라토닉한 사랑을 할 때는 도파민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파민을 호감 호르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다가 이제 남녀가 뜨겁게 사랑할 때 에로스적인 사랑을 할 때는 엔돌핀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때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내분비내과 의사들은 사랑이란 감정도 서너 가지 호르몬의 물감으로 그려내 수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라는 건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어머니를 그 자궁을 수축시키고 모유를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작용보다도 이 정말 이 감정적인 모성애를 일으키는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옥시토신 호르몬은 사회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0: 사회 활동.
1: 그래서 옥시토신 호르몬이
0: 사회적 노화와 관련이 있겠네요.
1: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노화와 네, 관련 있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고 이게 부족해지면 왜 은퇴하시고 나서 막 뒷방에서 계속 혼자 그 방콕하고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이 다 옥시토신 호르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옥시토신 호르몬은 계속 사회생활을 하면서 유대관계를 가질 때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아,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1: 그렇죠. 스킨십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 보고 좋아하는 손주 사진이라도 보면 반려동물이라도 스킨십하고 보고 있으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0: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나 식사나 관계없이 정신적인 거군요.
1: 정신적인 거죠. 그래서 예. 사실은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라는 게 어떤 뭐 성적인 쾌감도 옥시토신 호르몬이 줄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사랑에 관련된 아가페적인 사랑과 관련 있는 호르몬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1: 예, 예. 옥시토신 호르몬이라는 게 그 우리 치매에 가장 중요한 베타아밀로이드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거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베타아밀로이드의 배설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으로 네. 알려져 있거든요.
0: 그 뭐 그냥 상식적으로 네. 사회적 관계가 고립되면 치매 위험이 커지겠죠.
1: 그렇죠. 그다음 또 사회적 관계가 좋아지면 치매 위험은 줄어드는데 문제는 그 연결고리가 뭔지 몰랐다가 그게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0: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친한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하면 할수록 옥시토신은 네. 유지가 된다.
1: 달리기를 하도 혼자 달리는 것보다는 네, 네. 러닝크루를 두고 같이 달리게 되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또 올라가는 거죠.
0: 자, 이 모기 중에 첫 번째가 멜라토닌이 나오셨어요.
1: 네.
0: 이게 태어나자마자 처음 생기는 거고
1: 네.
0: 사람 죽을 때 마지막에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그 멜라토닌은 뭡니까?
1: 그 멜라토닌이라는 게 사실은 미토콘드리아만 있으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다 분비됩니다. 아메바도 멜라토닌이 있고요. 유글라나도 멜라토닌이 있고요. 심지어 식물도 멜라토닌이 있어서 식물성 멜라토닌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게 원래는 외부에 있는 어떤 적들, 자극을 갖다가 없애기 위한 항산화 물질이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게 본질적으로 수면과 관련이 있고요. 잘 때 보면은 뇌가 청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를 청소하는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한 가지는 면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이 감기에도 잘 걸리고요. 코로나도 잘 걸리고요.
0: 네.
1: 멜라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이 암도 잘 생기는 거죠. 면역과도 관계되는 호르몬입니다. 또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대사하고 관련이 있어서 환자분들 중에 진료실에서 저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공복 혈당이 높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0: 그러니까
1: 이게 혈당도 떨어뜨리고 혈압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호르몬의 작용을 갖고 있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 멜라토닌이 나이가 들면 70대만 돼도 이제 멜라토닌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자기가 힘들어지고 자더라도 빨리빨리 깨게 되고
0: 새벽에

0: 깨는 거 이런 거.
1: 잠의 질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70대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관리해야 될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는 거죠.
0: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1: 멜라토닌 호르몬이 제일 중요한 건 햇볕을 잘 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의 오리지널을 보게 되면 트립토판이나 아미노산이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으로 바뀌고요.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손과 샘에 저장되어 있다가 끝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려면 햇볕을 쬐서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을 일단 많이 만들어놔라.
0: 네네.
1: 많이 만들어놓은 걸 잘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잘 손과 샘에 저장을 멜라토닌 했는데 문제는 이걸 꺼내 써야 되는데 잘 꺼내 쓰는 게 필요하거든요.
0: 어떻게 꺼내 써요?
1: 근데 빛이 들어오면 이 손과 샘에 저장된 멜라토닌이 안 들어와요.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때는 조금 깜깜하게 어둡게 자야지만 이 멜라토닌이 잘 꺼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것보다 약간 서늘하게 자는 게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이 되고요.
0: 네.
1: 그래서 뭐 반신욕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왜 온도가 올라가는데 반신욕 하면 잠이 오죠? 그렇지만 온도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순간에 멜라토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멜라토닌 오르면 갖다 같이 이제 우리가 같은 시간대에 자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멜라토닌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11시에서 1시 사이 멜라토닌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잠을 갔다가 잘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그러면 11시에서 1시 사이에 그때의 멜라토닌은 내가 꼭 가질 수 있도록 네. 그 시간에 자게 하는 게 중요하죠.
0: 11시에서 1시에는 가급적 자라.
1: 네, 무조건. 또 한 가지는 잘 때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갖다가 좀 저녁을 일찍 드시고 또 운동을 또 과격하게 하게 되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올라가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끊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 너무 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0: 네, 네.
1: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남아있는 멜라토닌을 확 청소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왜 완벽하게 청소돼야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듯이 아침에 되면 멜라토닌이 빨리 자연광을 쐬서 멜라토닌을 싹 사그라들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자연광을 쐬서 남아있는 멜라토닌을 확 물러가게 하고 내 몸속에 부신의 코르티솔을 확 올려서 자기의 어떤 서카디안 리듬을 만들어내는 게
0: 네.
1: 훌륭한 또 좋은 멜라토닌을 할 수 있는 생활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가장 중요한 그 네 가지 뭐 게다가 성장 호르몬까지 성호르몬까지 다섯 가지 좀 살펴봤는데
1: 네.
0: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기전을 발휘하는지 들어봤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들어봤거든요.
1: 네, 예, 예.
0: 그런데 그냥 보조제로 먹으면 안 돼요?
1: 보조제라는 거가 사실은 그게 호르몬이라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들어와서 그게 곧 그 호르몬이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외부의 어떤 호르몬을 주입하기보다는 내가 그런 기능이 좀 남아있다면 그걸 내가 그것을 잘 분비할 수 있게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고요.
0: 네네.
1: 근데 그게 정말 떨어져 있을 때는
0: 극심한 불균형이 생긴
1: 있을
0: 사람만
1: 때는 뭐 인슐린이 안 나와서 인슐린 주사를 맞듯이
0: 알겠습니다.
1: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도 있죠.
0: 그냥 보조제로 해결되는 건 아니군요.
1: 그렇죠.
0: 자. 아까 말씀 도중에 잠깐 도파민 얘기가 나왔고
1: 네, 예, 예.
0: 요즘 도파밍이라고 해가지고
1: 예, 예.
0: 짧은 동영상 계속 쳐다보고 있고
1: 네.
0: 그럼 어떤 자극에 자꾸 그 중독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1: 네, 예.
0: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도파민이 이제 우리가 도파민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쾌감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쾌감의 호르몬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목적을 갖고 나를 갖다 그쪽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성취됐을 때 기분이 좋고 이런 건데 사실 도파민도 느린 도파민이 있고 빠른 도파민이 있습니다.
0: 네, 네.
1: 착한 도파민이 있고 나쁜 도파민이 있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자극을 해서 들어오는 어떤 빠른 도파민들은 자꾸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능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도파민이 나오다 보면 도파민 수용체는 줄어들게 되고요. 투수가 많아지면 포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죠. 수용체가 줄어드니까 더 많은 도파민을 원하게 되고
0: 그렇죠.
1: 중독이 되는데
0: 그렇죠.
1: 그 마시멜로 효과라고 들어보셨겠지만 뭔가 고통을 수반하는 쾌감 같은 그런 도파민은 사실 중독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호르몬 하나만 꼽으라면 도파민을 갖다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도파민이 많은 청년일수록 성공할 그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빨리 쉽게 획득하는 도파민보다는 조금 어렵게 고통을 수반하는 도파민을 얻었을 때 느끼는 쾌감에 좀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 도파민은 나쁜 호르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 얘기를 하는

0: 하는데 그건 도파민이 나쁘다는 거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도파민 밸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밸런스.
0: 그래서 도파민이 있으면 도파민 수용체가 있고 그 밸런스가 중요하다.
1: 네.
0: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중요하니까
1: 알겠습니다.
0: 밸런스가 중요하다. 또한 가지 중요한 밸런스는 뭐냐면 호르몬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생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에 문제가 생기면 긍정의 호르몬을 좀더 많이 일으키고 도파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정의 호르몬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가 아니라 도파민 밸런스를 해야
1: 밸런스.
0: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0: 네.
1: 지금 가장 집중해서 보실 분이 제가 볼땐 갱년기이신 분들이에요.
0: 맞습니다.
1: 갱년기에 슬기롭게 넘기는 호르몬 관리법은 뭐가 있습니까?
0: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갱년기라는 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또 다른 갱년기가 올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갱년기라는 게한 가지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갱년기 환자는 물론 여성 호르몬도 문제가 있었지만 스트레스 호르몬도 문제가 있었고 멜라토닌 호르몬이 문제가 있었고 한마디로 복합적으로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가지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나의 갱년기의 원인이 되는 호르몬이 어떤 불균형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그거 알게 됐을
1: 그거
0: 때
1: 어떻게 알아요?
0: 아 그건 이제 호르몬이라는 걸 검사해 보면 알 수가 있죠.
1: 그거는 병원을 찾아야만 알고
0: 예. 그렇게
1: 있군요.
0: 해서 검사를 해보고 그 호르몬할 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별적으로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아, 사람마다 다 다르군요.
0: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호르몬이라는 게 사천 개가 있는데 우리가 왜네 몸속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4천 개의 호르몬이 4천 명의 의사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1: 아, 갱년기 증상이 좀 심각하다 그러면 병원 진단을 받아서 나는 특히 어떤 호르몬 때문인지를 먼저 파악해라.
0: 네, 그게
1: 그리고
0: 제일 중요합니다.
1: 그 호르몬에 대한 관리를.
0: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1: 네. 어떻게 이렇게 호르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0: 아, 제가 이제 내분비내과를 전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환자들을 보고 특히 이제 어머니가 이전에 그 손목터널 증후군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으신데 수술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아니 뭐 나이가 많으신데 그냥 참고 지내셔라. 미병이죠 말하자면 그때 당시도 건강하지도 않고 병은 아니지만 뭔가 고통스러운 그 상황. 그럴 때 의사들한테 찾아가면 참으라 그런다든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명이면 뭐하냐. 이 환자의 사소한 고통을
1: 그러게요.
0: 들어주지 않는 게 무슨 명이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SCI 논문도 200개 쓰고 연세의대 최우수 연구 업적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한테 어떤 깨달음이 생긴 거죠. 모름지기 의사라는 것은 환자의 어떤 사소한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갖다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1: 그렇죠.
0: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손목 그 수술을 받고 굉장히 좋아졌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1: 아이고.
0: 그다음부터 제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죠. 네가 아무리 의사라도 이런 것들을 갖다 이해 못하는 게 무슨 의사냐 얘기를 해서 또 다시 제가 또 깨닫게 됐고요. 그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점이 있는데 점을 또 뽑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아버지도 안 계신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 했더니 어머니 얘기가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이쁘다, 곱다, 깨끗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정말 인간의 행복과 건강이 뭘까, 노화라는 게 뭘까. 근데 거기에 답이 바로 호르몬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호르몬을 갖다가 연구하고 전공하게 된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니 때문이군요.
0: 네.
1: 그리고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못 알아주셨군요.
0: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1: 예.
0: 호르몬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게 됐고요. 저는 호르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은 우리 어머니처럼 계속 SOS를 보내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호를 우리 무심한 아들처럼 못 알아준 거였죠. 근데 내분비내과 의사라는 것은 우리 몸의 그 호르몬의 언어를 통역해 주는 것이 내분비내과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게 호르몬 치료를 해서 극적으로 변화가 생긴 인상 깊은 환자들 뭐좀 예로 들 만한 분이 계십니까?
0: 제가 어느 날 응급실에 조교수 때였는데요. 저희 병원에 이제 가면서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쇼크 상태가 왔는데 막 검사를 하려고 그러고 뭐 때문에 쓰러졌는지 심장 때문에 쓰러진 건지 뇌 때문에 쓰러졌는지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울고 있는 그 나이든 아들한테 어머니가 형제가 몇이냐, 몇 명이었고 다산을 했었고 집에서 그 애를 낳으면서 또 하혈을 많이 하지 않았냐 물어보고 보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그 나이 드신 할머니인데 치모도 없고 그래서 아 이거는 시한증후군이다. 뇌하수체가 갑자기 이제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특이한 병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한 증후군에 맞춰서 제가 빨리 응급 조치를 했.

0: 그래서 그 할머니가 깨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1: 허허,
0: 그래서 제가 그때 호르몬의 명의로 저희 병원에서 등극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제가 이 호르몬을 갖다가 연구하고 전공하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꼈고요. 한 번은 그냥 애가 게을러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중학생인 친구가 할머니가 이제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키운 애였는데, 자꾸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그냥 다른 병원에 가면 애가 뭐 게으르다, 잠이 많다 그랬는데, 뇌하수체 그 뒤에 쪽에 있는 손과샘을 찍어보니, 거기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그 손과샘이 부어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1: 아하.
0: 이거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과다 분비해서 나오는 수면 장애다. 그래서
1: 예.
0: 그런 걸또 밝혀낸 것도 제가 되게 보람을 느끼고
1: 그렇군요.
0: 있고요. 또한 가지.
1: 일반적인 의사들은 찾지 못하는 거네요,
0: 그래서
1: 티본을.
0: 저는 우리 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그 순간, 호르몬은 우리한테 SOS를 보내고 있는데,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챈 의사가 내분비내과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아까 처음에 한 4천여 가지 있는 걸로 보이는데,
0: 네.
1: 제대로 알고 있는 거한 100에서 150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그러면 연구할 과제가 끊임없이 있는 셈인데, 최근에 이 학계가 가장 주목하는 새롭게 뭔가 기능이 밝혀지고 뭐 이런 호르몬이 뭐가 있습니까?
0: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관심 있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인데요.
1: 마이오카인.
0: 마이오가 근육이고요. 카인이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근육 호르몬인데,
1: 네.
0: 인간이 건강해지는 이유는 식사하고 운동이란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식사를 못하게 되면 수액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이유가, 모르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내가 먹은 식사 칼로리를 운동으로 소모해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먹은 이제 식사를 내 근육이 발달하면서 기초대사율이 올라가서 건강해진다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이유가 근육에서 나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거든요.
1: 마이오카인
0: 예.
1: 때문이다.
0: 근데 만일에 갑자기 내가 골절을 했거나 수술을 받게 되면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식사를 못 하는 사람은 수액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마이오카인이 그 답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우주 시대가 되면 무중력 상태에서 운동을 못 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마이오카인이 결국은 우리의 두 가지의 기둥 중에 하나를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1: 우주 비행사한테는 꼭 필요하겠네요.
0: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주 시대가 되면 우리가 뭐 달나라도 가고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럴 때 꼼짝없이 운동을 못 하게 되지
1: 그럴
0: 않습니까?
1: 때 마이오카인을
0: 예.
1: 주입해라.
0: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마이오카인이 에너지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이 되고, 비만도 해결할 수 있고, 당뇨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 근감소증에도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이오카인의 시대가 곧 열릴 걸로 생각이 들고요. 다이어트에 요즘 유명한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GLP-1 호르몬인데요.
1: GLP-1
0: 예, 그게
1: 기억나요?
0: 이제 소장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저는 슈퍼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LP-1이라는 거는 혈당도 떨어뜨리고요, 비만도 해결하고. 그래서 그게 호르몬인 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의 호르몬들이 아마 계속 더 연구가 될 것이고, 또 이제 그 호르몬을 통해서 새로운 호르몬의 시대를 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앞으로 연구가 계속 더 축적되고 지속되면
0: 네.
1: 호르몬의 이 체계를 정확히 다 파악하게 된다면
0: 네.
1: 그냥 뭐한 방에 검사로 한 사람의 호르몬 균형 상태를 딱 체크해가지고
0: 네.
1: 그냥 딱 필요한 호르몬 조금 더 보충하고 이렇게 한 방에 치료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0: 그 이제 AI 시대가 돼서 그게
1: 그러니까요.
0: 가능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MBTI가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호비TI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저는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14가지 호르몬을 검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로 왔고, 당뇨로 왔고, 혈압이 높고 고지혈증이 높다 하더라도 그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됐는지를 보고 그걸 갖다 교정해주면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우리 교수님만의 개인적인 호르몬 관리법이 있으신가요? 평상시 하시는?
0: 저는 일단 이제 그 반신욕을 갖다 자주 합니다.
1: 반신욕.
0: 그래서 반신욕을 하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멜라토닌 호르몬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침은 뭐가 됐든 꼭 먹습니다. 주로 먹는 게 이제 삶은 달걀을 먹지만, 이 공복 상태를 아침을 유지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거르지 말고 뭐라도 먹는 거, 인슐린 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게 식사의 정규성이지, 식사의 어떤 양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시간대에 하루 세번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1: 어떤 사람은 또 간헐적 단식이 몸에 좋다고
0: 근데
1: 하는데.
0: 간헐적 단식이 결국은 간헐적 폭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글렐린이라고 하는

0: 하나만 선택한다면 수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수면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면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1: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0: 저는 이제 어차피 호르몬을 연구하고 호르몬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관심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호르몬을 통해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 시대에 내 스스로가 호르몬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1: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좋은
0: 감사합니다.
1: 성과 있길 바랍니다.
0: 네.
1: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주무시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식사 거르지 마시고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 기억하시고요. 또 나이가면 들수록 근력운동 빼먹지 말고 하는 걸 우리 다 같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문 상담할 요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호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8: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0: 사계절이 다 있는 바다죠. 물에 안 들어가면 웅장해요.
1: 이거는 지금이다.
2: 스위스 알프스가 더 좋은 것 같아.
3: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0: 야, 그런 거 뭐?
2: 오히려 공부하는 거 못 나셨대요.
4: 변이 딱딱하고 어떤 데는 돌덩이 같습니다.
5: 그냥 있는 대로 힘을 줘야 돼요.
6: 봐도 갈 것이 조금 똑똑똑 떨어져 나와요. 변비는

0: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1: 대변이 장내 오랫동안 정체가 되게 되면 또 합병증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고 치료식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0: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0: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1: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같은데?
1: 예, 아니에요. 청이에요. 호박이 아니야, 청이. 옛날에 솔직히 돈 있는 남자보다 잡쳐서 돈 있는 사람들이.
2: 속을 이렇게 긁어서 먹어보면 약간 오이 맛?
3: 1년 중 딱 한 달만 만날 수 있는 귀한 몸. 청회가 돌아왔습니다.
4: 이렇게 해놔야 돼. 그래야 물이 잘 빠져.
1: 그것이 물이 빠져야 그래도 짠 게 없고 물이 빠지면서 아삭아삭해요.
3: 새콤달콤하고 아삭해 집 나간 입맛도 다시 돌아온다는 색다른 여름의 맛 청회를 아시나요? 정읍의 구량마을, 사계절 중 여름이 가장 반갑다는 가족이 있습니다.
5: 많이 열렸어?
2: 완전 열렸다. 좋아, 좋아.
3: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딱 한 달만 만날 수 있다는 귀한 녀석 때문이랍니다.
6: 호박같이도 생기고 참외같이도 생기고 애호박 같은 게 있죠.
2: 얘가 뭐예요?
6: 보통 이제 청회라고 하죠, 청회. 이게 파란색 외라서 청회라고 부릅니다.
3: 울외라고도 불리는 청회는 이름도 생김새도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북 지역에서는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는데요.
1: 40년?
2: 아, 농사를요?
1: 네, 농사를 내가 40년 지었어. 이거.
2: 저는 몰랐을까요?
1: 근데? 아이고 젊은 사람이라 그러구만. 모르는 사람 없는디. 아니, 엄청 이거 힘들고 진짜 공력이 많이 들어가네요.
2: 왜요?
1: 네.
2: 손 많이 가요? 네,
1: 그럼요. 손이 엄청 많이 가.
3: 이곳에서 4대째 청회 농사를 짓고 있다는 가족. 해마다 수확철이면 이 넓은 밭에서 청회와 전쟁이 펼쳐진다는데요. 마치 게릴라 전투를 치르듯 하루도 방심할 수 없답니다.
2: 얘네들이 네. 2, 3일 지나면 네. 엄청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2, 3일만 이렇게 커져요?
1: 네, 한 3일 정도 되면 이렇게 커져요.
2: 때가 되면 따야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다 터기도 하고
6: 크기도 커야 되고 또 너무 어린 걸 따면은 이게 속이 단단하지 않아.
3: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
2: 매일매일 한 해 한 해. 우와 대박. 진짜 크다. 우와 엄청 크죠. 너무 크다. 저보다 더 예쁘게 생긴 것 같은데요?
5: 처음 봤어요 이거 저. 근데 먹어보고서 맛있어가지고 이게
2: 우와 엄청 크다.
5: 이게 오이장아찌 같기도 하고 뭐, 보기에는 호박같이 보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거 먹어보면은 물에다가 말아서 밥 말아서 이렇게 먹어보면은 그냥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7: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온데도 잘 사세요?
2: 한 여름에는 차라리 비 오는 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덥고
5: 오늘 완전 힘들어요. 행복하네요.
2: 오늘 행복한 날.
5: 천국의 날씨요. 아까 실하다 실해.
3: 천국의 날씨에 실한 청회까지 한가득이니 오늘은 참 기분 좋은 날입니다.

0: 청회를 싣고 향한 곳, 가족의 작업장인데요.
1: 손님을 여기다 놓고
2: 살아요. 큰데 없어요.
0: 수분이 많아서 사흘만 지나도 금세 물러버리기에 생과보다는 장아찌로 만들어 먹는답니다.
1: 속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장아찌가 물러요, 소금을 넣어도. 그래서 싹싹 깨끗이 긁어야 돼요. 생과는 이거 가정집에서 손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저기 소량은 만들어 먹기가 너무 어려워요.
0: 손질이 끝났으면 소금에 절일 차례.
3: 이 소금은 간수가 3년 이상 빠진 거, 물이 쭉 빠지는 그런 천일염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장아찌에서 약간 이렇게 달짝지근한 짭짜름한 그런 맛이 나요, 이게.
0: 참 신기하게도요. 속을 파낸 자리에 소금을 가득 채우면 간도 식감도 딱 맞아 떨어진다네요.
2: 주문을 좀 아삭한 맛이 없어.
1: 어머니 옛날에부터 이게 원래 드셨던 거예요, 어머니?
2: 예, 옛날부터 먹어봐갖고 맛있으니까 내가 했지. 옛날에는 돈 있는 사람만 이거 먹었다니까.
1: 유학식이에요?
2: 쉽지. 큰 손을 하는 것이라.
1: 남들이 없는 거 가지고 가니까 인기가 좋겠죠? 학교 갈 때 저희는 도시락 세대잖아요.
2: 아이고, 우리
0: 남매의 도시락에 단골 반찬이었다는 청회 장아찌. 여름이면 농사일로 바빴던 어머니에게 이보다 더 고마운 음식이 있었을까요?
1: 저희 엄마요?
2: 개인기요.
1: 저
2: 우리가 이런 엄마가 있어.
1: 무서운 엄마.
4: 우리 엄마가 별명이 정읍의 휘발유예요, 휘발유. 불 붙으면 난리나, 난리.
1: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2: 근데 우리 아들은 다 안 닮았다.
1: 다행인 거 아니에요?
2: 다 안 닮았다. 그래도 말이야 재밌지. 뭐 가만히 있으면 뭐 재밌다. 그럼. 쌍거동이 울어대는 갈매기도
0: 달고 짠 옛 추억 떠올리며 이야기꽃 피우다 보니 어느새 청회 손질도 끝났습니다. 이제 숨 좀 돌리나 했더니 또 밭으로 향하는 남매. 청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물을 기르고 수확 중이랍니다.
4: 올해 오리 농사가 되게 잘 됐어요.
1: 수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엄청 갈증 날 때 먹으면 너무너무 달고 맛있어요.
0: 탐스런 오디가 주렁주렁 열린 드넓은 오디밭. 여름이 좀 더 무르익기 전에 수확을 마쳐야 하기에 손이 바빠집니다.
1: 물드는 거예요? 네, 보라색인데 이게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디 따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 아 저 사람 오디 땄구나라고 다들 알게 되죠. 하나 내가 자기 줘볼까?
4: 어? 아 맛있는 걸로.
1: 아 해봐. 어때요?
4: 달콤해. 맛있어.
1: 맛있죠.
5: 나의 사랑이야. 맛있어. 지랄들 났네. 지랄들 났어.
1: 사장님, 아,
4: 뭐더라 너는.
1: 오빠 하나 줄까?
4: 됐어. 저는 저런 거 하면은 아우 안 돼 막.
6: 왜요?
4: 이 살이 솟구쳐 막 닭살도 막.
7: 여기 형님, 오케이. 여기 멋있어요. 근데 주사님.
4: 야 살다 보게 별일 다 있다야. 맛있네.
0: 알콩달콩 시골 생활. 처음엔 우여곡절이 많았다죠.
4: 요식업 했었습니다, 요식업. 고깃집 10년 했습니다, 10년.
0: 사업 실패 후 먹고 살 길 막막해 돌아온 고향.
4: 처음에는요, 제가 눈도 못 마주쳤어요. 무서워서.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이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벌어서 가르쳐서 이 사업장까지 다 만들어서 다 내보내 주셨는데 이제 그걸 다 잃고 들어오려니까
0: 농부가 되기 위해 굳은 일도 마다 않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0: 메마른 땅을 적시는 여름비 같던 어머니의 사랑. 1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마음을 촉촉하게 적십니다. 다시 찾은 작업장. 24시간 절인 청회는 어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1: 낭창낭창해져. 어제 그 딱딱했던 것이 이렇게 24시간 절이면 낭창낭창해져요. 할머니들 꼭 주름 같죠.
2: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이렇게 놔야 돼. 그래야 물이 잘 빠져요. 그것이 물이 빠져야 그래도 짠 게 없고 물이 빠져야 아삭아삭해요. 여러분
3: 나 소금물을 씻어서 이렇게 하세요. 이것도요 다?
2: 그 물이 아무튼 해야 돼.
3: 무조건 맨 물이 들어가면 상해. 저희 집은
0: 옛날 방식 그대로 4대째 이어져 오는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청회 장아찌의 핵심.
4: 뭐예요?
5: 아, 이게 술 주박이에요. 이게 정종 담고 난 술 찌꺼기거든요. 근데 주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버무려서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예. 이게 냄새를 갖다 보면은 술 냄새가 엄청 진해요, 이게.
0: 오직 청주의 술 지게미만을 사용해야 제대로 된 맛이 난답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재료였던 만큼 청회 장아찌는 청주 주조장이 위치한 전라도 지역에서만 주로 맛볼 수 있는 음식이었다죠.
2: 숙제에 변절이 없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것은 그냥 간장하다가 다 먹고 버텼는데 이것을 오래 줄 수가 없잖아. 이것은 1년 내에 먹어도 괜찮아. 자, 어디? 아우 맛있다 야. 완전 지맛 난다.
1: 끓여가지고 비 올 때 이렇게 끓여서 설탕 넣고 끓여 먹으면 이게 좀 달짝지근하니 맛있어요.
0: 물기를 쏙 뺀 청회에 양념을 아낌없이 발라주면 이틀에 걸친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는데요. 청회 장아찌가 왜 귀한 음식이라 불렸는지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1: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상해요. 여기 위에 술지갱이로 이렇게 해서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빈 공간이 없게.
0: 최소 한 달 이상 숙성을 거쳐야 먹을 수 있답니다. 고생한 가족들을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 중이라는 동생.
1: 아, 이거 1년 된 거죠. 작년 여름. 그런데도 이렇게 탱글탱글하니 맛있어.
0: 잘 씻어 짠맛을 뺀 청회 장아찌는 양념을 최소화해 본연의 맛을 살려 무쳐주고요. 여기에 우뭇가사리로 쓴 우무무까지. 얼음과 함께 버무리면 더위야 물렀거라. 새콤한 청회 장아찌와 환상의 맛 궁합을 자랑하는 여름철 별미. 우뭇가사리 청회 냉국 완성입니다.
2: 아따 우리 딸 오늘 진짜 고생 많이 있다.
1: 그래 맛있게.
2: 맛있게 좋다.
5: 진짜 맛있어. 하루 종일 땀 흘렸던 게 한 그릇이면 아주 그냥 땀이 개운하게 식어요.
2: 아이고 맛있다.
1: 맛있어요.
5: 맛있어.
1: 시원하고.
2: 이거 먹어본 게 아무튼 식구들 뭐 재미죠? 너무 좋아.
1: 자주 먹죠?
2: 시골은 진짜 이 재미요. 밥 먹는 재미. 일도 하고 시골 사람은 밥 먹는 재미.
4: 이렇게 한 그릇 드시면 이제 여기 며칠까지 가요?
2: 금방 꺼져. 또 먹어야 돼.
6: 응. 뭐야, 나이, 나이다, 이.
7: 자연의 맛. 건강한 맛.
2: 씹는 소리. 아삭아삭하다.
5: 이게 아삭아삭 씹는 소리가 이 더위를 날리는 소리예요.
0: 청회 덕에 올여름도 참 든든한 가족입니다.
6: 여기가 바로 그냥 무릉도원입니다.
8: 거의 완전 배고파요. 아, 다 진짜 맛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그림 같아요.
9: 입술도 있는데.

0: 상담원류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원류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1: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3: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3: 후원문의 080-961-9595.
1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3: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14: 와, 이거 진짜야?
15: 에이, 설마. AI겠지?
14: 오, AI로 만든 거네.
1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고!
1: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2: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3: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2: 아, 깎아야 잘 살지.
4: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치료비까지

0: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2: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0: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3: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5: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6: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1: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6: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0: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6: 이대리 핸드폰 바꿨네?
7: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6: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0: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8: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5: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외과 전문의 윤필환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 고관절의 다양한 질환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비구 이형성증과 퇴행성 관절염을 말씀드릴 건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여러 관절에도 나타나니까 다들 뭐 익숙한 용어이실 텐데 비구 이형성증은 또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낯설죠? 그런데 모르시면 안 되는 내용이라 오늘은 꼭 제가 말씀드리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비구 이형성증은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고관절이 작은 경우입니다. 고관절이 작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제가 고관절이 작다 그러면 제 골반이 작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골반은 적절한 크기가 있지만 골반에서 비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작은 겁니다. 고관절이 비구와 대퇴골두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퇴골두를 덮어주는 이 비구가 적절하게 덮어줘야 관절이 체중을 잘 지탱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구가 작게 되면, 지붕이 작게 되면 체중을 지탱할 때 그 부분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가해지는 거죠. 이것을 비구 이형성증이라고 합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가? 고관절의 비구가 적절하게 대퇴골두를 덮어주게 되면 우리가 체중이 실렸을 때 이 체중이 골고루 분산이 돼요. 이 관절 연골의 여러 부분에 체중이 실리게 되면 그만큼 연골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적게 되겠죠. 그러나 이 비구 이형성증에서 비구가 작게 되면 고관절이 서로 접촉하는 면적이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중이 실렸을 때 그 부분에 힘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계속 그 부분에만 힘을 받으니까 관절 연골이 마모될 수 있는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구 이형성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뼈가 작기 때문에 비구순이 평상시에는 큰 역할을 하진 않지만 이 비구 이형성증에서는 체중을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관절을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비구 이형성증은 그야말로 불안정한 관절이거든요. 덮어주는 지붕이 작다 보니까 체중이 실릴 때 자꾸 바깥쪽으로 위쪽으로 빠져나가려는 힘을 받게 되겠죠. 심한 경우에는 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관절을 덮어주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이 비구순에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이 부분이 파열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비구순 파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구순이 파열되게 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연골이 빨리 닳을 수가 있고 마모가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고관절 통증이 생기고 일련의 또 흐름을 갖게 되죠. 이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고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또 이 비구형성증, 비구순 파열 말씀을 드리면 인공관절 수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벌써부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예방할 수도 있고 적절하게 잘 관리하시면 건강을 유지하실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흔한 증상들 이제 뻔하겠죠. 양반다리 하기가 잘 안 되고 앉았다 일어나면 아프고 오래 걸으면 아픈데 쉬면 좋아진다. 이런 것도 좀 특징적이에요. 그리고 체중이 실리면 아프고 심하면 절거나 걷기도 힘들다. 관절 증상에 아주 공통된 증상들이죠. 고관절이 아파서 걸을 때 어떻게 심한 분들은 절뚝절뚝 걷게 되는데 좀 특징적인 양상이 있어요. 아픈 부위를 오래 딛질 못하고 반대발을 금방 체중을 싣게 되죠. 그래서 파행이라고 하는 고관절이 아플 때 걷는 특징적인 양상이 있어서 이런 걸음걸이를 걸을 때도 고관절 증상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구 이형성증이 왜 문제가 되는가? 49세 때 처음 통증이 나타나서 사진을 찍어봤었는데 그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55세가 됐을 때 관절이 망가진 겁니다. 사진을 한번 확대해서 보면은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아픈 관절, 55세가 됐을 때 관절을 보게 되면 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공간이 좁아졌죠.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같은 관절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빠졌어요. 물론 노화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55세의 노화 너무 슬프잖아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관절염인 거죠. 그런데 반대쪽 관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비구 이형성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골반의 비구가 작은데 한쪽은 문제가 생겼고 한쪽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버텨줬던 거죠.
이분은 61세 때 찍으셨던 고관절인데요. 대퇴골두에 비해서 비구가 작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고관절을 충분히 덮어주고 있는 정상 관절인데 이 61세 어르신의 관절은 이 비구가 상당히 작은 것을 사진으로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74세가 되셨을 때 오른쪽 고관절에 관절염이 진행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74세이시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인 노화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이 경우는 비구 이형성증이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좀 더 빨리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비구 이형성증 때문에 관절염이 생겼지만 그러나 제가 비구 이형성증이 있다고 해서 꼭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74세신데도 비구 이형성증이 있는 좌측 관절은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된 오른쪽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고 잘 회복하셨고요. 왼쪽 고관절은 아직도 아주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비구 이형성증 고관절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고관절에 체중이 많이 실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관절이 작아요. 만약에 체중이 많이 실린다면 어떻겠어요? 관절이 많이 힘들어하겠죠. 과체중이 될수록 이 비구 이형성증은 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한 체중이 많이 실리는 운동도 이 비구 이형성증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모두의 이 비구 이형성증은 꼭 알

알고 계셔야 되고 꼭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관절이 작은 분들은 이 계단 오르기나 오래 달리기 운동이나 점프가 필요한 동작들, 그리고 만보나 이만보 걷기를 매일 하는 이렇게 지나치게 오래 걷는 동작들이 고관절을 오히려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스장에서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무게를 하체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무게를 너무 많이 들고 서서 하는 하체 운동은 이 비구이형성증 관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근력이 부족하고 체중이 좀 지나친 상태에서 고관절에 많이 체중이 많이 실리는 운동을 갑자기 할 경우에는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처음부터 체중이 실리는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리고 비구이형성증에서는 자세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고관절에 체중이 실릴 때 적절하게 실려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나쁜 자세가 우리가 구부정한 자세라고 하죠. 옆에서 봤을 때 조금 거북목 같이 생기면서 골반이 앞쪽으로 돌출되고 허리는 뒤 앞으로 기울어지는 그 허리가 이렇게 곡선이 사라지는 자세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구이형성증에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하게 이렇게 비구이형성증이 있는 분들에서 관절이 굉장히 유연하신 분들이 많아요. 과유연성이라고 하죠. 간단히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는데 똑바로 서서 바닥을 손바닥으로 짚을 때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 팔꿈치를 했을 때 이렇게 딱 닿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손가락이 또 과도하게 꺾이거나 팔꿈치가 지나치게 뒤로 꺾이는 이런 동작들이 전부 다 되는 분들은 과유연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비구형성증이 가뜩이나 불안정한데 비구형성증 관절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관절을 지나치게 뒤틀거나 스트레칭을 과도하게 했을 때 관절이 불안정해지면서 연골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도한 스트레칭이 꼭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러한 불안정성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연골에 힘이 집중되고 연골 마모를 일으킬 수 있지만 또한 이 비구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비구순을 파열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퇴비구 충돌에서 비구순 파열이 문제가 생기면 연골 손상이 생기고 관절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비구이형성증에서도 비구순 파열이 되면 이렇게 정상 연골에서는 연골이 아주 깨끗하고 매끌매끌해야 되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연골이 마모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구이형성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린 것처럼 비구이형성증 관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적절하게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절대 너무 마르시면 안 됩니다. 너무 체중을 많이 빼시게 되면 근육도 빠지면서 고관절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올바른 자세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코어 근육이 중요한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 주위 근력을 강화시켜서 골반의 균형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체중이 많이 실리지 않은 운동을 권해드려요. 가벼운 발차기를 하는 수영, 아쿠아로빅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많이 실리지 않는 자전거 운동 또한 도움이 되죠. 자전거 타시면 좋아요라고 하면은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보통 타는 게 아니에요. 100km, 200km 막 타시더라고요. 그러면 관절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서 하는 운동이 너무 답답하다. 그러실 경우에는 우리가 트레드밀에서 걷기 운동을 하시잖아요. 좋습니다. 3, 40분 정도 걷는 거 좋고요. 1시간까지 걸으면 한 5, 6천보가 돼요. 그 정도 걸으시는 건 좋은데 중간에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좋고 트레드밀 운동을 하실 때는 난간이 있잖아요. 이 난간인 레일을 잡고 운동하시는 거는 관절의 부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운동하시는 건 괜찮고 또 서서 하시는 운동 중에 일립티컬이라고 있죠. 서서 타는 자전거처럼 운동하는 거. 그것도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전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고관절에 아주 큰 부하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1시간 이상 전혀 절대 하지 마시고 3, 40분 이내로 운동을 하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 비구이형성증과 대퇴비구 충돌 그리고 대퇴골두 골괴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관절이 나빠지는 형태인 거죠. 노화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도 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관절염인 거고요.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위험 요인을 한편 살펴본다면 노화에 의한 거니까 당연히 고령에서 생길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많고 역시 비만은 문제가 됩니다. 유전적인 문제도 있고요.
상지보다는 하지에서 많이 생기는데 무릎이 가장

0: 많고 그다음 고관절, 발목 순으로 알려져 있죠. 흔한 증상들은 일반적인 고관절 증상과 비슷해요. 앉았다 일어나면 절고 아프고 오래 그러면 아픈데 쉬면 좋아지죠. 관절염 약을 먹으면 훨씬 좋아진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진행하면 점점 심해지는 통증을 호소하게 되죠. 관절염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관절염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역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고관절 주위의 근력을 강화시켜서 관절에 그대로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플 때는 약을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소염 진통제와 같은 약을 복용하시면서 증상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고, 수술을 받으시면 아주 정상적인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생활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술을 최대한 연기하고 싶으시다면 활동을 제한하시는 것이 좋죠. 그러나 활동을 제한하면 근육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관절은 이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나중에 다음번 강의에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기타 강사 황용우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세 번의 시간 동안 우리가 리듬 하나, 둘, 셋, 넷, 요걸 연습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다른 리듬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타를 배우게 되면 여러 가지 리듬을 배우면서 그 리듬에 따라 곡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리듬은 스윙 또는 셔플 리듬인데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스윙과 셔플은 음악에서는 서로 다른 장르예요. 그런데 기타로 칠 때는 같은 리듬이기 때문에 스윙, 셔플, 기타에서는 똑같이 혼용해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듬 보시면 셋 뒷다운표로 표시돼서 단, 따라, 따라, 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박자를 세 개로 쪼갠 거예요. 따라, 따라 하는 게 이게 맞아요. 스윙과 셔플 리듬을 표시하는 리듬은 이렇게 그리는 게 정확한데 이렇게 그리려면 아무래도 셋 뒷다운표 표시를 해야 되고 복잡하죠.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18분음표와 16분음표를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셔플 스윙 리듬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왼손 뮤트, 왼손 여섯 줄이에 가볍게 올리고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같이 해볼게요. 시작. 단, 따라, 따라, 따라.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리듬이 기타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리듬이에요. 아마 지금 저를 보고 따라치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아니고 단 따라 따라 따라 입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시작. 단 따라 따라 따라 단 따라 따라 따라 이렇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됩니다. 요 리듬 같은 경우는 마치 아이를 이렇게 안고 둥가 둥가 하는 그 리듬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이를 안았다 생각하고 시작 둥가 둥가 둥가 둥가 둥가 둥가 아이고 착하다. 둥가 둥가 둥가 둥가 요 리듬이에요. 자, 이번에는 A 코드. 지난 시간에 배웠던 A 코드와 그리고 D 코드.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E 코드가 아니고 E 코드에서 약지를 뗀 E7 코드 잡고 요세 코드로 두 마디씩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A 코드부터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않고 일단은 리듬 연습을 해봤는데요. 리듬표 다시 보시면 액센트 표시가 있죠. 위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된걸 액센트라고 하는데, 액센트는 세게 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액센트 부분에서 기타로 연주를 하실 때 이렇게 세게 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액센트 표시에서는 평소 치던 것보다 약간 길게 쳐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액센트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AD E7 액센트 생각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습곡으로 연가를 해볼 텐데요. 먼저 천천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코드는 방금 연습한 AD27 세 개예요. 천천히 하나.

자,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점 두 개 찍혀 있죠. 이게 도돌이표입니다. 앞부분으로 가라는 표시인데 앞부분으로 와보면 다른 아무 표시가 없기 때문에 노래 시작 부분으로 다시 옵니다. 이제 2절 부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아마 연가 같은 경우 40대 이상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좋아하시는 곡일 테고, 기타를 치면서 내가 좋아하는 평소 마음에 두었던 소녀와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연가를 불러주면 아주 잘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요. 꼭 이럴 때 화음 넣는 사람들 있죠. 화음 넣는 사람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타로 연가를 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화음을 넣는다. 그러면 그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경쟁자예요. 자, 이번에는 연가를 조금 빠르게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빠르게 해봤는데 스윙 리듬을 연주하실 때는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서 리듬 처음부터 끝까지 단 따라 따라 따라 요걸 바운스 리듬이라고 합니다. 공이 통통 튀는 느낌, 바운스 리듬인데 요 바운스의 느낌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네, 앞부분에서는 따라 했다가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리듬 연주하실 때, 단, 따라, 따라, 따라, 단, 따라, 따라, 따라.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연주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방금 제가 스윙 리듬 연습할 때 리듬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번에는 올챙이와 개구리를 스윙 리듬으로 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스윙 리듬이 아닐 때는 이 느낌이죠.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해 움치다. 요 느낌인데 스윙 리듬으로 하면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네, 훨씬 다른 느낌이 되죠. 자, 이번에는 올챙이와 개구리를 스윙 리듬으로 먼저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통기타 네 번째 시간까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스윙 리듬,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조드리는 건데, 스윙 리듬 처음부터 끝까지 단 따라 따라 따라 바운스 리듬을 놓치시면 안 되고, 이게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아이를 안고 둥가 둥가 둥가 둥가 요 리듬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평생학교 통기타편 네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스포츠약사 정상원입니다. 최근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다양한 단백질 음료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운동할 때 도움이 되는 영양제와 섭취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포츠 보충제라 불리는 영양제는 근지구력, 근력, 심폐지구력 등 경기 운영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향상시키고 신체 발달을 위해 기본 식사 외에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스포츠 보충제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들은 어떻게 운동 기능에 영향을 줄까요? 먼저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조제로 가장 많이 알려진 프로틴, 즉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근육을 늘리기 위해 섭취하는 겁니다. 단백질은 많은 양을 영양 시기로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는 간편하게 가루 형태로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된 추가적인 단백질은 체내의 단백질이 쪼개진 아미노산의 양을 풍부하게 하고 근육의 생성이나 성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복용량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의 단백질 권장량은 1일 체중당 0.8g이고요. 생활체육을 통해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한다면 체중당 1.5에서 2g 정도의 양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필터 작용을 하는데 단백질이 분해된 후 나오는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동물성 단백질이 가장 많이 제품화되어 있으며 크게 유청과 카제인 단백질로 구분을 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당불내증은 동양인에게 잘 나타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국내에 나오는 단백질 보충제는 WPI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WPI는 분리유청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즉, 유청을 따로 분리해서 단백질 함량을 85%에서 93%까지 올린 것인데요. 유당량을 줄여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에게도 더 나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를 전혀 소화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소장에서의 소화를 최대치로 올릴 수 있게 만든 것이 WPH, 즉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영양 성분표를 자세히 보면 일반적으로 아르기닌, 크레아틴, BCA나 카르니틴 외에도 다양한 아미노산 등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분들이 왜 포함될까요? 바로 이들이 운동 기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겠죠. 아르기닌은 아미노산 중 하나로 혈관을 넓혀서 골격근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근 피로를 줄여주고요. 또 아르기닌은 크레아틴 생산과 생장 호르몬 방출을 자극해서 근육 성장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크레아틴이라는 게또 나왔는데요. 크레아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낼때 사용되는 에너지 대사에 활용이 됩니다. 짧은 시간에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할 때,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고강도 훈련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다만, 체내에 수분을 머금게 해서 체중 증가를 발생할 수 있긴 합니다. BCAA라는 것도 있는데요. BCAA는 브랜치드 체인드 아미노 엑시드, 가지 달린 아미노산을 의미하는데, 아미노산의 기본적 구조에 가지가 달린 세 가지 아미노산을 묶어서 통칭합니다. 이세 가지 아미노산은 류신, 이소류신, 발린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모두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세 아미노산은 간을 거치지 않고 골격근에서 직접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물질이 간을 거치기 때문에 이 BCAA는 빠른 속도로 근육에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아미노산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운동 기능에 있어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회복을 촉진시켜주며 면역 기능 강화와 피로 감소를 통해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운동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거나 또 고강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를 만들기 위해 근육에 축적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대사 부산물이 생성되는데요. 그런데 이 젖산이 특정 농도 이상의 근육에 쌓이게 되면 피로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근육을 수축할 수 없게 합니다. 예를 들어 턱걸이 최고 기록이 15회인데 10회부터 전완근, 이두근, 광배근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힘이 빠지고 근 수축이 정지되면서 턱걸이를 계속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젖산이 축적이 되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에 근 수축 지속 시간이 제한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육통을 급성 근육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은 지나친 고강도 운동을 통해서 몸을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기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젖산을 제거하는 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운동 이후에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체내의 혈액순환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어 정리 운동하는 것을 꼭 추천하고요. 이때 아르기닌이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 이후 2, 3일이 지난 시점에서 오는 알배김이 이러한 근육통은 무엇일까요? 이를 돔즈,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합니다. 지연성 근육통은 젖산과 무관하게 고강도의 운동으로 인해 미세 근육 파열 등의 손상을 입으면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으로 붓기, 통증, 열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일반적으로 운동 후에 하루에서 3일 사이에 가장 격렬히 활동하기 때문에 지연성 근육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휴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단백질이나 BCAA, 아르기닌, 글루타민 등의 보충제 섭취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은 에너지 대사, 세포 성장이나 회복, 활성 산소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신경이나 근육 기능 등 신체의 광범위한 필수 화학 반응에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양소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영양제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스포츠 약사이다 보니 스포츠 보충제에 관련된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데요. 이 관련하여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충제 섭취 타이밍에 대해 묻는 질문이 참 많은데요. 아무래도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늦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늦은 운동 이후에 먹는 단백질 보충에 대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단백질 보충제 섭취는 기회창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후 근육 회복을 위해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요. 저녁 늦게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근육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 단백질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늦은 시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공복 상태에 숙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고픔이 있거나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이 예민한 분이 아니시라면 자기 전 단백질 섭취는 숙면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운동 전이나 운동 중후 등에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요. 운동 전 또는 운동 중에는 근육의 글리코겐과 단백질을 절약하고 면역체계 약화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글리코겐은 탄수화물의 중합체, 탄수화물이 모여져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육 손상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은 양의 탄수화물과 단백질,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BCAA나 크레아틴 등을 복용하는 것도 운동 전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운동 후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도 꽤 있었는데요. 여기서 운동 후를 의미하는 건 운동 후부터 다음 운동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 후에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이 잘 분배된 식사와 충분한 휴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친 근육의 성장과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데요. 각 단계에서의 적절한 영양소 섭취는 운동 수행 능력과 회복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메가3나 유산균, 항산화 비타민 등을 보충하면 체내에 생긴 염증을 낮춰주고 면역 기능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다음 운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방받는 다이어트 약 또는 다이어트 한약, 그리고 다이어트 보조제 등이 안전한지 또는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방 연소, 대사 촉진, 식욕 억제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대사촉진이란 대사를 촉진시켜서 칼로리 소모를 늘리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지방 연소를 하게 합니다. 이 지방 연소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다이어트 약 그리고 보조제 등이 갖고 있는 기능인데요. 이러한 기능과 더불어서 식욕 억제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다이어트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식욕 억제의 기능은 일반적인 뇌에 있는 식욕 중추를 자극함으로써 식욕 억제 기능을 갖게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방받는 다이어트 약의 경우에는 꼭 전문적 상담을 통해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뇌의 식욕 중추 부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복용은 당연히 추천드리지 않고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철저하게 식이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포츠 보충제, 스포츠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스포츠 영양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초창기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주 2, 3회 정도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다소 기준이 엄격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 2, 3회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고함량 비타민 B군이나 미네랄 제제가 포함된 종합 비타민제를 추천해 드리긴 합니다. 운동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생업에 지장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피로감을 낮추고 에너지 생성을 용이하게 하는 영양제 하나는 꼭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운동량이 증가하고 운동 기능에 관심이 높아지시는 시점이 되셨을 때는 다양한 스포츠 보충제를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현재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때 영양 섭취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비만과 스포츠 영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젊은데 어? 나한테 치매 약간 전조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2: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좀씩 빨리 생기고 있어갖고
3: 요즘은 40대, 50대에도 치매가 많아지고 있어요.
1: 또 치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 초기는 더 심각한 게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신경세포가 다 죽었어요. 증상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100% 알츠하이머로 가요. 드디어 혈액 한 방울로.
1: 아, 완전 간단하네.
4: 희망이 막 넘치네요.
1: 치매 예방법 중에 뭐가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요?
3: 일단은 저는
1: 체계적으로 치매를 붙잡을 수 있는, 아예 네. 잡을 수 있는 네. 뭔가가 좀 나오려나 보다라는 희망이 네, 생기는 네. 거죠.
5: 잼민이라는 말이야.
6: 어머머머. 그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7: 저도 저 몰라서 저희 딸한테 썼는데 이거 나쁜 뜻이면 어떡하지? 어머! 무슨 뜻인지 안경이...
8: 제니? 제니? 제니? 제니?
7: 제니?
8: 은지야, 이게...

0: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1: 아, 영포디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2: 왜요, 쟤? 괜히. 20대인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X씨잖아.
1: 쟤도 나하고 신경 쓴 건데 이거 한정판이야.
3: 저는 쭉 이렇게 살고 왔는데 기분 좀 나쁜 거예요.
0: 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머, 누가 애엄마래? 엄마 이러니까 막 움츠러들게 돼.
4: 혐오하고 공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고 그래요. 혐오 표현의 대항은 좀 제대로 된 공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5: 농가 집은 거의 못 가봤거든요. 기대가 커요. 어떤지는.
6: 7년을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7: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잘 갖고 해야 되겠다.
6: 인연이지 않은가 싶어요.
8: 정말 사랑방이 맞나 봐요. 저희 다 커플 됐어요 이러면서.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사회에 분노하게 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본인을 숨기는 일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감정은 여러 작용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격, 감정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 있으세요? 상대와 관계를 한다는 일은 이렇게 존중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소통력이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형사고 현재는 글 쓰는 작가 박미옥입니다. 저는 강력 형사로 살면서 특이하게도 프로파일링 팀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경찰서에 특이사건이 발생하면 출동해서 해결하는, 근데 그때 시간은 24시간 대기 365일을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직함은 행동분석팀장이라는 말이었는데요. 우리가 프로파일링 하는 업무가 행동분석이라는 말입니다. 일상적으로는 31개 경찰서에서 이상 범죄자가 잡히면 가서 면담을 합니다. 왜 범죄를 했는지, 어린 날에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억이 본인한테 어떤 감정을 만들었는지 데이터를 모으면서 범죄 심리가 분석이 가능하게끔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나 특이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잡히지 않는 범인의 심리적 흔적을 찾아서 분석하고 범인을 추정하는 일, 우리가 이제 이것을 프로파일링이라고 하죠. 저는 그때 그 일을 하면서 범인을 잘 잡는 형사에서 고민할 줄 아는 형사, 사람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아는 형사가 된 것 같고요. 기질보다 후천적 성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봤고요.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사람 안에 희망해야 되는구나를 동시에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 30년 하는 동안에 저 타자기로 시작했거든요. 25만 원짜리 전동타 만났을 때 기뻤습니다. 96년도에 386PC

0: 제 돈으로 사서 사용했습니다. 정말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고전 범죄도 경험했고, 1990년도에 PC통신, 그 아날로그적인 그 시작에서부터 2000년대 초고속 이제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1년도 사이에, 이제 손에 쥐는 이 스마트폰, 그리고 무선 인터넷이 우리 환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범죄는 어떨 것 같습니까? 범죄도 함께 진화되었습니다.
1: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0: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그 변화를 따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사람을 사귀고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접촉 방식이 어느 정도로 달라졌냐면요. 예전의 범죄는 사람을 꼭 직접 만나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만나지 않아도 돼요. 익명성을 갖고도 만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분노형 범죄도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AI 시절에도 프로파일러가 그 역할이 필요한지 물어요. 그리고 로봇캅이 등장하면 경찰관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겠냐는 질문까지 합니다. 경찰관은 힘만 세면 되는 줄 아시는 거 아니죠? AI가 데이터와 지식은 말하지만 현장의 맥락, 인간의 깊은 마음,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역동성을 매번 순간순간 읽고 현실적으로 해결해주는 일까지 할수 있을까요? 그것까지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는 마음의 마음, 아니, 인간의 마음, 감정 1%가 순간을 다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은 인간이 해결해야 해요. 순간순간 판단하고 행동하고 현장의 맥락을 읽으면서 해결해야 가능한 것이지, 정말 1 더하기 1은 1이다, 0 더하기 1은 0이다, 이걸로는 안 되죠. 인간과 인간 간의 협상력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는 걸 현장에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강력 현장은 주로 인간의 감정 문제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에게 왜 범죄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억울했대요. 화가 났대요. 내가 무시당했대요. 멸시 받았대요. 근데 과연 이말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자기 표현일까요? 깊이 들여다보잖아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합리화이고, 자기 감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범인이 사랑해달라고 말할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헤어질 결심을 해라. 왜? 상대의 마음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남탓하는 경향의 비겁함이나 나약함이 깊은 왜곡을 갖고 와서 나에게 감정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죠. 그리고 존재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싶어요. 편리한 걸 원하고 불편한 건 싫고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비대면이 가능한 사회가 되면서 인터넷 세상이 그 안에서 노는 게 편안하게 느껴져요. 특히 AI는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답도 금방 돌아와요, 그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인간관계나 현실에서 공감하는 능력, 인내하는 힘,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넘치는 정보를 막상 현실에 적응해 보려니까 어떠세요? 버겁죠. 경쟁사회, 넘치는 정보, 가치 부재. 근데 나는 고통스러워. 사회에 분노하게 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본인을 숨기는 일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또한 번은 이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슬픈 일을 겪었는데요. 감정은 여러 작용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격, 감정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나는 주감정이 뭐다?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나는 슬픔이 많은 사람이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감정을

직면해 본 적이 잘 없습니다. 한 번은 기질적으로 불안이 많은 남학생이 저희 집 서재에 왔는데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메티리스를 보고 겁이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내려온 거예요. 그 친구의 말과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친구가 정말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친구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함과 예민함으로 인해서 친구를 때린 적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된 이야기까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때렸냐고. 어쩌다가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었냐고. 그랬더니, 아, 기분 나쁘게 친구가 째려봤어요. 날왜 쳐다보냐고 때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피해 학생이 저항한다는 것이 가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손가락 마디 절단까지 간 상황이 발생했어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가해 학생은 전학 처분까지 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어머님은 곁에서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내 아이가 불안이 많고 스트레스에 시 노출되는 아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이 친구 또한도 예민한 만큼이나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대화 중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피해 학생이 자신을 째려본 것이 아닐 수도 있나요라고 나한테 되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파일링 시절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나라의 상황이 힘들어서 폭력 가해자가 되는 사람도 있더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오늘 한 사람만 걸려라라고 하는 범죄 동기도 있더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봐라. 타인이 굳이 나를 심각하게 째려볼 이유가 있는지, 그냥 쳐다보는 경우도 있다. 순간의 기분에 느끼는 상황이 정말 기분 나빴을 수도 있다. 전후 맥락을 생각해서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 그랬더니 정말 이 친구가 고맙게도,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수긍했어요. 그리고 이 엄마와 이 아들은 그 시간 이후에 여유 있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어머니와 가해자 어머니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사과를 했고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철학에 인간은 완벽하지 않대요. 온전할 수 없대요. 그래서 혼자 살수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학창 시절에 내가 친구를 제대로 사귀기도 전에 내가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그리고 내가 친구의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너무나 아픈 기억이고 너무나 큰 트라우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인간의 기질, 성격, 감정이 매우 밀접하게 작용합니다. 저는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매번 이 상황들을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어떤 공간에서 일을 겪는지에 따라 참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친구의 마음에, 피해자의 마음에, 인생에 독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침 시간에 병원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갔습니다. 치과 병원에 20대 남자가 경찰관을 보고 소화기를 들고 막 속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범인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항하려고? 도망치려고? 아니면 현실에 화가 나서 묻지마 범죄를 하려고 나왔을까요? 근데 근거를 하고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우리가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어이없었잖아요. 이 친구는 평상시에 밖으로 나가는 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오랫동안 게임에 빠져 살았어요. 이날도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 못하고 밖에 나갔어요. 병원을 봤는데 해필이면 이게 치과 병원이라 여러 가지 기계가 있잖아요. 가상 공간으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 출근한 사람들이 막 움직이니까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인 거예요. 이 순간부터 게임 모드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본인이 대상자를 물색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총을 든 경찰관이 온 거예요. 멋진 캐릭터가 등장한 거지. 더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총을 든 경찰관 캐릭터를 제압하기 위해서 소화전을 뿌린 거예요. 이 이야기 정도 들으니까
게임 중독자 범죄였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 근데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게임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게 벌써 2000년 초예요. 단순히 현상과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 좀 진짜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게임을 하면 몬스터를 잡거나 레벨을 올리면 이 뇌의 쾌락 중추신경에 도파민이 형성되면서 마음에 훨씬 빠른 보상과 반복이 온대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 어떠세요? 이 전전두엽 여기 아직 덜 자랐어요. 자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전전두엽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충동조절이나 이성적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사람을 보고 어른들이 그랬어요. 야, 뚜껑이 열렸다마. 성인보다 청소년이 게임에 적극적인 유혹과 자극을 받는 이유가 이 이유에서 오는 겁니다. 아직 전전두엽이 자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 학업이나 직무 성과가 낮아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요. 노력하는 대로 적극 레벨이 올라가고 계급의 성과가 눈에 보이는 이 게임의 세계, 그곳으로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성취감을 채우는 순간에 스트레스 조절이 되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쉬운 위로를 거부하실 분 계세요? 그러니 중독도 쉬워요. 현실에서 외로움을 느끼다 보니까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게임 속 길드나 커뮤니티에서 그 강하게 느끼는 연대감과 소속감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 게임을 못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자 이거 아닙니다. AI에게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신속한 답변과 뇌 위주의 알고리즘, 릴스 등에 익숙해지는 사이에 우리가 인간관계의 경험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감각과 감정이 단순해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까지 여파가 가냐면 삶을 살려는 지구력도 죽고요. 인내력과 적응력을 잃어가요. 이렇게 경험이 실종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결핍, 부족, 상처를 안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가족 외에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현실을 겪어야만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대면하고 부딪히면서 서로를 알아갈 때 삶의 생명력도 생기고 더 단단한 내가 되어간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대면 시대에서 비대면 시대로 넘어오면서 느끼는 위기가 이런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와 감정 상태를 알아채지 못하고 다듬어주지 못하는 사이에 더구나 실패자, 패배자의 마음이 보태지잖아요. 사회를 향해서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는 잔인한 범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길거리에 나타난 묻지 뭐 범죄를 갖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강연에 가면 부모님과 밀당 잘하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가장 가깝다 보니까 진짜 날 것 같은 감정도 자주 드러내잖아요. 건강한 겁니다, 그거. 생각이 다르면 다툼도 잦아지죠. 결국 가장 내 편인 그 세상에서 밀고 당기는 힘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도 사람들과의 소통, 감정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소통력이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와 관계를 한다는 일은 이렇게 존중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나만 힘들고 버거운 게 아니에요. 타인도 다 버거워요. 본래 세상은 이렇게 알아가는 사이에 소통이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존중,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함께할 때, 내가 받고 싶은 대접, 그 대접을 내가 타인한테 할 수 있을 때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지금 20대 후반이에요. 30대 초반이에요. 저 30대 중반이 됐어요. 우연히 EBS에 들어왔는데 선생님은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네요. 그게 저한테 너무 고맙대요. 그게 왜 고마운지 그 마음에 또 저도 고맙습니다. 정말 나는 이 아이들한테 선생님이고 이 아이들은 나한테 진짜 제자구나. 그건 우리 사이에 통하는 진심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국어 교사이자 또 우리 EBS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과 수능 국어 영역을 공부하고 있는 교사 윤혜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EBS에서 참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또 이런 공간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학교 밖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 아이들 어떤 얘기를 해줄까 고민을 정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열정의 원천이 너무나 궁금해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EBS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한 게 몇 년도냐면요. 2007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내용 조직의 원리 다섯 가지를 배울 거거든요. 자,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때는 제가 학교 교사는 이제 4년차 햇병아리 교사였거든요. 제가 막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는 EBS 강사가 될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우연히 옆자리에 EBS에서 강의를 오래 하신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윤혜정, EBS에서 신규 강사 뽑는데 한번 도전해봐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얼떨결에 우연히 그렇게 EBS에 오디션에 도전을 해봤고 그리고서 강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학교 일도 해야죠. EBS 강의 준비도 해야죠. 새벽 12시, 새벽 1시 그때 EBS에 가서 그때 강의를 찍고 밤을 새고 학교에 바로 출근하고 그런 일상을 살았었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막 버겁게 그렇게 강의를 하다가 제가 정말 바뀌게 된 것은 2008년이었거든요. 2008년에는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본과 특별한 국어라는 그런 요즘으로 치면 1학년의 수능 특강 같은 그런 중요한 강의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기특한 국어의 윤혜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특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단어는요, 새로운 단원이네요. 7단원 생각하는 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강의를 EBS 강의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저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그 강의로 만났던 1학년 학생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예뻤어요. 정말 재밌게 수업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EBS 선생님들 아무도 하시지 않았던 일을 제가 했어요. 뭐냐면 수강 후기 게시판이 내 교실이 된 거예요. 수강 후기는 정말 후기로 남긴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수민아, 경은아, 은별아, 미란아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아이들의 글에다가 답변을 달기 시작했고 아이들과 재미있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단원이 끝나면 너희들 이 단원 이렇게 공부했잖아. 내가 이걸 강조했잖아. 이걸로 문제 만들어. 그럼 아이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숙제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학생들이 거기에 답을 달아줘요. 제일 멋있게 만든 문제를 다음 강의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정재의 문제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길에 나오는 인물의 태도에 대한 심리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골라볼게요. 그렇게 너무 재밌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1년을 보냈어요. 다음 해 2009년 그 아이들이

0: 2학년 올라갔을 때 2학년 수업을 했고요. 그 아이들이 3학년이 되었을 때 제가 수능특강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1, 2, 3년을 제가 같이 끌고 간내 제자들한테 정말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 30대 중반이거든요. 어제도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 지금 20대 후반이에요. 30대 초반이에요. 저 30대 중반이 됐어요. 우연히 EBS에 들어왔는데 선생님은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네요. 그게 저한테 너무 고맙대요. 그게 왜 고마운지 그 마음에 또 저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010년이었잖아요. 제가 2011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진짜 어디에서도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1년 4월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제가 심장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엄청 울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업해줘야 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아기가 생기면요, 6주 정도 됐을 때 아기 심장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아기 심장이 빛나는 걸못 봤어요. 유산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없어지니까 그게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2012년. 2012년에도 똑같은 때 수능특강 강의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때도 또한번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학교도 2주간 병가를 내고 EBS 강의도 저 잠깐 2주만 쉴게요 하고 침대에 그냥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짝이는 심장을 봤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하늘로 보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색을 못했죠. 그리고 한 해가 더 지나서 또 수능특강 직접 세 번째 생명이 찾아온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떡하지? 그때 EBS에 친한 PD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내셨어요. 그게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의 한 구절이었거든요. 내가 아니면 안될 거라는 생각 버리세요. 당신이 잠시 멈추어도 이 세상은 잘만 돌아갑니다. 그 글을 보고서 정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거든요. 아, 내가 잠깐 EBS를 내려놓아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고3이 되면 알겠지만, 1년 동안 쭉 따라갈 선생님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중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강의를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다가, 얘들아, 선생님이 지난 2년 동안 너희한테 얘기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두 번의 유산이 있었어. 근데 나한테 세 번째 생명이 찾아왔는데, 내가 이 생명을 지켜야 할것 같아. 그래서 개념의 나비효과에서부터 너희 수능 때까지 같이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내가 못 지킬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해. 그렇지만 선생님이 너희들 공부에 나가는 거 지켜보면서 응원할게. 라는 글을 정말 제가 거의 새벽쯤에 올렸던 것 같아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그 글을 올렸을 때, 정말 그때 수강 후기 게시판에 400개 정도에 되는 글이 쫙 올라오는데,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 중에서 단한 명도, 선생님 믿고 시작했는데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는 말이 없이, 선생님, 정말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선생님이 개념에서 가르쳐 주신 걸로 저희 끝까지 잘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선생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응원의 글이 400개가 올라오는데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니터를 사이에 두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지만 정말 나는 이 아이들한테 선생님이고 이 아이들은 나한테 진짜 제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제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학교 수업도 해야죠. EBS 강의 준비도 해야죠. 집필도 해야죠. 또 제가 두 아이의 엄마거든요. 엄마 역할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과 만나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건 우리 사이에 통하는 진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진심을 다해서 했을 때, 여러분도 제가 느끼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첫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내는 그 경험, 그걸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정말 EBS에서 만난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생각나는 학생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 녀석은요, 제주 소년이에요. 그런데 저는 EBS에서 강의할 때 되게 웃기게 수능 강의잖아요. 그치? 막 가열차게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막 가는 그런 강의인데 중간에 무슨 라디오처럼 우리 학생들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뜬금없이. 자, 오늘의 논편 읽어보고 두 번째 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현우가, 제주에 살고 있는 현우가 편지를 보내줬어요. 제가 그 편지를 소개하면서 절대 울지 않으리라 막 결심을 했는데 결국에는 강의 중에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어버렸거든요. 현우가 이렇게 되게 밝은 모습으로 편지를 올렸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이 부러워하는 제주도에 살아요. 저는 되게 평범한 학생인데 갑자기 평범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2주 전에 알았는데요, 제가 암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휴학을 해야 될지, 치료를 받으면서 공부를 계속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현우가 그때 말했거든요. 제 꿈은요, 역사학자가 되는 거예요. 역사학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현우를 응원했는데 1년 뒤에 현우에게 또 너에게 좀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치료받고 작년 고3 중에 서울에 올라가서 두 달 동안은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 있으면서도 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서울대 역사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정말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내가 암이라니. 이제 19살인데. 근데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우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었어요.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벌써 4년 전에 논편에 나온 이현우라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대학에 잘 진학해서 여러 활동도 하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늘 강의 머리말을 여실 때 너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나비효과 강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게시판에 그 편지를 쓴 게 정말 작지만 되게 저한테 큰 변화였고 그리고 그때 받은 힘이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었던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남으셔서 저희들의 꿈에 계속 날개를 달아주시는 그런 선생님으로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럼 선생님이 또 한 명의 학생을 소개해 볼까요? 저기 보면은 저 뭔지 알아요? 아이스하키 스틱입니다. 제 유일한 취미가 아이스하키거든요. 근데 딱 재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토요일에 제가 아이스하키를 하러 갔는데 거기 처음 보는 너무 앳돼 보이는 코치님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코치님이 절 보더니 막 달려와서 반짝이는 눈으로 그 눈빛인 애들이 있어요. 저를 보면서 혹시 윤혜정 선생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오, 맞아요. 그랬더니 그 코치님이 20살이래요. 20살짜리 코치님이 선생님, 저 작년에 EBS에서 선생님 강의 듣고 정시로 국어 하나 틀려서 고려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코치를 할 정도면요, 엘리트 선수를 했을 텐데 공부를 그렇게 병행했다고? 근데 이 친구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기를 그만두게 됐대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진짜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렸을 때부터 책을만 읽었나 보다. 아니요. 그 전까지는요, 책도 한 권 못 읽었었고 제 독서의 경험은 1학년 때 시작한 개념의 나비효과 입문편에 나온 지문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문들이 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비문학 지문인데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읽어도 읽어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긴 강의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한 번 완강, 이해 안 돼. 두 번 완강, 이해 안 돼. 세 번 완강. 이렇게 하면서 기초를 쌓아서 자기의 실력을 쌓아 나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0: 여러분의 출발이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말 잘해낼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중에는요, 자기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학생들이 많아요. 내가 너무 싫어. 나는 왜 이럴까? 남들과 비교하면 한없이 나는 바닥으로 막 꺼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 고2, 고3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과 챌린지를 하나 하고 있어요.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눈곱만 떼고 셀카로 동영상을 찍습니다.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이걸 다섯 번을 외쳐서 동영상을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는 거예요. 단 오전 8시 이전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기 전에 잠 옷 입고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이걸 다섯 번 외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색한 표정으로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이러면서 보내거든요.
1: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2: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3: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0: 왜 그거 할까요? 이건 선생님이 그냥 기분으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그 말의 내용대로 우리 뇌는요 움직이고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나는 공부를 좋아해. 나는 공부를 잘해. 라고 자신을 믿어주는 말을 자기에게 반복적으로 해주면요. 우리 뇌는요 그렇게 움직인대요. 그리고 나는 공부를 좋아하고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23년 동안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그리고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적적이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그곳이 학교 아니든 학교 밖이든 정말 상관없어요. 선생님도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녀석 모두 정말 정말 규모가 작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꼭 행복하게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꿈과 목표도 응원하지만 여러분 자신 자체를 응원하고 싶어요. 스스로 나를 사랑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갖기를 진심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은 꼭 가르쳐주고 싶다, 남기고 싶다.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끄는 거야. 저 혼자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낼게요. 안 돼. 그게 양치기예요. 영혼 없는 선의 양치기. 태양을 향해 쏜 화살은 태양 근처까지라도 가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고 뭐든지 꿈꾸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4: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5: 변이 딱딱하고 어떤 데는 돌덩이 같습니다.
6: 그냥 있는 대로 힘을 줘야 돼요.
7: 봐도 가그지 조끼 똑똑똑 떨어져 나와요.
8: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9: 대변이 장내 오랫동안 정체가 되게 되면 또 합병증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고 치료식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8: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0: 할머니랑 같이 가야지. 쉽지가 않네. 이렇게 됐어.
1: 태호야, 할머니가 책 읽어줄게. 여기에 의자왕이 죽으니까 삼천궁녀도 떨어져서 같이 죽는 거야. 얘는 장군이야. 말들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해가지고.
2: 아, 또 그거.
1: 그렇지.
3: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K-책.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시네마 닥터 지바고 2부.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밤 11시 10분 한국 영화 특선 11번째 엄마.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Can anybody hear me? Hello?
1: Hello?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4: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5: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6: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7: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5: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쓰리린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6: 여기는 정말 있을까 없을까.
7: 알고 싶지 않아.
8: 죽어. 무서운 걸
9: 잊었어. 나도 한 시간
10: 뇌를 바꿀
11: 거. 고등생 예술이 뭔데.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맛있는 육수께 치킨 크크크. 자, 저기요.

화재 경보음이 울리는지 잘 들어볼 거야. 다 같이 불 끌어갈 준비를 할 거거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소방관 모자 같지 않아? 똑똑.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바로 소방관이거든. 소방서에 갈 거야. 나하고 같이 소방관 놀이 할래? 너희 어때? 우와, 좋다고? 우리 소방대원이 돼서 불 끌어 가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똑똑. 자, 이제 소방차 사이렌 소리 내볼까? 삐뽀 삐뽀. 너희도 소방차 소리 내볼래? 삐뽀 삐뽀.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소방관 놀이. 자, 그럼 소방서로 출발.

0: 두더지 두더지 딜런. 어? 안녕.
1: 안녕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비씨. 우리 소방서에서 소방관 놀이 할 건데 너희도 같이 소방대원 할래?
0: 좋아.
2: 난 소방관이야. 예뻐.
0: 나도 소방관 할래. 그리고 또 소개할 게 있지. 훈련 경보, 훈련 경보. 사실 나야.
1: 좋아. 불이 나면 출동해야 하니까 다 같이 훈련해보자.
0: 이 소리가 들리면 바로 훈련 시작이란 뜻이야.
1: 알겠어. 소방관 모자 착용. 똑똑.
2: 헬멧이 없으면 어떡해?
1: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2: 헬멧, 헬멧.
3: 찾았다. 똑똑. 딱 좋아.
0: 헬멧.
1: 소방관 모자 썼으니까 이제 소방서 탐험하자.
0: 여긴 우리가 잠자는 곳.
2: 소방관들이 여기서 자기도 해?
1: 응. 불은 언제든지 날 수 있거든. 심지어 한밤중에도.
0: 여긴 내 침대.
1: 난 여기.

0: 얘들아 좋은 거.
1: 소방관들 헬멧 쓰고 미끄럼봉 타고 소방차에 가서 타자.
0: 이게 아니었네.
1: 가자 가자 가자.
2: 우린 소방관 출동 준비 훈련해요.
1: 딜런 왔고 오지 왔고 데이지 왔고 비씨 왔고. 어떻게 비씨가 안 보여?
0: 비씨가 없다고? 어디 갔지? 비씨? 비씨 너 어디 있어?
1: 어디? 난 안 보이는데. 소방관 친구들 손상 안경 준비. 비씨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0: 다음에 경보가 울리면 짐 싸느라 늦으면 안 돼. 이제 줄 서서 물통을 옆으로 넘겨주자. 저 소화전을 쓰면 돼. 봐!
1: 여기에 담으면 되겠다. 깃, 깃, 깃, 깃. 미안해, 딜런.
2: 물이 왜 이렇게 무거워?
0: 오, 다시 연습해야 할 것 같은데?
2: 훈련 시작! 훈련 시작!
0: 소방관들, 헬멧 쓰고 미끄럼봉 타고 소방차에 타도록!

0: 하지 말고.
1: 아침 먹기 훈련, 아침 먹기 훈련.
0: 우와, 난 그 훈련이 좋더라. 어? 같이 가. 너희 그렇게 배고팠어?
1: 난 죽 끓일게.
0: 난 주스 따를래. 나도 먹기 담당할래. 난 죽이 제일 좋아.

0: 맛있는 냄새? 근데 왜 난... 연기 냄새 같지?
1: 밥에 불이 붙었어!
2: 그럼 잘 가라, 보라. 불이 안 꺼졌네.
0: 불이야, 불연아님, 실제 상황.
3: 소방관들, 연습한 대로 하면 돼. 이제 실전이야.
4: 헬멧! 미끄럼봉! 야호!
3: 어때? 우와, 멋지다! 계속해!
4: 삐뽀, 삐뽀, 삐뽀, 삐뽀!
0: 빨리 소방호스 가져와!
3: 소방관들, 새타면 물 뿌리자! 하나, 둘, 셋!

준비가 돼 있었다고?

0: 하나, 둘, 또 100개!
1: 박물관 직원!
2: 오, 왔구나! 어서 들어와!
3: 오늘은 큰 건물에서 일할 거야. 오래된 게 가득한 곳.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지도인데 이걸 보면 전시관을 찾을 수 있어. 여긴 공룡 전시관, 여긴 그림 전시관, 여긴 기념품 가게.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 박물관 직원이거든. 너희도 박물관 직원 놀이 할래? 같이 할 거지? 우와, 좋다고? 그럼 같이 새로운 전시관을 꾸며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박물관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 우와, 나도야.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박물관 직원 놀이! 자, 박물관으로 출발!

0: 너무 높아. 이건 도저히 못 올리겠어.
1: 우후!
0: 예!
1: 이야!
0: 안녕, 빌라.
2: 얘들아, 안녕. 박물관 직원 놀이 하는데 같이 할래?
0: 좋아!
3: 난 박물관 보안요원 할래. 전시물을 지킬 거야. 근데 뭘 지켜야 하지?
0: 나! 내가 전시물이야. 날 지켜줘.
3: 아, 그렇지. 기념품 가게도 내가 지킬게.
2: 좋아. 또 다른 전시관도 꾸미자. 봐봐, 여긴 세계나무 전시관.
3: 우와, 진짜 푸릇푸릇해.
2: 또 여긴 티라노사우루스 전시관. 우와.
3: 근데 티라노가 고기 먹는 거 알아? 사냥 엄청 잘해.
2: 설마 박물관 직원은 안 먹겠지?
3: 이 친구 계속 지켜봐야겠는걸.
2: 또 여긴 오래된 그림들이 있는 전시관. 이건 새로 전시한 거야. 아무도 본 적 없는 거지.
3: 근데 이게 대체 뭘까?
0: 거기 버튼 눌러봐.
3: 오, 나 버튼 누르는 거 좋아.
0: 꾹. 재밌는 사실. 난 얼음 속에 갇힌 빙하시대 나무늘보예요. 빙하시대 나무늘보는 풀만 먹어요. 추운 곳에 사는 걸 좋아하고 나뭇잎을 먹죠. 그리고 겁이 나면 숨어요.
2: 우와, 진짜 재밌는데? 빨리 다들 전시 보러 왔으면 좋겠다. 봐!
3: 곧 문 열 시간이야. 빨리 순찰을 마저 돌아야 해. 근데 남은 데가 어디지?
2: 기념품 가게!
4: 예!
0: 예! 사르르 사르르 사르르 사르르 사르르 사르르. 우와, 다 녹았잖아!
3: 아, 아니, 다 녹았다.
5: 직원님, 박물관 보안요원이에요. 내 배지 멋지죠?
3: 으아! 내 배지가 없어!
2: 아무거나 써도 돼.
3: 어? 보안요원 배지. 보안요원 배지.
0: 우와, 찾았다!
3: 딱 좋아.
2: 빙하시대 나무늘보 기념품 있니? 나무늘보 귀엽다. 맛있겠다. 빙하시대 아이스크림 하나요?
3: 난 가면서 먹을게요.
2: 예! 빙하시대 진짜 춥다. 뭐지? 너 어딨어?
0: 세계나무 전시관이야.
2: 세계나무 전시관? 아! 오지, 내가 갈게! 오지, 무슨 일이야? 뭐야, 나뭇잎이 다 사라졌네?
3: 너희 엄청 춥겠다.
2: 빙하시대 얼음이 녹았어! 그리고 그 나무늘보도 사라졌고!
3: 그게 나였지? 삐삐삐삐삐. 여보세요, 보안팀?
6: 네?
3: 전시물이 망가지고 사라졌어요.
6: 뭐라고요?
2: 잠깐, 근데 나무늘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3: 나무

0: 그럼 나무놀보가 녹아서 나무 전시관의 나뭇잎을 다 먹어버린 거야?
1: 그럼 나뭇잎을 먹은 건 뭐지?
0: 티라노사우루스!
1: 저 공룡 처음부터 수상했어. 다시 만났군요, 공룡씨. 혹시 봤어요? 빙하시대 나뭇잎부. 드림 한번 해볼래요? 나뭇잎부 냄새 나는지 보게요. 나뭇잎부 냄새 안 나는데.

0: 박물관 열기 전에 그 나무놀보를 꼭 찾아야 해. 대체 어디 숨은 거지?
1: 세계나무 전시관도 봤고 공룡 전시관도 봤고 여긴 그림 전시관이니까 그럼 이제 남은 곳은
2: 기념품 가게! 미씨! 무슨 일이야?
1: 가게 아이스크림이 사라졌어! 또 내 것도! 안 돼!
0: 박물관 직원들! 손상안경 준비! B씨 가게 아이스크림이 보이니?
2: 저기야!
0: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냉동고 안에 넣어야 해! 받아!
1: 받았어! 어, 미안!
2: 뭐야!
1: 공룡 조심.
2: 어, 쟨 무서우면 숨는 댔어.
0: 또 추운 곳을 좋아하고 햇볕 때문에 얼음집이 녹으니까 직접 아이스크림 요새를 만든 거구나.
1: 맞아. 바로 그거야.
0: 새로운 얼음 전시관을 만들어보자. 그래야 빙하시대 나무늘보가 다시 얼어붙지.
2: 좋아.
0: 자, 이건 여기, 또 이건 여기.
1: 그리고 마지막은 너도 여기 놔줄게.
0: 됐다. 마음에 들어?
1: 여기 딱 좋아. 빙하시대 데이지 나무늘보 전시관 진짜 멋지다.
0: 전시 멋지다고? 우리가

0: 나무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의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추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맛있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여기 있었네. 얼레리요! 아라리요! 자,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지. 옹박사의 탈출! 벌받을 시간이야!
1: 벌 같은 소리 하나? 닐리리요! 아차차!
2: 차! 어? 뭐냐? 그만둬!
3: 끝내버리라고!
2: 화이팅!

0: 내려! 미리리! 야!
1: 주먹! 힘내야! 힘내야! 힘내야!
0: 아라리오!
1: 가야!
0: 골 내려!
1: 골 내려!

0: 어떡해.
1: 아라리요.
0: 두목! 두목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2: 괜찮아.
1: 이젠
0: 이제 끝났어.
3: 내 꿈이
1: 헛된 꿈이었어.
3: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4: 이런
1: 모두 공격! 아라니오! 걸레리오!
0: 걸레리오!
1: 뭐냐, 빨리 들어와!
0: 걸레리오!
3: 어?
5: 됐다!
1: 그럼, 바이바이! 도움이 안 돼. 여긴 금방 폭발할 거야. 모두 안녕.
4: 이런.
0: 저쪽이야!
1: 아라니오! 걸레리오!
0: 걸레리오!

0: 마법 반응이 있으니 아직 근처에 있어.
1: 응. 저기! 저 차야!
2: 나도 봤어.
0: 조심해! 쫓아가자!

0: 자.
1: 버그나.
2: 다녀오셨어요?
0: 자. 어? 그런데 집이 깨끗해졌네?
2: 그게 청소 좀 했어요.
1: 시키지도 않은 청소까지? 착하기도 하지.
2: 착하긴요. 전 포근히 데리고 나갔다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0: 저녁 먹어야 하니까 금방 돌아와.
2: 네.
3: 야, 마법 반응! 녀석들이 가까이 있는 것 같다.
4: 그럴 리가. 카메라 켜봐.
3: 개들 봤네.
4: 얼른요.
3: 밀어붙여라!
4: 비행모드 전환!

0: 라디오! 얼레리오! 같이 가!
1: 뭐야? 무겁다고!
0: 아, 힘 좀 내봐!
1: 바라리오!
0: 처음부터 이렇게 변신하면 되잖아!
1: 시끄러워!
2: 아직도?
0: 설마. 끈질기군. 완벽해! 레디오!
3: 뭔데?
4: 어?
3: 응? 어?
2: 밀리리야! 잘 가라, 해친!
1: 놓치지 마!
0: 얼레리야!
3: 혹시 가보자.
0: 얼레리요.
1: 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2: 혹시 몰라 미리 마법진을 쳐놓았거든. 넌 여기 못 들어오지.
5: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가자!
2: 손을 쳐봐라. 잘 있어요. 릴리리야.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로로 코딩 컴퓨터. 마우스로 한글을 클릭. 같은 글자 찾기. 마우스로 코딩을 클릭. 코딩으로 문서를 만든다. 로로로가 컴퓨터 선생님. 로로로 코딩 컴퓨터.
1: 이미월드.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사막 대모험 1.
1: 정말 덥다. 저쪽에서 잠시 쉬어야겠어. 이제 살 것 같네. 친구들에게 연락이나 좀 해볼까? 여기는 캠프?
2: 안녕, 캠프!
1: 안녕!
3: 캠프, 샌드빌엔 잘 도착했어?
1: 지금 막 도착해서 잠시 쉬는 중이야.
4: 그렇구나. 날씨가 많이 더울 텐데 힘들진 않아?
1: 괜찮아. 스타 샌드의 별똥별을 볼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나저나 이 구조 신호기 정말 좋은데 이렇게 멀리서도 너희들과 연락을 할 수 있다니 말이야.
5: 그게 다가 아니야. 본부에서도 네가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6: 맞아. 지금 네 위치를 보니 부메랑 언덕 근처네. 스타 샌드로 가려면 부메랑 언덕을 넘는 게 가장 빠르겠지만 거긴 모래폭풍이 자주 불어서 위험하다는 거 너도 알고 있지?
1: 물론이지. 그래서 조금 늦게 도착하더라도 언덕은 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갈 거야.
0: 잘 생각했어. 여행을 할 땐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
1: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 줄 테니까 걱정 마.
2: 알았어.
3: 캠프, 그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랄게.
1: 그래, 모두들 고마워.
6: 별똥별을 보러 사막까지 여행을 가다니, 캠프는 정말 대단해.
2: 맞아.
1: 됐다. 우와, 별이 참 많네. 오, 시작한다. 이렇게 멋진 하늘을 친구들과 함께 본다면 더 행복할 텐데. 에잇? 저건 뭐지?

0: 우주에서 날아온 돌이잖아. 야호! 캠프가 운석을 발견했다. 야호! 야호! 야호!
1: 와! 캠프! 캠프!
2: 무슨 일이야, 짐?
3: 얘들아, 이 소리 좀 들어봐.
4: 저게 뭐지?
3: 와! 캠프의 비명 소리야.
5: 맞아. 좀 전에 캠프의 구조 신호기가 켜졌었는데 이렇게 비명 소리만 남기고 저기 스타샌드에서 신호가 끊어졌어.
6: 캠프한테 큰 사고가 난 게 분명해.
7: 우선 사막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해보는 게 어때?
5: 이미 해봤어. 그런데 무슨 일인지 연락이 되지 않아.
2: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캠프를 구하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5: 하지만 얘들아, 너희 모두가 캠프를 구하러 갈 순 없어.
8: 모두가 갈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5: 너희 중 누군가는 마을에 남아야 해.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임무니까.
8: 그건 그러네.
6: 그렇다면 나랑 로이가 가는 건 어때? 헨리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나는 게 쉽지 않을 테고, 혹시 마을에 위급 환자라도 생긴다면 앰버의 도움이 꼭 필요할 테니까.
7: 폴리 말대로 지금 상황에선 그게 최선인 것 같아.
2: 나랑 폴리가 캠프를 구하러 갈게.
5: 좋아. 그럼 난 캐리에게 연락해서 스타샌드까지 가는 길을 부탁해볼게. 캐리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거야. 폴리와 로이는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해줘.
2: 알았어.
5: 캐리, 늦은 밤에 와줘서 고마워. 도움을 청할 곳이 너밖에 없었어.
9: 잘했어. 이런 일이라면 당연히 도와야지.
8: 얘들아. 안전하게 잘 다녀와야 해.
6: 걱정 마. 캠프를 구해서 무사히 돌아올게.
2: 우리가 없는 동안 마을을 잘 부탁해.
7: 응. 너희들 못 가지. 열심히 지키고 있을게.
5: 도착하면 연락 줘.
2: 알았어.
6: 그럼 다녀올게.

0: 여기가 어디야? 으아! 으아! 아, 잠깐! 이런! 지하수로로 떨어져 버렸잖아! 어떻게 나가지? 여보세요! 여기 캠프 있어요! 거기 누구 없나요?
1: 없나요? 없나요?
0: 아무도 없는 모양이네. 맞다! 구조 신호기!
2: 응?
0: 이게 어디로 갔지? 으아! 정녕!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단 말인가! 아니야, 침착해, 캠프. 분명히 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여보세요? 여기 누구 없나요? 방금 뭐지? 전 가! 가!
3: 얘들아, 샌드빌에 도착했어.
4: 저 멀리 보이는 게 구메랑 언덕이야. 이제 내릴 준비를 하는 게 좋겠어.
3: 알았어. 캐리, 우린 준비됐어. 좋아, 곧 구메랑 언덕이야. 갑자기 바람이 심해지는데.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접근이 어려울 것 같아.
5: 걱정 마. 우린 여기서 내릴게.
3: 어? 여기까지 함께 와줘서 정말 고마워.
4: 천만에. 그럼 행운을 빌게.

0: 부메랑 언덕이 생각보다 꽤 크고 넓은데? 언덕을 돌아서 스타샌드까지 가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1: 그래? 어쩌지?
2: 폴리, 스타샌드엔 무사히 도착했어?
3: 아니, 아직.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4: 캐리가 부메랑 언덕을 넘지 못했거든. 이제부터 우린 언덕을 걸어서 넘어갈 거야.
2: 부메랑 언덕을 걸어서 넘어간다고? 모래 폭풍이 불면 위험할 텐데 괜찮겠어?
3: 한시라도 빨리 캠프를 구하려면 이게 최선인 것 같아.
2: 가는 길이 생각보다 더 위험할지도 몰라. 정말 조심해야 해.
4: 걱정 마. 그럼 우린 출발할게.
2: 알았어. 별일 없어야 할 텐데.
1: 사막에서 걷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0: 바람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 모래 폭풍이 시작됐어. 단단히 준비해.
1: 저건 뭐지?
0: 회전초야. 조심해 폴리. 폴리 꽉 잡아.
1: 이러다 같이 떨어지겠어.
0: 폴리, 괜찮아?
1: 그나저나 여기가 어디지?
0: 아무래도 모래 언덕 사이로 떨어진 것 같아. 사방이 막혀서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겠어.
1: 그러게.
0: 어?
1: 누가 오는 것 같은데?
2: 폴리! 로이!
0: 드로니!
2: 모두 괜찮아?
5: 우린 괜찮아.
2: 다행이다. 금방 도와줄게. 얘들아! 서둘러! 지금 가!
6: 난 사막구조대 샌디야.
4: 난 폴리.
0: 난 로이야.
6: 궁금한 게 많겠지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여기서 나가자.
5: 어?
6: 히튼, 준비됐어?
7: 응, 거의 다 돼가.

0: 좋아.
1: 우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2: 참말해.
3: 때마침 너희들을 돕게 돼서 다행이야.
4: 여긴 사막구조대 대장 샌디고 저쪽은 수송과 장비를 담당하는 키튼이라고 해.
0: 드론이에게서 너희들 얘기 많이 들었어.
3: 만나서 반가워.
5: 우리도 반가워.
6: 그런데 너희들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4: 진한테서 너희들 소식을 들었어.
1: 정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4: 아, 어젯밤 스타샌드에 운석이 떨어졌거든.
1: 운석이 떨어졌다고?
4: 응. 그래서 통신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조금 전에 해결됐어.
1: 그랬구나.
3: 그리고 너희들이 찾고 있는 캠프도 운석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 같아.
0: 캠프의 마지막 위치가 운석이 떨어진 곳과 정확히 일치하거든.
1: 그래? 그럼 우리를 캠프가 있던 곳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2: 물론이지.
3: 하지만 부메랑 언덕을 넘어서 가는 건 너무 위험해. 우리가 빠르고 안전한 길을 안내해 줄게.
5: 우와, 정말 고마워.
4: 폭풍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 여길 빨리 벗어나는 게 좋겠어.
3: 응,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서 정비를 받은 후에 캠프를 찾으러 가자.
5: 알았어.
7: 아무도 없나요?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제발 도와줘요.

0: 사막 대모험 2.
1: 폴리, 로이, 안전지대로 들어왔어. 여기서 잠깐 쉴게.
2: 고마워, 캡틴.
1: 천만에. 자, 그럼 이쪽에 자리를 잡아볼까?
2: 우와, 정말 멋진 본부야.
1: 사막은 너무 넓어서 이동 기지가 아주 쓸모있지.
3: 너희 본부만큼 편하진 않겠지만 휴식을 취하기엔 충분할 거야. 그럼 나랑 드론이는 주변의 날씨를 확인하고 올게.
4: 친구들을 부탁해, 키튼.
1: 알았어.
4: 다녀올게.
2: 다녀와.
1: 정비는 저쪽에서 받으면 돼. 날 따라와.
2: 어?
5: 점검은 잘 끝났어?
4: 응. 휠러 씨는 좀 어떠셔?
5: 감기가 심하셔서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
4: 그랬구나. 폴리와 로이는 아직 연락이 안 되는 거지?
5: 그런 것 같아.
4: 아.
6: 다녀왔어, 진.
5: 얘들아, 방금 폴리에게서 연락이 왔어.
4: 정말?
5: 응. 부메랑 언덕에서 잠시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사막 구조대를 만나서 도움을 받았대.
4: 휴.
5: 사막 구조대도 만났으니까 캠프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을 거야.
4: 정말 다행이다.
1: 모래가 정말 많이도 끼었네.
2: 와, 간지러워.
1: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니까.
7: 로이, 방금 구조본부에 소식을 알렸어. 우리랑 연락이 닿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던 모양이야.
8: 그래? 캠프에 대한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우리까지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네.
1: 그 캠프라는 친구 말이야. 난 무사할 거라 생각해. 여행하면서 이보다 더한 위기도 넘겼던 친구니까.
7: 캠프를 알고 있어?
1: 직접 만난 적은 없어. 하지만 난 캠프의 여행 잡지를 구독하고 있거든. 여행지에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탈출한 경험도 많고 아주 용감한 친구더라고.
7: 맞아. 캠프라면 지금쯤 어딘가에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2: 어?
4: 샌디!
5: 어?
4: 모래 폭풍은 멈췄어.
5: 좋아. 그럼 친구들에게 알리자.
4: 얘들아!
5: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출발해도 될 것 같아.
7: 그래? 마침 우리도 정비를 다 마쳤어.
2: 당장 출발할 수 있어.
4: 그 바퀴로는 사막에서 달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9: 그래? 어?
1: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 여기 몬스터 타이어만 있으면 해결되니까.
9: 몬스터 타이어?
5: 이 타이어를 달면 우리처럼 모래 위에서도 쌩쌩 달릴 수 있을 거야.
2: 우와, 정말?
1: 어서 타봐.
7: 이거 신기한데? 마치 내 몸처럼 편하게 움직여.
2: 어? 고마워, 키튼.
1: 정말해.
5: 자, 그럼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쳤으니 이제 출발해볼까? 드론이 먼저 가서 캠프의 흔적이 있는지 살펴봐줘.
4: 응?
5: 나머진 날 따라와.
2: 알았어.
10: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저쪽이 출구인가? 아니, 저쪽인가? 길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아.
4: 샌디, 캠프의 흔적을 발견했어.
5: 알았어. 모두 서둘러.

0: 드론이! 이쪽이야! 모두 날 따라와!
1: 캠프의 캐러밴이야?
0: 어, 운석은 저쪽에 떨어졌고.
2: 운석이 떨어졌을 때 힘이 어마어마했었나 봐.
3: 그러게, 땅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
0: 이 아래는 수로가 있어서 지반이 약하거든. 땅이 무너지면서 운석도 저 아래로 떨어진 것 같아. 그리고 근처에서 이걸 발견했어.
2: 이건 우리가 캠프에게 준 구조 신호기야.
4: 역시 캠프는 운석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게 분명해.
3: 도대체 캠프는 신호기만 남기고 어디로 사라진 거지?
0: 나도 그게 이상해서 이 근처를 다 찾아봤는데 캠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
2: 그래? 아, 운석이 수로로 떨어졌다고 했지? 그렇다면 캠프도 그때 함께 수로로 떨어진 게 아닐까?
5: 그래, 지금쯤 수로 안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고.
4: 그럴 수도 있겠는데? 드론이, 지하 수로 안을 자세히 확인해 줄래?
0: 좋아. 수색 시스템 가동!
6: 정말?
0: 응, 수로를 따라서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아.
2: 좋아, 이제 캠프의 위치를 확인했으니까 나랑 로이가 캠프를 구하러 갈게.
5: 응, 잠깐. 어? 여기 지하 수로는 미로처럼 복잡해. 너희들끼리 길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거야.
4: 맞아, 내가 너희와 함께 갈게.
2: 정말?
3: 고마워, 샌디.
4: 별 말씀을. 그럼 서두르자. 계속 캠프의 움직임을 확인해줘.
0: 알았어.
4: 좋아, 간다!
5: 그럼 행운을 빌어.
4: 응,
5: 다녀올게.
7: 아, 힘들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8: 곧 빛이다! 저쪽에 분명히 나가는 통로가 있을 거야. 살았다! 캠프 살려!
4: 드론이, 무슨 일이야?
0: 샌디, 캠프가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
9: 뭐? 움직임이 너무 빨라. 지금 경로로 갔다가는 캠프를 놓치게 될 거라고. 캠프를 앞지를 수 있는 길을 알려줄 테니까 모두 서둘러줘.
4: 알았어. 좋아, 모두 날 따라와.
5: 응.

0: 자, 이쪽이야. 서둘러. 해부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저기 캠프야.
1: 너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
2: 내가 잡을게. 캠프,
0: 폴리,
2: 내 손을 잡아.
0: 폴리, 살려줘.
2: 진정해 캠프.
0: 손이 미끄러워.
2: 로이, 어서.
3: 좀 와.
0: 캠프 살려. 로이.
1: 안심해 캠프. 이제 무사해. 샌디, 나갈게.
0: 단단히 붙잡고 있을 테니 천천히 빠져나와.
1: 어?
0: 정말? 캠프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4: 어?
0: 야호!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정말 고마워.
5: 사막 구조대에게도 우리 대신해서 고맙다고 전해줘.
6: 알았어. 그럼 곧 만나.
3: 자, 다 된 것 같아. 한번 켜봐.
7: 잘 나오네. 고마워, 키튼.
3: 별 말씀을.
8: 샌디, 드로니, 키튼. 이렇게 캠프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너희 덕분이야.
1: 우리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0: 정말. 우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5: 맞아.
3: 너희들도 듣던 대로 멋지고 용감한 친구들이었어. 물론 캠프도.
7: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야. 오늘 같은 날 노래가 빠질 순 없지. 사막의 어둠 속에 빛이 있었네. 그것은 샌드빌 그저대. 사막의 절망 속에 희망이 있었네. 그것은 브룸스타운 그저대. 뜨거운 해가 지면 아름다운 별이 뜨네. 캠프와 친구들은 힘차게 살아가리로.

쫄깃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난 대체 누구일까? 누가 부딪혔어? 얼른 가보자.
1: 너희들은 누구야?
0: 우리는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야.
2: 넌 누구야? 부딪힌 데는 괜찮니?
1: 괜찮아. 나는... 이상하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 안 나. 난 어디서 왔지?
0: 부딪힐 때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3: 걱정 마. 고고 스캔만 있으면 어떤 곤충이든 알아낼 수 있어.
1: 정말? 그럼 부탁해.
3: 맡겨둬. 고고 스캔?
2: 왜 이러지?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다는데?
0: 뭐라고?
1: 그럼 어떡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평생 혼자서 살아야 해.
2: 아니야, 걱정 마. 응? 우리랑 직접 알아보면 되잖아.
0: 맞아. 분명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을 거야. 얘들아, 생각나는 동물 없어?
3: 내 생각엔 벌새인 것 같아. 생김새가 아주 비슷해.
0: 새가 저렇게 작을 리가 없지. 벌이 틀림없어.
3: 벌새도 엄청 작거든. 벌새일 거야.
0: 벌이라니까. 자, 진정해. 하나씩 찾아보면 되잖아. 토모, 벌새가 있는 곳을 알고 있어?
3: 물론이지. 따라와.
1: 야호,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겠다.
3: 저기 있어! 벌새야!
1: 으아! 정말 나랑 똑같잖아! 안녕, 벌새야!
2: 괜찮아?
3: 미안해, 벌새야. 반가워서 그런 거야.
4: 반갑다고. 막 날아오면 어떡해?
1: 널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거든. 난 너랑 똑같은 벌새였어. 야호! 나는 벌새! 나는 벌새! 우리는 벌새! 어때, 똑같지?
0: 나란히 있으니까 벌새랑은 좀 다른데?
4: 똑같기는. 뭐가 똑같아? 넌 벌새가 아니야. 나처럼 단단하고 쭉 뻗은 부리도 없잖아.
1: 쭉 뻗은 부리? 아니야. 나도 불이 있어. 봐.
4: 우리가 말리는 새라니.
1: 아니야. 봐봐. 부리로 꿀도 먹을 수 있어.
4: 억지 부리지 마. 그러면 공중에 뜬 채로 꿀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1: 물론이지.
4: 발로 잡았잖아. 나처럼 안 잡고

0: 저렇게 제자리에 떠있는 게 벌새의 특징이기는 해.
1: 알아들었지? 떼쓰지 말고 딴 데 가라고.
2: 난 벌새가 아니었어.
3: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넌 벌이라니까.
0: 벌은 종류가 많잖아. 대체 어떤 벌이라는 거야?
3: 꿀벌아, 안녕.
4: 무슨 일이야? 우린 일하느라 바쁜데.
3: 새로운 벌 친구를 사귀었거든. 혹시 얘처럼 생긴 벌 본 적 있어?
4: 말벌이다!
5: 말벌이라고?
0: 아니야, 얘는 말벌이 아니야.
6: 말벌? 나는 말벌이었구나. 난 말벌, 말벌.
4: 말벌의 공격이다. 벌집을 지켜라.
0: 뭐?

0: 돌아가자.
1: 살았다. 넓은 세상에 나랑 같은 친구들은 하나도 없는 거지. 너무 외로워.
2: 뭐라? 가재가 왜 여기에 나와 있지?
1: 가재? 저기 나보고 가재라고 했니?
2: 꼬리가 저기 있는 가재랑 똑같잖아.
1: 어? 정말이네. 꼬리가 똑같아. 야호! 나는 가재였구나. 나는 가재. 가재. 예후! 어? 잠깐만 같이 가. 어? 살려줘. 도와주세요.
3: 드디어 벌을 따돌렸다.
4: 저기 바다에 빠진 것 같아.
5: 해류에 휩쓸렸어.
6: 큰일이다. 얘들아 변신하자. 해류로 뛰어들어.
7: 불사리스.
6: 안되겠어. 고고가디언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고고가디언, 앞쪽에 해류에 휩쓸린 곤충이 있어. 위치 추적해서 구조해줘.
8: 고고가디언, 모션포 변신! 위치 파악, 재난 경로 계산 완료! 전속력 전진! 메가 부스터! 목표 확인!
1: 너희들이 날 구해줬구나.
9: 응, 무사해서 다행이야.
10: 그런데 왜 바다에 빠진 거야?
1: 익룡이 나더러 가재라고 해서 바다에 들어갔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어.
3: 기운내. 우리가 꼭 찾아줄게. 안녕.
1: 어? 나랑 똑같이 생겼어. 얼굴도 입도 날개도 다 똑같아.
6: 얘들아, 너희들은 누구니?
11: 우리는 줄 녹색 박각시야.
1: 그렇구나. 나는 줄녹색 박각시였어. 줄녹색 박각시, 줄녹색 박각시.
2: 꽃밭에 꿀먹으로 같이 갈래?
1: 좋아. 고고다이노 정말 고마워.
4: 뭘, 너무 잘됐다. 이젠 외롭지 않지?
1: 당연하지. 친구가 이렇게나 많은걸. 우리 얼른 가자. 안녕 고고다이노.
12: 안녕.

강철수 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수 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동경하는 공간에 서는 순간 꿈이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는 겁니다.
1: 어머! 여기 너무 괜찮네. 위치 좋고 내부도 널찍하고.
2: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부동산의 전문가시라는 얘기 들었어요.
1: 뭐, 팩트긴 하지.
2: 제가 땅을 거래하게 되면 같이 가서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혼자서는 실수할 것 같아서. 선생님께서 계약서랑 다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전 그대로 따를게요.
1: 정말? 아유, 너무 잘 생각했어. 걱정 마, 미란 씨. 내가 1부터 100까지 싹 다 살펴보고.
0: 못 도와드립니다.
1: 못 도와줘.
3: 부장님?
2: 그쵸. 많이 바쁘실 텐데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죄송해요. 전 이만 가볼게요.
1: 아니, 미란 씨, 그게 아니고.
0: 맞아요. 계약은 무서운 겁니다. 미란 씨도 알잖아요. 글자는 영원히 남아 책임을 묻는다는 거.
4: 이따가 은행에서 확인 전화 한 통 올 거니까 당신은 그냥 내내 대답만 해.
2: 알았어요.
0: 그런 무서운 일을
1: 어째서 간단히 남의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2: 선생님,
0: 장담하죠.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1: 세상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테니까.
5: 아유, 저녁 시간 딱 맞춰왔구나. 우리 며느리 시장하지? 어서 와 앉아. 수선애비가 너 몸이 허하대서 해신탕 좀 끓였다. 문어, 전복 다 좋은 걸로만 사다 끓였으니까 양껏 먹어. 자, 이거 받아.
2: 이게 뭐예요, 어머니?
5: 실은 말이다, 그동안 너 출장 미용이란 거 내가 좀 떼서 모아뒀어. 애비 눈치 볼 거 없다. 일 좀 하면 어때? 너 착해 빠져서 또 누구 돈 빌려주고 그럴까 봐 내가 챙겨뒀지. 은행 이자까지 알뜰하게 쳐서 넣었으니까 세봐.
2: 어머니.
5: 이런 얼파진 놈! 정신 나간 놈! 나사 빠진 놈!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네 아버지랑 나랑 인부가 바뀐다고 무릎 꼬라가며 지하부터 벽돌 하나하나 올렸어.
4: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엄마 엘리베이터 있는 큰 건물로 모시려고.
5: 시끄러워! 어쩔 거냐? 이걸 어쩔 거냐고.
4: 엄마가 그랬죠. 가람이, 넌 사주에 귀인이 있어서 위기마다 꼭 동아줄 내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0: 뭘 하는 거야 이놈이.
1: 아, 그게요 어머니. 아, 수선애미가.
0: 세상에, 세상에나. 행덕스님 말이 맞았어. 우리 수선애미가 귀인이라더니 그 말이 꼭 맞았다.
2: 안 그러니 애미야? 그 자갈밭이 그렇게나 오르다니. 부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렇지?
0: 우리?
2: 어떻게 결심이 섰어? 질질 끌고 없다 애미야. 부동산은 타이밍이야. 내 이름 세 글자 박혀있는 거 아님? 아무것도 내 거 아닌 거야. 남편도 자식도.
3: 네, 결정했어요 어머니.
2: 그래 그래.
3: 그러니까 땅은
2: 땅은
3: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땅이니까요.
4: 내 땅? 이런 배은망덕한 게.
2: 그래 그래 맞다 수선애미야. 우리 며느리 땅 맞지. 누가 아니래. 싸우지 마라. 여긴 우리가 정리할게. 들어가서 푹 쉬어.
5: 깊이 파지도 않았는데 주르르 나오네요. 나가람 씨 부채가 상당합니다. 이건 무미라님 자택 건물 등기부 등본인데요.
6: 역시 다 속아가는 건물에 은행 몇 개가 들러붙어 있는 거야.
5: 그런데요 부장님, 나가람 씨 상황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6: 그야 사고치는 아빠를 둔 장녀의 촉이랄까. 나가람 쪽은 계약 마무리하고 계속 팔로우하죠. 아무래도 뭔가 한 방이 남아있을 것 같군요.
4: 아이, 엄마는 그냥 들여보내면 어떡해요. 알아들을 때까지 붙잡고 설득을 해야지. 아이, 쟤네 진짜 어이없어. 혼자 착한 척 다 하더니 내 땅이라고 딱 선긋는 것 좀 봐. 여태껏 잘해준 은혜도 모르겠지.
0: 신경이 이놈아. 너 같은 놈 안 죽이고 살려둔 게 선녀님이다. 응? 내가 낳은 것만 아니면 너는.
4: 아유, 엄마.
0: 당분간 납작 엎드리고 있어. 보장진 건 수선애미니까 여차하면 튕겨나가는 수가 있어.
4: 수선엄마는 안 그래요. 아니 못 그래. 겁이 얼마나 많은데.
0: 멍청한 소리. 여자한테 돈이 뭔지 알아? 쑥이랑 마늘이다. 먹고 사람이 돼버리면 동굴에 더는 못 가둔다는 것만 알아. 또 이 미련한 놈아.
4: 에이, 그럼 어떡해요.
0: 수선애미한테 미안하지만 우리도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건물은 절대 안 뺏겨. 분명히 뭔가.
7: 새로 파이널 오리진 단독 콘서트 7월 7일 도리 체조경기장에서 만나요.
0: 방법이 있을 거야.
8: 웬일로 미란이 네가 우리를 다 불러 모았대?
3: 그게 양순언니 오면 얘기할게요.
8: 양순이?
9: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 양순이는 아침부터 와 있었지.
3: 언니! 취직했다는 데가 도토리 카페였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9: 아니 그게 일 느리다고 금방 잘릴까봐 말 안 했지.
3: 아,
6: 약해지면 안 돼, 모미란 씨.
9: 근데 미란이 너 언니들한테 말하고 싶다는 게 뭐야?
3: 아, 그게 그러니까 아, 그 땅이 있는데요.
6: 여기서 또 마음 약해지면.
8: 뭐라고? 안 들려. 얘가 땀을 왜 이리 흘려? 너 석류즙 좀 더 마셔야겠다.
3: 아, 손수건
6: 그치. 이게 당신 운명인 거야.
0: 수선애미 바로 안 들어오는 거 확실하지?
4: 네, 팬클럽 아줌마들 만나러 갔대요. 아주 그냥 이제 대놓고 나가. 점심 먹고 온 됐으니까 실컷 뒤져봐요 엄마.
0: 서류는 찾아놨는데 도장이 아무리 채세도 안 보여. 가람이 넌 엄마가 하라는 거 하고 있어?
4: 아, 그야 당연히 하고.
0: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건물은 절대 안 뺏겨.
7: 7월 7일 도리 체조경기장에서 만나요.
0: 저놈이지? 수선애미가 쫓아다녔다는 게.
4: 눈썰미도 좋으셔. 바로 알아보세요.
0: 잘생겼으니까 수선애미도 저기 놀러가냐?
4: 그때 나한테 들키고 싹싹 빌면서 이제 안 간다고 했어.
0: 하람아, 당장 콘서트 티켓 구해둬라.
4: 티켓이요?
0: 수선애미 저기 보내버리고 그날 다 끝내버리자고. 서류랑 도장 찾아내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야.
4: 민감을 훔치자고요?
0: 건물을 구하는 게 먼저야. 용서는 나중에 빌어도 돼. 그러니까 넌 참말 말고 표부터 구해놔. 알았지?
4: 아, 당연히 엄마 말대로 구해놨죠. 도장이나 얼른 찾아봐요 엄마. 그거 없으면 말짱 꽝이니까. 아, 손님 왔다. 끊어요.
0: 아휴, 여기도 없네.
10: 아우, 죄 쏟아졌네. 오늘 너답지 않게 왜 그리 덤벙대.
3: 아, 그 괜찮아요 두리 씨. 내가 정리할게요.
6: 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회사에 들어가 봐야 해서.
8: 두리 씨, 오늘 저녁 오리진 생일 거 놀 거지?
6: 아, 아니요, 회사 업무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10: 미란이도 못 오는데 두리 씨까지? 아, 너무 아쉽다.
6: 네, 그럼 다음에 뵙죠. 더 이상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모미란 씨.

0: 님 계세요?
1: 어머, 그래.
0: 아, 촬영은 다 됐고요. 내일 아무 때나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1: 네, 감사해요.
0: 신기하다니까 정말. 아, 뭐든 엄마가 찾으면 나오잖아. 난 못 찾았는데.
2: 위임장 줘봐. 얼른 집도 유니버스에 연락하자. 아유, 오늘 다 끝내버려. 애비야, 이게 뭐냐?
0: 엄마, 이거 안방 침대 밑에서 찾았어요? 아, 이거 오리발인가 뭔가 하는 놈 굿즈잖아.
2: 굿즈? 그게 뭔데?
0: 아, 진짜.
1: 넌 무슨 인감도장을 들고 다니니? 인감도장 잘못 보관하면 큰일 나.
3: 저도 그래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불안해서.
4: 모쪼록 행운을 빌어드리죠, 미란 씨.
1: 아우, 야, 여기 핸드크림도 떨어졌다.
2: 아, 가람아, 너 혹시 수선애미 가방 속은 안 봤냐?
0: 에? 가방? 에이, 설마 인감을 들고 다닐라고?
2: 거기 말고는 다 찾아봤어. 수선애미가 가방에 넣고 다니는 빨간 주머니. 느낌이 와.
0: 아, 그거 뭔지 알아요? 화장품이랑 이거저거 들어있는 거? 아이, 근데 그건 수선 엄마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는 건데 어떻게 빼내지?
2: 너 콘서트 티켓 구했댔지?
0: 응, 10만 원짜리 표를 50에 팔더라고, 이 사기꾼들이. 건강한 공연 문화를 위해 암표 거래는 근절되어야 해요.
2: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헛빠진 놈이. 수선애미 지금 빨리 들어오라 그래. 티켓 주면 좋아, 날 들겠다. 그럼 네가 직접 공연장까지 차로 데려가. 예. 그 다음에.
1: 그러니까 이번 미션은 가람포토 잠입이라 이거죠?
5: 동네 주민으로 자연스레 접근하셔서 스케치만 살짝. 뭐 워낙 잘하시니까.
1: 좋아요. 나 사장은 꼴보기 싫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것도 탐정의 일이니까.
0: 아, 저기 손님, 벌써 이게 3,000장째인데.
1: 이 포즈 어때요? 기품 있죠? 배경엔 페루 사유 궁전을 합성해줘요.
2: 가람아, 찾았다, 찾았어.
0: 아이씨, 엄마, 손님 계세요. 버킹엄궁이요? 알겠습니다. 아, 촬영은 다 됐고요. 내일 아무 때나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1: 네, 감사해요. 아니, 버킹엄궁이 아니라 베르사유 궁전.
2: 빨리 찍고 유니버스에 연락하자. 네. 오늘 안에 다 끝내버려.
0: 아유, 엄마, 이거 안방 침대 밑에서 찾았어요? 이거 그 오리발인가 뭔가 하는 놈 굿즈잖아. 게이.
1: 커튼이 두꺼워서 잘 안 들리네.
2: 너 콘서트 티켓 구했댔지? 그럼 네가 직접 공연장까지 차로 데려가. 그 다음에 틈을 봐서 사고를 내는 거다.
1: 사고를 내는 거다. 사고? 이놈들이 설마? 당신들 대체 미란 씨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뭐야? 다 어디 간 거야? 나 사장! 야, 나가라! 사람 여기 있다고!
4: 사장님께서 모미란 씨를 더 정확히 본 것 같습니다. 모미란 씨 마음이 약해서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못해요. 이대로 어영부영할 것 같습니다. 나가람 씨 쪽 플랜도 준비해둬서 다행입니다.
1: 어서온 탐정! 어서온! 야, 오소리! 안 들려!
6: 네, 아니, 에이전트 블랙홀.
1: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급한데! 둘이 탐정을요!
6: 옆에 계세요. 전화로 하겠습니다.
1: 둘이 씨, 미란 씨가 위험해!
4: 네? 위험하다뇨?
1: 오늘 밤에 미란 씨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있지? 거기 데려다주면서 해코지를 하려는 것 같다.
4: 미란 씨는 오늘 콘서트 안 갑니다. 티켓도 처분했어요.
1: 아니! 그 인간들이 뭔가를 지잡듯이 찾고 있었다니까? 아무래도 그걸 미란 씨가 갖고 있는 것 같아.
7: 넌 무슨 인감도장을 들고 다니니?
4: 제가 확인해보죠.

0: 두리 씨, 잘못 가져간 물건이 뭐예요? 없어진 게 없는데.
1: 미라 씨, 지금 남편분과 콘서트장 가고 계시죠?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그냥 제 말을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차에서 내리세요.
0: 두리 씨, 지금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중이라 소리가 잘... 제가 나중에 다시...
2: 네? 미라 씨, 제 말 듣고 계세요? 지금 당장...
1: 미라 씨! 모미라 씨!
0: 두리 씨, 지금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중이라 소리가 잘... 제가 나중에 다시...
2: 네? 미라 씨, 제 말 듣고 계세요? 지금 당장...
1: 미라 씨! 모미라 씨!
0: 무슨 일이에요, 여보? 왜 갑자기...
3: 아이고, 이걸 어째... 나 고양이를 친 것 같아.
0: 고양이를요? 안 보이는데...
3: 거기선 안 보이지. 당신이 나가서 좀 살펴봐주면 안 될까? 나 옛날부터 피 보면 어지럼증 오잖아. 돌아갈 때 운전 실수하면 어떡해? 어?

0: 무서운데.
1: 그 뒤쪽도 봐봐. 어? 대충 보지 말고 꼼꼼하게.
2: 안 봤습니다, 부장님. 단톡방도 확인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건?
3: 내려서 찾아봅시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중이라고 했으니 주차장부터. 정말.
2: 모미라님 괜찮아 보이는데요?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요.
3: 글쎄요. 저 미소가 난 어째 쎄한데요?
2: 네?
3: 아닙니다. 기왕 온 거 공연장 입장하는 것까지 보고 돌아가죠.
1: 공연이 3시간이랬지?
4: 아,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내일이 오리진 생일이라 12시 땡하면 다 같이 축하 노래 불러줘야 하거든요. 5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5: 잠시 후 입장을 시작합니다. 관객분들은 로비로 그래, 모여주십시오.
1: 오히려 잘 됐네.
4: 네?
1: 자, 가방. 그럼 난 간다.
4: 저기, 고마워요, 여보. 티켓도 구해주고 데려다주고 가방까지 들어주고 꼭 옛날 당신으로 돌아간 것 같아.
3: 네, 모미라 씨. 갑자기 전화 끊어서 놀랐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6: 아니 별일 아니었어요. 근데 두리 씨, 아까 왜 갑자기 차에서 내리라고...
7: 불길한 꿈을 꿨다고 하세요?
3: 실은 미란 씨가 교통사고 나는 꿈을 꿔서요. 하도
6: 생생한 꿈이라 걱정했는데 아니라니 다행입니다.
4: 제 걱정해주신 거예요, 두리 씨? 근데 어쩌면 그 꿈 길몽일지도 몰라요.
3: 길몽이요?
6: 지난번에
4: 두리 씨한테 말했던 제 꿈 이루게 될 것 같아요. 제 미용실이요. 제가 땅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운 좋게 그렇게 됐어요. 주말 지나면 도장 찍기로 결심했는데 너무 떨리는 거 있죠. 혼자서 이렇게 큰 계약을 한다는 게
7: 사실 저한테 혼자서 하신다고 한 거 맞죠?
4: 꿈은 반대라고 하니까 두리씨 꿈이 길몽 맞겠죠?
3: 네, 분명히 길몽 맞을 겁니다. 미용실 오픈하면 꼭 머리하러 가겠습니다. 콘서트 재밌게 보시고요.
4: 네, 오늘 오리진 키 제대로 받아서 도장 찍으러 갈게요.
8: 입장 전에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부탁드려요.
4: 저 이제 들어가야 해요. 그럼 다음에 봬요, 두리 씨.
9: 드디어 끝났네요, 부장님. 미라님도 행복, 회사도 행복, 다 해피엔딩이네요.
3: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오늘은 별일 없이 끝났으니 다행이지만요. 사무실로 갈 건데 소은 씨는요?
2: 저는 가시다가 가까운 지하철역에... 잠깐만요, 부장님. 법무팀에서 왜 이 시간에... 네, 정 실장님.
9: 아, 비구역 계약이요? 수요일 내로 소유주 본인이 직접 계약하겠다고 연락이 올 겁니다.
2: 소유주 남편이요? 그쪽은 서류가 미비해서...
9: 네?
2: 나가람 씨가 2시간 후에 계약하자고 했다고요? 서류가 모두 준비됐다고요?
3: 인감 도장을 위조했거나 훔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까 들었잖아요.
2: 모미란 씨, 폰도 꺼져 있는데 어쩌죠?
3: 아직 나가람 씨가 여길 빠져나가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죠. 소은 씨는 회사로 돌아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주세요.
2: 그런데요, 부장님. 찾을 수 있을까요?
10: 미란아! 언니들!
11: 어떻게 된 거야? 못 온다더니.
4: 수선 아빠가 티켓을 구해줬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11: 어머!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됐대?
10: 언니!
11: 아유, 우리도 이만 줄 서러 갈게. 끝나고 같이 가게 연락해.
4: 네, 언니. 잠시만요. 당 떨어지지 않게 사탕 하나...
11: 왜? 사탕 없어? 없으면 됐어.
4: 도장이 없어졌어요, 언니. 없어.
11: 도장? 무슨... 네가 갖고 다니던 인감 도장 말하는 거야? 진정해. 도장 잃어버렸다고 당장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니까 침착하게 찾으면...
4: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수선 아빠가 훔쳐간 거야.
11: 자, 여러분. 가자, 미란아. 언니가 도장 찾아줄게. 어디 잡히기만 해봐. 머리들을 다 뽑아버릴 테니까.
4: 그럼 언니들 콘서트는요?
11: 지금 콘서트가 문제야? 언니들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4: 미안해요, 언니들.
12: 뚝! 자, 보석 언니. 드디어 언니 재능을 펼칠 때가 왔어.
11: 나? 무슨 재능?
12: 언제 어디서나 남자를 찾아내는 재능. 걱정만 미라나. 난 보석 언니처럼 남자 잘 찾아내는 사람 못 봤어. 여기 거의 다 여자들이니까 일단 남자만 찾아내는.
11: 야! 날 뭘로 보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돼. 아유, 알았어. 내가 해볼 테니까. 이 능력에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다는 것만 알아둬. 그건 바로 잘생긴 남자만 인식된다는 거.
3: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주차장으로 가려면 분명히 이게...
13: 뭐야, 아저씨!
1: 아저 좀 비키라고. 아빠 죽겠어.
3: 거기 아저씨! 들어둬야 해.
13: 아저씨, 잠깐만요!

0: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헐! 님들! 저 아저씨가 방금 오리진 욕했대요. 그 안티바론 명예훼손 그런 거요.
1: 미친 인간들 뿌리고만 빨리 빠져나가야지. 원.
2: 저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데요?
0: 에? 그러니까 방금 오리진 안티팀 조사는 못했는데.
3: 오리진 라이브 더럽게 못한다고. 오토튠 없으면 앨범 못 낸대요.
2: 뭐야?
3: 아니 미쳤나. 저도 들었어요. 오리진 탈모 수술했대요. 정수리에만 한 번 무시 못다가 했어요.
2: 아저씨 지금 뭘 했어? 팬들이 순위 조작했다고?
1: 예? 아, 제가
2: 아저씨 유비통 팬이지?
4: 맞네. 우리 오리진 분열시키러 온 스파이 맞네.
5: 아, 저 아니에요?
3: 어디 있어? 나도 유비통!
0: 교수님, 여긴 어떻게...
6: 내 초능력에 약점은 없다고만 해두죠.
0: 네? 미란님은요? 드릴 말씀이...
7: 5분 뒤 입장 마감입니다. 모두 서둘러주세요.
5: 여보! 아니야, 여보. 여보가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당신이 포장을 뚫었...
0: 장담하죠. 한 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8: 유니버스 그룹 오서훈 씨 맞으시죠?
0: 세상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테니까.
9: 네, 제가 B구역 소유주 모미란이에요.
10: 정말 어려운 걸음하셨습니다, 보사장님. 부군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9: 제 땅이니까 제가 와야죠.
10: 그럼요. 이 땅의 진가를 30년 전에 알아보신 분답습니다.
11: 아, 네. 이제부터는 저와 계약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9: 잠깐만요.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10: 편히 말씀해 주세요, 모사장님.
9: 도토리 문화센터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11: 아, 그건 좀 무리한 요구입니다. 저희 더 유레카의 돈앤매너에는...
10: 그렇게 하시죠.
9: 정말요?
10: 사실 저희도 고민 중이었습니다. 도토리 문화센터,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아닙니까? 그런 소중한 곳을 없앴다간 쇼핑몰 오픈부터 미움을 받게 될 테고... 아, 오히려 잘 됐습니다. 문화센터 건물이 노후화됐으니... 우리
0: 무슨 꽁꽁이지...
12: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워낙 큰 금액이라 정산까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중간중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9: 감사해요, 서훈 씨. 그럼 전 가볼게요. 참, 두리 씨한테도 고맙다고 꼭 전해주세요.
12: 네, 부장님께도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9: 네?
0: 그럼 이만...
9: 저기 혹시 제가 지갑을 분실했는데...
3: 아, 저기 유니버스 직원분이랑 같이 계시던 테이블 맞죠?
9: 네?
3: 단골이시라 기억하거든요, 고두리 부장님.
9: 아, 이렇게 늦게 연락드렸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13: 저희 부장님 덕분이죠, 뭐. 끝까지 미란님을 믿고 기다리셨거든요.
9: 혹시 그분도 오늘 계약 자리에 오시나요?
13: 아니요. 저희 부장님은 급한 출장이 있으셔서...
9: 그거 참 아쉽네요.
14: 아, 이거 봐라, 이거. 말 못하는 식물들도 아 예쁘다 하면 줄기가 꼿꼿해져.
2: 나 좀 내버려 두라고!
0: 그만 갈게요.
4: 아, 벌써? 아, 자고 가지 왜?
0: 엄마가 식물을 그렇게 잘 키울 줄 몰랐어요. 나한텐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더니.
4: 어?
0: 반찬은 하나한테만 갖다 줄게요. 난 어차피 가져가 봐요.
14: 좋아. 옛날엔 사는 게 바빠 몰랐지. 근데 해보니까 참 좋더라. 엄마가 너한테 그래도...
0: 가요. 아, 오다 보니까 이 동네 문화센터 생겼던데 식물 기르기 강좌도 있더라고요.
4: 어? 아, 그래.
5: 관리실에 신고도 없이 새벽에 이사를 나가셨어요. 저희도 아주 곤란합니다.
0: 모두 다르게 산다. 삶은 대체로 특별할 것 없는 재료들을 나눠주지만 누군간 그걸 함부로 쓰다 잃어버리고 누군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 쓰고 누군가는 잘 다듬어
15: 살며시 다가간 그대
0: 스스로를 구원한다.
12: 비 오는데 들어가 계세요, 부장님. 사다 드릴게요. 어차피 거기 가실 거잖아요. 맛없지만 포인트 두 배인 김밥집.
0: 아니요, 오늘은 전복 솥밥 먹으러 갈 겁니다. 조금 걸어야 하니까 도보 포인트 어플 켜세요.
12: 네, 부장님.
11: 사장님, 도토리 문화센터 말입니다. 정말로 그대로 두실 겁니까? 동네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가...
10: 멍청하긴. 문이 열려있다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0: 그러니까 지금까지 찾아낸 타깃을

0: 이 송수주 회원의 정보는 1년 전까지 실세기 교실 회원이었다 그것뿐이군요.
1: 네, 세미 회원님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이상할 정도로 흔적이 뚝 끊겨 있습니다. 마치 일부러 숨기라도 한 것처럼요.
0: 1년 전에 수업을 들었으니 기억하는 사람이 센터에 있을 겁니다. 여러 회원들과 접촉할 방법만 있다면...
2: 아, 마이크 테스트. 예예, 도토리 문화센터 자치위원장 지옥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야트막해도 군데군데 험하니까 2인 1조로 출발해주세요. 눈여겨본 회원 있으면 이참에 친해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1시간 후에 팔각정에서 멀시래.
3: 아, 저기 혼자 회원님 나랑 같이. 어머, 경수 회원님 짬 없으면 나랑.
4: 안 들려.
0: 저랑 가시죠. 어?
3: 드리 회원님! 숲에 오면 참 재밌어요.
0: 세미 회원님도 송수지 씨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셨죠?
3: 네, 워낙 조용한 사람이라 잘... 어머나, 저건! 드리 회원님 손!
0: 제가 개도 아니고 손은 왜요?
3: 손! 선물! 머리숱 마른 녀석이 상수리 나무 도토리, 털모자 쓴 애는 신갈나무, 얼굴 홀쭉한 아이는 졸참나무 도토리예요. 다 다르게 생겼죠?
0: 아, 도토리는 다 같은 줄 알았습니다.
3: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다람쥐들은 겨울을 나려고 도토리를 땅에 묻어두는데 문제는 건망증이 심해서 숨겨둔 곳을 잊어버린대요. 10개 묻으면 9개는 못 찾는다나.
0: 그거 참 안 됐네요.
3: 근데 그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랍니다. 잊혀진 도토리들이 쑥쑥 자라서 이렇게 참나무 숲을 만드는 거니까.
0: 아, 재밌는데요?
5: 자, 오늘의 식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옆에 왕잠자리 안경은 진정순. 오늘의 목표는 송수지에 대한 반문조사. 그리고 저들의 호감을 사야만 한다.
3: 참 맛있네. 어?
1: 부장님, 시니어 유머 모험집은 절대 안 돼요. 어른들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활짝 웃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싹싹한 인사. 그거면 충분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5: 좋다. 결투 신청을 받아준다.
0: 네. 실패해.

0: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오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비 통통 세르린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6: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7: 알고 싶지 않아.
8: 죽음, 무서운 걸
9: 잊었어.
10: 뇌를 바꿀
11: 도대체
10: 것인가.
11: 예술이 뭔데.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어떻게 지냈어?
2: 아, 전 그냥 뭐 길거리에서 그냥 똑같이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나 쟤는 일본 갔다 왔잖아.
2: 안 그래도 나 그거 봤어. 아니, 나 데려갔어야지.
1: 날아가.
2: 거기까진 못 날아요.
1: 근데 너 일본어 할 줄 알아?
2: 지금 바로 나왔잖아요. 곤니치와.
1: 오, 수고이.
2: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1: 수고이.
2: 와타시와 돌비데스.
1: 수고이.
2: 일본어 배우는 거예요?
1: 아, 그런가 보다.
2: 아, 그러네.
3: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1: 오, 뭐야?
2: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1: 이야. 아, 예. 이도쌤입니다. 이도쌤 안녕하세요.
2: 일본어도 하셨어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랑 소마사이를 가르치는 이도 선생님이에요.
2: 이야! 아, 지리! 벌써 잠 온다.
1: 나랑 이도 쌤이랑은 한번 같이 그 영어를 갔다 왔었어.
2: 어!
3: 오늘 좀 진지하게 진짜 한국 지리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2: 한국 지리?
3: 한국 지리.
2: 아.
1: 역시 한국 지리 1타 강사시잖아요.
3: 1타가 아닌데?
1: 아, 2타예요? 그건 어떻게 나눠요? 안타는 그냥?
3: 안타가 낫겠어요. 그러면 저는 한국들이 안타 선생님으로.
2: 안타 그치? 달려!
3: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들이.
2: 아니요!
3: 시작, 네?
2: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3: 오늘은.
1: 네, 한국... 첫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2: 네, 첫사랑.
1: 그렇지.
3: 똘비의 첫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2: 20년 전. 내가 이걸 공개해도 되나? 그때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비둘기가 한 마리 있었어요.
1: 누굽니까?
2: 그건 비밀로 할게요. 방송에 비밀. 나가니까. 하지만 그 친구 보고 있다면 나 이렇게 성공했다. 넌 고작 길거리에서 뭐 빵 조각이나 주워 먹고 있겠지. 선배님 첫사랑 얘기하셔야죠.
1: 아, 내 첫사랑이요?
2: 예.
1: 내 첫사랑은. 10년 전.
2: 왜? 안 태어난 거 아니에요?
3: 뱃속에 있을 때.
2: 10살 아니야?
1: 알에서 깨고 나왔을 때.
3: 아, 깨고 나왔을 때.
1: 내 자신에게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2: 아.
1: 자, 이도쌤, 이제 선생님 얘기해주세요.
2: 네.
3: 아, 잠깐만. 그러면 첫사랑 얘기를 조금 하고.
1: 오케이!
3: 모태솔로라고 들어봤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솔로, 싱글인 사람을 모태솔로라고 해요. 연애를 안 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1: 철학적이다.
2: 못한 거지. 모태솔로.
1: 아, 그 모태구나?
2: 응, 모태. 못한 거죠.
3: 똘비, 추론 능력이 대단해요.
2: 예!
1: 시작은 다들 모태솔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거죠.
3: 우리가 보통 연애를 안 한 사람은 비연애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연애를 못한 사람을 말 그대로 못해. 솔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럼 선생님은 못해 솔로예요?
3: 맞아요. 쌤은 못해 솔로예요.
2: 아하, 못솔!
3: 똘비 학생부터 연애를 안 했어요? 못했어요?
2: 전 연애 척척 박사예요.
3: 박사학위까지 땄어요?
2: 저, 뭐, 셀 수 없어요.
3: 근데 똘비 친구.
2: 네.
3: 혹시 선생님을 바라볼 때 정면 말고 살짝 사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을까요?

0: 있으세요?
1: 선생님이 비둘기 공포증이 있어요.
0: 아, 잠깐만. 나 진짜 못 참아.
1: 진짜로?
0: 나 진짜 못 참아.
1: 진짜로?
0: 아니, 그걸 이러면 나를 초대하지 말았어야지요.
1: 미안해요. 나도 이미 처음에.
0: 그냥 여기 볼게요. 저 오디오만 써주세요.
1: 아, 근데 수업은 들어야 되니까.
0: 아, 지금 듣고 있어요.
1: 그치, 그치.
2: 겼는지부터 시작해, 원래.
1: 어, 그렇게. 어,
2: 그렇게.
1: 어, 좋아요. 우리 펭수는요?
3: 저는 지금 비연애입니다.
1: 그럼 앞으로도 연애할 생각이 딱히 없는 거예요?
3: 아니요. 어? 저는 결혼도 할 건데요.
0: 그 뭐 이상형 있으세요?
3: 크고. 눈도 크고. 입도 크고. 어? 눈은 조금 사백안이었으면 좋겠어요.
0: 어, 나가? 나예요?
1: 나야!
0: 아, 저, 죄송한데 사선 봐주세요.
3: 저의 이상형은 바로 저거든요.
1: 그러면 우리 모태솔로란 왜 연애를 못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0: 내가 보기엔 눈이 너무 높아. 쌤도 지금 모태솔로이신 이유가 눈이 높아서가 아닐까요?
1: 저는 0.5초 만에 사랑에 빠진 적이 있답니다.
2: 오, 빨라!
0: 너무 빠른데?
1: 이제 우리 어피리언스라고 하죠.
0: 경험?
2: 오, 잘한다.
0: 맞죠? 맞아요?
2: 맞아.
1: 자, 집중해볼게요. 어피리언스는 보통 외형, 외모라고 얘기를 해요.
2: 아.
1: 쌤이 강의실에 있었어요. 강의실에 창문 밖에 지나가는 남성분이 계셨는데
2: 어머.
1: 0.5초 만에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0: 어머나, 어떡해.
2: 내가 지나가는 것만 보고.
1: 근데 그분께서는 저한테 호감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그렇게 저는 이제 켄트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지금 태어나서부터 쌤이 28살이거든요. 28년간 한 200명 정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0: 아니 어떻게? 근데 왜 하? 왜?
4: 솔미는 선생님의 입장을 좀 되게 이해하는.
0: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2: 지금 너 패널이냐?
1: 너무
0: 대박. 예.
1: 다음 대화 이후 가장 적절한 해석은 자 그래서 질문 있는데요.
2: 저게 뭐야?
3: 정답 1번.
0: 당연히 5번이죠.
2: 무슨 5번이야? 신혼집을 왜 알아봐?
0: 오늘 재밌었어요? 저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2: 뭐야?
0: 신혼집이요? 이렇게 끝나면 딱이죠.
1: 역시 척척 박사가 맞네요.
2: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심해.
1: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건 A와 B는 한 세대가 아니에요.
2: 뭐야?
1: 아, 서로 집이 달라요.
2: 맞아?
1: 그러니까 지금 둘이 같이 임장을 왔다가 서로 헤어지는 사이인 거죠.
2: 큰일 났네 이거.
0: 그렇지. 야.
1: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다.
0: 아우 그렇지.
1: 정답입니다.
0: 시원하다.
2: 이거 큰일 났다. 저게 그러면 선생님이랑 똘비가 말한 대로 썸 혹은 뭐 신혼집 뭐 결혼 준비가 되려면 그 이유가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면 제가 그래도 공부, 복습을 아주 빠삭하게 해서 모든 연애 프로그램을 다 성접했거든요. 그럼 저 뒤에 뭐가 와야 되냐? 바로 연락이 있었어야 돼요. 더. 만약 저러고 나서 잘 들어가셨어요? 아, 오늘 그러면 뭐 저기 바로 주무실 거예요. 다음에 또 언제 노실게요? 또 약속을 또 잡는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까?
1: 없었어요.
2: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앉으세요, 학생.
1: 네?
2: 지금부터 제가 수업합니다. 자, 조용, 조용!
0: 아니,
2: 조용, 조용!
0: 아니, 이런 상황은 진짜 처음이에요. 어머, 어떡해.
2: 연애학 개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확대 해석이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저희가 상황극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시나요?
1: 어, 네, 쫄비쌤 수업 끝나셨어요?
0: 아, 예, 저도 퇴근인데 제 거 사는 김에 이도쌤 것도 사봤어요. 유자차 어떠세요?
1: 허, 유자차요?
0: 네.
1: 어머, 무슨 의미?
2: 저게 뭐야?
0: 아, 뭐 그냥 이게 말 많이 하니까 예, 목 아플까 봐요. 갈게요.
1: 아, 감사합니다.
2: 자, 컷!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1: 썸이죠.
0: 썸인가?
1: 이거는 온장고 안에 있다가 저를 위해 준 거잖아요. 이건 똘비님의 따스한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2: 유자차가 따스워요.
1: 목이 아팠다는 거를 캐치해가지고 준 거잖아요. 이 정도의 섬세, 디테일을 챙기는 건 썸밖에 없어요.
0: 어, 그럴 수 있겠다. 썸이...

0: 나 봐요.
1: 자, 우리 일단 이도 학생은 기본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똘비 선생님께서는 네. 우리 이도 선생님에게 동료애로서.
0: 맞아요, 맞아요.
1: 응.
2: 응. 잠시만요.
1: 네.
2: 동료? 네.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0: 아, 그런가? 아, 어떡해.
1: 상황을 좀 다른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 다음 상황극은 우산을 안 가져온 이도 선생님에게 지하철역까지 같이 우산을 쓰고 가자고 하는 똘비입니다.
2: 이거
1: 지금... 근데 이건 썸인데?
2: 썸이죠.
4: 직장 동료가 비 맞고 내보낼 순 없잖아. 비 맞고 가라고 할 순 없어.
2: 비 맞... 저는 맞아요, 비를.
0: 아, 그냥 맞으세요?
2: 저는 맞아요.
1: 나는 안 해. 이거는... 이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알잖아.
3: 그럼 있는데 나 혼자 쓴 거는 것도 너무 사연이 없어 보여.
1: 그럼 니도 만약에 아 오케이 레이 아시아.
2: 아 비가 오네. 많이 오는데.
0: 아 역시나 비가 오네. 아 어?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수업 끝나셨나 봐요.
0: 아 네. 왜 근데 안 가시고?
2: 비가 좀 와가지고 좀 이따 가려고요.
0: 먼저 들어가세요. 아 혹시 우산 없으세요?
2: 없는데.
0: 아 뭐 같이 가실래요? 아 역까지만.
2: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0: 아 써요.
2: 아니요 괜찮아요.
0: 왜요? 그냥 같이 써요.
2: 아니에요. 오케이. 저는 비를 좋아해요.
0: 에?
2: 뭐야? 저는 비를 맞는 걸 좋아해요. 너무 좋아. 아니요 저거 좀 할게요.
0: 저기
1: 뭐야? 안 들었어. 자.
0: 뭐야?
1: 지금 무슨 상황이죠?
2: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우산을 쓰는 사이는 사귀는 사이.
0: 에? 아 그런가?
2: 봐봐요 이렇게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1: 자 누가 그렇게 팔짱을 끼니까. 아니 잠시만요 누가 우산.
2: 둘이 발을 맞춰서 앞으로 간다는 건 둘의 미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0: 에? 우와. 버진 로드요?
1: 이거는 생지 양이에요.
0: 이거 헷갈리네 진짜.
1: 만약에 이거를 갈게요. 우산 없으세요? 왜 안 가져왔대? 자, 이러면 저 같으면은 진짜 나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0: 맞아, 그럴 것 같아요.
1: 왜냐면 적어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호의잖아요.
0: 네.
1: 그리고 사회생활이랄까요?
0: 네.
2: 입김을 공유하는 것도 사회생활의
1: 일종인가요? 그러면 지금도 같이 공유하고 있네요, 우리는. 같이 공기를 마시고 있으니까.
0: 네.
1: 이것이 확대 해석이라는 건데, 이것이 확대 해석. 사소한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문제라는 거예요.
2: 맞네요.
1: 아시겠죠?
0: 아니 근데 그 어쨌든간 선배님 말씀대로라면 모태솔로 분들은 어쨌든 모든 걸 연애랑 썸 이런 걸로 뭐 받아들이신다는 거잖아요.
1: 그렇지?
0: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연애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쉬운데?
2: 누가 그렇게 다가왔을 때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3: 관심 있는 사람과 출근길에 연락한다. 단둘이 밥도 자주 먹었다. 시나 영화도 여러 번 봤다. 매번 집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1: 무조건 썸이죠.
0: 완전 좋은 신호.
2: 선생님이 바로 이 모태솔로 에이스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그것만 빼고 다 정답인데 지금?
2: 이런 거는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잖아요.
0: 아니요?
2: 친구랑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나 출근 중 지하철 사람 오지게 많네. 함께 심야 영화도 여러 번 봤다. 왜냐면 심야에 가야 사람이 적거든요. 쾌적하게 볼 수 있다.
0: 아우.
1: 자 그러면 매번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건요?
2: 밤길이 위험하잖아요.
1: 잠깐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설득이 돼. 이거 안타강사라서 그런가?
2: 오히려 이 모태솔로 A씨의 상황에서는 관심 있는 사람일 경우 더더욱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면 괜히 선물 들이켰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적이고 유력한 포인트가 없는 경우에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
0: 상대방의 마음이 100%야. 알겠어. 호감 있는 거. 아, 근데 그때 이제 이도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가 진짜 궁금해요. 이거한테 보여주세요.
1: 좋아요. 갑니다.
2: 와.
1: 맛있는데도 많이 알고 있지만.
2: 아, 진짜요?
1: 사실 여긴 저도 처음이거든요.
2: 아, 맛집 찾는 거 좋아하시나 보다. 저도 맛집 찾는 게 취미거든요? 제가 찾아놓은 거 리스트 공유해드릴까요?
0: 감자튀김 모임이야, 뭐.

0: 요즘에
1: 네.
0: 그 개봉했던 영화 중에 그 아 토이스토리라고 있던데 그거 진짜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네. 개봉했더라고요.
1: 네 그거 진짜 재밌어요. 저 개봉하자마자 가가지고 봤거든요. 펜서씨 꼭 보셔야 돼요. 완전 강추. 아 근데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니까 아직 얘기 안 할게요. 꼭 가서 보세요. 강추?
2: 아니 안 봤다고 해야지. 아니 봤어도 또 봐야지.
0: 아 정말 맛있었네요.
1: 아,
0: 그죠?
1: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요.
0: 그럼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1: 아니요. 아 제가 할게요.
0: 아니요.
1: 아 대표님이 찾아주셨으니까.
0: 아니요.
1: 부탁드려요. 이 카드 부탁드립니다.
0: 아...
1: 감사합니다.
0: 아, 네, 들어가세요.
1: 네.
3: 펭손 좀 아쉬워하는 거죠.
0: 아, 뭐 어떻게 아쉬워? 나는 안 죽었잖아.
2: 아니 쌤 너무 철벽 치시는 거 아니에요?
1: 아 무슨 소리예요? 저도 나름대로 플러팅을 오히려 한 건데요?
2: 아니 어디가요? 나 전혀 알 수가 없네. 그냥 뭐
1: 네? 펭수가 먼저 영화에 대해서 주제를 꺼냈잖아요.
2: 네.
1: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좋아한다고 호응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거 진짜 재밌어요. 저 개봉하자마자 가가지고 봤거든요. 공감을 해줬잖아요. 맛집도 마찬가지예요. 펭수가 맛집 찾는 게 취미니까 그 취미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맛집 찾는 게 취미거든요. 서로의 입맛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2: 공유해서 끝나지 말고 여기 하면 나중에 뭐 한번 가보실래요?
0: 아 같이 가자.
2: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섣불리 제가 애들면은 펭수 곰탕 먹으러 갈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곰탕은 싫은데 라고 하면 갑분싸가 돼요. 그러면 저는
2: 갑분싸 참 싫어하시는구나.
1: 지금 이 사람이 곰탕을 싫어하는 건지 나와 곰탕을 먹으러 가는 게 싫은 건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지도 몰라요. 결제라는 게 뭡니까?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요.
2: 중요하죠.
1: 그래서 제가 펭수 씨가 드신 것까지 결제를 한다는 거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싶다.
2: 네? 그러면
1: 왜요?
0: 근데 저는 처음에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했을 때 저는 안 하는 거고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2: 네.
0: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이도 선생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난 것 뿐이다. 근데 네. 선생님.
1: 네?
0: 너무 배가 고파요. 당 떨어져요.
1: 아, 무슨 소리야. 지금 이제 수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0: 솔비야, 너 지금 수업 되게
2: 끊었어요. 가! 이제 끊어!
1: 어디 가! 아, 얘들아!
0: 안녕히 계세요.
1: 아니야, 더 재밌었어요.
2: 멀리서 키워!
0: 우리 뭐 먹을래?
1: 야! 뭐 먹을래?
0: 지금 완전 따고요.
4: 지금 완전 선선한 날씨.
5: 원래는 너무 시원한 여름이에요.
0: 대구는 굴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굴이니까.
1: 저기 청양고추처럼.
0: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다고.
6: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7: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페이첵.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시네마 닥터 지바고 2부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밤 11시 10분 한국 영화 특선 11번째 엄마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8: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9: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8: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EBS 뉴스입니다. 교권 추락의 민낯이 드러내며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던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이 내일로 3주기를 맞습니다. 그동안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현장의 위기감은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교사들은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조속한 정비를 촉구하며 다시 대규모 집회에 나섰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정당한 지도와 학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행 아동복지법은 조사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조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고.
1: 네,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진짜 변화와 실질적인 지원책은 무엇인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수일 정책기획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정말 우리 사회가 큰 슬픔에 잠겼던 사건이죠. 네, 네. 서희초등학교에서 선생님 돌아가신 게 벌써 네. 3년 됐는데 그동안 제2의 서희초를 막아야 된다 하고 법과 제도도 많이 생겼습니다. 네.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변화가 있을까요?
2: 네, 먼저 우리 서희초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교단에 있는 선배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아프고 죄송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2010년 이후 일부 악성 민원인이 학교를 뒤흔들고 이로 인해 교사들의 절규는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육당국은 교사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희초를 비롯한 많은 교사들의 비극적 선택이 알려지고서야 뒤늦게 교권보호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깝게도 교실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수치가 증명합니다. 올해 8,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교사의 80%가 서희초 이후에도 교권침해가 줄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한 해 4,000건 이상의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고 그중 절반은 거의 형사범죄 수준의 교권침해입니다. 실제 신고되는 비율이 10% 이내니까 현실은 더욱 참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특히 현장 교사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는 게 아동학대 관련 법 조항입니다.
2: 네, 맞습니다.
1: 현행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2: 문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를 강력하게 수사, 조사, 처벌하고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법이 아동학대 처벌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2013년 칠곡과 울주 계모 학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학대를 막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기 위해 그래서 아동을 좀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이 본래 입법 취지였죠. 그런데 이 엄격한 잣대를 수십 명의 학생이 있고 공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교실에 똑같이 적용하면서 지금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교사는 학생들과 분리되고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제자들 사이에서 학대범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드라마 참교육 그 5화 같은 경우는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실은 차갑게 얼어붙고 교사

0: 경우에는 길게는 2년씩 수사의 굴레에 갇힙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차적 처벌이라고 일컫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2%대입니다. 소의 뿔을 바로잡다 소를 잡게 되는 교각사루가 따로 없습니다.
1: 네, 그런데 또 이 아동학대 관련 법조항은 한편으로는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이것도 놓칠 수는 없는 가치고 네. 교사들의 교육 활동도 당연히 또 존중받아야 될 가치인데 이 두 개가 같이 가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동학대는 반드시 막아야죠.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절대 무조건적인 면책이나 아니면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서학대와 방임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교육을 소홀히 했다라는 어떤 그런 주관적 감정을 느낀 것만으로 범죄 혐의가 성립됩니다.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실이 이렇다 보니 뭐 생기부 수정을 거절했다. 수업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시켰다. 심지어 교사가 째려봤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호한 정서학대 부분만이라도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유초중등교육법 안에서 다루자는 게 저희의 요구입니다. 교사가 당연히 선을 넘으면 교육법에 따라서 규율하고 명백한 범죄라면 형법 등 관련 법률로 처벌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동복지법상에서 정서학대를 빼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교사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교육관련법에 좀 넣고 이것을 통해서 규율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허점이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교사들은 잔뜩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자조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체험학습 포기 사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 네, 최소한 기분을 나쁘게 했다라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 또 교사를 무분별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법조항만큼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이런 이 법률 개정과 함께 또 이미 분쟁에 휘말려 있는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0: 네, 저희 정규조와 함께하는 아동학대 무고 피해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겪은 선생님들이 칠흑 같은 터널을 지나면서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억울한 소송을 당했을 때 국가가 변호사 선임부터 이후 대응 과정을 책임져달라는 것. 그리고 악의적인 무고가 밝혀지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것, 대응해달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실질적 지원의 핵심은 복무 지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현행 규정으로는 아동학대 무고를 당하면 교사 개인이 자신의 법정 휴거를 깎아먹으며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교사가 성희롱동 교권 침해의 피해를 당하면 학생과 분리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럴 때 복무 지원을 통해 교사가 충분히 회복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 유일하게 경남교육청에서 특별연수 및 파견 제도를 이용해서 이런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1: 네, 앞서 이 드라마 참교육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드라마 속의 교권 보고가 비슷한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제안이 뭐 전국 교육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0: 현재도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교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개 정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교권 침해가 줄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범죄 혐의가 성립되고 무제한으로 신고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이 교실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교권보호법이 통과되었을 때 작은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교원지휘법에서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그 의견을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해 7,800명의 교원이 아동학대 의심으로 여전히 신고당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교육감 의견서를 받은 교원들 중 72%는 여전히 수사가 개시되어 무조건 검찰까지 가야 합니다. 저희는 교육당국과 정치권에 되묻고 싶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고 사후 약방문 일변도의 현대책들로 교실의 비극을 과연 끝낼 수 있을까요?
1: 네. 그런데 또 지금 이 상황을 법과 제도로 다 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결국은 교사와 학부모 또 학생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할 텐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까?
0: 말씀하신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선생님들이 듣기만 해도 이 가슴 벅차오르는 말이 바로 교육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이 당연한 학교가 소문의 낙원이 아니라 현실의 학교가 되기 위해서

0: 에서는 우리는 먼저 결국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튼튼한 법적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권을 바탕으로 학부모와 협력할 때 학생의 진짜 배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현재 아쉽게도 모든 권한이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으니 아무리 좋은 교권보호와 학교자치 관련 제도가 만들어져도 교장 개인의 성향이나 역량에 따라서 학교의 모습이 천차만별이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척박한 상황에서도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교사로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냐라고 여쭤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답은 똑같습니다. 학생과 마음이 통할 때,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라고 말합니다. 한90% 이상이 그렇게 답합니다. 저도 중1, 초6, 두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교사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정 교수는 지금도 학부모님 단체와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교 문제들을 풀기 위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1: 네. 아이들을 안심하고 배우고 선생님들은 두려움 없이 가르치게 해달라. 이 선장 선생님들이 호소하는 부분이 바로 이
0: 네,
1: 부분이겠죠.
0: 맞습니다.
1: 서희초 상주기를 맞아서 우리 사회 전체가 절실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대형 기획사가 주도하던 K-팝 시장의 흥행 공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대한 자본과 방송 노출 못지않게 이 쇼포 알고리즘이 흥행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가 됐는데요. 최근 걸그룹 리셋네가 이 쇼폼을 통해 역주행 신화를 쓰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 심희철 교수와 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걸그룹 리셋네가 데뷔 2년 만에 음원 차트 1위를 하면서 연일 화제입니다. 그리고 이 쇼폼을 통한 역주행이라는 점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거죠.
1: 네, 최근 리셋네가 이제 보여준 성공 스토리는 이제 K-팝 산업에서 또한 번의 중소의 기적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뭐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얘기를 들어보기가 점차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K-팝에서는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BTS가 처음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변화와 혁신의 K-팝이 잘 적응하며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리셋네가 이제 2024년도에 러브 어택이라는 곡을 발매하고 이번에 무려 2년 만에 역주행으로 멜론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칫 잊혀질 뻔한 가수를 정말 일약스타로 새롭게 발견한 것은 쇼폼과 대중의 관심이 주요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아직은 케이팝에서는 가능하다. 이 부분에 또 대중들이 희열하는 것 같은데, 멤버가 올린 거제 야호 쇼폼 영상이 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거든요. 이전과는 또 홍보 방식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죠. 이제 거제 야후라는 이 자체 컨텐츠가 이제 알고리즘을 탔죠. 그래서 대중들이 여러 패러디를 만들고 밈으로 확산되면서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고 인기를 얻었는데요. K-팝에서 신인의 성공 공식은 보통 이렇습니다. 음악이 먼저 이제 유행을 하고 나서 이후에 아티스트가 유명세를 타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반대로 쇼폼에서 아티스트가 먼저 유명해지고 이후에 팬들이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 아티스트의 곡은 뭘까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서 음악이 이제 알려진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감상하는 음악에서 체험하는 음악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근데 쇼폼이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지만 이 대형 기획사들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도전일 것 같거든요. 이 시장에는 어떤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1: 좀 양날의 검이다. 뭐 양쪽에 어떤 멜이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요즘 이제 쇼폼 관련된 이제 보고서나 신문 기사를 보면 이런 타이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리셋네 대기업 아이돌을 제치고 1위 차지. K-팝 흥행 운명 1분 챌린지에 달렸다. 밈이 바꾼 K-팝 흥행 공식처럼 음악 산업이 이런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획사나 무명 신인 입장에서는 이 쇼폼이 뭐 정말 저비용 고효율의 게임 체인저에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고요. 반대로 대형 기획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제 물량 공세, 자본의 힘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긴장감이 드는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리셋네도 데뷔 당시에

0: 공중파 음악 방송에 한 번밖에 출연을 못 했거든요. 실제 대중과 만나 소통하는 것은 쇼폼이라는 이 우회 경로가 생겼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방송사의 편성권이 절대적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알고리즘의 추천권도 점차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디지털 세상에서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우회 경로가 생겼다.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에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 마케팅 방식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0: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알고리즘이나 대중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마케팅을 할 때는 철저히 매뉴얼을 짜서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여러 가능성들을 좀 던져두고 대중의 반응이 딱올때 그것을 빨리 캐치해서 기획력을 집중하는 적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멤버 중에 특정 멤버의 매력에 대중이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그 부분을 뽑아서 캐릭터화한다든지 또 여러 곡 중에서 특정 포인트 안무가 대중의 챌린지로 확산되면 그 부분을 다음 콘텐츠로 또 다음 무대로 확산시키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만 이런 이제 쇼폼 콘텐츠가 대중의 참여도는 높였지만 이 편집과 해석이라는 이제 이런 기능이 들어가면서 가끔은 부정적인 이슈로 이제 번지는 이런 일들도 생깁니다.
1: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응이 워낙에 폭발적이다 보니까 구설도 좀 있었어요. 이 쇼폼 속의 사투리 표현 하나가 정치적인 논란으로 번진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 네, 문제가 된 장면은 이제 이른바 무선노 논란입니다. 한 멤버가 이제 자체 컨텐츠에서 무선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단어를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정치권에서 또는 언론에서 특정 단어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정치적인 은어하고 연결하면서 이제 문제가 좀 됐습니다. 사실 뭐 노로 끝나는 어미는 의문문 또 감탄문에서 많이 쓰잖아요. 친구에게 니 와그라노 뭐 이러기도 하고 어쩌겠노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얘기인데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한 부분으로 이제 끄집어내다 보니까 맥락에 오류가 생겼고 오독으로 이어지면서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가 생긴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런데 이렇게 알고리즘 중심의 소비가 늘게 되면 또 음악 편식 현상도 좀 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대나 취향별 음악 편식 현상이 생기니까 이른바 필터 버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필터처럼 걸러서 이렇게 떠먹여 주니까 취향이라는 버블 안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이런 이제 현상인데 실제 음원 차트에서 1위한 곡임에도 불구하고 취향이 다르거나 세대가 다르면 모르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수 있다.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쇼폼의 흥행이 무조건 앨범의 흥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쇼폼은 앨범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진입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앨범의 완성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15초도 중요하지만 3분의 음악도 같이 중요하다. 이런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각자의 알고리즘 속에서 각자의 취향 버블에 갇히게 되면서 또전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이 줄어든다. 이런 아쉬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K-POP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0: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언제나 국민 가요가 있었죠. 그 시대의 아픔을 달래주기도 하고 또 세대 통합에 이런 역할들도 했는데 이제는 취향이 좀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런 가요가 줄어든다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문화가 이제 발달되면서 옛 노래가 다시 리메이크 되기도 하고 또 패러디되고 역주행되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과거 현재가 이어지면서 오래 살아남는 음악 또 오래 사랑받는 음악이 생긴다는 부분도 좀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은 좀 알고리즘을 벗어나서 다양한 음악을 접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나 이렇게 추천을 해봅니다.
1: 네, 쇼폼을 통해서 대중들의 공감을 통해 성공하는 또 케이팝의 새로운 흥행 공식이 생겼는데요. 알고리즘을 극복하고 또더 다양한 음악을 즐겨보려는 성숙한 문화도 한편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7월 17일 금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양이를 부탁해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0: 있습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아, 더.
1: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억.
2: 여보세요. XFI 나 뽀뽀.
3: 야옹야옹야옹.
4: 검새 마리가 안 집에 있어.

0: 좋아 좋아.
1: 야, 이 친구 진짜 역대급이네요. 저도 이거 수의사 생활하면서 이 정도 되는 친구, 와,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0: Oh, great, great.
2: 같이!

0: 쉬워.
1: 안 나올까요?
0: 안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1: 이렇게 되면 우리 촬영할 수 있을까요?
0: 그러게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호는 저희 집 완전 공주님이죠. 지금 12년째 가족이에요. 어우, 코촉 좋게. 미호야, 손! 어우, 잘했어. 반대쪽 손. 어우, 잘했어.

0: 두 발로 서지를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봐서는?
1: 아, 지금은 아니고요. 하루에 한 번 딱 그 타이밍이 있어요.

시호는 2023년 7월 5일에 구조해서 이제 딱두살 되어 가는 고양이고요. 큰 언니가 회식 끝나고 밤 9시 경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차장에서 흰색 아기 고양이가 다리를 다쳐서 울고 있는데 어떡하지? 데리고 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병원을 데리고 갔죠. 다른 동물에 의해서 다쳤거나 아니면 뭐 철장 같은 데서 이렇게 쭉 찢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3개월 정도라고 추정을 하셨었는데 300g이 안 됐어요, 몸무게가. 다리를 다쳤으니까 미어캣처럼 서서 싸더라고요. 다리가 다 치료된 이후에도 계속 서서 싸고 지금 2년 동안 계속 서서 싸고 있어요.

문제는 없는데 육안으로 봐도 다리 길이가 달라요. 다친 쪽이 좀더 짧아요. 왜냐면 그쪽 뼈는 자라지 않아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뒷다리 근육도 약해지고 혹시 싸다가 매번 넘어지는 건 아닌지 그게 좀 걱정이 되죠. 화내지 말고.

0: 요야, 음악 한번 들어볼까? 음악 들으면서 좀 자자.
1: 이거 핫플에 어때? 마음이 진정돼?
0: 지금 고양이 스트레스 완화 음악 들어주고 있어요. 얘가 자꾸 배를 향했는데.

핥아, 왜 이렇게 핥아? 어? 화내지 말고. 자꾸 핥으면 대머리 된다. 어? 화내지 말고. 알았어, 안 할게. 못 핥게 하면 이렇게 화내요. 그리고 배도 이렇게 지금 두 배거든요. 하도 핥아가지고. 얘가 이제 앞니빨로 여기 털 있는 부분에 잘근잘근 씹으면서 뽑고 이제 혀가 꺼끌 꺼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배를 이렇게 계속 빨다 보면 털도 빠지고 피부에도 자극이 가서 피가 나는 거예요.

첫 번째 병원을 가서 곰팡이 검사를 했었죠. 바르는 연고랑 뭐 이것저것 받았는데 그것도 호전이 없었고 스트레스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에 좋다는 그 고양이용 이렇게 코드 꽂으면 나오는 향이 있거든요. 그것도 써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얘를 못 핥게 하는 거거든요. 배에 혀가 안 닿으니까. 이걸 하면 되게 싫어해가지고.

0: 나오는 걸 싫어요. 가자.
1: 미호야. 미호. 미호야.
2: 미호야. 이번에 빼지 마. 알았지? 으르렁거리지 말고 야옹하고 대답하지 예쁘게. 스스로 빼요. 너무 기분이 안 좋으면 아빠 이렇게 탁탁 쳐서 빼내요.

이오는 배를 우거그루밍하고 시오는 자꾸 두 발로 서서 화장실 볼일을 보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거를 고칠 수 있는지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0: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1: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2: 찾을 수 없는
3: 방콕?
0: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 고양이들이랑 항상 시간 지내는 편이고요. 특히 뭐 저희 집 고양이 첫째, 사모님, 둘째, 애기씨 뭐 잘 모시고 있고, 많은 보호자분들한테 고양이 이제 반려한 좋은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었습니다. 편안해하는 느낌.
0: 우부애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소감은 어떠신지요?
1: 대세는 멈추지 않는다. 결국 고양이가 지구를 정복한다. 다시금 또 이제 많은 분들한테 또 좋은 고양이 반려 정보들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시 되살아나서 너무 반가운 마음입니다.
0: 일단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1: 아, 이 친구예요? 여기까지는 괜찮... 뭐야?
4: 좋아, 좋아.

0: 이 친구 진짜 역대급인데요? 이 친구처럼 거의 그냥 직립한 상태에서 볼일을 보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경우긴 합니다.
1: 근데 선생님, 얘 말고 별난 친구가 한 마리 더 있습니다.

0: 고향에 부탁해 김명철 조이사입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연예인 같으시네요. 앉으세요. 아,
0: 오늘 여기군요. 네. 그 사연의 주인공들이 있는 곳이. 근데 두 네. 친구들은 지금 좀 어디 있을까요?
1: 아, 지금 미호는 여기 식탁 밑에 있고요.
0: 여기에?
1: 네, 지금 이쪽으로 오시면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2: 안녕, 미호야. 안녕.
0: 평소에 겁이 되게 많은가 봐요.
1: 엄청 많아요. 지금 낯선 사람이 와서 완전히 숨어버렸어요.
0: 오, 겁이 진짜 많다.

0: 기본적으로 근데 모래 기호성 자체는 엄청 좋은데요, 이 친구.
1: 아, 그래요? 맞아요.
0: 뒹굴거리는 모습 보면 모래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가장 크게 지금 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1: 뒷다리 근육도 약해지고 그게 좀 걱정이 되죠.
2: 사실 원래부터 고양이가 배변하는 자세와 일어서서 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 뒷다리에 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시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다친 부분 불편감 때문에 뭔가 이걸 잘 딛지 않고 볼일 보는 습관이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자꾸 눈 마주치려고 하고 지금도 약간 자세 잡으려고 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인위적으로 이 자세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어요.
1: 오,
0: 그레이트. 지금 보호자분이 옆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0: 볼일 보는데 이렇게 열띤 응원을 받는 고양이 전 처음 보긴 했거든요. 볼일 볼 때 항상 이렇게 좀 옆에서 응원을 하는 편이세요?
1: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가족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응원하고 간식 한번 주고 이렇게.
0: 아, 이게 이유가 있네요. 영상에서 보면 조금 더 열심히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 행동 자체가 단순히 이게 지금 내가 마냥 편안해서라기보다는 같이 계시는 보호자분들하고 관계성과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 행동이 훨씬 더 처음보다 강화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리가 다 나았는데도 이게 쭉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1: 자주 그러진 않거든요. 진짜 가끔인데도 그럴 수가 있나요?
0: 충분하죠. 보호자분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옆에서 엄청나게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고 한 친구한테
1: 네.
0: 심지어 그리고 이렇게 배변을 했을 때 마지막을 간식 보상까지 해준다? 이 친구는 이제 배변을 하면서 소리를 자기가 신호를 내겠죠?

0: 나중에 이 모습이 더 강화되면 보호자가 없으면 화장실을 가지 않고 참는 고양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변비라든가 이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보호자들의 어떤 시호가 배변할 때 반응 패턴?
1: 네.
0: 파이팅은 안 됩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0: 이거 절대 안 돼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조금 아쉬웠던 부분,
1: 네.
0: 나머지 동선이나 이런 게 너무 좋은데 아쉬웠던 부분은 화장실의 위치, 그리고 화장실의 개수. 고양이 몸 길이 1.5배 정도 돼야지 자기가 볼일을 보고 덮고 이런 행동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이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신 다음에 세팅하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이 이 정도에다가 좀 배치를 해주면 애들 일상생활 공간에서 훨씬 화장실 가까워지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접근성도 좋아지고 특별히 관심을 끌지 않아도 혼자서 좀 시호가 볼일을 보는 데 있어서 많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0: 근데 시호보다도 미호가 저는 더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쪽에 지금 계속해서 상처가 났었던 것 같거든요.
1: 네, 맞아요.
0: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으신 경험이 있을까요?
1: 받았어요. 이제 첫 번째 병원에서는 곰팡이성 피부염 검사를 권하셔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었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0: 지금 상태는 면역 과잉 반응에 의해서 생긴 식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또는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려워할 수 있으니까 네카라를 계속 유지하면서 피부 자극에 대해서는 최소화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호자분이 네카라 씌울 때 보통 어느 정도 좀 거부감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 자꾸 도망가서 일단 잡고
0: 아 이렇게 네, 잡고. 뭔가 팔을 딱 잡고 아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고
2: 어 그래 아유 싫다
0: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거부감을 표현을 하네요. 네카라에 대한 거부감을 낮춰주는 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심플한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미호가 다니는 공간에 쉬는 공간 이런 데다가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툭 놔두는 거 자기 냄새가 듬뿍 묻어 있을 수 있도록 놔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간식을 주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공짜 간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아 그냥 뭐 나 간식 먹을 때 보니까 식탁보처럼 뭐가 자꾸 있는데 내 냄새도 많이 묻어 있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 이렇게 들고 있을 테니까 이쪽 바깥쪽에서 이렇게 코에 한번 맞게 해주고 손을 쓱 그렇죠. 오 좋아요.
1: 오 잘해.
0: 네. 이번에 시간을 조금 끌어볼게요. 오 안 보여요. 미호 네 눈높이에서. 아이 좋아요.
1: 어머 천재야.
0: 자 이렇게 되죠. 네.

0: 평소에 좀 미호가 사냥놀이에 반응이 좋은 편일까요?
1: 3, 4분 놀면은
0: 잠깐 놀면은
1: 네, 누워서 금방 자버리고
0: 고양이들이 나이가 들게 되고 노령묘가 되면 놀이 반응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럴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사냥 본능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잘 자극해 줄까? 장난감 기호성 평가는 1차적으로 좀 해주는 게 중요해요.

0: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자체는 거의 반응이 없고.
1: 반응이 없습니다. 아, 확 통과하고 반응이 전혀 없네.

0: 사냥개미를 할 수 있는 장난감들 중에 가장 그래도 반응이 좋은 거는 이 깃털 낚싯대인 것 같아요.
1: 오, 좋다. 오호. 오.
0: 조금 편해졌다.

치우는 똥 싸고 있어요. 저도 이제 칭찬 안 하려고요. 너무 잘했어. 그래서 둘 다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축 인사드려. 미워시오.

0: 됐다.
1: 대우야, 아이고.
0: 아이씨.
1: 맞아, 이제. 어우. 잡았다.
2: 냄새도 너무 나.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0: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1: 변이 딱딱하고 어떤 데는 돌덩이 같습니다.
2: 그냥 있는 대로 힘을 줘야 돼요. 봐도 갈 것이 똑히 똑똑똑 떨어져 나와요.
3: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4: 대변이 장내 오랫동안 정체가 되게 되면 또 합병증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고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3: 공학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질환이 되겠습니다.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3: 그 검사 다 하면
4: 얼마나 좋게.
5: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6: 안 깨도 되네.
5: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7: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8: 바다는 거예요? 산업? 온도를 견디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얗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9: 정말 살자 살자 간이 화장실을 다 만들어보고
10: 한번 가짜랄까요?
8: 오케이, 한번 덮을 수도 있겠다.
11: 퇴비통을 여기다 햇빛 들어온 데 놔야 돼.
12: 다들 시드는 몇 개 있어요? 우리 시드 부자 씨가 있잖아요.
13: 두 개가 있습니다.
12: 두 개.
14: 저도 저는 다섯 개입니다. 와.
15: 한결님 몇 개 있어요?
16: 여섯 개요.
15: 와, 저는 네 개 있습니다.
16: 우리 근데 다들 많이 있네요.
17: 탕진했어, 둘 다.
18: 아, 용돈!
19: 미스터리 박스 뽑으러 간다!
10: 도파민! 도파민!
5: 따라라라, 따라라.
18: 오! 뭐야? 뭐야?
10: 라이어 게임!
18: 뭐예요?
19: 뭐야?
1: 어, 폴라로이드!
18: 대박, 대박, 대박!
4: 우와! 둘, 와. 셋!
10: 어, 귀여워!
12: 여기가 강원랜드가 아니에요.
10: 우와 우와 우와 우와
12: 노래방이다. 오!
10: Oh, you don't forget me.
13: 어, 노래 왜 이렇게 잘해? 보세요, 즐겁지 않아요?
2: 즐거워요.
13: 이게 미스터리 박스의 힘입니다. 도대체. 이거 안 하면 멸망을 좀 미룰 수 있어요.
3: 다음 미스터리 박스는 제가 뽑습니다.
12: 근데 몰랐는데 승우 씨 오늘 좀 느낌이 의상이 달라서
6: 네.
12: 되게 섹시하시네요.
13: 존재만으로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12: 그러니까요.
6: 그럼 제 역할은 섹시인가요?
12: 아니 우리가 지금 지내줄게 됐으니까 첫 인상과 지금 지내본 뒤의 인상.
6: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12: 네. 승우 씨가 형서 씨 지금 지내보니까 이렇다더라.
6: 아, 제가 형서님이요?
12: 네.
6: 약간 사랑둥이? 어? 분위기 메이커? 이런 느낌의 사랑둥이?
12: 네요.
10: 짠!
2: 별명을 지어준다면 할리퀸처럼. 네.
6: 둥이 어때요? 괜찮죠?
14: 좋아요. 막내둥이, 사랑둥이.
12: 둥이로 가시죠. 아니 세균맨이 나 처음 봤을 때 첫인상 어땠어요?
2: 새침한 소녀 느낌.
12: 너무 좋아요.
2: 그런데 이제 보면 볼수록 약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읽고 어허. 모든 상황 파악을 하고 어허. 그래서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모두의 세상을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12: 맞아요.
10: 할 수 있어요, 이스트 선.
12: 그런 디테일을 잡으신 우리 낙준 쌤에게 덤스업 할게요. 둘, 셋.
6: 모세라고 하시죠.
12: 모세, 모세. 사랑인걸, 사랑인걸.
13: 모세, 모세 좋다.
12: 모세 좋아요. 모세, 모세. 모두의 세상을 본다, 모세.
3: 저는 한결님. 첫인상은 미국 여군.
13: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초기분에 막 5초 막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 유디티 약간 이런 거.
16: 관심이 있긴 해요.
6: 툼레이더. 툼레이더, 라라 크로프트.
20: 라라라는 게 예쁘겠다.
21: 귀엽다, 라라.
22: 라라.
12: 아, 낙준 작가님은 굉장히 뭔가 똑부러지는 스마트.
23: 아, 그래요?
12: 그런 느낌?
24: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12: 근데 이렇게 지내보니까 오히려 개그맨 선배님 같은 느낌이 드나요? 희극인 바이브.
23: 희극인 바이브 있죠.
12: 생각보다 저희들을 너무 잘 보듬어 주셔서.
24: 맞죠. 저 여기 습진 약도 발라주고.
25: 협반할 약도 들고.
23: 혹시 평상시에 속 쓰려요?
25: 안 쓰려요.
21: 어디가 아프십니까?
20: 오른쪽 손목에 살짝.
21: 뭐 하다가? 수원에.
12: 너무 따뜻한 사람이에요.
21: 아, 그래요?
12: 핫팩 어때요?
24: 핫팩?
23: 너무 좋다.
24: 좋다.
23: 수중냉증 있는데 핫팩이네.
12: 은재쌤.
2: 저는 첫날의 인상이 너무 강력해서 길리수.

0: 길리보이 어때요? 길리보이.
1: 아,
0: 길리보이.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길리보이. 좋다.
1: 마음에 드는데.
0: 승우 씨 첫인상 어땠어요? 낙준 씨?
3: 잘생겼어요. 솔직히 너무 잘생겼어요.
0: 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4: 저도 도와줄게요.
5: 잠깐만. 어. 저 팀 무전기 안 가져갔죠?
0: 어, 그러네.
6: 천재다.
5: 좋아, 좋아.
0: 좋은 생각.
7: 마치 한 그루의 나무 같았다.
0: 나무 중에 또 유명한 나무가 조밥나무. 이게 되게 유명하고 귀해요, 조밥나무가. 우와,
5: 유조밥이 되는 건가요?
0: 유조밥!
5: 오! 아, 잠깐만, 동선님.
0: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저는 가장 좋은 건 세균맨.
8: 세균맨이 짱이긴 해요.
0: 이미 뭐 세균맨 그 캐릭터도 약간 비슷한 귀여운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세균 입장에서 세균도 세균이 세균만 세균이
9: 제가 세균 얘기한 건
0: 제가 내일부터 혹시 세균맨이라고 불러볼까요?
8: 약간 닮았어요.
5: 세균맨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유조밥입니다.
1: 길리보이입니다.
10: 길리보이 너무 귀여운
1: 하는데? 마음에 들어.
4: 너무 어울려 지금.
11: 김라라입니다.
5: 아, 이쁘다.
12: 안녕하세요, 둥이에요.
13: 안녕하세요, 모세입니다. 사랑인걸, 사랑인걸.
3: 저는 이하팩입니다.
0: 이하팩? 네.
5: 귀엽다, 귀엽다.
0: 이하팩. 어, 너, 무스.

0: 실험기지에는 여러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구역이 단 한 군데 남아있습니다.
1: 어? 우리가 안 가본 단 한 군데가 어디죠?
2: 또 있었나 봐.
0: 그곳은 오래전 심긴 씨앗이 있지만 아직 어둠 속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벌거벗은 땅에 잠들어 있는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생명의 온기를 건네십시오.
1: 아, 벌거벗은 땅이 뭐지? 싹을 틔워라, 씨앗을 틔워라. 아, 뭔가를 내가 심어야 되나 보다.
0: 여러분의 손길이 이 돔의 다음 계절을 바꿀 것입니다.
3: 계절을 바꾼다.
4: 심어놨는데 싹 트지 못했다는 건 거기가 굉장히 추운 곳 아닐까요?
2: 화성처럼?
5: 물이 없거나.
4: 없거나.
3: 빛이 없거나.
4: 아, 벌거벗은 땅이면 물이 없을 수 있겠다.
1: 그러네. 그러면 어쨌든 또 중요한 또 미션이 나온 것 같아요.
2: 가시죠.
1: 승우 씨 무전기 챙겼죠?
6: 네, 챙겼어요.
1: 좋아요.
7: 양옆으로 갈림길 있었는데
1: 네.
7: 이쪽 길 아닐까요?
1: 아, 오케이, 오케이.

0: 했었어. 우리가 안아본 곳이 여기였구나. 우와, 이게 뭐야?
1: 와, 냄새가 너무 좋아.
0: 우와!
2: 진짜 벌거벗은 땅 같았어.

0: 이게 뭐지? 뭘 하는 돼지?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솔직히 감이 안 잡혔어요.
1: 색깔 같은 것도 좀 낯설었고, 경사가 져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텐데.
2: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경사가 져 있을까요?
3: 경사가 져 있어야죠. 그래야 물이 흘러내리니까.
1: 아, 물이 가라고?
4: 근데 이 흙이. 뭐야? 누스다. 누스 어딨어?
5: 이곳의 흙은 아직 어떤 생명도 머물지 못한 태초의 흙입니다.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4: 태초의 흙?
3: 태초의 흙이라는 건 이 흙 자체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4: 그런가 보다.
1: 태초의 흙이라는 것 자체도 되게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고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4: 태초의 흙이라는 건 아마 유기물질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흙이라는 그 큰 바위가 풍화돼가지고 뭐 물이나 아니면 화학적인 반응으로 해서 깨져서 그냥 정말 그 무기질 상태만 있는 유기물이 좀 있어야 속에서 이제 식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0: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하면 좋을까?
1: 여기 뭐 있는데?
2: 저 콩 아닌가?
0: 콩이다, 콩! 콩이... 콩 아니에요, 콩?
3: 어, 진짜 콩이다.
4: 아, 이게 싹이 안 튼 거네.
5: 저 씨앗들이 오늘의 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죠.
0: 씨앗을 틔우는 곳이 맞는 것 같긴 한데
4: 심어뒀는데 안 텄다는 거 보면 우리가 저거를 제대로 싹 트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거죠.
1: 그 지금 보면은 1층이 있고 2층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리프트를 띄우는 게 제가 봤을 땐 저기에는 저 리프트 아닐까 싶거든요.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0: 일단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4: 네. 같이, 같이, 아, 같이 움직일까요?
2: 한번 보고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해야지 다시 누군가가 올라오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0: 대박이다.
1: 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4: 거기 문이 있어요?
1: 네, 여기 문이 있어요.
2: 아, 문이 있네. 와, 아, 여기가 방금 우리가 지도 찾은 데 바로 그 쾌적해. 위쪽인 것 같아요. 아,
5: 우리 밑에구나.
0: 너무 좋아.
2: 네. 오,
0: 어? 오.
1: 뭐야? 오. 와.
2: 이 돌은 왜 있는 거예요?
0: 그러게요. 봐볼까? 이게 뭐지?
6: 뭔가
2: 밟으면 안 될 것 같이 돼 있어.
6: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4: 굳어 있어. 밟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0: 여기 암석 종류도 되게 여러 개가 있다.
1: 저 부자연스러운 바위들은 뭐지? 바위가 왜 저렇게 있을까?
7: 좋은 땅을 알아보려면 좋은 바위를 봐야 되나?
0: 저기도 막 뭐가 많이 있는데?
2: 이 공간에 뭐가 있는지 보면 우리가 뭘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0: 오, 이런 것도 있어.
2: 근데 여기 망치도 있는데요?
0: 망치?
2: 이거 오빠마. 아,
4: 저 바위 깨야 되는 것 같은데?
2: 이거 바위 깨나 봐요.
0: 어, 물이다. 물. 이거, 선생님.

0: 거의 흙인데?
1: 흙이다. 흙이에요? 커피 같은데요? 커피예요. 커피 찌꺼기.
2: 커피 찌꺼기네요.
1: 커피 찌꺼기가 비료가 되나요?
0: 되죠. 엄청 좋은 비료가 돼요. 비료죠.
3: 엄청 좋은. 많은 것들 자랄 수 있죠.
0: 딱이다.
3: 뭐야?
1: 누스. 누스다.
4: 자연이 회복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을 만듭니다.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소 33개의 출발점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전원이 합심하여 33개의 시드볼을 빚으십시오.
1: 전 아예 몰랐어요. 시드볼 뭔지.
5: 원래 보통 집에 뭐 화분을 키워볼게 하면은 그냥 흙 깔고 씨앗 넣고 또 흙 깔고 물 주면 끝! 이거였는데 시드볼을 만든다라는 거는 전 처음 알았어요.
3: 누가 설명을 좀 정확히 개념이 안 서요.
6: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 유추는
1: 네.
6: 여기서 싹이 안 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싹을 틔울 수 있는 씨앗을 보호하는 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 영양분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씨가 가운데 있고 옆에 이제 좀 영양분이 충분한 동물들이나 새가 주워 먹거나 하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이렇게 뭔가 보호를 하는 그거를 만드는
2: 겉에는 그치? 딱딱하게 속에는 말랑하게
6: 그렇죠.
2: 겉바속촉
6: 겉바속촉. 네, 그럼 비가 내리면 이게 분해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맞아요.
7: 시드볼을 맞아요.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었어요.
6: 어디서요? 오.
7: 옛날에 만드는 거 과정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싹을 트는 게 식물한테 제일 힘들어요. 우선 싹이 나와서 뿌리를 내리면 살 수가 있는데 그 심을 때도 항상 싹을 따로 튀워서 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1: 모내기 하는 것처럼?
7: 맞아요. 척박한 땅에 멀리서 던지거나 뿌려서 여기저기서 자랄 수 있게 한 게 우리 목적이라.
1: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은 여기 있는 게 화성에서 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화성의 토양에서도 살 수 있게 에너지가 응축돼서 요것만 딱 넣으면은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싹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6: 맞아요.
5: 머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점점 살다가 보면 척박한 땅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럴 때 가장 최적으로 싹이 나올 수 있는 씨앗. 그게 시드볼인 것 같아요.
6: 선생님, 시드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7: 또 씨앗이 당연히 필요해서 우리가 씨앗을 구해야 되고.
3: 위에서 그럼 구하는 거네요?
7: 그리고 영양분이 있는 흙이라든지 점토 같은 걸 살짝 적셔서 경단처럼 빚어내요.
5: 경단처럼.
1: 흙이 없잖아요. 흙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2: 저쪽에 흙이 있는 것 같은데요?
1: 어디요?
2: 흙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에는 유기물도 필요하고 네. 낙엽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도 필요하고
1: 미로움이 있어요.
3: 근데 이거 벌레가 왜 이렇게 커?
2: 요거는 염분인 것 같습니다.
1: 우리 어제 봤던 산호들은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8: 칼슘 때문에.
7: 석회질이니까 가루내가지고 넣으면 우리 조개껍질 같은 거 화분에 넣는 것처럼 가루내면 여기 있는 것도 가루내서 섞어야 될 것 같아요.
6: 가루내러.
9: 흙에 뿌려서 약간 식물 잘 자라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들이 많아서 약간 비료? 생체? 뭐 친환경 비료? 같은 느낌이 들었죠.
3: 근데 저 바위들은 이게 왜 있는지 사실... 솔직히 감이 안 잡혔어요.
6: 모래가 막 있어.
1: 위에 모래가 있어요.
6: 모래가 있는 걸 봐서는
1: 이 흙을 조금 이렇게 모아야 되나 우리?
6: 지디겨서?
8: 근데 이거 부서져 있는데
2: 제가 볼 때는 이미 저걸 깨줘도 좋을 것 같은데.
6: 아니 근데 모래가 많이 있는데 우리 33개만 하면 되잖아요.
7: 모래 33개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 이 돌을 깨서 모래를 만드는 데는 몇 억년이 걸릴 것 같은데 내가 혼자 하면?
10: 얼핏 봐도 얘가 잘 깨지지 않는 종류의 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들었어요. 저거 깨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시간이 많이 없는데
1: 정말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션을 하면서 이게 머리잡이 있었고 몸잡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 이건 몸 앤 머리잡이였어요. 세상에.
6: 근데 선생님 돌을 깨면 흙이 돼요?
7: 깨면 되죠.
6: 아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진짜 너무 오래 걸려요.
7: 그러니까 뒤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기물만 있으면 고르게 형태를 잡거나 안정화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서.
1: 진짜 죄송한데 유기물은 뭐고 무기물은 뭐예요?
11: 무기물은 그러니까 탄소가 없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네랄, 돌. 쉽게 말하면 생물체가 죽었던 거는 유기물.
5: 어?
11: 유기체.
5: 어? 나 유기물?
11: 그렇죠.
5: 어허.
11: 탄소와 질소가 있는 거.
5: 나 유기물?
11: 살았던 거?
5: 살았던
11: 혹은
5: 거?
11: 죽은 거.
5: 죽은 거?
11: 없는 거는 돌. 무기물.
5: 무기물.
11: 오케이.
5: 유기물? 무기물.
1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 무기물? 무기물.
1: 저희 제한 시간이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 우리 다 나눠져가지고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할 시간이 없거든요.
2: 일단 시드볼에 뭐가 들어갈지는 라라님과 띠리보이 두 분이
1: 승우 씨 우리 씨
3: 씨
1: 씨가
3: 할까요?
2: 저는 돌 깨는 걸 할게요.
12: 보고 장갑.
13: Thank you.
5: 가보시죠. 화이팅.
14: 모래가 없으니까 바위를 깨서 그걸 갈아서 모래로 만들어야겠다.
6: 돌 깨는 거 진짜 오래 걸릴 텐데. 아 얘는 좀 잘. 아니 얘네들 약간 아 이거 얘가 좀 잘 깨지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일단 작은 거부터 한번 깨볼까요?
13: 오케이.
2: 나와 있어요. 좀 더.
12: 어렸을 때 돌 깨고 노는 거 좋아하긴 했어요. 돌 깰 수 있을 것 같다.
1: 아이고.
2: 어렵다.
1: 왜 안 깨요?
2: 자꾸 안 돼. 내 판이 짧아. 큰 거부터 맞춰볼게. 작은 거 맞추기 해서 어려워.
1: 오케이. 우와.
12: 우와, 내가 이 일 해냈어. 내가 돌 깼어. 깨지는 순간 처음 몇 번은 꽤 쾌감이 있었고요.

0: 얼쑤! 얼쑤!
1: 아! 오, 좀 깼어.
2: 선수 좀 적구성이 맞았어요.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오히려 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허벅지와 허리 힘으로 이걸 이렇게 들어서 탕, 이걸 이렇게 들어서 탕,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 힘이 중요하지 않아요.
0: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됐어. 아. 이걸로 이제 좀 자잘자잘하게 깨볼까요?
1: 네 그렇게 하시죠.

0: 뭐뭐 할지 나눠봅시다. 깨고. 제가 슬슬 갈게요,
1: 이거는
0: 그럼.
1: 반죽할 때 같이 쓰면 될 것 같고. 네,
0: 그럼 깨는 걸 골라서 미럼이나 산호나 이런 것 중에 각자 하나씩 갈아봅시다.
2: 우선 태초에 토양이라고 했으니까 유기물이 없을 거라는 건 저희가 모두 직감을 했고 유기물과 뒤섞여 있는 그 씨앗을 던지는 그런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모든 걸 다 갈아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3: 네, 저는 뭐 갈까요?
0: 원하는 거 하세요. 그 벌레 갈든지.
3: 아, 벌레.

0: 이거 되게 완벽한 유기물이 된 것 같아요. 보실래요?
1: 봐봐, 같이 한다.
2: 오, 대박!
0: 완전 흙이야.
3: 이거는 잘 안 갈릴 것 같은데? 이걸로 해볼까요? 이거?
0: 아, 그게 있어요? 가위도 있어, 가위. 가위로 좀 자른 다음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전기가 있어요?
3: 아니, 이거 손으로 하는 거예요.
0: 아, 오.
3: 좀 되는 것 같은데?
1: 생각보다 중노동이야.
0: 이게, 아.
3: 이 활성탄이 있으면 물 흡수도 잘 되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한소기도 하고. 어제가 산호가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다니.
0: 귀한 산호가.
1: 엄청 함께 되겠다.
0: 아, 근데 이거 왜 생각보다 무겁게 만들었을까? 생각보다 절구통이랑 그, 빻는 게 되게 무겁더라고요. 저 약간 CPR 할 때 흉부압박 하는 느낌으로 무릎을 꿇고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수직으로 힘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 그쪽에 리프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5: 와, 아, 여기 다 있네요.
6: 있네. 잠깐만.
5: 탑승 인원 최대 2명, 이용 시간 최대 30분.
6: 일단은 하네스를.
5: 네.
6: 네. 입으세요.
5: 아, 네.
6: 헬멧 됐어요?
5: 네? 네.
6: 안전장치가 더 있을 거예요.
5: 얘한테 매는 것 같아요.
6: 네, 그 등에 매야 될 거예요, 아마.
5: 일단은 승우님부터 해드릴게요.
6: 등에 고리 있죠?
5: 네.
6: 여기다 매서 걸 거예요, 아마.
5: 아, 네. 맸어요, 지금.
6: 됐어요?
5: 네.
6: 됐어요?
5: 네.
6: 고 이게 좋게 올릴게요.
5: 네.

0: 우리가 지금 33개 줘야 되는 거죠?
1: 네, 33개.
0: 잠깐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 헷갈려, 이게. 좌우 반전이라. 이렇게 힘들 줄이야.
2: 아무래도 제가 그 작동법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올라간 뒤에 뭔가 뜻대로 안 됐을 때 그 허비하는 시간이 좀 꽤 길 것 같더라고요. 리프트로 올라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안 보이더라고요.
1: 저기 멀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0: 그 혹시 들리시나요?
2: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아까 무전기를 하나 전달을 했어요.
3: 네. 아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들립니다.
4: 그 저희 여기 위에 리프트 타고 올라왔는데
0: 그 생각보다 그 씨앗이 좀 잘 안 보여서 한 분이 무전기 들고 와서 좀 지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5: 뭐 해야 된대요?
3: 무전기 들고 올라가서 씨앗 위치를 알려달래요.
6: 지금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1: 방금 우리가 있었던 2층 있잖아요. 저희 그쪽으로 올라와 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어.
0: 그러니까.
1: 왔다.
6: 잘
1: 들려요. 지금 오케이. 박사님 있는 쪽에 아마도 씨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5: 혹시 승우 씨 여기 옆에 번호 적힌 거 보여요? 오른쪽에? 내일 보여요? 번호 적힌 거?
0: 네, 보여요.
5: 22번까지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1: 22번. 그러면 제가 업할게요.
5: 그냥 이렇게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다 다 마킹을 해놨더라고요.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거리를. 씨앗이 어느 쪽에 있냐면 왼쪽, 오른쪽은 약간 다 22번부터 27번까지 계속 있거든요.
0: 왼쪽부터 갈까요? 이렇게?
1: 네,
0: 이렇게?
1: 네,
0: 이렇게?
1: 네, 나 이거 맞아.
7: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지 않게.
0: 시도.
5: 그만.

0: 좀만 더. 제가 앞으로 좀만 갈게요.
1: 네. 내릴게요.
2: 네, 그대로 내려가세요. 조심. 오케이.
1: 저쪽에.
0: 와, 당관이 너무 흔들린다. 조심.
3: 씨앗을 주우려면 되게 가까이 가야 했었고, 그리고 리프트는 꽤나 생각보다 많이 흔들렸고.
1: 그 조종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로 토할 뻔했어요. 진짜로. 바이킹 타는 것 같았어요.
0: 와, 당관이 너무 흔들린다. 조심.
2: 19분 남았는데요?
1: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19분 남았어요.
2: 20분? 와. 20분? 빨리 씨를 배달해야 될 것 같아.
1: 조심하세요.
2: 28번 올라오셔서 쭉 풀 트면은 될 것 같아요, 우리. 와. 제대로 다 잘 있나?
0: 네.
2: 제가?
1: 소중한 씨앗, 소중한 씨앗.
2: 팀이 잘한다, 팀이 잘한다. 팀워크, 오케이.
0: 좌로 갈게요.
2: 혹시 반동 이용해서 주머니 하나 던져주면 제가 언능 뛰어갈까요?
1: 그것도 좋은 것 같아.
2: 크게 안 닿게.
1: 나이스.
2: 내려갑니다.
1: 씨는 넉넉하게 구했으니 다행이네요.
0: 잠깐만, 이랬는데 이거 네. 하나에 두 개 들어있거나 막 그러진 않겠죠?
1: 아, 그러면 어떡해요.
0: 가끔 작은 거 하나씩 있잖아요.
1: 맞아요. 오케이. 오! 두 개 있는 거가 있어요.
0: 진짜로요?
1: 미치겠다. 아,
3: 저는 무조건 세 개에서 네 개는 들어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형사님이 확인을 하시고 나더니 부족할 것 같다고.
1: 미쳤다. 일단은 다 분해해가지고 까보고는 있는데 워낙 랜덤이라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와, 하나 있는 것도 있어요. 저희 방심은... 아, 큰일 났다. 저거 다 주워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수율 뭐야.

0: 잠깐만요.
1: 어때요? 지금 될 것 같아요?
2: 정신이 있어서 될 것 같아?
0: 저희 됐어요.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1: 아, 땀나.
3: 주우랴, 까보랴, 간에서 흔들흔들 거리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4: 치아 채집이 완료되었습니다.
1: 아, 다행이다.
5: 나이스.
6: 모세, 우리 첫 씨 지금 몇 개 구해왔거든요? 오! 이거 조립을 좀 시작해주세요.
7: 홍지쌤, 이거 한번 해주실래요?
8: 우선 모래랑
6: 밀웜이랑 섞어서 내 생각에
8: 약간 각각 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한 판 할게요, 이만큼.
6: 네.
8: 오케이. 이 정도.
6: 1대1대1 맞으면 또.
8: 응, 이거 마지막이니까.
6: 물은 한 반으로 해볼까요? 반 컵? 네, 반쪽 들어갑니다. 아, 반 컵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선배.
8: 어, 물 부족해요?
6: 아니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8: 나도 양경 바꿔야 되겠다. 병단처럼 해보죠, 아까. 좀 더 돼야겠어. 그렇죠. 너무 아직 무너지니까. 아니, 얘를 조금 섞을까? 얘가 물을 잘 흡수할 것 같은데? 어, 된다, 된다. 물을 먹으니.
7: 우와! 그게 우리가 만드는 일단 시드볼.
6: 네. 일단 벌레를 좀 갈아.

0: 있고요. 이제 그게 아무래도 유기 물질이니까. 그 다음에 숲 같은 거는 물을 잘 머금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건조한 지형에 물을 좀 발화할 수 있을 때까지 머금으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커피 찌꺼기 같은 거를 조금 넣어서 질소를 추가를 해서 그거를 잘 다 섞어서 안에 씨앗을 넣고 이렇게 경반처럼 빚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칼슘 같은 미네랄을 보충해줄 수 있으면서 조금 더 딱딱한 겉면이 될 수 있도록 어제 그 산호초울 석회제를 조금 갈아가지고 위에 이렇게 굴리듯이 뿌려줬습니다.
1: 잠깐만, 밭으로 지는데? 아, 그럼 수술도 치나요? 물을 흡수하는?
2: 아니면 칼슘.
3: 칼슘 갖다 드릴게요.
1: 아니, 칼슘은.
4: 칼슘은 가장 겉에다 할까 했었어요.
3: 이 뾰족뾰족한 애들?
1: 얘가 석회.
3: 짠띠 있는 걸 더 넣어봐요.
1: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2: 왜요?
4: 너무 그 환경 성분이 바뀌어버려서.
1: 소금기라, 그쵸?
4: 네.
5: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필요한지는 몰랐어요.
6: 우리 일단은 씨를 가져왔거든요?
1: 이게 잘 안 뭉쳐지는데?
7: 제가 힘으로 한번 뭉쳐볼까요?
4: 힘으로는 안 되고 힘 아니어도 잘 돼야 돼. 점토 성분이 있으면 좋은데.
1: 진흙?
7: 막 계속 옆에서 들렸던 거는 왜 이렇게 안 뭉쳐? 막 너무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거는 그냥 단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뭔가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거.
6: 우리 화장실?
7: 그때 떠오른 게 우리 잘 뭉쳐지는 그거 있잖아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3: 승우 씨 어디 가게요?
6: 화장실?
3: 왜요?
6: 우리 거름 만든 거 그게 좀 더 잘 뭉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3: 괜찮은데?
4: 그거 괜찮다.
3: 그거 괜찮다.

0: 좀 이렇게 찐득찐득한 아니면 약간 이렇게 점성이 있는 게 필요하긴 했는데 그게 딱 비류. 그래서 너무 굿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1: 아, 저 똥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언젠가 비료로 쓰겠지라는 생각만 했지 이렇게 당장 필요하게 될지 몰랐어요.
2: 어떤 일? 돌을 더 깨자고요?
3: 돌을 더 깨라는... 오, 왔다! 송 왔다!
2: 이거!
3: 고마워요, 승우 씨. 우리의 비료.
4: 이것은
3: 우리의 덩이에요.
4: 어제 그 촉감이 아닌가. 네. 미칠 듯이 잘 뭉친다.
5: 아, 이 똥이 이렇게 소중한 자원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게 사실 인류가 가장 생산하기 쉬운 유기물은 변이고 또 의학의 역사를 보면은 대변이 찐득찐득해서 그런지 사실 연고로도 쓰고 그러면 안 되지만 상처에도 바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변을 보는 건데 승호 씨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가져와 줬죠. 아,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4: 됐다, 이뻐.
5: 팔아도 되겠다, 팔아도 되겠어.
1: 와, 이거 진짜 두 쫑쿠예요.
5: 앞으로 두 쫑쿠는 못 먹겠구만.
3: 아니,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명절날 저기 동그랑땡 빚는 것 같다.
5: 그러니까. 한 30년 전 생각나네. 지금 막
3: 정말
5: 전에.
3: 웬일이야? 아니, 홍지혜는 어쩌렇게 공부를 잘해, 홍지혜 엄마?
4: 타고났지.
6: 지가 알아서 하더라고. 지가 알아서.
3: 진짜?
6: 나는 공부하지 말라고.
3: 하지 말라고.
6: 꽤 공부를 해.
3: 웬일이야. 아니, 낙준이는 공부 잘해가지고 뭐 한대요? 의사인데?
6: 걘 작가 앉아. 이렇게 속을 쓰고요.
3: 웬일이야, 진짜.
5: 민지는 뭐 한대?
3: 민지 학교 안 다닌대. 어메. 우리 몇 개만 들었어요, 지금?
4: 1, 2, 3, 4, 5, 6, 7, 8. 우리 8개밖에 못했네, 아직.
0: 사실 실패할 줄 알았어요.
7: 시간이 제일 촉박했죠.
1: 우리 지금 여기 다 달라붙어서 이것만 만들어야 돼요.
3: 아, 승우 씨, 지금 모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2: 모래? 모래 어떻게 구해야
4: 돼? 돌을 깨야 돼.
3: 돌을 깨야 돼? 돌을 좀 깨요.
2: 아, 돌을요?
8: 저기 돌을 깨라고 하셔가지고. 한국 남자들은 또 군대를 또 다 가지 않습니까? 이 곡괭이 질과 망치 질에 또 익숙하거든요.
4: 멋있다.

0: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생각을 시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0: 아, 이번 신상 한번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하실게요.
0: 예.
3: AIA 생명
0: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3: 준비하실게요.
0: 예.
3: AIA 생명
0: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4: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4: 가!
0: 수고하셨습니다.
4: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2: 생각을 시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5: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6: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7: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6: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7: 후원 문의 080-961-9595.
6: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7: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0: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둘째가 컸다. 이제 자전거도 곧잘 탄다. 우리 가족 라이딩의 스케일도 둘째만큼 커져간다. 다섯 만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Lord, my Lord. 더 2027 다스마.
2: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3: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4: 여보, 당신은 그 파라군으로 나와서 행복했어?
5: 아니.
4: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6: 16년 전 아이들을 위해 지은 놀이터 같은 집.
4: 숨바꼭질 잡기 놀이 할 때 진짜 못 잡았어요. 빼글빼글 돌더라고.
5: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숲이 됐어요.
6: 아이들이 자란 만큼 집도 함께 나이 들었죠.
4: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큰딸은 결혼식을 이 마당에 살 거다.
6: 아이들이 둥지를 떠난 뒤 새롭게 그려가는 집의 두 번째 시간.
5: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6: 그러게요. 나도 궁금하고 기대되는 거려.
7: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6: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심이 음악처럼 흘러넘치는 집.
8: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6: 세월 따라 집이 낡아가도 영원히 바르지 않을 추억을 이어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먼저 광릉 수목원을 품고 있는 동네 포천시 소흘읍에 왔습니다.
9: 아, 여기가 광릉 수목원 인근이라 옛날에는 생태 보존 지역이라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점점 근생이나 도로도 새로 생기고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6: 오늘 탐구할 집은 근방이 허허벌판일 때 동네 처음으로 지어진 집이라는데요.
9: 아, 이 집이네. 아, 이 동네 터줏대감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오래된 것 같네요. 단층으로 주변에 이게 조경이 확 둘러싸여 있는 거 보니까.
6: 지붕 위를 훌쩍 뛰어넘은 나무들을 보니 정말 세월이 느껴집니다.
10: 계세요.
11: 소장님, 돌담길 따라 쭉 올라오세요.
6: 돌담이 어딨나 했더니 울창한 나무들에 가려져 있었군요.
10: 아이고, 안녕하세요.
11: 아이고, 안녕하세요.
10: 아이고,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
12: 반갑습니다.
10: 아이고, 예. 아이고, 목소리가 성우시네요.
12: 목소리만 그렇습니다.
6: 아까 위에서 내려다 볼 때는 서양식 주택인가 했는데, 이렇게 보니 한옥 구조의 집이었네요. 고풍스러운 기품이 느껴지는지 어떤 사연을 품고 있을까요?
10: 와, 이 집이 정말 오래된 집같이 딱 느껴져요. 색발의 모습도 너무 좋은데.
12: 이게 지금 네. 31년 전에 네.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집을 지었어요.
10: 그러면 몇 년도에 집을 지으신 거예요?
12: 95년도에 지었죠.
10: 와,
12: 95년도. 여름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13: 그럼 그때 한 30대?
12: 예, 30대 아마.
11: 37. 어렸다.
10: 그때 몇 살이셨어요?
11: 저는 그때 5살.
14: 네 살.
15: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31년 전에 어린애들을 자연스러운 환경에 키우려고 서울에서 여기 이사 와서 집을 지은 이정태라고 합니다.
15: 아이들이 잘 자라준 둥지 같은 집에서 여전히 잘 살고 있는 아내 정현옥입니다.
12: 그 당시 아마 규제가 심했어요. 수목원하고 강릉 때문에. 그래서 깡촌 중에 깡촌인데.
15: 밤에는 정말 반딧불이가 창가에 와서 앉았고 저희 집에서 한 봉선사 앞 산까지 전부 다 논이었어요.
12: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15: 저희 집을 위해서 그때 전봇대가 생겼으니까 처음으로.
6: 논 200평을 사서 땅을 메워 지은 집. 젊디 젊은 부부의 선택에 철없다, 물정 모른다 한마디씩 했다죠.
15: 저희 시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크게 꾸짖으셨어요. 남들은 시골 논 팔아가지고 서울에 집 사는데 너는 왜 서울 아파트 팔아서 그 깡촌에 가느냐. 너 나중에 후회한다. 조금 살다가 팔고 나가라.
10: 한옥 방식의 중목 구조 방식에 그다음에 약간 유럽 스타일에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집인데
12: 제가 되게 한국을 좋아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되게 서양적인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수용을 하고 섞어서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옥을 똑같이 짓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식으로 한번 해보자. 섞어찌개로.
13: 섞어찌개로.
6: 그냥 대충 섞어찌개가 아니라 김포공항 팔각정을 지은 장인들에게 의뢰해 제대로 단단하게 지어 올렸고요. 스페니식 기와인가 싶었던 지붕은 붉은 진흙을 빚어서 구운 명품 오지기와랍니다.
10: 저 집안도 너무 궁금한데
11: 네,
10: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1: 네.
10: 예, 예. 우와. 야, 이 진짜 크다.
6: 서양식 거실이 아닐까 했는데 한옥 대청마루처럼 소파도 따로 없는 널찍한 좌식 거실이었군요.
10: 이 정도 크기의 거실이면 정말 크거든요.
12: 그렇죠.
10: 최근에 지은 한옥도 이렇게 큰 공간 안 나와요. 네, 그렇죠. 그때 당시 이렇게 큰 거실을 만드시려고 했던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12: 제가 군함매라 가지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부모님 오시면은 또 형제들도 모이고 하면은 이러다 보니까 집이 좀 커졌어요.
11: 네. 여기가 어렸을 때는 정말 넓게 느껴졌어요. 저희 집이 손님이 되게 많이 오는 집이었는데 여기 오면 항상 막 20명, 뭐 30명 이렇게 앉아 있었던 그 풍경? 네. 그게 아직도 눈앞에 선하고. 예.
10: 이 마루는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이건 새로 하신?
15: 네, 예, 이건 새로, 예, 새로 했어요.
10: 아, 이거 비싼 거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따님이 돈도 대줬습니까?
15: 아니요.
11: 고르기만 다른, 제가 골랐어요.
15: 네, 다른 고르고 예. 예, 공사하는데 감리를 했지요.
6: 얼마 전 낡은 마룻바닥을 뜯어내고 사단장을 했다는데요. 복도만큼은 30년 전 마룻장 그대로 남겨두었답니다.
10: 근데 이런 창이나 이런 거는 진짜 이거 우리 고향집 같은 느낌이 나는데 요거.
6: 와, 이건 거의 유물급 아닌가요? 유리창도 30년 전 그대로. 아우, 정말 귀하네요. 이 집 삼남매의 유년 시절을 따뜻하게 품어준 집. 스냅사진처럼 아련한 추억이 가득이랍니다.
15: 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여름이면 여기에 돗자리 피고 앉아서 밥 먹어요. 밥 먹으면 이제 큰딸이 일어나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노래 소리가 제가 아직도

0: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집 안에서 듣는 거하고 마당에 나와서 밥 먹으면서 아이들이 노래를 하고 깔깔 웃고 여기 유성이 떨어지는 날 별 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죠.
1: 이 집에서 자란 걸 인생의 최고의 행운으로 생각하는 첫째 이윤지입니다.
2: 둘째 여빈입니다.
3: 막내 이욱입니다.
1: 수국나무가 그 한쪽 면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 바람이 불면 수국나무 그 꽃이 막 흩날리는 거예요. 가장 이른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이뻤던 자연 환경.
2: 이 인근에서 저희가 제일 넓은 집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저희 집 오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되게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었죠. 다른 집에서 겪을 수 없는 길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애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그리고 약간 그 순환이 되는 구조거든요.
3: 제가 진짜 많이
2: 뛰어다니고 싱싱이 타고 다니고
3: 나무바닥을 뛰는 그런 느낌? 아래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뛸 때 꽁꽁꽁꽁 끽끽끽 하면서 이제 뛰는데 그 소리가 아직도 좀 생생해요.
4: 이 사랑스러운 꼬마 아가씨는 누군가 했더니 이댁 맞손녀래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고 있는 첫째 윤지 씨는 휴가 때마다 한국에 온답니다.
5: 맛있다. 30년 넘은 앵두다.
1: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제가 살았던 이 공간을 같이 공유해서 얘도 이 공간을 알고 그러면 제가 늙었을 때 제가 제 나이가 됐을 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
6: Sehr schönes Gebäude, das noch in sehr gutem Zustand ist und in noch sehr viel Leben herrscht, das noch bewohnt wird.
4: 같은 추억을 대물림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의 큰 축복이라 여긴답니다. 아, 이번에는 주방으로 가볼까요? 한옥 구조의 집이지만 주방은 아파트 못지않게 모던하네요. 식탁 옆으로 통창도 큼직하게 냈고요.
7: 진짜 깔끔한 좀 새로 지은 집 같아요. 요건 리모델링도 조금 많이 하셨나 봐요, 그죠?
0: 네, 여기가 네. 제일 많이 고친 부분이에요. 원래 여기 벽체가 있었는데 털어내고 기둥만 남겼어요.
4: 예전 모습 보니까 어우 정말 잘하셨네. 기둥만 남긴 것도 멋스럽고요. 그런데 주방은 왜 이렇게 손을 많이 보셨대요?
2: 집이 30년쯤 되니까 또 나무 목조 구조의 집이다 보니까 너무 낡은 데가 많아서 기둥이 많이 썩고 있었고 이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의 이런 니즈가 있었고 저도 흔쾌히 고치자.
4: 특히 바닥이 많이 썩어 있었죠. 이 집에서 노후를 보낼 부모님을 위해 둘째 여빈 씨가 주도해 세단장을 진행한 거랍니다.
2: 원래는 이 보도 없애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남겨놓자 집에 흔적이니까
7: 폭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물건 올리는 용으로도 쓰고 여기는 또 요 앉아 있으면 음식 이렇게 건네주는
0: 네. 네. 네. 옛날 정지문 같이
4: 기둥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 아일랜드 서랍도 옛 구둥에 딱 맞춰 주문 제작했답니다. 중정을 감싸는 디귿자 구조의 집. 길게 이어진 복도가 집안의 동선을 연결해 줍니다.
3: 자, 우리 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복도거든요. 한번 걸어보시죠.
7: 진짜 걸어보고 싶었어요. 예. 와, 이 감성, 이 삐걱거림. 와, 와, 좋다.
4: 그 옛날 다 같이 양초 칠하던 학교 복도. 딱 그 감성이네요.
7: 복도만 있고 좌우로 다 이렇게 외부로 열려 있네요. 요즘 아파트나 이런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복도는 버려지는 공간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복도는 가장 추억이 많이 쌓이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여기 추억 많으시죠?
0: 많죠. 애들도 여름 되면 여기다가 욕 깔고 자고. 여기서 누워서 자고.
8: 네. 차 마시기 제일 좋은 공간이죠. 앉아
0: 비 오는 날 네. 밖을 내다볼 수도 있고.
2: 남동생은 그 싱싱이를 타고 복도 끝에서부터 저 복도 끝까지를 네. 한 30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네.
7: 근데 리모델링 하실 때 보통 이런 게 좀 추우니까 이런 거 좀 시스템 창으로나 이렇게 좀 바꾸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예, 네,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4: 얇은 옛날 유리창이잖아요. 게다가 혼문이라 겨울에 외풍이 심할 텐데.
2: 되게 바꿔주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추운 집이니까 또 에너지 효율도 막 난방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창으로 굉장히 바꿔주고 싶어 했는데 처음에는 샤시 전문점에도 막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이 집에 맞는 창호가 없었어요.
0: 창호를 고치면 지금 현대식 창호 갖다 붙이면 저희 집 분위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원했던 집의 분위기하고 너무 딴 분위기가 되니까 못 고치겠더라고요. 겨울철 한철만 고생하면 봄, 여름, 가을은 실크 원피스를 입은 것 같이 그렇게 부드럽고 좋아요. 그렇죠. 저 창이. 네.
4: 요즘 세상 기준으로는 유통기한이 이미 한참 전에 끝났을 집이지만 이곳에서 계속되는 가족의 계절들은 여전히 싱그러운 거려.

0: 여기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풀세트 자개농.
1: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이제 형제분들이 너무 어머님의 그 유품이니까.
2: 다른 형제들은 이건 놓을 데도 없고 또 아파트 사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분위기도 안 맞고 하니까 제가 다 가져왔죠. 우리 집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0: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 저는 60년 몇 년도에 어머니가 그 대구 그 가구 거리 가가지고 아주 좋은 그 골라가 사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죠.
0: 집은 30몇 년 됐는데 가구는 또 60년이 넘었네요. 가족의 박물관을 만드시겠다는 열정이 느껴지네요.
3: 오래된 것일수록 더 귀한 대접을 받는지 가족의 역사를 소중하게 이어간답니다. 복도 가장 끝에는 서재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도 역시 가족의 지난 시간들이 고스란히 진열돼 있네요.
0: 여기가 서재네요. 네, 사랑방 역할도 하고.
1: 애들이 여기서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이 공간에서 정말 많이 같이 책 읽고.
0: 이 벽지는 지금 30년 전 그 그대로.
1: 네, 처음 지었을 때 이 벽지 했는데 이건 그냥 기념으로 뒀어요.
0: 실제 나뭇잎으로 만든 것 같은 나뭇잎이죠. 이렇게 지금 막 나뭇잎이 떨어진 것도 있고 하네요.
3: 요즘 세상에 이런 벽지 정말 귀하다. 구석구석 30년 세월이 스며있네요.
1: 저는 꼭 어느 부분은 내가 집 지었을 때 있었던 그 상태로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실 천장 그 위에 있는 닭지도 제가 손을 안 댔어요. 그 30년 된 종이거든요. 60년 되면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60년 저 한지가 견딜까. 그 우리 애들이 팔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팔지 말라고. 엄마 그 집 팔지 말고 나중에 우리 달라고.
4: 해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한국이 소중하고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 하나 있어요.

0: 써준다면 저희가 얼마나 든든하고 제가 행복하겠어요. 아, 한국에 가면 영원한 게 하나 있다.
1: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은 사람들과 옹기종기 이 집에서 많이 지냈고,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커넥션에 대한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깨달은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비롯됐기 때문에 제 자녀들도 여기를 경험시켜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돌아올 것 같아요.
2: 저는 죽어서도 여기 나무의 앞에, 여기 앞에 나무에 심기고 싶거든요. 아, 진짜로?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그냥 그래야 될 것만 같고. 올해 결혼하는데 결혼식도 사실 여기서 하고 싶었고. 저는 저를 만든 것의 8알이 이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혼이 자란 곳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집을. 그러니까 약간 제이 문지방을 넘나들면서 영혼이 자랐다. 그런 형태가 만들어낸 내용들이 내 영혼을 자라게 했다.
3: 5명 둘러앉던 식탁에 새 식구가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는데요.
4: 좋았습니다.
2: 아, 왔어요.
3: 올가을에 정식으로 이집 식구가 되는 예비 둘째 사위랍니다.
2: 혜성이가
5: 옷사촌 하나 달래.
4: 아니.
2: 봄에 와가지고 텃밭도
4: 난
2: 일궈주고 같이 오일스텐 다 바르고.
0: 이거 뭐다 발랐어?
6: 혜성이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2: 해볼 때 처음에 맞죠?
6: 밭을 만들고.
7: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시작이 좀 빡시다.
8: 나름 도시에서 살아서 뭐 모종 심고 이렇게 밭 가꾸는 거 해본 적은 사실 없는데, 네, 여기 오면서 새로운 거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7: 앞으로 일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0: 근데 우리 아빠는 여기서 살았는데 그거 해봤나
8: 보다. 같이 했었는데.
3: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집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소감 어때요?
8: 저는 어렸을 때 사실 계속 한 곳에 있었다기보다는 이사를 좀 다녔었다 보니까 이 동네에선 요만큼, 이 동네에선 저만큼 약간 구분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예 이제 변하지 않고 계속 나의 노스텔지아와 함께하는 공간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자라오셨던 가족분들도 그렇고, 새로운 저도 그렇고, 앞으로 태어날 저희 미래의 가족들까지 되게, 네, 좋게 다가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3: 아이들을 키워낸 둥지에서 또다시 이어갈 찬란한 이야기들. 사랑이라는 푹신한 지푸를 깔아두고 언제 돌아와도 품어줄 준비되어 있답니다.
6: 저는 항상 이 집을 고맙다고 생각해요. 이 집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우리 가족만의 성장사하고 다 우리를 지켜봤잖아요. 또다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니까 저는 이 집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속으로.
3: 앞으로의 30년, 그 너머의 시간까지 기대되는지? 그때는 이 툇마루에 누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으려나요? 유통기한이 끝나지 않을 두 번째 집을 만나러 경기도 광주로 갑니다.
9: 태촌에 왔습니다. 여기 10여 년 전에 대안학교가 생기면서 이 마을이 조성됐는데, 그 마을, 그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양평에 내려가서 사는 이유가 자녀 교육 때문이고, 왠지 저랑 소통이 잘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3: 마을 초입에? 저 집인가 보네요.
10: 이 대리석에, 이거 징크인데, 이거 지붕재로 안 쓰고 외벽재로 엄청 강렬한 색에 진짜 개성 있어 보이는 집인데.
3: 이 징크 외벽은 뭔가? 물고기 비늘 같기도 하고, 혹시 조형미술을 하는 분의 집인가?
10: 이 집이 맞네. 돌담도 진짜 분치 있다. 와, 주택이 공공시설처럼 엄청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3: 내 눈에는 뭔가 미술관 같은데요? 느낌이 딱 왔어요, 왔어. 이집 주인장 예술가라는데, 500원?
10: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4: 아이고, 멀리까지 오셨나요?
10: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5: 네, 예. 네,
10: 아니, 여기 마을 입구에 올라오는데 주택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강렬해요. 사선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뭐 물고기가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11: 네, 사실 제가 설계했어요.
10: 아, 요 우리 같은 계통.
11: 네, 그래 건축사입니다.
10: 아, 이거 아이고 우리. 네.
11: 이 집을 지을 때 이제 예. 땅이 이제 이 경사가 이렇게 졌잖아요. 예, 예. 어떤 형태로 지을까, 어떤 우리 컨셉 개념을 예. 잡을까 하다가 지렁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왔어요. 예. 지렁이라는 것이 이제 땅 속만 헤집고 다니면서 기름지게 만들잖아요.
10: 하죠.
11: 근데 우리 건축가들이 예. 보통 예. 땅을 막 파헤치고 어떻게 생채기를 내잖아요. 예. 그 가운데 내에서 지렁이와 같은 그 긍정적인 예. 부분을 한번 담아볼. 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다음에 그 지렁이가 한자로 토룡, 그렇죠. 예, 용. 예,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여기 용의 그 뭐야?
10: 아, 용비늘이 요 있네요. 예, 예, 예.
3: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구만요. 그나저나 건축가도 예술가 맞죠?
12: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네, 16년 전에 그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 태촌에 와서 아주 재미나고 유머러스한 행복을 담는 집을 만들었고요. 이제 16년이 흘러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집과 함께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남자 건축주 김원기입니다.
12: 네, 한금옥입니다.
13: 경기도 광주 오시기 전엔 어디 살고 계셨어요?
12: 네, 분당에 살고 있었어요. 분당에 학군이 아주 좋죠. 근데 제가 그때 교사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공부만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게 정말 삶에서 행복을 줄까?
13: 그래도 남하고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는 그런 걱정 있잖아요. 이사 가는 게 맞을까?
12: 남편이 어릴 때 안동에서 그 파라군 힘은 중고를 다니기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그 파라군 힘은고를 나와서 행복했어? 그 말 한마디를 제가 물었어요.
10: 아니?
12: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태촌으로 간다.
10: 하나 제일 궁금한 거. 네. 대문이 없는 집. 그다음에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왠지 들어오라고 만든 대문. 이건 처음 봤어요.
11: 아이들이 가는 동선, 아이들이 집에 오는 동선을 최대한 담고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저는 어렸을 적에 이렇게 담장을 막 스치면서 작대기가 드르르 가면 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집이 주는 그 촉감을 한번 살려보고 싶었어요.
3: 담장의 형태부터 재료까지 모두 아이들의 눈높이와 경험이 기준이었군요.
10: 16년 동안 어떻게 이게 뭐 아이들의 추억이 있는지 또 네. 얼마나 재미있는지 네. 집이 한번 너무 궁금해요. 한번 구경시켜 주시겠어요?
12: 네.
3: 또 어떤 기발한 공간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는걸요.
10: 와, 야 이게 현관 들어오자마자 완전 입체적으로 꺾여 있고 올라가고 이쪽으로는 엄청 개방적으로 돼 있고 아 여기 바로 주방이 나오네요. 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네요. 야 주방도 아니 오래된 집인데
11: 반갑구만.
10: 아니 이거 네. 애들 숨바꼭질을 어릴 때 엄청 맞아요. 좋아했겠어요.
3: 맞아요. 이제 겨우 현관 한 발짝 들어섰는데 뻔하지 않은 순환식 구조에 어머 집이 벌써부터 재밌는데요.
12: 숨바꼭질 할 때 진짜 숨바꼭질 잡기 놀이 할 때 진짜 못 잡았어요. 빼글빼글 돌더라고. 이런 공간에서 자라면 애들이 입체감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집에 대해서 좀 달라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1: 아, 내가 건축가의 첫 번째 집인데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해봐야지라는 거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었죠. 야, 그래서 건축적으로 재미있는 집이 나올 수 있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집.
10: 여기 아일랜드는 또 저쪽 마당 뷰하고 저 자연 뷰하고 그다음 거실 쪽 저기도 미술관 같은 느낌도 나고.
11: 근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방 여기 있고 네. 거실하고 붙어 있잖아요.
10: 그렇죠. 한 통.
11: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프라이버시도 그렇고 음식 네. 하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설계를 했는데 두 사람은 여보 이름

0: 불편하지 않아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1: 제 이사 와가지고 청소할 때요. 네. 저 계단이 있어가지고 청소기 몇 번 바꿨죠. 네. 엄청 저는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투덜댔어요.
0: 그거 아니지.
1: 두 번째 계단은 그 계단이 너무 높아서 어린아이가 떨어질까봐 그 걱정이 많이 됐어요.
0: 세상은 도전이고 여기에 보면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집 밖을 나갈 때 아이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험, 그 다음에 운동 그런 것들을 집에서 체험한다는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주방에서 몇 계단을 오르는 거실인데요. 거실 부분을 땅에서 띄워서 지은 덕분에 전망대처럼 시원한 풍경을 누린답니다.
3: 지금은 여기가 그 남편 건축주분의 어떤 취미 공간과 서재 겸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1: 막내가 출산하고 5개월 후에 왔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여기를 그렇죠. 다 채워놨었어요. 네. 장난감하고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걸 딱 붙여가 여기를 파티 네. 공간으로 만들어요.
2: 동네 아이들 모두의 키즈 카페 같던 공간. 매일매일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었다네요.
0: 기둥이, 동그란 기둥이 저기 있잖아요. 예, 예. 저기에 보면은 애들이 요만했을 때부터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와가지고.
3: 낙서한 것도 다 있고 예, 다 있네요. 예,
0: 그래서 예. 저거는 이제 나중에 계속 이제 유지시켜야겠죠.
2: 이 기둥에 낙서를 들여다볼 때면은 아이들 복장이던 그 시절이 눈앞에 선해지면서 코끝이 시큰해지곤 한답니다. 놀이터 같은 집에서 마음껏 뛰놀며 콩나물처럼 쑥쑥 자란 삼남매. 이 집이 아이들을 키워낸 거죠.
3: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0: 아빠의 놀이터로 바뀌었어요.
3: 컨셉은 유지하고 있네요. 예, 계속 독립된 놀이터였는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아빠의 놀이터로.
1: 불만이 있었죠. 얘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전 얘 들어온 지 한 5년쯤 됐을 텐데 아직 얘 작동법을 몰라요. 내 마음속에 얘한테
4: 사랑을 뺏겼다.
3: 아, 얘한테 줬다.
1: 어느 날 저기에 왜 출입금지라는 그거 있잖아요. 붙이는 거. 둘이 부부싸움을 하면 커튼을 촥 치죠.
3: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
1: 그리고 얘 음악이 그냥 막 빵빵빵빵.
2: 혼자 있고 싶을 때 일부러 싸움 거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이들 장난감 치운 자리에 아빠의 비싼 장난감을 풀 세팅하고 여유롭게 누리는 음악 감상 타임.

0: 이거 누구 노래예요?
1: 딸내미. 첫째 딸내미 노래예요.
2: 첫째 딸은요, 한국 대중음악상 신인상까지 수상한 실력 있는 뮤지션이랍니다.
1: 저는 주택에서 살았던 것이 아무래도 걔들한테는 굉장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큰 비중,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0: 따님의 뮤지션은 정말 지분이 상당히 있으신 거네요.
1: 딸이 인정은 안 해주지만 저는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2: 어릴 때부터 자연을 즐겨 그리던 둘째 딸은 화가로 성장을 했대요. 이 특별한 집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준 거겠죠.
3: 안녕하세요. 이 집을 팔지 말자고 결사 반대하고 있는 둘째 김나현입니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천장도 높고, 그러니까 이게 보던 시야에서 더 넓어지니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천장이 저렇게 높은 곳에서 뭐가 달리면 어떨까? 엄청 긴 종이로 복도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림 그리면 어떨까 이런 것도 너무 상상이 되고.
4: 지금 이곳에서 자라지 않고 여전히 도심지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3: 너무 다른 인생이 펼쳐졌을 것 같아요.
5: 하, 이게 십몇 년간의 이 시간이 이 마루에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2: 세월의 덮개가

0: 고스란히 새겨져 있네요.
1: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제 공적 공간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사적 공간이네요.
2: 그렇죠. 방에 애들 방이 이제 위에 있는 거죠. 아.

0: 야, 여기가 진짜 이 공간이 진짜 핵심이네요.
1: 중정 이렇게 바라보이고 거실에 누가 있는지 손님이 누가 왔는지 이렇게 바라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2: 2층은 당시 사춘기 절정이던 두 딸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첫째가 독립을 한 후 각 방의 주인이 한 차례 바뀌었대요.
0: 다른 집하고 가장 다른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이들 방을 가장 독립적이게 양끝으로 배치하고 복도를 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 아, 맞아요.
0: 의도가 있으셨죠.
1: 아이들 네. 사이에도 네. 간격을 두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죠. 네. 각자의 방에 각자의 테라스가 이제 하나씩 있습니다.
2: 널찍한 각자의 테라스는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한 건축가 아빠의 깊은 마음이랍니다. 아이들이 예술가로 자란 데는 아빠의 지분이 큰 게 확실한 거요.
3: 뭐 좀 물어볼게요. 팔지 말라고 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4: 이것보다 저희 가족에게, 저에게 더 맞는 집은 없을 것 같아서요. 왜냐면 아빠가 설계하셨고 직접 삶의 일부였고 제가 나누는 공간이었고 친구들과 사람들과 그 모든 추억들이 쌓였고 서사가 있잖아요. 그 서사를 빼놓고 집을 말할 순 없죠. 아무리 더 좋은 집이더라도
1: 쭉 보면 복도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복도들에서 이 복도를 다 어떻게 할까라고 처음에 계획을 냈냐면 아, 갤러리처럼 꾸몄으면 좋겠다.
2: 계단도 복도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족의 이야기가 머무는 공간이길 바랐답니다.
5: 막내가 태어나면서 저는 막내랑 침대 없이 네. 이불만 그렇지, 펴놓고 그렇죠. 뒹굴 수 있게 그럼 여기다 낮잠을 재우면 네.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면서 여기를 아장아장아장 여기까지 걸어와요. 네. 부엌에 있는 네. 저를 저기서 아이가 걸어오면 안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여기가 추억이 많아요.
5: 네, 네. 요 공간이 네. 아이를 보면서 제가 활짝 웃고 네. 아이는 엄마를 향해 달려오고
0: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 아, 안방은 그냥 뭐 널찍하게 뭐 돼 있는데, 근데 안방이 이게 다가 아니고 저쪽으로 아, 네.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있네요.
2: 네. 응? 안쪽에 지하 공간이 있었네요. 아니 집의 컨셉이 지렁이라더니, 그래서 이렇게 구불구불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가요? 아, 이 집 볼수록 참 재밌고 매력적이다.
0: 진짜 처음에는 이 공간이 있는지 몰랐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근데 안방 들어와 보니까 안방을 통해서 깊숙이 지하로 내려와서 이런 공간이 있네요.
1: 아, 깊숙하진 않지. 얼마나 되면 딱 1200이 내려오거든요. 네. 1200이면은 한 7계단 정도 딱 내려와가지고 이제 3분의 1이 잠긴 거예요. 네. 딱 이렇게 있으면은 아침에 햇빛을 보면서 이 꽃이 보이잖아. 어? 꽃이 딱 보이고 여기 보면은 이게 시선이 달라지는 거잖아. 여기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고 명상에도 좀 도움이 되고.
5: 그냥 아침에 딱 예, 일어나면 고요하게 그냥 생각을 딱 정리하기 딱 좋아요.
2: 아이들만 생각한 집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었군요. 명상과 독서를 좋아하는 아내가 혼자 고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심해서 만든 공간이랍니다.
1: 빛을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그래서 저는 남쪽으로 창을 열면 꽃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화단이.
2: 창문 넘어 눈높이에 딱 들어오는 꽃 한 송이까지도 남편의 마음이 담긴 치밀한 설계.

0: 인 거죠. 아내의 취미방을 지하로 낮추고 그 위로 오두막을 얹었는데요. 거실과 다리로 연결을 했답니다.
1: 와, 여기가 사실 이 집 하이라이트잖아요.
2: 집 안에 다리가 있어요. 오작교처럼. 이게 보면 지금 비가 오지만은 이게 보는 이 촉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주택에서 별로 없잖아요. 예, 예. 저는 보통 양말 벗고 다녀요.
3: 벗을까요?
2: 벗어.
0: 맨발로 자연을 딛는 공간. 투박한 나무의 촉감이 전해져 오네요.
1: 집이 디귿자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니까 이 나무가 원래 여기 있던 건가요? 아니면 심으신 건가요?
2: 여기 우리 집에 네. 다 짓고 난 다음에 조경수로 손목만한 왕벚나무를 네.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심었어요. 네.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숲이 됐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벚꽃이 완전 그 솜사탕처럼 완전히 하얗게 덮어요.
0: 와, 만개한 벚나무처럼 아이들도 이 터에서 꿈을 꽃 피웠겠죠.
2: 아주 작은 나무, 어마한 나무, 이렇게 손목만큼 가늘게 나무를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심었어요. 집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나무가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작았지만 나무는 이제 집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그리고 집과 함께 커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흔적들이 같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죠.
1: 혹시 여기는 마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바깥 마당인데 저기도 하나가 더 있네요. 필로티 밑에.
0: 구석구석이 재미있는 공간이 화수분 같은 집. 여기는 또 뭘까요?
2: 그러니까 마을의 초입에 있는 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을 주택에서 과연 실험이 가능할까? 네. 이게 먹힐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고, 근데 거실이 위에 떠 있잖아요. 그죠? 네. 레벨이 높아서. 그래서 밑에 공간이 필로티가 공간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공간을 그러한 공간으로 한번.
0: 학교를 중심으로 조성된 마을인 만큼, 이 앞으로 오가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작은 쉼터를 내주고 싶었답니다. 그러니까 느티나무 아래 마을 정자 같은 공간이로군요.
2: 풍수의 제일 조건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람 중에서 아이들의 목소리와 기운은 가장 아침을 즐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아침에 보면 애들이 제잘거리고 학교 올라가고, 그다음에 젊은 학부모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 줄줄이 가는 모습을 보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교양학보다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우리한테 이렇게 기운을 막 순정시켜주는 그런 도움을 많이 받죠.
0: 오두막으로 건너가 봐야죠. 오, 아늑하다. 숲속 트리하우스 같네요. 이 집에서 가장 쟁탈전이 치열했던 공간이라는데요. 지금은 부부의 다정한 데이트 장소로 쓰인답니다.
4: 이 집만의 독특함. 처음에는 이 집이 공동체라서 다른 집하고 안 닮았다고 사실 동네에서 약간 눈총을 줬는데, 이 사람이 개성대로 지은 거에 대해서 저는 밀어줬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집을 통해서 이곳에서 만든 추억들이 제 인생의 지금까지 중에 가장 값지구나.
1: 굉장히 파격적인 주택이거든요. 진짜 아이들 공간을 저렇게 독립적으로 배치하고 이렇게 구성한 집들은 보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개성 있으면서도 독특하게 지었어요. 아까 아내 건축주분 말씀에 자식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옛날의 모든 서사와 행복이 다 공기방울에 녹아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 표현. 그런 표현과 감성이 있는 저 아빠 엄마 밑에서 이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진짜 밑거름이 탄탄한 감성과 이런 걸 느끼면서 성장했을 것 같고, 아이들이 이 집을 이어받아서 또 10년 뒤에

0: 어떻게 바뀔까? 너무 궁금하고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 살게 되면 가족들의 서사는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가족의 추억을 제대로 쌓을 수 있는 공간 구성,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 구성,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1: 지난 16년 동화 같은 시간을 선물해 준 집. 천일야화처럼 끝없는 장면들을 오늘도 그려봅니다.
2: 10년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또 아이가 생기겠죠. 야,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가 여기서 이렇게 놀았고, 빨가벗고 골프도 치고, 뭐 목욕도 하고, 여기서 막 기어오르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줄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그 추억들이 제가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근데 그 아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공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세상 값진 그 축복의 토대를 손수 쌓으셨으니 얼마나 뿌듯하실까. 이 집에서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한, 그 축복의 유통기한도 영원히 네버엔딩이겠죠.
3: 농가 집은 거의 못 가봤거든요. 기대가 커요. 어떤지는.
4: 7년을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5: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잘 가꿔야 되겠다.
4: 인연이지 않은가 싶어요.
6: 정말 사랑방이 맞나 봐요. 저희 다 커플 됐어요 이러면서.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7: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5: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0: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할 요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9: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0: 사계절이 다 있는 바다죠. 물안 일어나면 웅장해요.
1: 이거는 지금이다.
2: 스위스 알프스가 더 좋은 것 같아.
3: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0: 야, 그런 거
2: 오히려 공부하는가 뭔가 좋대요.
4: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페이첵.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시네마 닥터 지바고 2부.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밤 11시 10분 한국 영화 특선 11번째 엄마.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씹고 뜯고만 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만 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5: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0: 든든하다.
1: 진짜 맛있네.
2: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3: 배지밀 고단백 두유.
4: 전 세계가 열광하는 K-POP, K-뷰티, K-푸드. 그렇다면 K-금융은? K의 시대 K-금융을 어부바합니다.
5: 드디어 발견했어. 무한한 피자계에 감자별이 쏟아지는 것을. 아이리쉬 포테이토. 감자 식감이 다 살아있는 감자살 피자. 아메리칸 프리미엄 시리즈 파파전스.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필 리베디히. 사랑한다는 말도 딱딱하게만 할 것 같은 독일에 대한 편견. 하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재밌고 신나는 일들이 가득한 상상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이 땅의 젖줄 라인강을 따라 구석구석을 누벼볼까 합니다.
1: 이거 보세요. 정말 탐스럽습니다. 정말 탐스러워요.
0: 풍요로운 풍경과 낭만이 흐르는 라인강물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맥주와 소시지, 자동차와 축구로 유명한 나라 독일. 인천에서 비행기로 11시간 반 정도 걸려 도착합니다. 오늘의 첫 여행지 독일의 최남단 바이에른주는 남쪽으로 알프스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빼어난 산세와 절경을 자랑합니다.

0: 국토가 우리의 3배 이상으로 넓다 보니 뮌헨, 베를린 같은 대도시만 가도 볼거리가 가득하지만 사실 독일은 소도시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죠. 알프스 하면 오스트리아, 스위스 생각하시는데요. 저기 보이는 산맥이 독일의 알프스 산맥입니다. 독일스럽지 않아 더 묘한 끌림이 있는 곳.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접경을 이루고 있어 이곳에서도 원 없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알프스 산맥 동쪽에 자리한 피세는 아름다운 구성으로 유명한 곳. 주민 수는 15,0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구성을 보기 위해 찾는 관광객들이 하루 6,000명. 덕분에 남부지방 제일의 휴양도시가 됐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띄는 마차.
1: 얘는 빠른지. 나
2: 루이지
1: 오케이.
2: 아인슈타이겐. 아인슈타이겐.
1: 땡큐슌.
2: 아인슈타이겐.
0: 알고 보니 성까지 안내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가 만석이 되면 자동으로 출발합니다. 동화 속에서 신데렐라 성으로 묘사되곤 하는 노이 슈반슈타인 성. 거기에 말과 마부까지 있으니 마치 호박마차를 타고 무도회에 가는 신데렐라가 된 기분입니다.
1: 따닥따닥 발굽 소리가 정말 경쾌하게 들립니다. 애들이 멈춰서 있다가 출발하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0: 그때 승객 한 분이 뛰어내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멋진 말 사진을 담고 싶었나 본데요. 체력도 참 좋으시죠.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20분 만에 도착한 목적지. 드디어 한 마리의 우아한 백조를 닮은 노이 슈바인슈타인성이 자태를 드러냅니다. 이 성을 가장 멋지게 보는 명당 자리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이곳, 마리엔 다리에서 보는 걸 놓쳐선 안 됩니다. 전체를 눈에 담는 백조의 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깊은 계곡 안에 이 다리가 딱 하나 놓여져 있는데 정말 왜 이곳에 다리를 지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성의 주인은 바로 19세기 후반 어린 나이에 즉위한 루트비히 2세. 이 성을 짓기 위해 국고를 탕진하며 열정을 바쳤던 그는 결국 신하들의 신망을 잃고 의문의 죽음까지 맞았죠. 루드비 2세가 바이에른의 왕이었죠. 그 왕은 좀 정치보다는 이렇게 예술과 또 꿈꾸는 판타지를 쫓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성을 만든 거겠죠.
1: I like the view from here better than inside the castle. So I'm just taking it all in, enjoying the lake and the hillside. The castle is just wonderful.
0: 몽상과 예술을 사랑했던 비운의 왕 루트비히 2세. 그 못 말리는 집념 덕에 이렇게 눈부신 걸작이 탄생한 거겠죠. 왕의 마음을 훔쳤던 고귀한 호수. 꿈결 속에서나 만났을 법한 이 천상의 물빛이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갔나 봅니다.
2: 여기 물이 정말 맑은데 여기 와
0: 아름다운 풍경 중에서도 유난히 긴 여운으로 남는 곳이 있습니다. 알프제가 저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호수 인근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인생을 아주 멋지게 즐기며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3: Ich habe gehört, Sie wohnen wie eine Märchengeschichte, ja so.
4: Ja, das ist richtig. Wir wohnen in einer sehr schönen Gegend und wir haben auch dieses Märchenschloss Neuschwanstein hier, dem König Ludwig ja auch kurze Zeit gewohnt hat. Herzlich willkommen.
3: Danke schön.
4: Auf geht's.
0: 롤란드 씨는 휘센의 토박입니다. 이곳에서 결혼했고 수십 년 지기 친구들과도 이웃사촌지간. 절친인 로버트와 하인츠 그리고 아내 안지까지 늘 붙어 다니는 마을 사총사입니다.
3: 안지.
4: Anji.
3: Warum tragen Sie heute diese schöne Kleidung?
5: Alte traditionelle bayerische Bekleidung.
6: Zum Alpenblasen.
5: Zum Alpenblasen, zum Weißwurstessen.

0: 손으로 직접 만드신 거고요. 다 각자의 개성으로 모두 다른 치마를 다 입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파엔 연주하실 때 이런 옷들을 다 같이 하나씩 입어서 또 같은 모양을 낸다고 하네요.
1: 와. Was ist das? Wie schön ist?
2: Ja, das sind traditionelle Instrumente, das sind Alphörner.
1: Alphörner,
2: ja.
0: 말로만 듣던 알펜호른을 직접 본 건 이번이 처음. 본래 소를 키우는 목동들의 의사소통 수단이었다고 하는데요.
1: 굉장히 긴데요. 와, 지금 제 키보다도 훨씬 더 긴 것 같아요. 한번 따라보시면
2: 아니, 아니 야, 야,
1: 비 랑에 있다.
2: 3m60.
1: 3m60.
0: 마치 거인의 군방대처럼 생긴 이 악기의 소리가 궁금해집니다.
1: Ein bisschen lernen.
2: Das wäre dann dein Mundstück, also ich lasse jetzt mal. Okay.

0: Wenn du willst.
1: 저보고 직접 해보라고 하는데 친절하게 부는 법을 알려주는 롤란드 씨.
0: 야.
1: 와. 오. 와. 소리가 굉장히 웅장하고 아, 자신 있어 부은다 봐.
0: Lächeln kannst du ja.
1: Ah, also.
0: Lächeln ansetzen das Mundstück und den Ton anstoßen.
1: Ah.
0: Richtig. Und du bist ein Talent. Du bist ein Talent.
1: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구멍이 없어 공기의 세기로 음을 조절해야 하는 알펜홀은 그 소리는 알프스의 깊은 계곡을 울릴 듯 웅장합니다.
2: 와, 세 분 축하해.
1: 제대로 솜씨발이를 위해 출동하는 사청사.
3: Acht, wunderbar, nur einmal.

0: 기대 이상의 하모니였습니다.
1: 간
2: 스노의 사운드.
0: 아, 간 스노의 사운드.
2: 알파미트 소프라니스트.
1: Wir kommen nach Korea, machen eine Tournee und nehmen sie mit.
0: Ja, ich will.
1: Perfekte Harmonie. Ja.
0: 공연을 마쳤더니 공복이 밀려옵니다. 때마침 마당 한편에선 바비큐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독일 현지식으로 즐기는 저녁 만찬. 제가 좋아하는 오이 샐러드와 토마토 치즈 샐러드까지 제대로 진수성찬이 차려집니다.
3: Das ist deutsches. Das ist deutsches. 이 맛이 정말 그리웠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0: 오케이.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밝은 에너지가 있어 알프스의 합주는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알프스 산지에서 발원해 북해로 흘러가는 라인강. 그중 강변마을 리데스하임으로 향합니다. 라인강은 독일의 상징이자 독일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 곳입니다. 특히나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은 라인 교향곡을 발표하면서 자신이 베토벤을 잇는 진정한 음악인이 되겠다고도 했었죠. 유학 시절 제게도 큰 힘이 된 곳입니다.
4: 지금 제 옆으로 흐르는 강이 독일의 라인강입니다. 중부 유럽의 최대의 강이라고 알려져 있죠. 길이는 한 1300여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독일뿐 아니라 스위스, 또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까지 흐르는데요. 독일을 관통하는 부분이 제일 길어서 독일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0: 라인강 중상류에 위치한 리데스하임에 가면 꼭 둘러봐야 할 명소가 하나 있습니다.
4: 드로셀이란 새의 이름을 빗대서 지어진 골목이라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새처럼 지저귀면서 이렇게 지나간다 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0: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명 참새골목. 그 안에 들어선 참새들이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사방으로 쭉 늘어선 예쁜 상점들 때문이죠.

0: 골목 끝에 다다르니 한 매표소가 보이는데요.
1: 니들세하임의 저기 와인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일반 티켓을 샀습니다. 8유로 정도 하네요.
0: 포도밭 전망대로 향하는 케이블카 티켓. 제법 많은 사람들이 풍경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출발하자마자 융단처럼 펼쳐진 싱그러운 포도밭.
1: 저기 이렇게 라인 강변도 같이 보이는데요. 이런 광경은 여기 와야지만 볼 수 있는 광경인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0: 그동안 수없이 라인강을 찾으며 감상에 젖어봤지만 리데스하임에서 보는 모습은 작은 마을과 어우러져 정감이 넘칩니다. 리데스하임에서 코블렌츠로 향하는 인기 코스 중 하이라이트 구간인 2시간짜리 코스를 택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찾는 여행 코스답게 넓고 쾌적한 분위기.
1: 와, 배에 들어와 보니까요, 여기 무슨 되게 좋은 호텔에 있는 것 같아요. 옆에 굉장히 큰 식당도 있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wo fahren Sie?
2: Wohin? Nach San Goa und dann wieder zurück.
1: Ich auch.
2: Sie auch?
1: Ja, ich auch. Ja.
2: Und wo kommen Sie her?
1: Wir kommen aus Südkorea.
2: Südkorea,
1: ja.
2: Schön.
1: Schön.
2: Wie gefällt es Ihnen in Deutschland?
1: Sehr gut. Ja. Und ich bin heute total, also ich erwarte total darauf, diese schöne Rheinfluss. Ja. Ja, sehr schön.
2: Ja, wir wohnen im Norden von Deutschland, also dies ist für uns auch wunderschön.
1: Ja, ja.
2: Weiterfahren um
0: 사시는 지역에선 라인강을 볼 수 없어 자주 이곳에 온다는 분들이었는데요. 탁 트인 라인강에 비추는 눈부신 햇살. 상쾌하게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휴식 같은 친구가 되어줄 강변의 멋진 풍경들까지. 이 모든 게 한데 어우러져 메마른 가슴을 촉촉히 적십니다.

여기 이렇게 산 위에 성들이 참 많은데요. 이 성들은 예전에 이 라인강에서 무역을 할 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지어진 성들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봐도 참 아름답네요. 출발 전 인사를 나눈 할머니들과도 금세 친구가 됐습니다.

0: gibt's ein lustiges Lied.
1: Oh, was ist das?
0: Ich habe den Vater rein in seinem Bett gesehen. Er hat es wunderschön. Der braucht nicht aufzustehen. Wie geht's so weiter? Also, er kann
2: sie bestimmt.
0: Ja, ich habe den Vater rein in seinem Bett gesehen.
3: Ja, ich habe den Vater rein in seinem Bett gesehen.
0: Ja, der hat es wunderschön. Der braucht nicht aufzustehen. Und links und rechts vom Vater wächst der beste Wein. Ja, ach, wäre ich doch nur der alte Vater rein.
4: 라인강을 아버지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1: Also ist das, also ihr singt also wunderschön. Vielen Dank. Aber die Geschichte ist ganz lustig.
0: Das ist ja, das ist mehr so ein Lied auf Feierlichkeit, ja. Schunkellied.
2: Schunkellied auf Weinfesten.
0: Ja. Wissen Sie, Schunkeln kennen Sie doch.
2: Oh, Brüderlein,
0: lass doch die Sorgen zu Haus.
4: 라인강에서 다들 감성 폭발, 명가수가 된 할머니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합니다. 바로 이 언덕에 살고 있다는 특별한 요정을 보기 위해서죠. 배가 암초에 부딪히는 것도 모를 만큼 뱃사람들의 넋을 잃게 만들었다는 로렐라이 요정의 노래. 흐르는 라인 강물 위로 요정의 목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집니다. 라인강의 전설을 뒤로하고 이번엔 그 지류인 모젤강을 따라 베른카스텔 쿠에스로 향합니다. 풍족한 물과 온화한 날씨는 예로부터 이곳에 특별한 선물을 안겼습니다. 섬세하고 활기찬 산미가 느껴지는 최고급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독일의 대표 포도 리슬링. 오늘 만날 유서 깊은 슈투더트 가문은 무려 14대째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정통 와인 농가입니다.
5: Hast du das schon mal gemacht? Warst du schon mal Trauben pflücken?
1: Ah, noch nicht.
5: Noch nie?
1: Ja.
5: Wenn du möchtest, können wir gleich mal zusammen runtergehen.
1: Ja,
5: und
1: ja, ich hätte gerne.
5: Zeige ich dir mal, wie das geht.
1: Oh, vielen Dank.
4: 그동안 와인을 마셔만 봤지 직접 농가 일을 건들긴 난생 처음.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1: Vielen Dank.
5: Pass auf, es ist sehr steil.
1: Ja.
5: Besten legst du die Schere in den Eimer.
4: 호기롭게 나섰지만 막상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합니다. 경사가 45도도 넘는 것 같았는데요. 좋은 품종의 포도가 거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1: 아, 쉽지 않아요.
5: Hier sind wir schon angekommen. Können wir anfangen.
1: Okay.
5: Und dann ja, nehmen wir die Traube. Und hier oben ist ja dann der Stiel. Ne? Jetzt einfach. Ganz einfach.
1: Ja, es ist schon einfach. 끝을 잡고 이렇게 약해 이렇게 자르면 된다고 합니다.
4: 저도 오늘은 진짜 농부가 된 것처럼 수확의 기쁨을 맛봅니다.
5: Wenn es dir Spaß macht, wir haben noch 2 bis 3 Wochen Trauben zu lesen. Kannst du gerne bleiben.
1: Wow, das ist wunderbar. Ich hätte gerne mitmachen. Also es macht mir Spaß sehr.
6: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7: 상쾌!
6: 통쾌! 변비엔 메이킨!
8: 부산 밀면, 집 밀면 비벼 먹고 있는데 시원하게 부어 먹고 밀면 천지야 이거!
9: 어떻게? 진 밀면!
8: 어떻게?
10: 오직 LG만이 가능한 청소. 끈적한 음식을 닦아도 남을 수 있는 구두 논리까지. 청소 중 분사되는 100도씨 무빙 스팀으로 강력한 오염 걱정까지 증기처럼 사라지게. 청소 후 히든 스테이션에선 100도씨 살균 스팀으로 유해균까지 제거. 세계 최초 100도씨 2A 스팀으로 가능한 독보적 청결 로니.
4: 10분도 채 안 돼 푸짐해진 바구니.
1: 여기 제가 수확한 지금 방금 딴 포도들인데요. 와, 이거 보세요. 정말 탐스럽습니다. 한만 에센야? 네, 프로비언? 야. 아, 먹어봐도 된다 그랬는데요.
7: 에센야.
1: 땡큐. 슈메츠. 세아즈. 아, 시큼할 줄 알았는데 정말 달아요. 진짜 맛있어요.
5: Der Riesling ist halt auf den Steillagen, auf dem Schieferboden, den wir hier auch sehen. Wir haben ja hier in den Steillagen ausschließlich Schieferboden. Das ist ein Verwitterungsgestein, was eine sehr schöne Mineralität der von dem Riesling mitbringt. Der Riesling hat dann eine schöne Säurestruktur und das ist einfach der perfekte Boden für den Riesling.
4: 포도의 품질을 높인 건 바로 이 편함 덕분. 암석에서 나온 강물질들이 영양을 공급하고 낮 동안의 쨍 햇볕을 저장해 땅이 그 온도를 흡수하게끔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다른 비밀 하나가 경사진 이 비탈밭에도 숨어 있습니다. 정오가 되면 해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 풍부한 일조량을 확보하고 또한 부족한 양만큼 강물에 비치는 반사열까지 보충할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셈.
5: Das ist für uns eine der flacheren Lagen. Wir haben andere Weinberge, die wir jetzt auch neu gepflanzt haben. Die gehen hoch bis 85% Steigung. Also das ist dann wirklich sehr, sehr steil. Da macht man einen Schritt nach vorne, nochmal einen halben zurück. Wenn man, also das ist das hier sehr angenehm und sehr bequem.
4: 수확을 마친 포도가 곧장 향한 곳은 와인 제조장. 열매만을 분리하는 압착 과정을 거치고 적어도 8개월가량 반복해 발효를 해야 합니다. 방금 짜는 포도즙은 마치 신선한 포도 주스 같았는데요.
1: 와, 야, 땡큐 슌. 아, 리힝 리스티시 굿. 야, 땡큐. 와, 정말 달아요. 진짜 단데 정말 맛있습니다. 아.
4: 그런데 그 순간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미샤엘. 캄캄한 지하창고로 절 안내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있길래 그런 걸까요? 눈앞에 나타난 건 언뜻 봐도 상당히 연식이 오래돼 보이는 와인들. 바로 슈투더트 가문의 보물 창고였습니다.
5: Der älteste Wein, den wir haben, ist von 1917.
1: 19. Darf ich mal ein bisschen anpassen? Ja. Danke. Wow. Aber das kann man nicht sehen. Diese Weine, diese Weinerie, die erste Weine, die sehr alte Weine sind. 1917년에 만들었다고 하니까 벌써 100년이 넘은 와인인데요.
4: 평생을 쏟았던 그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고스란히 느껴봅니다.

0: 인구 9만여 명이 사는 루드비스부르크입니다. 이곳 루드비스부르크는 호박산지로 유명한 곳. 각 농가마다 키우는 품종들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1: 와, 여기 좀 보세요. 와, 와, 여기 호박이 엄청 많습니다.
0: 이곳에 온 걸 환영하는 듯한 예쁜 호박 마스코트. 자세히 들여다보니 색깔도 모양도 크기도 모두 제각각인 호박들.
1: 와!
0: 진짜 호박 천국은 바로 이곳이었는데요. 난생 처음 본 별난 호박들이 총출동.
2: 여기에
1: 굉장히 커다란 호박이 있다고 합니다.

0: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1: 오케이, 이케. 야, 핀란다.
2: 야, 낭실.
3: 과연 호박이 얼마나 크다는 건지 호기심이 발동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심상치 않은 자태를 뽐내는 호박들. 이미 한 차례 수확이 끝나고 남은 애기 호박이라는 게 더 놀랍습니다.
0: 와, das ist eine, also was für ein Kürbistin. Also das, ich wundere mich. Ja.
4: Der heißt Atlantic Gigant.
2: Atlantic Gigant?
4: Die können noch viel größer werden. Yeah. Das ist der Weltrekordkürbis. Da yeah. kann, der Weltrekord ist bei 1190 Kilogramm.
0: Wow.
4: Und dieser hat vielleicht 100 Kilogramm. Mm.
0: 미동도 없어요. 진짜 무겁네요. 와, das ist so zu schwer. Ich kann nicht tragen.
4: Nein, da kann man nicht tragen. Da braucht man einen Radlader, der kommt und dann kann man ihn.
0: Ja. Oh, ja. Kann man diesen Kürbis denn essen oder?
4: Ja, den Kürbis kann man essen.
0: Aha.
4: Aber er schmeckt nicht so gut, weil er hat sehr viel Wasser drin. Besser ist kleine Kürbisse, die schmecken besser.
0: Ich habe gehört, es schmeckt nicht so. Aber warum ist das hier gewachsen?
4: Ja, die großen Kürbisse wachsen wir einmal, da kann man ein neues Rekordgewicht machen oder man kann in diesen Kürbissen auch Boot fahren.
0: Bitte, bitte?
4: Boot? Ja, man kann die Kürbisse aushöhlen, ausschneiden, reinsitzen,
0: und Boot fahren
4: und dann paddeln, ja.
0: Echt? Wow, ich kann nicht glauben. Also ich kann nicht glauben.
3: 직접 듣고도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 슈바르츠발트에선 그 별난 일들이 진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체를 찾아 3355 모여드는 사람들. 매년 루드비스부르크 호박축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호박보트 경주입니다.
0: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어요.
3: 그런데 그때 단숨에 제 시선을 사로잡은 대형 호박.
0: Hallo Stefan, was machst du?
4: Hallo,
5: ich bin
3: hier. 이 작은 조각 하나도 2에서 3kg은 좋게 나갈 것 같은데요.
0: 하나 내주세요. 호박 맛이 납니다. 살짝 찐한데요?
3: 잠시 뒤 경주에서 활약할 호박포트를 만들고 있었던 슈테판 씨. 이렇게 속을 다 비우면 정말로 사람을 태우고 무리를 달릴 수 있을까요? 시작하기도 전에 다들 흥미진진한 표정입니다. 아무리 속을 파냈어도 100kg은 거뜬히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 위에 둥둥 뜬 호박배. 관중들은 하나같이 경기가 시작되길 기다립니다. 호박배는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게 올바른 자세법입니다. 마침내 열띤 응원과 함께 순조롭게 달려가는 호박보트. 하지만 행복은 잠시 방향을 잃고 마는데요. 기회를 잡고 무서운 기세로 따라붙고 있는 상대편 선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승점에 다 와서 가라앉고만 여인. 결국 어부질이 승리입니다.
0: Very good. Lots of fun.
3: 구경만 하고 가기엔 아쉬워 저도 직접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0: 차분하게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빠지지 않고 돌아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0: 설레는 마음을 안고 드디어 호박배에 탑승. 비좁을 줄 알았던 호박배는 생각보다 안락했는데요. 경기도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은 숨어있던 절대고수.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의도치 않게 큰 웃음을 선사하고 마네요. 졌지만 목표했던 완주의 꿈은 이렇습니다.
1: 팔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다 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0: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별난 경기였지만 그만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갑니다.

0: 한번 가보고 싶었던 부퍼탈로 향합니다. 부퍼강의 골짜기란 뜻의 부퍼탈. 라인강의 주류인 부퍼강을 따라 좌우로 길게 뻗은 이 도시는 과거엔 섬유, 현재는 화학과 기계공업이 발달한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죠. 예전에 제가 여기서 공부할 때 부퍼탈에 되게 신기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지금 그거 한번 보러 가보려고요. 유학 시절 때부터 소문으로만 무성하게 들었던 신비의 열차. 그 때문에 일부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명 하늘을 나는 열차라고 들어보셨나요? 케이블카도 아닌 것이 도심 속을 휑휑 날아다니는 별난 광경. 지금 그 궁금증을 풀러갑니다. 무려 120년 전부터 전기를 사용해 사람들을 운반해 왔다는 열차 슈베베반. 안쪽엔 좀 더 특별한 열차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1900년도에 열차 개통식을 했던 슈베베반 제1호. 더 놀라운 건 지금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와. 박물관에서나 봄직한 고풍스런 분위기에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풍기는 디자인. 승객 좌석은 물론 운전석까지 초창기 형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 Als die Schwebahn eröffnet wurde, ja? Kaiser Wilhelm II. Ist mit der Schwebahn gefahren und hat da vorne auf dem Platz gesessen.
2: Wie, wow, recht.
1: Ja, da vorne, zeige ich Ihnen. Ja, kommen Sie mit. Na klar. Hier hat er gesessen. Wow. Sie dürfen sich hinsetzen und wie eine Königin fühlen.
2: Ja, darf ich mal danke schön.
1: Ja.
2: Ja. 와, 여기 예전에 왕이 앉았던 자리라고 하는데요. 와, it's just, yeah, schon gut aus.
0: 사실 수많은 산업시설들이 생겨나던 18세기 무렵, 이 도시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슈베베반. 인구가 늘어 교통난이 심각했지만 도시를 가로지르는 부퍼강 때문에 도시의 도로를 더 이상 확장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슈베베반이 지금의 도시를 완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셈이죠. 열차 구경을 했으니 이제는 직접 탑승을 해볼 시간.
2: 2유로 80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 원, 3천 원 조금 넘는 돈인데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닌 것 같아요.

0: 가는 방향 풀을 끊었습니다.
1: 하늘에 둥둥 매달려 도심을 달리는 기분. 과연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0: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근데요, 되게 안정감 있고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2: Wie oft steigen Sie hier ein?
3: Jeden Tag.
2: Jeden Tag.
3: Oder fast jeden Tag.
2: Fast jeden Tag. Wow. Zufrieden mit dem dieser Schwebebahn?
3: Ja.
2: Ja.
3: Im Schnitt fahren die alle drei Minuten in den Hauptverkehrszeit.
2: Ah, ja. Ja.
3: Entlastet den Verkehr draußen.
2: Ah, ja, stimmt. Ich sehe schon.
3: Auf der Straße. Ja. Ja.
1: 끝없이 상상하면 어느새 현실이 되는 세상. 작은 소도시 안에서 예상치 못한 짜릿한 재미를 느끼고 감

0: 제가 유학생활을 한 이곳 드레스덴은 독일의 피렌체라 불릴 만큼 저의 전공인 음악 그리고 미술 등이 발달한 낭만과 예술의 도시. 차로 한 시간을 달려가면 펼쳐지는 동화 같은 세상. 국경을 마주한 체코에선 보헤미안 스위스라 불리는 이곳은 스위스 출신의 한 화가가 자신의 고향과 꼭 닮았다고 해 작센 스위스라 불리게 되었죠. 오늘 이곳에서 만날 특별한 인연. 수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 어찌나 하나도 안 변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1: 웰컴인 도이치란드.
2: 아, 예전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여기 드레스덴에서 공부할 때요. 같이 운동하면서 언니랑 친해졌어요. 예.
1: 제 신랑은 한국 이름으로 우도, 독일 이름도 우도, 그 제주도 옆에 섬 우도.
3: 예, 안녕하세요. 깻잎 안녕하세요.
1: 비빔밥.
0: 한국에 오면 설악산에 꼭 오를 만큼 등산을 좋아하는 부부. 오늘 최고의 등반 코스로 절 안내한다고 합니다.
3: In der sächsischen Schweiz hier ist ein sehr traditionelles Klettern. Yeah.
0: 눈앞에는 수많은 봉우리들이 마치 판타지 세계로 들어온 듯 신비로운 광경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순탄한 길을 옆에 두고 무시무시한 코스로 절 안내하는 부부. 다행히 이 앞엔 초보자도 도전해 볼 만한 암벽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3: Also früher waren hier Gletscher vor Millionen Jahren und dann ist das zurückgegangen und hat diese Gebilde zurückgelassen. Und der Sandstein ist ein Kalkgebinde, was quasi den Sand innen drinne festhält und zu diesen Steingebilden.
0: 억겁의 시간 동안 풍화와 침식을 거치며 독특한 형태의 걸작을 빚어낸 대자연의 놀라운 힘. 그런데 이 매력에 푹 빠진 사람은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 Wie fühlen Sie sich gefühlt, hier oben zu sein? Danke sehr.
4: Vielen Dank.
0: 이곳 암벽 코스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즐길 수 있어 암벽 애호가들에게 성지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꼭 지켜야 할 방침이 있었는데요.
3: Die Regeln sind, dass man kein Metall benutzen darf, sondern nur Schlingen.
0: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해 징을 박는 건 절대 금물. 천으로 된 도구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수천 년 이상 응축된 사암 기둥은 오히려 바위가 떨어져 나갈 염려가 없어 다른 곳보다 안전하다고 하네요.
2: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는 제가 처음이라서요. 약간 긴장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드디어 젖먹던 힘까지 발휘할 시간. 30m 정도의 높이를 포기하지 않고 10여 분간 올라왔을까? 360도를 빙 둘러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절경. 겹겹이 솟은 봉우리들이 유럽판 장가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3: 야. Okay, Berghail.
2: Berghail?
3: Genau, Berghail.
2: Berghail. Danke.
3: Das ist traditioneller Berggruß in der sächsischen Schweiz. Das ist das Gipfelbuch, wo sich alle Bergsteiger, die hier oben waren, eintragen.
2: Ah.
3: Hier.
1: 한국 이름으로.
3: Datum braucht ihr nicht nochmal dazu schreiben.
2: Ja. 제 이름.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네요.
0: 작센 스위스의 모든 봉우리마다 놓여 있다는 특별한 방명록. 덕분에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까지 새기고 갑니다. 음악을 하다 보면 아무리 멋진 노래도 자연의 소리만한 게 없다 느낍니다.

0: 거대한 시간의 참들. 지구가 우주에는 어떤 별보다도 어떤 행성보다도 탁월하게 자랐대요. 와, 세상에.
1: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2: 변이 딱딱하고 어떤 데 돌덩이가 있습니다.
3: 안에 있는 대로 힘을 줘야 돼요.
4: 봐도 갈것이 좁게 똑똑똑 떨어져 나와요.
5: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6: 대변이 장내 오랫동안 정체가 되게 되면 또 합병증을 올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고 치료시기 놓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5: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와.

0: 한번 해보자고.
1: 기다려.
0: 어, 그만해. 여기만 밀어. 여기 지금 심각해.
2: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3: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6: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7: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8: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9: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5: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6: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2: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신비의 섬 울릉도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온몸으로 느껴라. 요즘 떠오르는 울릉도 여행 방식이랍니다.
4: 가는 땅굴이라고 나이들이 포인트입니다.
3: 독특한 해안 절경과 함께 느끼는 웅장한 바다 속은 울릉도의 또 다른 매력. 그 매력을 잊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온 남자가 있습니다.
4: 이건 독도새우거든요. 수심은 뭐 몇백 미터에서 잡는거든요.
3: 가족과 함께 울릉도의 황홀한 맛에 푹 빠져드는 시간. 먹고 보고 사랑하기 딱 좋은 여름 명당 천보항으로 떠나보시죠. 울릉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다 위를 수놓은 듯한 화산암,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그 바다 속을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수중 전망대까지 모두 천보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5: 여기 수심 3m, 6m까지 내려가, 6m까지.
3: 그 바다 속엔 누가 살까요?
6: 이게 쥐치 같아. 우리 쥐고.
3: 미지의 세계를 눈에 담으며 색다른 울릉 바다를 즐겨봅니다. 그때 갑자기 등장한 한 남자.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멋있게 나타나더니 창문 청소를 시작합니다. 관람객들에겐 인기 폭발.
7: 뭐라고 쓴다?
8: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7: 어우, 너무 신기해요.
3: 순식간에 수중 창문 앞은 포토존이 됩니다.
9: 신기한 거 보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10: 저도요.
9: 저 또 이렇게 아들하고 같이 와서 너무 좋고.
3: 그렇게 사진 한 장 남기고 바닷속을 유영하다 유유히 떠나는 이 남자. 수면 위로 올라온 그를 만났습니다.
8: 아까 저기 가셨던 분인데?
11: 네.
8: 거기서 뭐 하신 거예요?
11: 창문 청소했죠. 마무리 작업만 청소하는 게 있고.
4: 사람들 많이 와서 그럼 사진 찍어줬죠 그냥.
3: 일주일에 한 번 작업한다는 손영준 씨.
10: 이거 잠옷 밀고, 이거 닦고.
4: 그 하는 거 합니다. 다이빙 샵도 하고, 요런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군에서 요청해서 하는 거. 봉사 겸 어느 정도 비용도 받고.
3: 영준 씨는 울릉도 북동쪽 천보항에서 다이빙 체험장을 운영합니다. 천보항은 요즘 떠오르고 있는 다이빙 명소. 찾는 여행자들도 많아졌대요.
11: 보시다시피 외관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물속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 우리 다이빙도 할 줄 아는데 물속에도 한번 들어가보자 이래가지고 오게 됐죠. 얘기해라 살이 쪄서 다 편집해준다. 살이 쪄서 지금 놀라고 있는 중이다. 애를 놓고 지금.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2: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11: 아 저희 시댁에서 봐주신다 그래가지고.
12: 남편은 어디이신데?
13: 출산하고 첫 다이빙이라?
11: 네.
13: 기대가 큽니다.
11: 1년 7개월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3: 그렇게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드디어 바다로 나갑니다.
4: 저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송보산. 네.

0: 따로 나서는 길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설렘에 배 위는 벌써 축제 분위기. 그렇게 천부항에서 20분을 달려 도착한 곳.
1: 지금 보면 전방에 보이는 이렇게 움푹 파인 데가 있죠, 두 군데. 저기 이제 관음 쌍굴이라고.
0: 울릉도 3대 비경으로 꼽히는 해식 동굴 관음 쌍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1: 섬 아래에서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배를 타고 보면은 여기 화산암이라 가지고 주상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장관이에요.
0: 바다에서만 볼 수 있다는 관음 쌍굴 주상절리. 억겁의 세월 동안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낸 천혜의 비경이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하고 오늘의 다이빙 포인트 쌍정초로 향합니다. 철탑 아래로 두 개의 봉우리가 있다는데요. 그게 쌍정초랍니다.
1: 여기가 보면 국내 다이빙의 성지예요. 물고기 때도 많지만 이렇게 보면 물 속에 들어가면 그 웅장함에 사람들이 거의 뭐 거기에 뻑 가는 거죠. 완전히.
0: 하지만 쉽게 허락되는 곳은 아니라죠.
1: 바람이 불어요. 맞죠? 배가 밀리겠죠? 입술을 빨리 해야 됩니다. 자, 바로 지금도 바로 배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맞죠?
0: 드디어 바다의 입수.
2: 조류새, 조류새! 빨리 입수요!
1: 자, 자. 잠깐만요. 대기. 조류죠? 기다려봐. 배를 내가 받으라고, 반대로. 입수를 해.
3: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조류 때문에 밀려요, 다이버들이. 위험해요.
0: 웅장한 만큼 조류가 심해서 숙련된 다이버들에게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쌍정초랍니다. 어렵게 들어온 바닷속을 자유롭게 유영해 봅니다.

철탑 아래 물속은 거대한 안반지대. 서서히 철탑 주위를 둘러보는데요. 신비로운 풍경 속에선 다양한 수중 생태계를 만날 수 있답니다.

0: 깊은 바닷속을 온몸으로 느껴보았던 황홀한 시간. 그렇게 30여 분의 바닷속 탐험이 끝났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1: 모자만 많이 휘어있어서 물도 맑고 예뻤어요.
2: 출산 이후에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좀 풀렸어요? 어떠세요?
1: 확 풀렸어요.
0: 다음 날 아침,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2: 파도가 엄청 높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 노을성 파도도 막 넘어와요, 지금. 어제 밤에 새벽에 와서 조금 잔돌이 치고 갔는데.
0: 파도를 보자 마음이 급해진 영준 씨.
2: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돌을 다 맨날 옮겨놔야 됩니다, 지금.
3: 아, 이런 것도 다 날아가요?
2: 네, 날아가죠, 바람 불면은.
0: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서험 날씨에 애써 준비한 장비들마저 서둘러 거둡니다. 바다에 나가지 않는 날이라도 영준 씨는 가만히 있는 법이 없답니다.
3: 여기 왜 오신 거예요?
2: 동네 그 이장님 집인데 예, 농장인데 고추 하는 거 좀 도와달래가지고
0: 마을 일에는 언제나 1등 1군.
4: 야, 되게 막 바람이 이런 걸 부는.

0: 이제. 칼이 왜 찡하나 보면 고정이 되고. 드름지게.
1: 이거 고추 하면은 클리프 내 건데 지금 나도 한 고추에 뭐 한 10%인데 지금 지분이.
0: 지금 줘야지.
1: 내가 전화 오시더라고 클리프 가져라고 이거.
0: 드름지게.
2: 간단하지만 효과는 만점.
0: 오늘부터 나는 바람 말붙기 때문에 돌을 번지나 해요. 소통을 저 밑에 날가 봅니다.
2: 경험으로 터득한 섬 사람의 지혜를 영준 씨는 하나하나 배워나갑니다.
0: 친구같이 뭐, 동생같이 뭐.
3: 그렇죠.
1: 내가 손해보는 건데.
0: 손해본다고?
1: 내가 손해보는 건데. 섬생활이 좀 지루한데 사실은. 이래 있으면은 뭐 매일매일 뭐 이벤트죠 뭐 보면은.
0: 그런데 우리는 지겹다는 생각이 안 든다. 육지 딱 나오면은 한 3, 4일 다 있으면 한번 들어줘봐요. 과연 어젯다.
1: 아 저도 그래요. 네. 우리 와이프도
0: 답답한 기라 답답한 게 있는 거야.
1: 살다가 나가니까 뭐 육지 나가면은 한 사람 있으면 들어오고 싶대.
2: 떠나 봐야 알게 되는 소중한 마음이 있죠. 결혼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영준 씨.
4: 앉아 먹자. 그래도
2: 이건 그 유명하다는 독도새우 맞죠?
1: 이건 독.

0: 육지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독도 새우는 아들 동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1: 그럼 나 이거 먹으면 돼.
0: 물론 아내 혜진 씨도 좋아한답니다.
1: 아니 맛있겠지 독도 새우인데.
2: 그래. 트럼프도 먹고 간 거잖아.
1: 트럼프도 먹고 봤죠 이거.
0: 삼겹살과 함께 구워내면 이보다 더 완벽한 산해진미가 없다는데요. 명이나물 장아찌에 싸서 먹어도 금상첨화랍니다.
1: 한 번씩 와이프랑 싸우거든요. 그러면 아들이랑 둘이 내려와서 라면 끓여 먹어 이렇게. 그럼 아들은 아빠 캠핑 온 거.

0: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 혜진 씨. 직장 생활이 버거웠을 때 남편 영준 씨를 만났고 둘은 금세 사랑에 빠져 결혼했답니다.
1: 서울에 너무 지쳤었고요. 번아웃이 너무 심하게 왔을 때 다이빙을 알게 됐고 다이빙하고 약간 서울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벗어나니까 오히려 낫더라고요.
2: 어떤 면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남편?
1: 일단 제가 그때
2: 훈련이
1: 훌렸던 것 같은데
2: 결혼 무슨
1: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0: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1: 부부의 하루가 따스한 노을빛으로 물들어갑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나리 분지를 찾았습니다.
0: 됐다, 그래.
2: 우와, 되게 크다.
3: 무섭.
4: 뭐 찾으시는 거예요?
2: 물에 뜨는 돌?
0: 돌이 엄청 가벼워요.
3: 가벼워요.
2: 구멍 뚫린.
1: 화산의 용암이 갑자기 식어서 생긴 가벼운 돌 부석은 물에 뜨는 돌이래요. 근데 정말 물에 뜰 수 있을까요?
2: 떴다.
0: 오.
2: 얘는 안 뜰 것 같은데. 동당.
0: 탈락.
2: 얘는?
3: 이게 뜰걸?
0: 오, 오.
3: 뜬다.
1: 화산섬이 품은 마법 같은 현상.
0: 오, 진짜 뜨네. 진짜 뜨네.
1: 이 신비한 돌 부석에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5: 야, 이거 먹고 승진했대. 도청 공무원들이.
1: 부석과 함께 사람들이 꼭 찾는다는 신령수.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천연 안반수래요.

0: 영험하다는 소문 때문일까요? 신령수에 담긴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1: 이걸 먹었으니까 좋아졌다.
0: 영준 씨, 울릉도 생활 어떠신가요?
2: 제 혼자 있으면은 아주 뭐 외로운 삶이었을 건데 아주 또 울릉도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너무 만족해요.

0: 다시 천보항의 아름다운 바다 관음 쌍굴로 나왔습니다.
1: 오른쪽 끼고 쭉 들어갑니다. 삼자로 쭉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여기는 15예요. 15. 90이요. 15입니다. 15. 네.
0: 누군가에게는 설렘,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쉼표가 되는 곳.
1: 그냥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예 온 것 같습니다. 여기 살아간다는 게. 물론 뭐 힘든 곳도 있는데, 불편한 곳도 있죠. 힘든 곳도 있는데, 그럼 저는 뭐 좋은 것 같아요.
0: 여기는 여름 명당 울릉도 천보항입니다.
2: 와, 진짜 여름이다.
3: 여름에 이렇게 저 물고기를 잡고 있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이 아주 지금
2: 밀어.
4: 지금 온다.
5: 기분이 좋아요.
1: 객들 있잖아요. 이 객들은 세계 5대 아시아에서는 이만큼 객들 넓은 데가 없어요.
6: 2열, 7열, 열로써 열을 다스립니다.
7: 여름 더위야 계속 꺼라. 여름 마셨습니다.
0: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8: 젊은데 나한테 치매 약간 전조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9: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좀씩 빨리 생기고 있어갖고.
10: 요즘은 40대, 50대에도 치매가 많아지고 있어요.
8: 또 치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 초기는 더 심각한 게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신경세포가 다 죽었어요. 증상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100% 알츠하이머로 가요. 드디어 혈액 한 방울로.
8: 에? 아, 완전 간단하네.
11: 희망이 막 넘치네요.
8: 치매 예방법 중에 뭐가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10: 일단은 저는
8: 체계적으로 치매를 붙잡을 수 있는, 아예 네.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좀 나오려나 보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0: 얼음 정수기 미니. 미니. 아이콘 미니. 아이콘 나이스. 초소형 사이즈로 작아졌다. 얼음 정수기도 결국 코웨이거나 아이콘이거나 코웨이.
1: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도리온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도리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2: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0: 매일 가는 화장실, 누군가에게는 홀로 괴로움과 씨름하는 공간이다.
3: 가장 오랫동안 화장실 못 간 날은 얼마나
4: 한 10일 정도? 약을 먹고 제가 준비를 안 하면은 그냥 열흘은 그냥 지나갑니다.
3: 5일. 그때 제가 이제 배가 너무 부풀고 그러면서 갈비뼈도 벌어지고 부대져 속옷이 터졌어요. 그리고 저는 변비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5: 변이 굵고 좀 뭐랄까 조금 딱딱한 면이 있다 그러면서 덩어리로 나온다래나?
4: 변이 너무 딱딱해서 아픈 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여기로 항문으로 변을 파내시더라고요.
0: 몸 안에 쌓여가는 불편함, 그 뒤를 잇는 건 복부 흉만과 통증이다.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매일 반복되는 배변의 고통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4: 변을 눌리면 안 나오니까 진짜 그냥 있는 대로 힘을 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땀이 쭉 나오고.
6: 남들은 우유 뭐 한꺼번에 먹으면 설사하는데 그 900ml짜리를 한꺼번에 진짜 그 자리에서 다 먹어도 효과를 먹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서.
7: 배가 이만 크렸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걸 못 먹죠. 배가 너무 부르니까 터질까 봐 우리 배가 돼가지고.
8: 변이 딱딱하고 어떤 데 돌덩이가 있습니다. 약을 안 먹었으면 항문이 막혀서 죽었겠죠.
0: 나이 탓이라 여겼던 변비. 하지만 그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
9: 장폐색이라 그래서 장이 막히는 현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 드물지만은 이제 거대 결장증 같은 것도 올 수 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10: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0: 참을수록 독이 되는 변비. 그 위험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 소화기 질환의 권위자 정기욱 최창완 교수. 수많은 변비 환자를 치료해온 두 명의와 함께 노년의 변비. 왜 더 위험한지 알아본다. 오랫동안 화장실을 못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장이 막히기 직전까지 악화된 상태. 68세의 이상남 씨는 분변 제거술을 받기로 했다. 진정제 투여 후 조심스럽게 진입한 대장 내시경 카메라. 장 안의 상태가 확인되자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대장 안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분변으로 가득 차 있다.
11: 아, 맞아요. 몸에 힘 좀 쭉 풀어보세요.
0: 특수기구를 이용해 거대한 분변 덩어리를 하나씩 부수고 액체를 주입해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장 폐색이 생기고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폐혈증이 올 수도 있다. 마침내 막혔던 대장의 통로가 다시 열렸다.
12: 이상남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장의 일부가 늘어나 있고 그 대변이 정체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항문 쪽에 단단한 차도 같은 대변이 막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장은 직장 끝에 있는 대변만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변을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잘게 부수거나 석션을 통해 흡입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대변을 좀 녹여가지고 이렇게 대변이 잘 나오게 도와드리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시술을 마치고 다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온 이상남 씨. 60대 중반 이후 없던 변비가 찾아왔다.
13: 이런 증세는 24년도 1월 달부터 한 뭐 2년 6개월 정도?
3: 가장 오랫동안 화장실 못 간 거는 얼마나 못 가셨었어요?
13: 한 10일 정도? 뭐 열흘 만에 응급실 가고 일주일 만에 응급실 가고 뭐.
0: 이상남 씨를 괴롭히는 고질적인 만성 변비의 원인은 무엇일까?
9: 좀 어떠세요, 환자분? 고생하셨죠? 검사하신다고. 예, CT 봤더니 횡연결장 중간 부분에서 약간 좀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좀 움직임이 떨어지는 부위가 관찰되고 있고요.
0: 네네. 2년 전보다 호전됐지만 횡연결장은 여전히 6.8cm 늘어나 있다.
9: 배가 불러지거나 변비가 심해지면은 이것 때문에 폐혈증이 생겨서 이제 생명에 위험한 경우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외래에서 약물 치료하면서 경과 보다가 증상이 조금 계속 호전이 없으면 그때 가서 수술까지 한 고려해보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요.
13: 폐혈증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처음 듣는 부분이거든요.
9: 똥이 안 나가고 쌓이고 쌓이면 나쁜 균이 피를 타고 돌다가 그게 이제 혈압 떨어지고 그런 게 폐혈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변 욕실에도 안 나오고 배가 불러지고 하면은 그때는 응급실로 오셔야 될 수도 있으세요. 네.
0: 처음엔 노화의 증상인 줄 알았던 변비. 장을 절제할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변비의 또 다른 얼굴을 알게 됐다. 대변은 대장과 골반저 근육이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배출된다. 하지만 대장의 운동 기능이나 항문, 직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변비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일부 약물의 부작용으로도 변비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치료가 필요한 변비는 무엇일까? 대변 횟수가 주 3회 미만이거나 대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변이 딱딱하고 잔변감이 남는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치료가 필요하다.
9: 변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배변 횟수가 작은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주일에 3회 미만으로 배변하거나 잔변감이 있는 경우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비가 있을 때 여러 가지 합병증 같은 게 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치핵이라든지 분변 매복이라든지 직장 탈출증 같은 것도 올 수 있다고 돼 있고 심한 경우는 장 폐색이라든지 그런 것도 올 수 있다고 돼 있긴 합니다.
0: 여기 변비라는 두 글자 앞에 매일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여성이 있다. 이러면 화장실을 더 잘 가지 않을까. 30분씩 하루에도 3, 4번 매일 찜질을 한다.
14: 하면은 제가 조금 더 편해지는 게 있어요. 어느 날부터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느 날부터 시원하게 못 보는 거예요.
0: 젊은 시절 라이브 가수로 활동하며 무대를 누볐던 이수연 씨. 한때는 남부러울 것 없이 건강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요즘 그녀의 일상은 온통 폐에 집중돼 있다. 좋아했던 밀가루와 자극적인 음식은 일절 끊은 지 오래. 채소 위주의 건강 식단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지금까지 응급실에 실려간 횟수만 무려 7번에 달하기 때문이다.
14: 네, 거의 실신구라 해야 되나 10이라 해야 되나 거의 실신 직전이었으니까 네. 그냥 복통이 너무 심하면서 이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엄청 부풀어서 정말 만삭처럼 부풀었어요. 병원에 갔을 때 막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다 그랬으니까.
0: 그날이 있던 작년 9월 이후 매일 먹는 변비약. 그녀에겐 매일의 숙제와 같다.
15: 한번 그렇게 복통이 시작되면 좀 얼마 동안 지속되시나요?
14: 제일 오래 갈 때 25일 정도? 예, 한 달 되네 거의 아픈 거죠. 매일 볼려리는데 가끔가다 한 번 딱 안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0: 지옥 같았던 그 순간이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복통은 평범한 일상마저 흔들고 있다. 이수연 씨는 과연 이 불안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12: 좀 어떠세요, 환자분? 괜찮으신가요?
15: 네. 배도 부풀고 계속.
12: 일단 요 CT.

0: 시티 처음에 9월 달에 가져오신 시티를 보면은 자장이 좀 이렇게 심하게 늘어나 계시고 대변도 좀차 있었는데 11월 달에 저희가 입원하셔가지고 찍었을 때는 다행히 조금 좀 좋아진 추세였었고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거대 결장이 있으면서 대변이 차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라 생각이 됐고요.
1: 환자는 장운동 기능이 저하되면서 대변과 가스가 장기간 정체됐고 대장이 전반적으로 늘어나 있다. 특히 횡행결장은 최대 약 7cm까지 늘어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변비와 복부 팽만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복부는 만삭 산모처럼 팽창했고 극심한 통증으로 수차례 응급실을 찾았다. 현재는 대변을 무르게 해주는 약물과 장운동을 도와주는 약물 치료 중이다. 이처럼 대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장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 거대 결장증이란 무엇일까? 대장벽에는 장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절이 분포한다. 하지만 신경절이 부족하면 일부 대장의 장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변을 밀어내는 기능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변비가 발생하는데 심하면 변과 가스가 쌓이면서 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거대 결장증이 발생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호전되기도 한다. 하지만 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기능이 떨어진 부위와 심하게 늘어난 대장 일부를 수술로 절제해야 한다.
0: 거대 결장증은 이제 결장이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늘어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변비나 이런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드시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동반된 질환 때문에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거대 결장증 때문에 저희가 한 17번 정도 이렇게 분변 제거술 내장이식 했던 분이 기억나고요. 반복적으로 장폐색 같은 또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응급실로 자주 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결국 수술까지도 저희가 고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게 아플 때 제가 너무 좀 미련스럽게 참는 편인데 저희 아이가 그 응급실에 가자고 저한테 한 거만 지금 3개월 안에 7번이에요.
0: 차라리 이렇게 분변 제거술 해가지고 대변을 빼주는 것도 도움되긴 하거든요.
2: 그래서 이렇게 약으로 또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0: 코에다 콧줄 꽂아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감압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죠. 예. 일단 약 좀 드시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예.
1: 변비가 이렇게 큰 수술로 이어질 수도 있다니 수술만은 피하고 싶다.
2: 대장을 다 드러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눈앞이 캄캄했고 정말 일반 사람들은 그 변비를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변비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1: 참고 넘긴 시간이 병을 키울 수 있다. 변비의 조용한 경고. 평범한 증상 뒤에 큰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부끄러워서 숨기는 병. 81세 오춘자 씨도 변비를 방치한 끝에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3: 밤이 자는데 이상하고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니까 피가 보여요. 여보, 저기 병원 좀 갑시다. 그럼 빨리 가자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가까운 데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갔더니만은 거기서 다 썩었다고. 내장이 다 썩었대요.
1: 긴급했던 그날, 변비가 출혈로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4: 지금은 배 아프진 않으시죠?
3: 네.
4: 네. 요새는 대변은 몇 번 보세요?
3: 하루에 한 번은 보는 것 같아요.
4: 하루에 한 번?
3: 예.
4: 네, 좋으시네. 그때 이제 입원하셨을 때, 그때 이제 이게 내시경 사진인데, 허혈성 대장염이라는 게 생겨서, 장에 염증이 생기고 혈변도 보고 좀 그랬던 거고요.
1: 검사 당시 오춘자 씨의 대장은 염증으로 인해 궤양이 생기고 헌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허혈성 대장염은 어떤 질환일까? 우리 몸의 대장은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하지만 고령층에서는 고혈압, 심부전 등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나 심한 변비로 인해 대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다. 그 결과 장 점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바로 허혈성 대장염. 특히 혈관 분포가 적은 좌측 대장에서 주로 발생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갑작스러운 복통과 혈변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장마비와 함께 장 점막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4: 허혈성 대장염이라는 것은 대장의 상대적인 혈류 부족에 의해서 장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요. 대개 한 60세, 65세 이상 고령에서 잘 발생을 하고요. 변비도 그 허혈성 대장염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변비가 생기면 아무래도 대장 내강 내 압력이 좀 올라가고 장내 혈액순환이 좀 부족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당시 오춘자 씨는 장의 연동 운동이 감소된 장마비 상태였다. 빠져나가지 못한 가스로 소장은 크게 팽창돼 있었다. 항생제 치료와 꾸준한 변비 관리로 염증은 거의 가라앉은 상태다.
3: 저는요, 그 짝에서 진짜로 다 썩었다 소리 나중에 듣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래도 선생님이 잘해주셔가지고요.
4: 허혈성 대장염에 대한 약은 더 안 드셔도 되고 변비약은 좀 일단 당분간은 좀 꾸준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비 증상이 계속 또 안 좋아지면 그게 나중에 또 이런 장애,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져서 또 장, 허혈성 대장염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염증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1: 병의 시작이었던 변비는 평생의 숙제다.
3: 자주 못 가서 이제 변이 딱딱하지요. 딱딱하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피가 이제 그다음 한 4일간 이렇게 싹 멎어요. 너무 좋은 거 있지요. 날아갈 것 같아요.
1: 시간도 한결 느리게 흘러가는 곳. 그곳에서 유유자적 밭을 일구며 노년만큼은 고향에서 평온하게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얼마 전 팔순을 맞은 민현숙 씨도 허혈성 대장염으로 큰 고비를 넘었다. 염증은 호전됐지만 만성 변비는 아직 진행형이다.
5: 15년 전 그때 갑자기 한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약으로 견디고 있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꼭 가요. 다른 과 가면서 소화기 낙과도 꼭 들려요.
1: 변비약을 먹은 지도 10년. 약 없이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다. 변비로 응급실을 찾은 것만 3번. 변비약 없는 하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는 약들. 고령이 되면서 챙겨 먹는 약은 계속 늘고 있다.
6: 약 드시는 거 뭐 다른 것도 있으세요?
5: 심혈관 약 하나라고 고지혈 하나라고 당뇨약 하나 아침 저녁 먹어요.
1: 20년째 앓고 있는 당뇨. 이제는 인슐린 주사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다. 당뇨에 맞춰 음식은 가려 먹고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운동은 쉽지 않다. 자식들에게도 점점 미안한 마음이 커져간다.
5: 변비가 너무 심해지면은 볼일 보기가 어렵잖아요. 화장실이 막힐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걸 다 저기로 해서 뚫어두고 막 그러니까 식구들 다 불편하죠.
1: 자식에게 의지하는 순간이 점점 늘어난다. 쉽게 끝나지 않는 노년의 변비. 왜 고령의 변비는 이처럼 오래 지속되고 더 위험해지는 걸까?
4: 젊은 층에서 생기는 변비는 주로 스트레스라든지 다이어트 아니면 일시적인 생활습관 등에 의해서 생기는 기능성 장애인 경우가 많은데요. 노인의 경우에는 당뇨나 신경계 질환 등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다인성 질환의 특징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오늘은 민현숙 씨가 정기 진료를 받는 날. 민현숙 씨는 3개월에 한 번 장내 수분을 늘려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변비약을 처방받고 있다.
4: 요새 변비 증상은 좀 괜찮으세요?
5: 한번 먹어갖고 나면 한 3일 정도를 먹어야 돼요.
4: 그럼 3일 동안 대변 못 보시는 거예요?

0: 비는 다 도는데
1: 예.
0: 너무 단단해가지고
1: 아, 그래요?
0: 피곤하고
1: 그래요?
0: 너무
1: 아, 아직도
0: 저기가
1: 그러시구나.
0: 변기가 막히고 막.
1: 아, 네. 얼마 전에 대장내시경 받으셨을 때,
0: 네.
1: 예전에처럼 염증이 심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염증이 좀 있거든요.
2: 허혈성 대장염이 발생했을 당시 심한 염증으로 정상 점막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1: 이런 좌측 대장의 염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해서는 뭐 장벽이 거의 썩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괴사가 심하게 생겼었고요.
2: 괴사로 인해 장벽은 검게 변해 있었다.
1: 최근에 5월 달에 시행한 대장 내시경 검사 소견은 그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이 왼쪽 부위 염증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위가 비교적 괜찮은 부위고요. 이제 여기가 염증이 생긴 부위. 아직도 좀 염증이 좀 남아있습니다.
2: 2024년과 현재의 엑스레이를 비교해보면 당시 대변과 가스로 장이 심하게 늘어나 있었다. 지금은 장의 팽창이 줄며 호전됐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1: 그때처럼 다시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단한 대변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놔두면 안될것 같아요.
0: 아, 그 정도 되기 전에
1: 되기 전에 미리 좀
0: 비공을.
1: 약을, 변비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
0: 아.
1: 지난번 당화혈색소가 8.1로 좀 올랐네.
0: 그러게요. 그래서
1: 당 조절이 중요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1: 그 내분비내과 교수님하고 좀 상의해서
0: 네.
1: 식단 조절, 체중 조절 이런 걸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2: 노년의 변비가 쉽게 낫지 않는 이유는 다른 질환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당뇨병 같은 기저 질환과 여러 약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변비가 만성화되고 합병증의 위험도 높아진다. 게다가 고령의 변비 환자는 점점 늘고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1: 고령층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서는 유병률이 20, 30%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노화로 인한 장 근육의 위축이나 신경세포의 감소, 그리고 활동량이 좀 되게 떨어지게 되고요. 또 연세가 드시면 수분이나 식이 섭취도 좀 부족하게 되고, 또한 고혈압약이라든지 진통제 이런 약제를 또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런 뭐 뇌졸중, 당뇨, 파킨슨과 같은 이런 질병들이 또 변비 증상 유발에 또 관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 특히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절반 이상이 변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대에 좀 오랫동안 누워 계시거나 활동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또 동반 질환이 있는 분들이 아마 적지 않아서 아마 그럴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변비가 왔을 때는 단순한 변비일 수도 있겠지만은 혈변이라든지 뭐 몸무게가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또 갑자기 안 만져지던 배에 뭐 만져진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대장 내시경 같은 걸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장 같은 것도 감별하는 게 좋겠고요.
4: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타스만의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2027 타스만.
5: 피곤해.
6: 칙칙해.
5: 피곤해.
6: 칙칙해.
5: 피곤.
7: 늘 함께 오는 고민이라면 해결도 한 번에. 아로나민 C+. 피로회복부터 기미 완화까지. 약이라서 해냅니다. 아로나민 C+.
2: 노년 이후 갑자기 변비가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79세 최도연 씨도 없던 변비가 생겼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잔변감이 늘 남아있다.
8: 한 3, 4년 됐습니다. 네. 처음에 보는 게 시작할 때도 어렵고 조금씩 이런 봐도 갈 것이 조금 똑똑똑 떨어져 나와요. 시원하지를 않으니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2: 가족의 권유가 아니었다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를 일. 용기를 내 병원 문을 두드렸다.
1: 대변을 며칠에 한번 정도 보셨죠? 그때도 매일 보셨나?
8: 매일 번.

0: 매일 보는.
1: 매일 보기는 하는데, 아주 조금씩,
0: 예.
1: 그러니까 시원하게 잘 안 나오고,
0: 예.
1: 뭐 좀, 대변이 남아있는 것 같고, 좀 대변을 보려면은 좀 힘을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대변이 좀 이제 딱딱하기도 하고요.
0: 많이 걸어야 나오고, 안 걸고 이래 앉아있으면 또 안 나.
1: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만성 변비 증상인데요. 대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한 번이라도 좀 시원한 대변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2: 매일 화장실을 가도 변비일 수 있다.
1: 주요한 변비 증상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미만의 배변, 그리고 과도한 힘주기, 단단한 대변, 그리고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듯한 느낌, 잔변감이 되겠고요. 항문이 막힌 듯한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대변을 보기 위해서 항문 주변을 누르거나 손으로 파내는 등의 어떤 수조작이 필요한 경우, 특히 여섯 가지 증상을 대표적인 변비 증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 여섯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에 만성 기능성 변비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원인에 따라 변비의 치료법도 달라진다. 최도연 씨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세 가지 검사를 받기로 했다. 먼저 음식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확인하는 대장 통과 시간 검사. 3일간 표지자가 들어있는 캡슐을 한 알씩 삼킨 뒤 4일째, 7일째 엑스레이를 촬영해 장 안에 남아있는 표지자의 개수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대장의 운동 기능을 평가한다. 두 번째는 배변 조영술 검사. 감자 전분가루에 조영제를 섞어 인공 대변을 만든다. 인공 대변을 항문으로 주입한 뒤 배출하는 과정을 실시간 엑스레이로 관찰해 배변을 방해하는 원인을 찾아낸다. 다음은 항문 직장 내압 검사. 직장과 항문 근육의 힘과 움직임을 평가하는 검사다.
3: 항문에 힘을 한 번만 쫙 줘보세요. 항문을 쥐어보세요. 항문 쬐어보세요.
2: 검사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
1: 대장 통과 시간 검사가 되겠는데요. 대장의 이제 연동운동 기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검사가 되겠고요.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자들이 얼마나 대장을 빨리 통과해서 내려가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항문 직장 내압 검사가 있는데요. 고령층에서는 직장의 감각이 둔화되어서 변이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직장의 감각 상태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배변 조영술은 환자분이 힘을 줄 때 그런 배변 과정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혹시 있는지 배변 조영술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일주일 뒤 검사 결과를 듣는 날. 이번에도 가족의 손을 잡고 병원을 찾았다.
4: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5: 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네.
4: 원래 며느님이랑 사이가 되게 좋으세요?
5: 원래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요.
2: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긴장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한다.
1: 지금 이제 서행성 변비가 좀 있으신 건데 대변이 이렇게 장을 잘 통과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통과 시간 자체가 많이 지연돼 있어요. 그래서
2: 변비는 원인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상적인 경우 소화된 음식물이 대장을 통과하는데 약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장의 연동운동이 떨어져 변이 대장에 오래 머무는 경우를 서행성 변비라고 한다. 반면 대변 장애형 변비는 변이 직장까지는 도달하지만 밀어내는 힘이 약하거나 항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변을 배출하기 어려운 경우다.
1: 이게 이제 다 원래는 거의 다 상당히 뭐 한 20개, 30개 미만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다 빠졌어야 되는데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먹은 게. 그러니까 장 통과 시간이 많이 지연돼 있다. 그래서 대장 통과 시간을 약 한 80시간 정도로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정상 사람은 한 20에서 30시간 정도 대장 통과 시간이.
2: 검사 4일째. 96시간이 지나도 60개의 캡슐이 남아있었고 7일째에도 6개의 캡슐이 배출되지 못했다.

0: 하지만 원인은 하나가 아니었다.
1: 대변 조영수를 검사를 한 결과인데 보시면은 이제 대변이 이쪽으로 잘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2: 예.
1: 여기는 뭐가 좀 삐죽 튀어나와 있어요. 이쪽으로. 이런 걸 직장류라고 하거든요.
0: 잔병감의 이유는 대변이 3cm 크기의 직장류 주머니에 고였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직장은 벽면이 매끄러워 대변이 자연스럽게 항문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만성 변비와 노화, 출산 등으로 직장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배변 시 직장 벽 일부가 바깥으로 밀려나 돌출될 수 있는데 이를 직장류라고 한다. 대변이 주머니 안에 고이면서 아무리 힘을 줘도 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잔병감이 지속될 수 있다.
1: 직장류는 특히 직장하고 질 쪽에 그런 벽이 중격이 좀 약해지면서 질 쪽으로 직장 벽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성들에서 굉장히 흔하고 아무래도 이제 고령에서 수술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약물 치료로 증상이 완화된다면은 굳이 꼭 수술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0: 참는다고 해결되는 변비는 없다. 원인을 찾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다. 예전엔 몰랐다. 매일 화장실 가는 평범한 일상이 삶을 지탱해주는 일이었다는 것을. 변비에 좋다는 키위와 푸른 주스를 챙겨 먹는다는 61세 안상호 씨. 퇴직 전까지 33년간 경찰로 누구보다 강인하게 살아온 그에게 가장 힘든 상대는 변비였다.
3: 변비약 안 먹으면 일주일 동안도 변을 못 봅니다. 변을 한 3, 4일 정도 못 보면 그때부터 복부 팽만감이 있고 배가 통증이 또 시작이 됩니다.
0: 현직에 있는 동안은 마음 놓고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퇴직 무렵 극심한 변비가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로 살아온 시간은 여전히 그의 자부심이다.
3: 이거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입었던 정복 하나 남겨놨습니다. 기념으로. 이건 이제 큰아들, 원주교도소에 근무하는 아들, 큰아들 교도관이고 이거는 현직 경찰관의 둘째 아들 거.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0: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장 폐색이 반복되는 상태. 그가 짊어진 마음의 무게도 컸다.
3: 약 한 2년 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관내에 배터리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그 많은 공장의 그 사원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또 제가 근무하는데 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자책도 들고 그때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변을 잘 못 봐가지고 그 병원을 이곳저곳 가봤는데 해결 방법을 못 찾고
0: 그의 병명은 장이 비대해진 거대 결장증. 반복되는 장 폐색으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3: 진단을 처음에 받고 좀 당황스럽고 한번 장이 늘어난 거는 복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0: 그저 심한 변비라고 생각했던 병. 예상치 못한 진단 앞에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라면 꿋꿋이 마주하려 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수술을 마주하게 되는 걸까? 장 절제 수술을 앞둔 안상호 씨를 다시 만났다.
4: 마지막에 대변 보신 건 언제였어요, 그러면요?
3: 이틀 됐습니다.
4: 이틀 전에. 그 앞에는 언제 보셨어요?
3: 그 전에도 3일 전에. 변을 잘 못 보고 있습니다.
4: 지난번에 엑스레이 찍은 거 보니까 작년 7월 달에 이번에 CT 찍었을 때보다 지금 배가 많이 불러져가지고요, 환자분.
3: 예, 예.
4: 저희가 1년 사이에 또 이게 좀 장이 좀 많이 좀 상태가 나빠진 것 같아가지고요.
3: 예, 예.
0: 2년 전부터 배변이 어려웠던 안상호 씨.

0: 대장의 한 부분에서 장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부족해 장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변을 밀어내는 기능도 저하됐다. 이로 인해 대변이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대장 안에 분변이 쌓였다. 변비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변과 가스가 계속 쌓이면서 대장은 최대 13cm까지 늘어나는 거대 결장 상태가 됐다. 대변이 오래 머물면서 대장은 더욱 늘어나고 장 운동 기능도 점차 저하됐다. 대변과 가스가 원활하게 통과하지 못해 장 폐색이 반복됐다. 결국 안상호 씨는 대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1: 정상적인 대장이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이 정도는 생각이 되고요. 거의 뭐 13cm, 14cm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MRI 찍었던 거 보면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좀 직경이 좀 좁아지는 부분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그 신경절이 좀 분포가 적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0: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신경절. 신경절은 장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구조로 대변을 아래로 이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신경절은 아무래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장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근육하고 협정해서 우리가 대변을 갖다가 위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소신경절이 분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대장 운동이라든지 근육 운동이 떨어져가지고 스스로 대변을 보시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수술은 피할 수 없지만 안상호 씨에겐 다시 찾고 싶은 일상이 있다. 화장실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여행을 떠나는 것. 변비가 심해진 뒤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다. 이제는 변비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유롭게 떠나고 싶다.
2: 변비약을 먹으면은 갑자기 설사가 나오면 대처할 수 없고 낯선 음식을 먹기가 조심스럽고 해외여행은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수술 잘 돼서 음식 잘 먹고 변을 잘 보고
0: 마침내 안상호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오늘 수술은 대장항문외과 김찬욱 교수가 집도한다.
3: 변비 환자 중에서 이행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직 검사를 해보면 장 운동이 안 좋은 부분을 넘어가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입니다. 대장을 한 40cm 정도 남기고 다 절제를 하고 소장하고 대장하고 연결해주는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0: 수술 예정 시간은 2시간. 기능을 잃은 대장을 제거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수술이다. 먼저 복강경을 이용해 신경절이 부족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대장 부위를 확인한다. 이어 장운동 기능이 떨어진 부위를 포함해 문제가 된 대장을 절제하고 이후 남아있는 정상 대장과 소장을 연결해 새로운 배변 통로를 만들어준다. 이는 정상적인 배변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수술 직후에는 잦은 배변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안정된다. 작은 절개창을 통해 복강경 수술이 시작됐다. 문제가 된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수술의 첫 단계. 신경절이 부족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대장을 주변 조직과 혈관에서 조심스럽게 분리한다. 오랜 시간 변이 머물면서 탄력을 잃은 대장. 마침내 몸 밖으로 나온 대장은 예상대로 크게 늘어난 상태였다. 출혈을 최소화하며 대장을 안전하게 절제한다. 늘어난 대장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 그동안 안상호 씨를 괴롭혀온 변비의 원인이 드러났다. 거대 결장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 이제 기능 회복을 위한

0: 봉합이 이어질 차례 남아있는 소장과 대장을 연결해준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1: 일반적으로 대장을 한 150cm 정도 보는데 저희가 보통 절제를 하는 거는 직장을 한 15cm로 봅니다. 그래서 직장 위로 해서 한 30에서 40cm 정도 남기고 절제를 하는 거니까 한 1m 좀 넘게 그 정도 절제를 하는 거거든요. 대장이 그렇게 큰 대장이 들어있으면 배가 항상 불러있고 불편한데 그런 것들이 일단 사라지게 됩니다.
0: 원인에 따른 변비 치료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변비 환자 3명 중 1명은 장의 기능엔 이상이 없지만 배변할 때 힘을 잘못 써서 변비에 시달린다. 변을 밀어내려는 순간 엇박자처럼 오히려 항문에 힘이 들어가 배변을 스스로 방해하는 것이다. 배변 장애형 환자에게 필요한 건 배변 습관을 바로잡는 재활치료, 바이오 피드백이다. 73세 조돈수 씨도 변비를 앓는 내내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문제는 그의 장이 아니라 배변 방법에 있었다.
2: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 먹고 뭐 검사도 하고 했는데 원인을 못 밝혀가지고 가스 차니까 배도 아프고 많이 먹으면 더 안 좋으니까 조금씩 먹어요.
3: 변 참듯이 꽉 조여보세요. 다시 한번 조여보세요. 꽉, 그렇죠. 힘 빼고 힘 빼세요. 자, 다시 한번 꽉 오므리세요. 오므리고 힘 빼고, 좋아요.
0: 조돈수 씨는 지금까지 세 번의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받았다. 배변 장애형 변비 환자는 배변을 다시 배우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복부엔 패치, 항문엔 센서를 부착해 근전도를 측정한다. 실시간으로 근육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잘못된 힘주기를 교정한다.
4: 바이오 피드백은 우리가 이제 배변 습관이 잘못된 분들을 교정하는 거라고 재활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변비 환자의 많게는 3분의 1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힘을 주면서 우리가 동시에 항문하고 이렇게 골반적 근육은 이완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항문이 오히려 수축이 되고 항문 이렇게 이완이 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항문 직장 내약 검사 같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통하면 우리가 배변 습관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조돈수 씨처럼 오랜 변비가 잘못된 배변 습관으로 굳어지는 경우도 많다. 병원까지 오는 길은 멀지만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고 있다.
5: 조돈수님이시죠? 좀 어떠세요? 요즘에 좀 어떠신가요, 환자분?
2: 예. 요즘에 살만 납니다.
5: 다행이다, 그죠? 예. 장 통과 시간 했을 때 환자분은 장 통과 시간 캡슐이 보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으시거든요. 장 운동은 굉장히 잘 되고 계신데 반해서.
0: 장은 잘 움직였지만 변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했다.
5: 항문에 이렇게 압력이 좀 붙은 사람보다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오히려 반대로 힘을 주시는 게 좀 보셨던 것도 있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감각도 조금 떨어져 계시는 것도 연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0: 재활치료를 거듭하면서 배변을 방해하던 잘못된 항문 근육의 움직임이 조금씩 정상에 가까워졌다.
5: 아마 바이오 피드백 같은 재활치료가 환자분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긴 하세요. 예, 환자분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이제 대변 모양이 이제 우리가 1번 같이 약간 염토 같이 나오고 좀 불편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좀 4번 같이 많이 좋아졌다 그죠? 예, 다행이네. 정상적으로 대변을 잘 보고 계시고. 예.
0: 심한 변비를 의미하는 땅콩 모양의 변 1형에서 소시지처럼 길고 부드러운 4형으로 배변의 질도 달라졌다.
2: 그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집에서 계속 연습하고 그렇게 저기 생활하니까 더 자꾸 좋아져요. 첫째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아주 그게 제일 행복하더라고.
0: 노년이라고 변비를 참을 필요는 없다. 치료하면 달라질 수 있다.
6: 지금 저기 하면 하루에 한 번 많이는 안 노니까요. 조금 노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요.
7: 아주 편하죠. 오히려 편한 편이에요. 자주 봐도
8: 5분 10분 앉았어.

0: 결국은 이제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 특히 채소나 뭐 과일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 푸른이나 키위 같은 게 너무 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또한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 같은 것도 생활 습관 변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잘 안 나온다 싶으면 5분이나 10분 정도 이상 오래 앉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나오시는 게 오히려 대변 습관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 굳어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평소에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 경우에도 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무시고 수면과 함께 이러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많은 이들이 겪고 있지만 부끄러움 속에 묻혀온 병. 참고 견딘 변비가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지금도 말 못할 불편을 겪고 있는 변비 환자들에게 소화기내과의 두 명의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0: 변비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병원에 오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셀프 자가치료하시다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대장암의 경고 증상의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권유를 드립니다.
1: 이제는 치료와 함께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잘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잘 비우는 건강이다.
2: 변비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전신질환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변비는 올바른 진단과 생활습관 개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겠고요. 오늘부터 물 한 잔 걷기 한 걸음, 규칙적인 배변 습관 실천으로 건강한 장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 양쪽에는 대못으로 이렇게 막 커다란 거 두 개 박는 당장 혈관이 터질 수 있다. 뇌에 뭐 시험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나
4: 뇌동맥류는 일단 증상이 없습니다. 동맥류가 일단 터지면 15에서 20%는 사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존자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는 장애가 낫게 되죠.

0: 솔로몬유 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원류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전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원료 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0: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1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1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갔다 올게.
14: 오래 쓰니까 즐거움도 오래오래.
15: 얘들아 나왔어.
16: 어머, 아직도 움직이네.
17: 오래 쓰는 건 전지 오렉스.

0: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카스만의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 2027 카스만.
1: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0: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거려운 단 관절 올 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자, 뭐 과학자라면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죠. 우리 똑똑한 과학자분들도 건망증 같은 게 있습니까? 전 있어요.
2: 어, 뭐 있으세요?
1: 그냥 가끔 뭐, 어, 잠깐만. 저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 있지. 아. 어, 헐리우드 배우들 있잖아요. 아. 좀 약간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영상을 봤는데, 어, 저 사람, 어, 누구더라? 약간 이런 거 있지.
3: 예.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얼굴은 너무 익숙한데. 예. 저는 최근에 차 키를 안 갖고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차 키를 가지러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갔더니 이번에는 전화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다시 전화기를 가지고 온.
4: 저는 뭐 칼럼을 월간으로 쓰는 게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칼럼을 너무 쓰기 싫으면서 억지로 썼어요. 근데 다 쓰고 메일로 보내려고 입력을 하니까 자동완성으로 제목이 뜨는 거예요. 제가 이미 써서 보낸 거를 까먹고 하나를 더 써가지고.
1: 아, 더 사다. 잠깐만, 그건 좀 심각한데?
3: 어. 이게 제일 심각한 것 같은데요?
1: 근데 사실 우리는 그래도 건망증이잖아요.
2: 맞아요.
1: 아직 젊으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들 또 우리 부모님이 어 갑자기 어느 날 좀 기억력이 떨어지신 것 같다 그러면 무섭긴 해요.
2: 걱정되죠.
1: 걱정도 되고.
4: 근데 어르신이 아니어도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좀씩 빨리 생기고 있어갖고 치매 발병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더라고요.
1: 그래서 오늘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5: 네, 그래서 치매는 의학적으로 또 생명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1: 맞아요.
5: 30년 동안.
1: 어?
5: 30년 동안
1: 30년
5: 치매를 연구하신 전문가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1: 자, 좋습니다. 30년을 연구하신 한국 최고의 치매 전문가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감사합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네,
0: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치매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묵인희라고 합니다.
0: 아, 교수님. 30년간 치매를 연구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쩌다가 또 치매 연구에 그렇게 뛰어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1: 아, 이제 포스닥이라는 걸 저희는 해요. 네. 박사 후 연구원. 그런데 그때 하는 게 이제 평생 하는 연구가 돼서 네. 어떤 거를 연구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알려져 있는 게 너무 없어서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치매 연구를 하기로 예,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좀 미래를 보신 거네요. 선견지명이라고 그러죠. 국내 현재 지금 치매 앓고 계신 환자분이 몇
1: 분? 100만 명.
2: 100만 명이나 돼요?
1: 그러니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한다면 예. 그중에 10%가 이제 치매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
0: 10명 중 1명이요?
1: 그렇죠.
0: 65세 이상이요?
1: 네. 와. 그러고 그게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퍼센트가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베이비부머 시대로 들어섰잖아요.
0: 그렇죠.
1: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거와 비례해서 치매 환자 수도 막 엄청나게 많이
0: 더 늘어날 거예요.
1: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0: 예상하건대 미래에는 뭐 몇 명이나 더 뭐 어떻게 퍼센테이지가 더 늘어날까요? 치매 환자가요?
1: 2050년? 어. 이렇게 하면 한 25년 후가 되겠죠? 네네. 그럴 때는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다. 85세에서 90세
0: 네.
1: 또 막 늘어나게 되면은 네. 이제 치매 환자 수가 두세 명에 한 명.
0: 아이고.
1: 그렇게
0: 야.
1: 되니까
3: 두세 명에 한 명이면 우리 여기서 한 두 명.
4: 여기서 한 두 명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0: 이게 사실 뭐 이 중에서 두 명은 날 잊는다는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0: 그렇죠. 이게 두 명이 날 잊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3: 와, 정하신 거예요, 이 두 명을?
4: 어, 그래서 되게 초면이라 이렇게 두 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안 좋은 줄 알아.
3: 네,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친구들 중에 한 명은 나를 잊는다는 게 이게 너무 무서운 건데 이게 이제 먼 미래도 아니고 몇십 년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라서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치매에 대한 현재 연구라든가 치료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치매를 그 알츠하이머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알츠하이머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되는 건지요.
1: 치매를 알츠하이머로 부르는 거는 네. 아, 조금은 잘못된 건데요. 치매에 한 크게는 10가지, 많게는 100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0: 어? 치매에도 종류가 있어요?
1: 네, 그래서 그중에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70% 이러고 있고 그럼 왜 어렵게 이 알츠하이머 병이라 하냐 하면은 이러이러한 환자를 알츠하이머 병이라 하자 이렇게 하신 분의 성함이 알츠하이머 박사님이십니다.
0: 아, 박사님 이름이요?
1: 네네. 치매,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성 치매 같은 경우는 해마가, 집중적으로 해마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대뇌 피질도 쪼그라듭니다.
0: 아~
1: 해마가 이제 학습과 기억의 중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신경세포가 집중 포화를 받으면서 신경세포가 죽으니까 단기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0: 단기 기억이 안
1: 그래서 물어보면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고.
0: 해마가 소실돼서
1: 네.
0: 알츠하이머가.
1: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
5: 그게 제일 흔한 치매 종류 중 하나인 거고
1: 네.
5: 다른 종류의 치매들이 또 있는 거죠?
1: 네. 두 번째로 많은 게 혈관성 치매가 있고요. 이거는 뇌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그 뇌졸중에 네. 의해서 치매가 나오는 거고 세 번째가 루이소체 치매로 이제 루이소체라는 것이 뇌에 막 커지면서 환각, 망상 등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운동 기능이 안 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여기 계신 분들 한 번 정도는
0: 술 때문에
1: 예, 네. 그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필름이 끊어진다.
0: 아, 많죠.
1: 예,
5: 그 자주 경험하시나.
0: 그쪽도 아니야.
1: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무용단처럼 나 어제 필름 끊어졌어 막 이렇게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이게 반복이 되면은 이제 소주 한 병을 먹는다 그럼 대뇌 피질에 1cm를 칼로 깎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진짜 알코올이 안 좋습니다.
3: 며칠 전에 먹은 뭐 식사 기억 안 나고 이런 일도 있는데 그럼 단기 기억 상실이라는 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저희가
1: 몇 분?
3: 분이요?
1: 분 단위로 기억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해마는 그 임시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세 없어지죠.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녹화 들어오기 전에 주식 얘기를 좀 했잖아요. 예? 네. 네? 네. 그런 게 이제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4: 그렇죠.
1: 아, 지금은 오. 벌써 기억이 안 나야지 알자 뭐.
0: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
6: 다행히
0: 얘기했던 게
6: 기억은 나요.
0: 기억 나요.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건망증인데 혹시 나 이거 뭐 오는 거 아니야?
6: 그러니까 건망증 발전해서 치매로 가는 거 아니야?
0: 그런 걱정. 젊은 않습니다. 사람들이 깜빡깜빡하잖아요.
1: 건망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뇌의 부피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신경세포도 조금씩 이제 소실이 일어나는데 그 네. 속도가 아주 느리고요. 아.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몰랐다, 네. 뭐 키를 어디다 뒀는지 몰랐다. 맞아요. 그럴 경우, 아, 너 조금 전에 어디 부엌에 갔다 왔잖아. 이렇게 하면, 아, 맞아. 내가 부엌에 갔다 왔지.
6: 맞아.
1: 아, 이렇게 하는 건 건망증이고, 네. 치매 환자의 경우는 너 부엌에 갔다 왔잖아. 그러면 내가 언제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다
0: 아예 지워졌네.
1: 그 사건 자체를 다 인정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압니다.
5: 말하자면 이 건망증을 로딩하는데 기억을 로딩하는 게 잘 안 되는 거고, 근데 그쵸. 치매 같은 경우 저장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예. 거네요.
0: 아, 그러면 저도 이제 말씀하시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뭐 영화 같은 거 옛날 영화를 갑자기 EBS에서 틀어줄 가끔 네. 보다 보면 어? 저 배우 잠깐만 아 오랜만인데 저 배우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하거든요.
6: 맞아요.
1: 아 그건 것들은... 극히 정상이시고요. 예, 예, 예. 근데 기억이 나는 배우하고 안 나는 배우 차이가 왜 나는지 아세요?
0: 어 그래요?
1: 그거는 자기가 인상이 깊었어. 그리고 그 배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 장면이 너무 그 네. 인상적이야. 그러면은 현도체가 감정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해마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근데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배우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생각이 안 나요.
0: 그렇죠. 그래서 예. 오래간만에 떠올리려고 그러면 한참 찾아야 되고.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이 이제 예. 건망증.
3: 근데 보통 이제 연애 같은 걸 하면은 다들 경험 있으시겠지만 막 여자친구랑 여행 가거나 기억 못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기억하는데. 분명 연애는 분명 즐겁고.
0: 자기가 기억나 이거 이제 잘못해가지고 막는, 뭐, 망하는 그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고 못 하고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1: 그, 연애할 때 기억이 안 나시는 거는 그만큼 그렇게 그, 연애하지 않으셨다. 아,
0: 기억이 남지 않았다, 데이트가?
1: 그렇죠.
6: 아니, 아,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기를 왔었대요. 아내가 왔었대. 그래서
0: 나는 본 적이 없어.
6: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왔겠지. 그랬는데,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야.
0: 맞아.
1: 그거 이제 혼나셔야 돼. 네.
0: 그러니까, 아내분이 훨씬 더 감성적이었네.
1: 그렇죠.
0: 두 분 다.
1: 그러시네요.
0: 오빠 기억나면, 그럼 해야지, 일단. 그럼부터 하고 가야죠. 아니, 교수님도 좀 건망증이 가끔 가다 깜빡할 때 있어요?
1: 그럼요. 네. 그건 누구나 다 겪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건망증이 누구나 다 있으니까 네네. 이거를 자기가 이제 건망증이 좀 있다는 걸 알아갖고 미리미리 예방을 합니다. 문 앞에 이제 나갈 때 가져나갈 걸 갖다 놓는다거나.
0: 맞아.
1: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메모지도 이렇게 붙여놓고 예 그러는데 치매 환자는 그런 거 자체가 안 되잖아요.
0: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기억에 문제가 먼저 생긴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장기 기억.
1: 그렇죠.
0: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매가 단계별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조금 더 이제.
1: 네. 네. 이제 초기에는 그. 단기 기억이 좀 없어지는데 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중기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두정엽이란 데가 망가지면서 네. 공간 기억이 이제 많이 나빠지는 거예요. 공간 지각 능력. 집을 못 찾고. 맞아요. 배회하고 그다음에 환각과 망상이 생겨서 누가 자꾸 내 거를 가져갔다 그러고 이제 막 그러면은 그건 중기예요.
3: 그게 중기밖에 안 돼.
0: 심각한데 그게 중기예요.
1: 예. 그리고 이제 말기가 되면은 그다음에는 운동 기능도 막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누워 계신다거나 대소변도 잘 못 가리신다거나 그다음 제일 이렇게 치명적인 게 연화 작용이라고 우리가 뭐 먹으면 이렇게 여기가 움직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넘어가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뭘 먹으면 그게 잘 안 되니까 폐로 넘어가요. 아. 그럼 기도로 넘어가면서 급성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3: 저희가 네. 보통은 기억을 못하는 걸 치매라 생각하지 뭐 운동 능력이 없거나 그런 건 보통 노환이라고 그냥 그렇죠. 표현했잖아요. 아,
1: 그렇죠.
3: 사실은 그게 다 치매가 말기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던 거네요. 그게.
1: 그렇죠. 왜냐하면 그 우리의 운동 기능을 지시하는 게 뇌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뇌에 신경세포가 죽으면 그걸 지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0: 중기가 지금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7: 맞아요.
0: 예, 이게 나 저는 집을 못 찾고 막 하는 게 말기라고 저도요. 생각했거든요. 보시는 분들 아 이거 말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중기라면
1: 네, 네.
0: 초기에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어떤 또 뭐가 있을까? 일단 뭐 단기 기억은 무조건 단기 기억이고.
1: 네, 그러니까 정확한 네. 언어를 이렇게 뽑아내지를 못하는 거는 있는데요. 저희가 나이 들면 네. 잘 못하시잖아요. 아,
0: 이걸 뭐다라고 정확하게 예, 뽑아내는 예, 예. 거.
1: 그 단어를 이렇게 뽑아내는 네, 건데 네, 네. 그거는 이제 노화와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6: 그 치매 진단하는 걸 봤는데 네. 어떤 뭐 문제를 주고 풀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0: 집중력 뭐 이런 거.
6: 무슨 탑 같은 거를 세우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1: 이제 조금 이상한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 가면 그런 문진을 해주십니다. 네. 100에서부터 7을 빼라. 아니면 내가 지금 보여준 게 뭐냐고 물어본다거나 그러면 이제 단기 기억 안 되시는 분도 기억을 못 해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공간지각 능력도 보느라고 시계를 그려보라 그러면 시계가 이렇게 12개의 바늘이 네. 있는데 그걸 잘 못 그리시고.
0: 아, 진짜요?
1: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간단하게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교수님, 근데 이 같은 치매 환자라도 어떤 분은 급격히 증상이 나빠지고 어떤 분은 또 천천히 좀 가는 것 같고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1: 그게 인지 예비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0: 인지 예비능?
1: 뇌의 근육.
0: 근육, 뇌근육이요?
1: 뇌근육. 그래서 인지 예비능이 있는 분은 네. 똑같이 베타밀로이드가 똑같은 양이 쌓이고 신경세포가 똑같이 죽어도 네. 그분들은 가지를 막 내는 거예요. 인지 예비능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갖고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하고 만나는 지점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억과 학습에 남이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아~ 예, 그래서 인지 예비능을 키워라. 그게 정말 중요한데.
0: 인지 예비능을 키워라.
1: 근데 인지 예비능을 어떻게 키우냐.
0: 고스톱. 어머, 그 부모님도 고스톱 많이 치잖아요.
6: 그러니까요. 아~ 이게 똑같은 생각했어요.
0: 부모님도 일부러라도 고스톱 엄청 치시는데. 예.
1: 근데 혼자 치시는 건 별로 효과가 없고요.
0: 아, 안 되죠.
1: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어울리면서 하시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하게 돼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 인지 네. 예비능이 좋아집니다.
3: 아~ 예. 그 치매 예방한다고 수도코 혼자 하고 이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1: 아, 근데 그 뇌를 쓰는 것도 쓰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독서, 뭐
0: 독서,
1: 글짓기,
0: 음악, 뭐.
1: 아 그리고 음악도 배우는 거, 아, 자기가
0: 연주요.
1: 해보는 거,
0: 취미.
1: 아 자기가 해보는 거. 계속 아. 뇌를 적극적으로 써야 돼요.
0: 써야 되는 거예요?
1: 예예. 예.
0: 그러면은 그 네. 저희가 지금 특히나 이제 저같이 약간 그 재치와 어떤 그런 그 순발력을 계속해서 발휘해야 되는 저 같은 이렇게
1: 너무
0: 진행자들은
1: 좋죠. 너무 좋죠.
0: 계속 이해를 놓치면 안 되겠네요.
1: 그럼요, 그럼요. 아,
0: 그럼 인지 예비능이 네. 계속
1: 늘어나는.
0: 근데 인지 예비능을 높이려면 그러면 네. 이게 또 어릴 때가 효과가 좋을까요? 아니면 좀 뭐 늦어버린 시기 같은 게 있나요?
1: 아,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게 이제 여기 나타나는데 네. 자꾸 이렇게 소통을 하면 시냅스 가소성이 늘어나요. 근데 아무래도 어릴 때는 가소성이 더 많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계속 소통을 하게 되면 가소성이 늘어납니다.
0: 아~
1: 그래서 늦은 시기는 없고요. 네. 이제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0: 인지 예비능. 아무튼 혼자 계시지 마시고 부지런하게 활동도 하시면서 게임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긴 해요.
5: 저는 뭐 어쨌든 생물학자니까 뭐 주어 듣는 게 있긴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치매가 시작되고 또 본격화됐을 때 뇌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1: 뇌 안에 베타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해마 부위에 막 많이 쌓이게 됩니다.
0: 네, 해마 부위.
1: 그리고 그게 이제 점점 쌓여서 뇌 전체로 퍼지면서 타우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네. 타우라는 단백질은 신경세포가 이렇게 축삭돌기를 쫙 뻗어떠서 우리 온몸으로 가잖아요. 그 축삭돌기를 연결하는 철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타우 단백질입니다.
0: 타우 단백질?
1: 네, 타우.
0: 철로?
1: 베타밀로이드가 많이 있게 되면 그 타우 단백질에 그 변성을 일으킵니다.
0: 변성.
1: 그러면은 철로길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타우가.
0: 아, 이탈하는 거예요?
1: 네, 그러면은 철로길이 안 되겠죠. 네. 이 신경세포하고 저 신경세포가 연결해서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0: 주고받고
1: 네,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0: 주고받고가 안 되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억이 네. 떨어지고.
1: 기억도 떨어지고 학습도 안 되고 그러다가 신경세포가 죽기까지 합니다. 아. 근데 초기는 더 심각한 게 멀쩡해요, 우리가. 근데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랑 타우가 쌓이는데 그게 10년에서 20년. 아. 그래서 증상이 없어요. 멀쩡해요.
0: 아, 초기에는?
1: 예. 네, 나한테 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뇌에 점점
0: 쌓여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돼버리는
1: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증상이 나와야지 병원을 찾고 예. 그랬거든요. 예. 근데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신경세포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미국 NIA라는 곳에서 아 이제 알츠하이머 병을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하는 거를 하지 말고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얼만큼 쌓여 있냐를 가지고 진단을 하자.

0: 그래서 그때는 멀쩡한데 그냥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래.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 그렇죠. 멀쩡한데. 근데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랑 타우가 이렇게 쌓여가고
1: 있다. 예, 예, 예. 아니 근데 증상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고 병원을 찾아갈 것이며 대체 무슨 검사를 해달라고 해야 되나요?
0: 지금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 하나는 그 뇌 영상으로 PET라는 걸 찍는 건데요. 그거는 아밀로이드하고 타우에 가서 달라붙는 조형제를 개발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뇌 영상 촬영을 하면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어디에 얼만큼 쌓였는지 딱 보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요. 정상이에요.
2: 아, 정상이에요?
0: 정상인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저렇게 침착돼 있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아밀로이드 PET, 타우 PET이 나오면서 증상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이제 아밀로이드가 저렇게 쌓여 있으면 아, 당신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아,
3: 그럼 저렇게 겉보기에 정상이신 분들은 네.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알츠하이머로 그렇죠. 가나요?
0: 근데 그 시간이 10년, 20년.
1: 멀쩡해 보여도 어쨌건 저렇게 치매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그렇죠. 알아야겠네요. 검사를 통해서.
0: 근데 저희가 연구실을 세보면 정상인데 이렇게 나오는 퍼센트가 20%.
3: 아, 이, 어느 네. 연령대에서요?
0: 65세 이상. 아,
1: 네. 쌓여 있는 거네, 지금. 예. 네. 그럼 어쨌건 최대한 빨리 찾는 게 관건이겠네요.
0: 그렇죠.
1: 관리라는 게 또 있어야 되니까.
0: 그렇죠. 근데 이게 100, 150만 원에서 200만 원?
1: 아, 검사비가요?
0: 예, 예. 근데
1: 상당히 비싸네. 돈...

0: 낸다고 해도 못 찍어줘요. 왜냐하면 PET이라는 기계가 상당히 비싸서
1: 아, 그렇죠.
0: 대형 병원에 뭐 많아도 5대 뭐 그런데 알츠하이머병 환자만 PET을 찍는 게 아니라 모든 질환도 다 PET을 찍어야 돼서 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찍어주세요. 그럼 절대로 안 찍어주죠.
2: 많이 기다려야 되는군요.
0: 아니 아예 받아주질 않을 겁니다. 예,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이 뇌 척수액.
1: 척수요? 예. 바늘 꽂아가지고요?
0: 예, 이렇게
1: 여기?
0: 두꺼운 바늘을 예. 예, 척수에다 이렇게 꽂아갖고 예. 뇌척수액을 뽑아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90%에서 95% 정확도는 나와요. 예. 근데 뽑고 난 다음에 움직이면 안 되고요. 한 4시간에서 8시간 움직이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힘들어서 뽑았는데 정말 잘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면 또 결과도 이상하게 나와요.
1: 아~
0: 그래서 그거는 잘 안 권합니다.
3: 아~ 예. 제가 한번 해봤어요.
2: 척수에 뽑는 걸요? 네.
3: 뇌수막염이 걸린 적이 있어갖고 아~ 다 커서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쭈그리고 옆으로 눕게 한 다음에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싶은 거대한 바늘을 이게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쑤셔둬요.
4: 어, 진짜? 네.
2: 아, 진짜?
3: 꼬리뼈 쪽으로 넣어서.
1: 주사? 꼬리뼈? 주사?
3: 꼬리뼈 있는 쪽으로 넣어서 척추 속에서 뭘 빼요. 그리고 계속 이대로 누워있어야 돼. 지금 끝나고. 근데 뭔가.
1: 마취는 했는데?
3: 네, 마취는 하죠. 근데 약간 뭐 에일리언 꼬리가 박히는 그런 느낌처럼 진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괴로웠던 진짜. 기억이 있고.
0: 노인들은 더 힘들죠.
1: 힘들지, 맞네.
0: 예, 힘들죠. 안 보이니까 점점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막 이러니까 정말 힘든.
1: 척수의 검사가.
0: 예,
1: 많이 힘드네요.
0: 그래서 그거가 예.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2025년 5월에 드디어 혈액 한 방울로 하는 방법이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1: 와, 완전 간단하네.
0: 그렇죠.
5: 그래도 안 그래도 저도 궁금했던 게 저 네. 정도로 신호가 떡칠 될 정도로 세게 나오면 피 속에 뭔가 표지가 그렇죠. 돌아다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0: 피 속의 표지를 찾으려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제가 이제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 단장인데 저희 사업단에서도 혈액에서 진단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했어요. 했는데 미국에서 정말 정확도가 높은 그런 표지자를 발견해갖고 FDA에서 승인을 내줘서 그건 이제 타우에 특정 단백질의 부위가 변성된 거를 재보면 아 이게 뇌에 얼마만큼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였다 하는 거랑 코릴레이션이 90% 이상 나와요.
1: 어쨌건 참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앞에 그 두 방법은 돈도 돈이지만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자 병원 가세요. 병원 가셔가지고 왕관을 한번 꽂아야죠. 뭐 이렇게 이거 할 수 부모님 고생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너무 힘들고 또 PET 검사 같은 경우도 그것도 대기도 뭐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너무
0: 맞아요.
1: 힘들잖아요.
0: 네.
1: 근데 어쨌건 간단한 방법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간절하게 소망하는 게 그게 55세 이상 그 건강검진에 좀 기본으로.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막 이렇게 그 소망하고 있습니다.
1: 들어가겠죠.
5: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그렇죠.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1: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0: 미국에서는 지금 10만 원, 뭐 어떤 데서 5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훨씬 쌀
1: 그렇죠.
0: 겁니다.
1: 그렇죠. 피 한 방울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초기 발견도 가능.
0: 그렇죠, 그렇죠.
1: 이게 이제 빨리 우리나라에 이제 제대로 도입이 돼가지고
0: 네.
1: 보험에 같이 포함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0: 네, 그렇습니다.
2: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베타 아밀로이드는 왜 네. 나이가 들면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0: 젊어서부터도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거 전구 단백질이 APP라고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테인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보통 다 만들어내고 그거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2: 순기능이요?
0: 예, 그래서 신경세포 전달을 잘하고 뭐 이런 순기능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뇌 안에 환경이 달라지면서 잘못 잘리기 시작해요. 잘라도 생기면 없애는 기능이 있어요.
2: 네.
0: 단백질 분해 기능이 있어갖고 뇌에 안 쌓이는데 4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그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 이게 청소부가 있으면은 찌꺼기를 다 없앨 수 있을 것 같지만 베타 아밀로이드는 그렇게 못 없애는 게 많아요. 왜냐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익하거든요.
2: 네.
3: 원래 역할이 있고 얘가 잘라지면 베타면 알파벳 두 번째잖아요. 알파, 베타니까. 네. 분명 알파도 있겠죠. 알파, 베타 차이가 알파는 돌돌 말린 나선 형태의 통 같은 거고 베타는 납작한 판이에요. 납작한 판인데 얘네들이 그 우리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

0: 프로처럼 네. 자기들끼리 끝없이 붙어요. 너무 단단하게 붙으니까 쉽게 없앨 수도 없고 청소가 안 되면 계속 갖다 붙으면서 계속 커져요. 그냥 10년, 20년간 점점 늘어나다가 언젠가 그냥 터지는 거거든요. 아,
1: 찌꺼기가 쌓이면은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2: 잘 때 저희가 수면을 하게 되면 이제 얕은 수면부터 깊은 수면까지 가는데 깊은 수면일 때 림프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을 합니다.
1: 아, 그래요? 네.
3: 그러면 불면증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더 힘드시겠다.
2: 힘들고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잠이 막 불규칙해지시잖아요.
3: 그렇죠. 또 나이가 들면 잠이 좀 줄잖아요.
2: 줄고. 그렇죠. 그런데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깊은 잠을 주무실 때 청소가 되거든요. 얼마만큼 깊은 잠을 주무시냐 그게 중요하고 또 깊은 잠을 자기 위한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또 뭐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
1: 갑자기 급 반성을 하게 됐네.
2: 그리고 청소하는데 또 중요한 뇌 안에 면역세포가 있어요.
3: 면역세포?
2: 예, 예. 예, 그래서 미세악요세포라고 있는데 예. 요 미세악요세포가 찌꺼기들을 이렇게 딱 잡아갖고 포획해갖고 자기가 먹어갖고 안에서 청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3: 네, 저 뭐예요?
2: 미세악요세포, 뇌 안에 있는 미세악요세포가 네. 반짝반짝하면서 기능을 잘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레이저를 확 쏴요. 그러면은 저기 염증이 생기거든요. 먹으려고
3: 모여가지고
2: 이렇게 하고 먹어서 없애는 거예요.
3: 청소해주네.
2: 예, 잘 없애면 좋은데 이게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지쳐요.
3: 그렇죠.
2: 미세악요세포가 이렇게 먹어서 없애는 것도 타우, 뭐, 베타밀로이드 이런 건데, 이게 없애지 못하고 재기능을 못하면, 이, 여기서 또 염증을 막 일으켜요. 아. 그러면서 또 신경세포를 공격해요.
3: 오히려 이제 얘네들이요.
2: 예, 예.
3: 그게 이제 많이 쌓이면 얘들 이제 과부하가 걸린다고 보면 될까요? 아, 그런 것처럼 이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가 멈춰버리면 거기서 이제 나쁜 물질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더 안 좋게 흘러간다. 왜 그 노화라고 하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가 예를 들어서 ATP를 많이 못 뽑아내잖아요. 노화가 되면.
2: 네, 맞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나빠지잖아요.
3: 기능이.
2: ATP를 못 만들어.
3: 못 만들어내잖아요. 네. 노화가 되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얘도
2: 네.
3: 약간 이제 그 노화의 개념하고 얘는 또 다를까요?
2: 미세악요세포 경우는 이렇게 포획을 해갖고 포식작용을 이렇게 먹거든요. 그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ATP가 필요해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3: 그러면 이게 약간 연관이 되는 거네. 노화랑
4: 미토콘드리아도 연관이
2: 그럼요.
4: 되네요.
2: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어내야 돼요.
3: 왠지
2: 되는데.
3: 그런 생각을 전 했다니까. 분명히 그런 게 아닐까. 이게 노화랑 가면서 뭔가 가는 게 아닐까.
1: 진심이 놀라웠습니다.
3: 그렇구나.
4: 저는 이제 제가 진화 생물학을 하니까 진화적인 입장에서 보면 젊은 나이에 치매를 잘 안 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자연 선택은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잘 퍼지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생식이 끝난 몸은 잘 보호를 안 해줘요. 거기다 심지어 사실 더 무서운 개념이 그러니까 진화생물학에서 길항적 다면 발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3: 길항적 다면 발현?
4: 네, 그게 뭐냐면 젊을 때는 도움을 주는데 나이가 들면 해로움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연 선택은 선호한다는 거예요.
1: 선호한다고요? 네. 치매가 그런 거예요?
4: 그 치매도 그런 관점을 볼 수 있는 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밀로이드 전구체, 타우 다 사실은 젊었을 때
2: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4: 젊었을 때 신경계가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 나이가 들면 폭탄으로 돌변하는 거고
2: 맞습니다.
4: 더 이상 우리 몸이 보호를 못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냉혹한 어떤 진화의 그런 서사가 아닌가.
3: 자연의 섭리다.
4: 섭리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3: 하지만 거스르고 싶은데
4: 근데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 교수님 같은 연구가 중요한 게
3: 그렇죠 중요하죠.
4: 우리가 그래도 과학 연구와 의학을 통해서 사실은 보증기간을 연장하고 AS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3: 특히나 우리 또 치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맞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맞습니다. 이제 뭐 주변에서 막 진짜 막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이제 뭐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 게 난 치매라고 생각을 해요.
1: 맞아요. 네.
3: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치매, 그 검사법, 또 편한 검사법이 도입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갈 건데 근데 이제 혹시라도 문제가 이제 발견이 돼요.
4: 맞네.
3: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치매는

0: 치료할 수 있는 건지.
1: 2021년 전까지는 네. 치매 원인 치료제가 없었어요.
0: 원인 치료제. 아.
1: 그래서 이제 중상 완화제만 줬어요. 그래서 아. 우울해요. 그럼 우울증 약 주고 잠이 안 나요. 그럼 수면제 주시고 제일 많이 썼던 게 아세티콜린 분해 억제제라고 해서 인지 기능이 조금 나빠지는 거를 이제 막아준다 하는 증상 완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지 기능 강화가 계속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세틸콜린이 워킹하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신경세포가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이 효과가 이제 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2: 세포가 워낙 많이 죽으니까 그걸 좀 보존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아세틸콜린이 안 분해되게 막아주는 그런 네, 대증요법이었던 거네요.
1: 그렇죠. 그랬는데 2021년에 베타아밀로이드를 없애는 항체 치료제가 처음이었어요.
0: 항체 치료제가?
1: 네네. 미국 FDA에서 베타아밀로이드를 없애준다. 그래갖고 승인을 내줬어요.
0: 아, 뭐가 있군요.
3: 근데 5년 전이잖아요.
1: 2021년.
3: 그러니까 네네네. 뭐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치료제가 나오는 데까지 오래 걸린 거예요?
1: 그거는 환자를 가지고 이제 임상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제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이런 임상시험을 하는데 예전에는 환자가 중기부터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신경세포 다 죽은 다음에 백약이 무효야.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치료제 연구를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다 실패를 했는데 이제 2018년부터 뇌에 쌓이면 환자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면.
3: 정의가 달라졌군요.
1: 예, 정의가 달라지면서 임상시험하는 군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초기 환자군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하면서 베타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줄어들었나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인지기능이 얼마나 좋아졌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0: 중요하네.
1: 예 치료제가 그때 처음 나오게 된 거예요.
0: 빨리 조기 발견하고 이 치료제 만나면 되는데 이 치료제가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요?
1: 베타아밀로이드를 80%까지 줄여줘요.
2: 제거를
1: 해줘요.
2: 그 막 진짜요? 아까 네. 그 PET 사진 쌓여 있는 그 시뻘건 거를 줄여주는 네, 거예요.
0: 중기 말고 초기에만 발견돼도.
1: 초기에만 줄여줘요.
0: 아 초기에만.
1: 네 뒤로 갈수록 점점 단단해지거든요.
0: 아 초기에 빨리 맞아야겠네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가 부작용이 있어요.
0: 어떤 부작용?
1: 뇌 부종이라고 뇌 안에 그 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혈관이 붓거나.
0: 이거 심각한데 그거?
1: 심각하죠. 그래갖고 2021년에 나온 거는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0: 심하니까.
1: 사망도 몇 분 하셨어요. 그래갖고 중단됐어요. 안 나와요.
0: 아 중단됐어요? 나왔는데? 아.
1: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부작용이 적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환자한테 처방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1: 부작용이 조금 적습니다.
0: 조금 적어요?
1: 예, 지금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나왔던 거는 아시아인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에 처방되고 있는 게 그런데 세 번째 나온 거는 이제 다 효과가 있고 여자 남자한테도 다 효과가 있고 FDA 허가받은 게 이렇게 세 개가 딱 있고요. 그건 다 베타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한 항체 치료제.
2: 근데 그게 이 알츠하이머 발병 과정에서 베타아밀로이드 중요하지만 타우 단백질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1: 네.
2: 그럼 혹시 타우를 제거하는 신약도 개발하고 있나요?
1: 네, 지금 삼상에 있는 게 50개예요.
2: 타우.
1: 아니요, 모든 기전으로 해갖고 맞네. 타우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좋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정맥 주사를 맞는데 경구용도 지금 임상 3상에
0: 경구용이 먹는 거예요?
1: 네. 우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년 안에 막 나오게 되면 이제 칵테일 요법으로 베타아밀로이드도 없애고 타우도 없애고 미토콘드리아도 좋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은 훨씬 좋아져요.
0: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다.
1: 너무너무 빨라요.
0: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는 그러면 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희망적이다. 그렇죠.
2: 제가 대학원생 때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0: 아, 그래요?
2: 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시절에는 그 시절부터 한 거의 10년 가까이 동안 주변에 알츠하이머 연구나 그 알츠하이머 뉴스들이 되게 우울했어요.
1: 맞아요.
2: 계속 그 신약 임상이 실패하는 뉴스를 들어가지고 이게 치료가 되는 거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오랜만에 문 교수님께 업데이트를 듣는데 엄청
1: 발전이
2: 희망이 막 넘치네요.
1: 맞아요.
2: 근데
1: 맞습니다.
2: 완전히 필드가 확 바뀐 느낌이잖아요.
1: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실패 확률이 99%가

0: 넘었어요. 거의 100% 실패라니까 다국적 제약회사가 이건 안 하려고 그래. 막 그러다가 하나가 성공하니까 또 이게 시장이 크잖아요.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래서 요즘은 경쟁이 또 너무 치열합니다. 예, 그래서 뭐 경쟁이 그들한텐 치열할지
1: 잘된
0: 몰라도,
1: 거죠.
0: 예, 그 환자
1: 너무
0: 입장에서는,
1: 잘된 거죠.
0: 예,
1: 그렇게
0: 너무 좋은
1: 자기들끼리
0: 거죠.
1: 막 경쟁 붙어가지고 좋은 약 나오면 너무 잘된 거죠.
0: 그렇죠,
2: 이게
0: 그렇죠.
2: 과학에서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진짜로.
0: 그것도 그렇고, 이제 융합과학이 중요한 게, 이게 정의가 가능했던 게 조영제가 나오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든 화학자분,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 방사선 동위원소를 붙여주신 뭐 핵의학자분,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룬 성과래서, 예, 융합과학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3: 볼수 없던 거를 보이게 해줘서
0: 그쵸, 그쵸.
3: 치매 치료의 길을 열어주셨네요, 그분들이.
0: 네,
1: 과학은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듭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이 연구 중인
0: 네.
1: 그런 뭐 치료제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만히 계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30년인데, 외길인생인데요.
0: 네, 여러 가지 연구를 했고, 이제 기전을 많이 밝혔고,
1: 네네.
0: 요즘 제가 한 5년 전부터 꽂혀서 하고 있는 게, 우리는 뇌 연구만 막 했잖아요. 근데 장하고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늦게 제가
1: 여기
0: 깨달았어요.
1: 장이요?
0: 예.
2: 장내추.
0: 예, 그래서 장내추 연구.
1: 장내추?
3: 저 그때 고아라 교수님
1: 고아라
3: 나와서.
1: 마이크로바이오.
3: 똥똥.
0: 네. 맞아요.
1: 그렇죠. 그분이 얘기를 하시려고 갔는데 너무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장이 결국에는 되게 중요하다.
0: 네. 그래서 이제 기원전 400년에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질병은 장에서 온다. 그래서 저는 뇌과학자로서 믿질 않았어요. 무슨 막 이랬는데 자폐증에서 장의 환경을 바꿔줬더니 자폐증 환자가 좋아지더라. 이런 연구가 처음 있었어요.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는 제일 빨리 나타난 전조 증상이 변비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뇌 흙질에 있는 그 신경세포가 죽는데 왜 변비가 나와?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알츠하이머병도 혹시? 그래갖고 이제 제가 치매 동물 모델이 있어요. 치매 쥐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일단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벽이 막 이렇게 무너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세균총을 봤더니 정상쥐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하다가, 정상쥐의 변을 이 치매쥐한테 4개월 동안 먹였어요.
1: 먹였다.
3: 먹으셨어요.
0: 예, 4개월 동안.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너무 고생했죠.
3: 쥐들도 고생했을 것 같은데.
1: 먹였는데.
0: 그랬더니 4개월이 지났더니 정상쥐의 세균총이 여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긴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뇌를 봤더니, 뇌에 베타밀로이드랑 타워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1: 장이네.
0: 그다음에 이제 인지기능 미로 같은 거 그런 거막 해봤더니,
1: 많이 나아지고.
0: 예, 잘 찾아가요.
1: 봐봐, 결론은 똥이라니까. 건강한 똥이 최고라니까요.
0: 왜 그럴까? 근데 이 미주신경이라는 게
1: 미주신경.
0: 장하고 뇌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신경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미주신경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주신경을 맨 먼저 이제 치매 동물 모델과 잘랐어요. 만약 장이 중요하다면 밑에서 나쁜 것들이 덜 올라가면 뇌도 덜 생기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잘랐더니 진짜. 뇌에 그 아밀로이드도 덜 생기고 타우도 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려면 이렇게 실험실 레벨에서 할수 있는 뭔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거를 사람이나 쥐 갖고 일일이 해볼 수가 없어서
1: 그렇죠.
0: 제가 미주신경을 세계 최초로 그 환자 혈액에서부터 iPSC라고 만들어서 미주신경으로 분할을 시켰습니다.
2: 이게 세계 최초이신 거예요?
1: 세계 최초요? 와.
3: 미주신경을
0: 네, 만들었습니다.
3: iPSC로부터 만들었다고요?
0: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환자 혈액에서부터 장도 만들고요. 왼쪽이 장이에요. 장도 만들고 뇌도 만들었어요. 오른쪽은 뇌예요. 그리고 가운데 이어준 게 미주신경입니다.
1: 미주신경.
0: 예, 그래서 이거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1: 세계 최초로 뇌하고 장을 연결하는 신경을 만들었다.
0: 네. 이렇게 만들어서 그다음은 이제 우리가 다볼 수도 있고 뭐가 가는지 보고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3: 와, 그 장뇌축, 인간의 장뇌축을 만든... 몸 밖에 엑스비고 몸 밖에 만든 거는 네네. 교수님 처음이신 거예요?
0: 네.
4: 이건 치매 말고 다른 데도 많이 쓸 수 있을 거예요.
0: 네,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봤더니 장에서 베타아밀로이드랑 타우가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가요. 직접 들어가요.
1: 네?
3: 아, 저 장에도 베타아밀로이드가 있어요?
0: 베타아밀로이드랑 타우가 있어요.
3: 근데 그게 미주신경을 타고 올라가요.
0: 네. 저희가 증명했습니다.
3: 아, 그러면 원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치매는 뇌에서만 일어나는 일일 거라 생각했는데
0: 아, 그러게요.
3: 독이 뇌에서 생기고 퍼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에서도 독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0: 올라가고 뇌에 너무 많으면 장으로도 내려갑니다.
1: 아, 그러니까 결국 장에서 안 좋은 물질이 미주신경을 타고 뇌에서 네. 올라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0: 네.
1: 뇌에 안 좋은 게 내려가가지고 그렇죠, 또 장에 문제를 네.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걸 밝혀내신 건데
4: 저 잘라버리면 안 돼요?
0: 아, 그 사람한테 미주신경은 연결된 데가 너무 많아요.
4: 아, 많아요? 아.
0: 폐, 심장, 간, 뭐 막 이래서 그렇게 잘라내는
2: 거지.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연결돼 있지
4: 않을까요? 안 좋은 게 오간다니까. 오간다니까. 쥐도 자르셨다. 그러면 교수님이 최초로 저 장뇌축을 이용해서 알츠하이머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0: 네.
4: 그러면 주변 반응은 어떠셨어요, 그때?
0: 다들 생뚱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실험 결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이거를 뇌신경과학회에서 한번 이 연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전 세계에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0: 지금은 정말 좋은 발견을 했다 이렇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1: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
2: 새로운 접근법의 프론티어가 되신
0: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니 그럼 장 뇌축을 저 이용을 해가지고 네. 치료약 같은 것도 개발을
0: 하셨어요? 아 지금 하고 있고요.
1: 하고 있어요. 네.
0: 그래서 그 이게 더 좋은 거는 BBB가 없어요.
1: BBB가 뭐예요?
0: 뇌혈관 장벽이라고 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나 그 다른 물질들이 못 들어가게 딱딱하게 이렇게 막혀 있어요.
1: 지금 관문이 있구나.
0: 문제가 약을 개발해도 그 BBB를 못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약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그 BBB 때문인데 여긴 BBB가 없어요.
1: 아 미주신경 쪽으로 올라가면
0: 예 BBB가
1: 아, 그러네. 아 장벽이 없이 천혈이니까.
0: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게 장에 일단 쌓여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그다음 염증 물질을 없애보자. 그러면 이제 올라갈 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여기에 좋은 치료약이 있으면 그거를 잘 싸서 위주신경을 통해서 위로 올리자.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3: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BBB가 없다면
0: 네.
3: 치료제 개발이 훨씬 더 쉽겠네요.
0: 그렇죠.
1: 교수님 연구하시는 것도 연구하시는 건데 네. 유산균은 먹는 게 좋을까요? 저 지금 너무 궁금해요.
0: 네. 그렇죠. 네. 제가 어디 가면은 제가 유산균 먹는다 그러면 어떤 유산균 드세요? 막 물어봐요. 네. 그런데
1: 100억이에요?
0: 네?
1: 100억인지 1000억인지 아,
0: 그건 아니고 네. 중요한 거는 위익균이 잘 살 수 있게 장내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싱싱한 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2: 채소. 고아라 교수님께서 네. 오셔서 식이섬유 열심히 먹으라고
0: 얘기해요. 식이섬유를 열심히 먹어야지 유익균이 잘 살거든요. 네. 그러면 유익균이 이제 대사체를 막 뿜어내면 그 대사체가 베타아밀로이나 타우가 쌓이는 거를 좀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드셔야 됩니다.
1: 야, 채소에서 좀 걸리네. 야.
4: 치매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런 것도 사람들이 요새 연구를 하나요?
0: 그거는 이제 월드와이드 핑거라고 핑거 프로그램이라고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건데요. 핑거가 다섯 개잖아요. 그래서 다섯 개를 하면 되는데 이게 네이처 메디슨에도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3: 그 다섯 개가 뭐예요?
0: 다섯 개가 인지기능 강화예요.
1: 인지기능 강화.
0: 궁푸른 생선, 신선한 야채.
1: 네.
0: 이런 영양, 식단 관리.
1: 식단.
0: 운동인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같이. 소셜 액티비티. 위험인자 있잖아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
1: 뭐가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0: 그 다섯 가지 말씀
1: 파이브 핑거요.
0: 중에 뭐 하나를 특별히 꼽아라 이거는
1: 어렵고
0: 네. 일단은 저는 운동
1: 무조건 운동.
0: 예. 근데 근력은

0: 운동이 참 중요합니다.
1: 근력이요, 근력 운동.
0: 예, 그래서 근육이 1cm가 커지면 여러분의 노후에 1억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에서부터 우리 뇌를 보호하는 영양인자가 많이 나와요. 이리신, BDNF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근력을 키우시라.
2: 헬스하러 가야겠네, 다 같이.
3: 그러니까요.
1: 예. 교수님은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0: 그 뒤꿈치 올리기,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다리 올리기, 뭐,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을 좀 지하철을 많이 타려고
1: 아,
0: 노력하고,
1: 걸어 다니시고. 아주 좋죠.
0: 예.
1: 파이브핑 거는 하세요?
0: 하려고 노력하고
1: 있어요. 이게 사실 좀 힘들기는 해요.
0: 예, 맞아요.
1: 예, 근데 어쨌건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 파이브핑거 중에 세 손가락이라도 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죠.
0: 맞습니다.
1: 저 파이브핑거 중에 하나도 안 지키면은 진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일일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놓으셔서 네. 이렇게 하면서 저녁 때 반성도 좀 하시고
1: 그걸 맞습니다.
0: 계획도 세우시고 그럼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따라 좀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날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고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맞아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치매 치료가 지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을 하고
0: 그럼요.
1: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더 많이 해야 될것 같다. 희망을 좀 봤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30년 동안 우리 또 치매 연구만을 하셨는데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또 치매 환자분들 및 가족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라든지요. 좀 이렇게 네.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0: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이제 치매가 해방될 날이 곧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어쨌건 오늘 정말 희망을 또 봤습니다. 많은 분들 힘내시고요. 우리 교수님 앞으로도 멋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취미는 과학열차에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제떡을 몰래 먹었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당신 맞죠?
4: 전 아니에요.
1: 한참 식욕이 당길 때
4: 아니에요.
1: 내가 금방 알아요.
4: 아니에요. 네.
2: 과학수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과학수사 해야 되죠.
2: 국과수요.
1: 국과수요.
2: 22년 동안 근무하시.
1: 국과수 22년이요? 교수님.
4: 네.
1: 제 떡도둑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5: 그렇죠.
1: 아하, 진짜요?
5: 절도 사건부터 보이스피싱 그렇겠죠. 사건, 무전지식 살인 사건까지 거의 모든 사건에서 또 이제 DNA 증거가. 깨진 수박, 그걸 먹고 남은 껍질, 자궁적출 수술을 하고 남은 조직이 있었던 거죠. 그 실밥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DNA 분석을 했는데.
1: 네. 범인을 찾은 거예요?
5: 그렇죠.
4: 오, 찾았구나.
1: 오, 너무 멋있다. 아니, 근데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2: 뭐죠?
1: 저의 떡도둑. 자, DNA도 채취했겠다. 자, 방송 통해서 보고 있죠? 제 떡도둑. 빨리 자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7: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페이첵.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이루시네마, 닥터 지바고 2부.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밤 11시 10분. 한국영화특선 11번째 엄마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8: 와 이거 진짜야?
9: 에이 설마 AI겠지?
8: 오 AI로 만든 거네.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1: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2: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 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안으로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우리는 왜 분노하고 시기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된 건가요? 나쁜 감정은 없애야 할까요? 이 질문에 크리스타 토마스는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호라고 답하죠.
1: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a good life. As a matter of fact, negative emotions are part of a good life. We're better off learning how to live with our bad feelings and embrace them.
0: 분노와 질투, 불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감정의 철학자. 오늘 그와 함께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농가 집은 거의 못 가봤거든요. 기대가 커요, 어떤지는.
2: 7년을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3: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잘 갖고 해야 되겠다.
2: 인연이지 않은가 싶어요.
4: 정말 사랑방이 맞나 봐요. 저희 다 커플 됐어요 이러면서.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5: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6: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7: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8: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9: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5: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6: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1: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2: 새하얀 건물 여기인데요.
1: 그냥 순백으로.
3: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4: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00억에서 500억은
1: 연매출이.
4: 그랬는데

0: 저도 그날 죽을 뻔했거든요.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있으세요?
1: 네, 하나, 둘.
2: 네, 안녕하세요.
3: 졸라버리는 지독하게 좋은 루키다.
2: 삼보라고 하는 친구고요.

0: 하나 둘 셋.
1: 파이팅.
2: 나르디스는 우선 좀 재즈와 포크를 주로 다루고 있는 팀이고요.
3: 일단은 실감이 안 났어요, 저는. 그러니까
2: 그냥 계속 실감 안 난다 하고 걸으면서 실감 안 난다 하고 머리 이렇게 하면서 실감 안 난다.
3: 유재하 경연 대회에서 처음 이제 대상을 받고 우리 둘이서 이게 되네. 약간 뭔가를 해봐도 되겠다. 그 곡은 이제 저희를 태어나게 해준 곡이기도 한데 기타와 피아노로서 이제 들려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밴드셋으로 오늘 편곡을 해서 좀 새로운 버전으로 들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저희 나르디스가 이러한 다이나믹을 낼 수 있는 밴드였구나.
4: 아,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5: 만났으니까.
4: 그래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무려 대상 받으셨죠? 약간 승부욕 있으세요, 두 분? 어, 좋습니다.
5: 이 자리에 오는 게 쉽지 않은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헛걸음하지 않도록 좋은 무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저희가 제일 멀리서 왔을 것 같아요, 오늘.
3: 로컬 밴드로서의 자부심도 있고요. 저희랑 같은 장르를 하는 분들 중에서 저희만한 인재가 없습니다. 예.
4: 기타 보컬이 아닌 그냥 단독 보컬인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5: 팀명은 B0입니다. 지하 0층이죠?
2: 맞습니다.
5: 음악 들어주실 분들께 한마디.
6: 여러분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오직 음악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2: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세요.
5: 저도요.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B0입니다.

0: 먼저 어떤 음악을 하는 팀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1: 이제 적어왔는데
2: 같아요.
1: 괜찮나요?
3: 이거 이 질문이니까.
2: 아, 질문. 아.
1: 저희는 명란 계란찜 같은 따뜻한 정과 담백함이 담긴 고소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3: 보이시나요? 영양도 좋고, 네. 담백하고. 남녀노소 다 좋아하고. 네. 레슨을 하던 그 어떤 할아버지 분이 계셨는데, 소싯적에 밴드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비틀즈를 너무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그 비틀즈의 뜻을 모르시고, 그냥 비틀즈는 비튼다.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틀즈도 비트는데, 우리는 몸부림 쳐야 되지 않겠냐. 그래, 우리도 몸부림을 좀 쳐보자.
4: 이름이 좀 재밌잖아요. 네. 어떤 뜻일까요?
1: 네 명 모두 소극적이어가지고요. 이 세상에 좀 몸부림 치고 싶어서.
4: 아, 소극적인데 몸부림은 좀 치고 싶은.
1: 네, 몸부림 좀 쳐보려고요. 그 영어로 읽으면 또 이제 맘이 돼가지고. 네. 맘부림조 하면은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몸부림 좀 투박하잖아요.
4: 그 이름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1: 네.
4: 그 이름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불리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르면 막 네. 이렇게 불렀다 저렇게 불렀다 해요. 근데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
1: 네.
4: 그러면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요. 그러니까 몸부림주도 어떻게 불리느냐는 마음대로 부르라고 하세요.
1: 네, 알겠습니다.
4: 맘부림주입니다.

0: 진짜 나는 어떤 나일까? 앞으로 나는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할까?
1: 나의 어떤 재료들이 고갈되어 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엔 어디로 갈수 있을까?

0: 과정을 좀 즐겁게 만드니까
1: 내가 이래서 음악을 좋아했구나 하는 어떤 다시 나아갈 힘도 많이 주는 것 같고 제 스스로한테 하는 이야기도 많이 담긴 것 같고
2: 무대에서 제일 자유롭고 완전한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음악도 하고 있고 또 싱어송라이터로 또 노래하고 있는 송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인 시기를 앞두고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좀 다른 세상을 본 건데요. 다른 음악 세계에 대한 고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사를 쓰고 편곡을 하고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늦게 시작했다는 생각에 깊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매일 곡을 쓰면서 좀 몰입했죠.

나의 전성기는 어디에 있을까? 이미 지나간 걸까? 그렇다면 좀 슬플 수도 있는데? 아니면 저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걸까?

퍼레이드 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쓴 곡이기도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송소희입니다. 소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꽉꽉 채워서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한곡한곡 후회 없이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신나는 곡 해볼 건데요. 이 부서진 것들 노래할 때는 제 흥을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여러분,

저는 항상 한복을 입고 노래를 불렀다 보니까 반경에 제약이 늘 있었고, 저는 제약이 있는 상태로 그 안에서 절제된 멋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걸 내려놓고 무대에 서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몸을 더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곡을 여러 색깔로 만들다 보니, 아, 내가 내 목소리가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색깔의 목소리도 있네를 알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꽤 많이 행복하죠. 네. 무대에서 제 모습이 제일 강한 저의 자아라고 생각하고, 제일 자유롭고, 제일 힘이 많이 되죠. 노래할 때 거의 유일한 완전한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은 제가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곳이라는 게 바다 쪽으로 돌출된 어떻게 보면 절벽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 곳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든지 뛰어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구름 곳이라고 만들었죠. 그래서

저의 국악적인 목소리랑 어떤 장르를 결합했을 때 가장 안전할까를 생각했을 때에 작곡 초기에 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초기에 가장 처음 썼던 곡인 것 같아요. 인포데믹스라는 곡인데요. 어떤 정보가 무수히 책임 없이 흘러다니는 이런 현상에 아주 진물을 느끼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가사를 담았고 그런 기운을 락이라는 장르로 푼 곡입니다. 인포데믹스를 마지막 곡으로 저는 인사드리고 또 다음 공감 때뭐더 멋진 모습으로 재밌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0: 데미안 라이스의 The Flowers Daughter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처음 듣고 아 나는 기타를 잡는 가수가 돼야겠다. 그 3분으로 딱 생각을 정했던 것 같아요. 네. 모든 20, 30대들이 그런 거죠. 자기 일을 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큰 사람이다.
1: 제 기억에 한 300개 넘게 썼던 것 같아요. 한 노래에.

0: 잘하고 싶다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으니까 저를 막 깎았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고
1: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하나 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뭔가 막 음악을 대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뭔가 속상하고 아 약간 소용돌이인가 막 이렇게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늘 벼르고 있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장비들을 다 가져가서 제주도에서 한번 곡을 좀 작업을 해봐야겠다
0: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햇살 받고 제가 좋아하는 캐치볼 하고 삶의 즐거움을 좀 다시 찾으니까 좀 음악을 음악으로 그냥 볼 수 있게 된 어떤 그런 느낌?
1: 점점 약간 까먹었던 것 같거든요 음악의 즐거움을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이번 앨범 만들면서 느낀 것 같고 그리고 또 저 스스로 치유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곡 라디오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예행 연습 좀.

네, 하나 부탁이 있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은 잠깐 일어나서, 네, 일어나서, 네. 좀 저희 뛰어놀면 좋잖아요, 그죠?

없으면 늘 심심한 저의 제일 좋은 친구 같아요. 네. 오늘 무대를 준비한 기타는 총 4대고요. 작업실에는 10대 넘게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 통기타가 있을 때 가장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와와가 약간 저한테는 좀 애착이 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정말 기타 두 대에 가는 노래인데 저는 약간 그렇게 어쿠스틱 셋으로 가는 걸 약간 복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말 이 주먹 하나로 약간 승부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거라고 저는 늘 표현을 하는데 복싱을 할 때 또 제가 느끼는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셨어요? 공감 준비하면서 네,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 공연을 또 양분 삼아서 저는 또 라이브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림 선생님을 얼마 전에 만나고었어요. 그 하림 쌤이 저한테 해주신 말 중에 너무 멋진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아, 좀 생각을 뭔가 띵 한 대 맞은 것 같은.
1: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는 흐른다라는 표현이 붙는다고. 눈물이 흐른다. 아니면은 뭐 시간이 흐른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약간 그 현재를 잘 못 보고 계속해서 노래가 잘 나와야 될 텐데 하는 미래에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만든 노래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과거에 있다거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약간 그냥 흐르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노래하는 이 순간이라던가 그냥 음악이 흐르는 이 순간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게 더 내가 행복할 길이겠다? 네.

이어서 EIDF 걸작선이 방송됩니다.

0: 잼민이라는 말이야.
1: 어머머머.
2: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3: 저도 몰라서 저희 딸한테 썼는데 나쁜 뜻이 못하지? 어머! 썼는데 안경이.
4: 제니? 은지야, 이게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5: 아, 영포디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1: 왜요, 쟤? 괜히. 20대인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쩌시잖아.
5: 난 나름 신명승무원데 이거 한정판이야.
6: 저는 쭉 이렇게 살고 왔는데 기분 좀 나쁜 거예요.
4: 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머 누가 애 엄마래? 엄마 이러니까 막 움츠러들게 돼.
7: 혐오하고 공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고 그래요. 혐오 표현에 대항은 좀 제대로 된 공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8: 이거 진짜야?
9: 에이 설마. AI겠지?
8: 오, AI로 만든 거네.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1: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Yarabbim aman anarım.

0: 이쁘지? 우와.
1: 우와. 우와. 예쁘다. 나도 캐릭터. 그림 그려보네.
0: 그림 그려봐. 자, 여기다 그려봐.
2: 저도 얘네 말할 때 몇 살이야, 언니?
1: 8살.
2: 8살이야? 그림을 그렸어.
0: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막 좋아하고 막. 네, 그런 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

0: 강렬한 걸 좋아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강작가 작품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작품이에요.
1: 레드에 가까운 쪽은 이제 우리 출생이 북한 쪽이고, 그리고 블루는 이제 남한 출생이겠죠. 하지만 근데 뭐 저희가 원해서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남쪽에서 북한 북쪽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무튼 전쟁이 일어났고 여러 역사를 걸쳐가지고 갈라져 있는 땅이잖아요. 한반도의 탯줄이 모여가지고 한반도를 형성하는 이 의무를 부여하면서 결국 우리는 비록 출생지는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가 아닌가, 민족성을 아직까지 분단된 이런 비극 이런 것들이 어떤 세대를 걸쳐가지고 너무 잊혀지는 게 너무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죠. 네.
2: 아, 나 배고픈다, 난.
3: 저도 배고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4: 그 안에 치워야 돼.
5: 네, 치우세요. 대패?
1: 대패가 대패? 제일 빠르고 맛있죠.
5: 사장님, 두꺼비가?
6: 대패?
5: 대패 하나만 닫아줘요. 엄마 찍으려고.
6: 아니야, 내가 찍으려고. 한 번도 맛있지 않나?
1: 응, 감사합니다.
5: 저기다 올려놓으면 돼.
7: 오랜만에 계셨어.
5: 잘 계셨어? 누가? 도맥! 대조야.
1: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8: 사장님, 저희 진로 하나만.
5: 딱 맛있다.
1: 어른들 같이 해서 저희 가족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건넜는데 일단 제가 일단은 아버지의 그 통신을 무시했고 원, 투, 쓰리 하면 뛰어야 된다는 걸 일단 무시 너무 어리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하나, 둘 하는데 막 뛰었거든요. 그냥 무서웠어요.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 얼음이 높잖아요, 강물이. 쩡쩡쩡쩡 소리 나니까 막 달다가 눈이 막 커지면서 막 그러다가 팍 깨지면서 그냥 다 빠져버리고. 북한에서는 그 세뇌교육도 세뇌교육이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남과 북은 하나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런 것도 아예 없고 애들이 뭐 되게 놀랐어요. 관심도 없고.
5: 나도 처음에 탈북민? 그랬을 때 탈북민? 이런 생각을 했지만
9: 남산아 한국은 서울대 음악을 들었대. 진짜 가라니까 한산이 뭐 유학한 건 나갔다.
5: 살짝 있었는데 술 한잔 먹으면서 바로 없어진 거죠. 그냥 사람 대 사람. 그리고
1: 술 때문에 아니었나?
5: 저도
1: 들어가. 일로와. 앉아. 너구리인지 반달곰인지 레오 순놈이요. 뭐냐 파양된 강아지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만났는데 되게 저한테 바로 달려오더라고. 그래가지고
9: 레오 때 가사가 한국에 있을 때 하지메 때 쓴 가족금이다가 놓은 게 있어.
1: 아예 그렇죠. 아 그러네. 뭐 혼자 계속 살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네.
9: 가사가 우리 사도 때 너무나 크구나.
1: 탄광이 있고 그냥 하모니카 집들이 쭉 있고 탄광이 있고 하모니카 집들이 있는데 그 중앙에 이제 철길이 쫙 이렇게 온성까지. 저는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살았고 항상 일본어로 대화를 거의 했던 것 같아요.
9: 오지산도 와산도 일본이 있다.
1: 예. 아예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계속 살게 됐고 제가.
9: 우리도 남자 그것도
10: 저랑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1: 아, 예.
9: 뭐 在日 한국인 2세대. 僕の親父と袋はチェジドで生まれ育って若い頃日本にやってきて、それで僕は日本で生まれた。
1: 그러다가61년동가다데리고오신거예요。그때한참그붐이일었잖아요。우리오라북으로막그럴때예뭐노래는계속할머니가불러주시고노래는뭐이제일본에서친척올때배워준노래할아버지작은할아버지랑할머니왔을때그노래불렀거든요그래가지고 되게 막 이쁨 받고 막.
9: 손부터 저도 어찌했대요.
1: 그때는 그냥 뭐 한글로 그냥 왜 암기해야 되니까 뭐 맞는 가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어로만 뭐 와까고 와까로 이었다고 해니 와까레나 호이네 뭐 무슨 작가루 아오이 삼바구 유키와리 사쿠라 겨우노 와테 유메노 와레라 뭐 이래서 해가지고 가니까 어 박수치면서 아오이 삼바구 유키와리 사쿠라 겨우 뭐 소노 와테 뭐 유메노 와레라 뭐 이러던데요. 유메노 요루
9: 고맙습니다.
1: 그날까지라는 문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날. 그냥 그거를 항상 계속 한쪽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지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콩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초고령 사회가 낳은 다양한 필요와 수요는 세상에 없던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웅철입니다. 저는 신문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일본이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2000년 초중반 도쿄 특파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지역정보 전문 방송사에서 대표로 일하면서 지역 소멸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치매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07년의 일입니다. 일본의 한 지방도시에서 고령의 치매 환자가 기차 선로에서 배회하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후 해당 철도회사인 JR 도카이에서 사망한 치매 노인의 가족들에게 사고에 따른 대체 수송비용 72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약 7천만 원 정도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당시는 일본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때여서 이 사고는 사회적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1심 재판부는 치매 노인의 부인과 장남에게 배상액 전부를 지불하라며 철도회사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도 배상액을 절반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역시 가족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치매 환자 가족협회는 그럼 치매 환자를 집에 감금해 두라는 거냐며 거세게 반발을 했고 사회적으로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9년여에 걸친 공방이 이어진 후 2016년 드디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JR 도카이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1, 2심 판결을 뒤집고 치매 환자의 가족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9년간의 재판은 일본이 초고령 사회 진입과 동시에 겪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치매 노인이 배회하다가 기차에 치여 사망하는 일은 아주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치매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선 일본에서도 치매 노인들의 배회는 대응이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치매 고령자의 배회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일본의 한 지방도시에는 치매 환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엿보이는 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버스가 오지 않는 버스 정류장. 이 정류장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치매에 걸린 사람은 단기 기억은 거의 기능하지 않지만 옛 습관과 같은 장기 기억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 간판이 있는 곳에서 기다리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하죠. 버스가 오지 않는 버스 정류장 덕에 치매 환자는 멀리 있는 진짜 버스 정류장을 찾느라 헤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배회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 감소하는 겁니다. 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안심하고 버스를 기다리기 때문에 가짜 버스 정류장 간판을 세운 것만으로도 환자의 마음을 달래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치매 고령자들을 배려하는 착한 거짓말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일본의 가짜 버스 정류장은 치매 노인을 위한 가짜 정류장의 뜻에 공감한 도요하시 철도회사가 예전에 사용했던 진짜 버스 정류장을 양도해 주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매스컴을 타면서 치매 노인들의 배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 일본에는 약 8천여 개의 치매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치매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곳인데요. 그동안은 주로 지역의 공공시설이나 빈 가게를 활용해 운영되어 왔는데 새로운 분위기의 치매 카페도 요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 치매 카페인데요. 세계적인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일본에서 지역 내 치매 카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디카페라는 편말이 붙은 스타벅스 매장이 바로 치매 카페인데요. 디카페란
치매를 뜻하는 영어 디멘시아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고령의 치매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스타벅스를 찾아 커피나 음료 등을 즐기면서 고민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잠시나마 일상의 여유를 즐기게 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치매 환자 고객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일반 손님과 자연스럽게 섞이고 어울리면서 치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높아지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치매를 어떤 특별한 것이나 기피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주변의 일상사로 받아들이려는 일본 사회의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관계자들은 치매 카페가 생긴 후 동네 사람들의 치매 환자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는 것을 실감한다고 몸소 느낀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햄버거 체인인 맥도날드의 일부 매장에서도 치매 카페를 기획하는 등 유명 식음료 체인점으로 치매 카페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모방송국 PD는 직원 전원이 치매 환자들로 이루어진 기간 한정 레스토랑을 기획 운영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명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인데요. 여기선 손님들이 시킨 음식과 전혀 다른 음식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가게의 간판에서부터 주문을 틀리는 곳이라는 걸 내걸고 있기 때문에 손님 중에서 화내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수가 발생해도 부드럽게 받아 넘기거나 와하하 함께 웃어버리는 기분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일본에서는 이 기획이 인기를 얻으면서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이라는 사단법인이 만들어졌고 또 한시적으로 예약을 받아 치매 환자들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레스토랑으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손님의 95%가 치매 환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지역의 주간보호센터 같은 요양사업소에서도 치매 환자에게 지역사회의 일을 맡기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종이 접기와 같은 인지능력 개선 활동을 하는 대신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치매 환자들한테 맡겨서 사회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목수로 일한 경력이 있는 치매 환자가 가죽 공예품이나 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주선해 준다거나 요리를 잘하는 여성들이 시설에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지역의 기업들과 협조해서 약간의 소득도 얻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치매 환자들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막상 일을 시켜보니 그런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들은 지역사회 일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치매 환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돕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다방면으로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용어를 통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도 주목할 만한데요. 일본에서는 치매라는 말을 현재 쓰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2004년부터 정부 공식 용어에서 치매라는 용어가 추방됐기 때문입니다. 치매라는 말은 사실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국민 공모를 통해서 인지증이라는 치매를 대체하는 공식 용어를 만들어냈고 이후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인지증이라는 말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인지증이 감추고 싶은 가족의 질병이 아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인성 질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낳고 사회 분위기의 변화는 그동안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당장 치매 용어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치매도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함께하면 무섭지 않습니다. 로 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낳은 다양한 필요와 수요는 세상에 없던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웅철입니다. 저는 신문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일본이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2000년 초중반 도쿄 특파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지역정보 전문 방송사에서 대표로 일하면서 지역 소멸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가 되면 자연히 돌봐야 하는 노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각종 난민으로 불리는데요. 일본 사회에서 과연 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고 또 각종 문제를 어떻게 헤쳐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 시골에서는 마을 상점이나 슈퍼가 문을 닫고 장보기가 어려운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필품 등의 물건을 그때그때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구매 난민, 구매 약자라고 부르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도 일본 전역에 약 904만 명이나 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일본 정책 당국은 대책을 마련하느라 매우 분주합니다. 그런 와중에 구매 난민을 겨냥한 비즈니스로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이동 슈퍼인데요. 트럭에 생필품이나 식자재를 싣고 직접 마을 주민들 집에까지 찾아가서 판매하는 사업인데 최근 일본 전역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산간 벽지에서 외딴 섬 지역까지 이동 슈퍼가 찾아가는 곳마다 주민들의 호평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이동 슈퍼와 같은 이동 판매 시스템이 앞으로 초고령 사회의 중요한 생활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사업 모델도 있는데요. 독거노인은 우리가 지킨다. 이건 마을 순찰대원들의 구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택배회사 배달원들의 이야기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생활 필수품 등을 사서 집으로 배달해주는 구매대행 서비스와 하고 물건을 전달하면서 노인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등의 간병 서비스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택배회사 1위 업체 야마토 운수가 이 고령자 지원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데요. 야마토 운수는 일본 전국에 약 3,200개의 영업점과 3만 6천 대의 배달 차량, 그리고 18만 명에 달하는 배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고령자 지원 서비스를 시작해서 전국 250개 지자체와 협정을 맺고 고령자 지원 서비스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지역은 대부분 인구 밀도가 낮은 지방의 시골이나 노인 인구가 40%가 넘는 고령 마을이라고 합니다. 야마토 운수의 거대한 물류망이 고령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야마토 운수의 고령자 지원 시스템은 지자체 지역 상권과 함께 삼각동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자가 지정된 가게로 전화를 해서 필요한 물품을 주문합니다. 그럼 주문을 받는 가게는 해당 상품을 야마토 택배 배달원에게 전달하고 배달원은 그 주문 상품을 모아서 트럭에 싣고 고령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배달원들은 이때 물건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건강 상태나 생활상의 애로사항 등을 함께 체크합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 인지 상태, 대화할 때 말에 부자연스러운 점 등은 없었는지를 꼼꼼히 적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구청과 소방서 등 지자체 고령자 담당자에게 보고됩니다. 사실상 1대1 배송 체제를 통한 독거노인의 건강관리 시스템이 탄생한 겁니다. 시골 고령 마을에서는 노인들의 이동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 효고현 단바시의 산골 지역에 가모쇼지구라는 고령 마을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특별할 게 전혀 없을 것 같은 이 마을이 일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마을 자치진흥회가 2011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고령자 버스 때문이었습니다.
인구 약 1,500명의 550가구가 사는 그것도 주민 3명 중 1명이 노인인 이 전형적인 고령자 마을에는 공공교통수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거나 물건을 사려면 비싼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은 마을 노인들은 외부 활동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건강 문제, 고립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죠.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

할 수가 없어서 팔을 걷어붙인 것이 바로 마을 자치진흥회입니다. 한 자선가의 기부금 50만 원을 초기 자금으로 해서 중고 외건을 구입하고 자원봉사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마을이 자력으로 버스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탄생한 마을버스는 단순히 이동수단에만 그치지 않고 고령자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만남의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가모쇼 지구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이후 일본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운행하는 디맨드 교통을 잇따라 도입했습니다. 디맨드 교통이란 이용자가 사전에 예약을 하면 차가 지정된 시간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마중와서 목적지까지 바래다주는 운송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실상 택시에 가까운 거죠. 다만 여러 명의 예약자가 함께 이용하고 운임도 100엔에서 300엔으로 저렴하다는 것이 일반 예약 택시와는 다른 점입니다. 고령의 이동 난민들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 디맨드 교통은 현재 일본 각지로 확산되어 전국 여러 마을에서 운행 중이고요. 지자체들은 디맨드 교통이 급증하는 고령자 의료비를 억제하는 데큰 도움을 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고령자들을 밖으로 끌어내면서 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까지도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는 디맨드 교통을 건강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령과 질병으로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을 상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약 이럴 때 돌봐줄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면 곧바로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정든 집을 떠나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삭막한 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좋아할 노인이 얼마나 될까요? 더구나 장기간 입원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면 만만찮은 비용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일본이 대담한 실험에 나섰습니다. 일명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고령자, 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지역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나 장애인이 자택에서 의료, 간병, 예방,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이 지역 의사회와 협력해 재택 의료 간병 지원 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이 사실상 24시간 상주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들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주기적으로 고령자 자택을 방문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범위는 인구 1만 명을 기준으로 긴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3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2025년 문제가 있습니다. 2025년은 일본에서 일명 단까이 세대로 불리는 베이비 부모들이 75세가 되는 해입니다. 이 거대한 집단이 간병을 요하는 노인 인구 그룹으로 편입되면 병원 등 간병 시설이 크게 부족할 판입니다. 그렇다고 또 간병 시설을 무작정 늘리는 것도 곤란합니다. 인구 감소로 언젠가는 공급 과잉 시설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가능하면 살던 집에서 임종을 맡고 싶다는 고령자들의 절절한 희망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핵심은 재택 의료 간병에 있습니다. 방문 검진이나 왕진에 나서는 의료기관, 방문 간병 사업소 등의 밀접한 연계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몸이 불편해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이 많아집니다. 가족들이 곁에 있어서 돌봐주면 좋겠지만 핵가족 사회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해답은 결국 지역사회 공동체의 부활에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나서야 합니다. 돌봄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지역사회가 떠안는 것. 일본에서는 이를 간병의 사회화라고 하는데요. 이 간병의 사회화가 일본의 돌봄 문제 해결을 해주는 중요한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지역사회의 고령 난민 구하기, 커뮤니티의 부활에 힌트가 있습니다. 로 하겠습니다.

0: 사람을 해보자.
1: 미달이야.
0: 그만해. 여기만 미달. 여기 지금 심각해.

0: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보통 멕시코 하면 화려한 해변의 리조트나 활기찬 축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단순히 걷고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땅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의 진짜 매력은 두 발로 걸어야만 만날 수 있는 대자연에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멕시코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마지막에 불고래가 지금 제 눈앞에 수천 마리가 있어요. 야, 진짜 멋있다.
1: 잼민이라는 말이야?
2: 어머머머.
3: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2: 저도 저 몰라서 저희 딸한테 썼는데 나쁜 뜻이면 어떡하지? 어머! 무슨 뜻인지 안경 제니?
4: 제니? 제니? 제니?
2: 제니?
4: 은지야, 이게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5: 아, 영포디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2: 왜요, 쟤? 괜히. 20대인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X씨잖아.
5: 난 나로 신명수무한데 이거 한정판이야.
6: 저는 쭉 이렇게 살고 왔는데 기분 좀 나쁜 거예요.
4: 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머 누가 애 엄마래? 엄마 이러니까 막 움츠러들게 돼요.
7: 혐오하고 공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고 그래요. 혐오 표현에 대항은 좀 제대로 된 공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8: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9: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8: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0: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눈 돌리는 곳마다 푸릇푸릇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청정의 땅 금산.
1: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3,200개가 넘는 산봉우리와 178개 하천이 있어 그야말로 금수강산이란 별칭이 딱 어울리는 고장인데요.
2: 네, 환영합니다. 신축주택에 오신 거 환영드리고요.
0: 그곳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마을, 청정 자연에서 치유받고 학교도 다니며 금산에서 새 삶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 애들도 되게 좋아해서 스트레스 해소도 많이 되고.
4: 체험학습도 갈 수 있어요.
1: 아이고.
0: 작지만 강한 시골 학교의 유쾌한 반란. 특별 수업은 기본이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경험은 덤. 명품 교육 도시를 향한 금산의 도전기 들어보시렵니까?
5: 한 100%를 넘게 만족한 게 걸을 때도 좀 뭔가 신선해지는 게 느껴지고
6: 산도 완전

0: 느낌이 보이고 자연이랑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1: 금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군북면에서 시작합니다.

0: 군북면은 예로부터 산으로 둘러싸여 옛 풍경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 많았는데요. 아름다운 비경 사이로 흐르는 금강 물줄기 따라가다 보면 집짓기 한창인 작은 마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봐봐. 앞으로.
0: 이곳은 지난 2010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아주 특별한 마을. 36채가 먼저 들어섰고 지금은 마을을 넓히는 공사가 한창이었는데요.
2: 60% 정도 됐습니다.
1: 거의 다 끝난 거네요?
2: 예, 이 포장마감하면은 예. 이제 공사는 곧 그 마무리 됐다고 하신 겁니다.
1: 아유, 선생님 어떠세요? 99%까지 이제 오셨는데.
2: 아토피 마을이다 보니까 자재도 좀 이렇게 친환경적인 걸 많이 고려해야 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재 선정에도 많이
1: 고생 많이 하셨네요.
0: 이곳은 바로 아토피 자연 치유 마을인데요. 아토피나 천식 등의 질환을 앓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이제 13채가 추가로 준공을 앞둔 상황. 2026년 7월 현재 금산군 지역보건소에서 입주민 신청을 받고 있답니다.
3: 저희 신축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35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서 25평 기준에 월 35만 원만 내고 거주하실 수 있는 아마 주택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찾기 힘드실 거예요. 예. 네, 환영합니다. 저희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신축주택에 오신 거 환영드리고요.
0: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을 사로잡는 거실부터 요목조목 활용도 높은 주방에 널찍한 화장실까지 이 집의 장점, 이게 끝이 아니죠.
3: 저희가 중점적으로 설계한 게 자연 채광하고 환기거든요. 보시면 구조가 창문 구조라던가 환기 구조가 다른 일반 주택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나쁜 공기 또는 외부의 공기를 순환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구조적으로 설계한 부분이고요. 2층은 그 침실, 자녀방, 그리고 부모님 방에서 방이 두 개거든요.
0: 이제 방 구경을 좀 해볼까요? 뻥 뚫린 시원한 층고가 매력적인 2층 공간. 어디 한 구석 답답한 곳이 없네요. 특히 몸이 아픈 아이들이 머물 공간인 만큼 자재에 신경을 많이 썼답니다.
3: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4: 나가기 싫어요.
3: 맞아요. 냄새가 좋죠. 저도 여기 살 수 있었으면 아마 살고 싶을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0: 하하, 정말 볼수록 탐나는 집. 인정입니다. 인정. 하하.
3: 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자녀방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좀 작은 방이고요. 여기 베란다도 있고 여긴 자녀가 생활하기 뭐 어려움이 없을 크기의 방이고요. 여기 전망이 좋죠?
5: 자녀방이 제일 좋은데요.
3: 네네.
0: 그야말로 눈이 시원해지는 풍경. 금산의 일품 자연 경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 아니 저 작은 창문이 하나 눈에 띕니다.
5: 하나가 더 있네요?
3: 네, 맞아요. 여기는 저희 숨겨진 히든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누다락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네.
0: 알고 보면 이 집은 3층인 듯 3층 아닌 3층 구조의 집.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짜잔, 이런 다락방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입니다.
3: 이 공간 안에서 놀이도 하고 어머님하고 또 공부도 하고

0: 하고 지내면서 자연적으로 이향 맡고 하면서 아토피의 치료가 되도록 저희가 설계된 공간이고요. 보통 1층하고 2층 면적만 저희가 건축물 대장에 산입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토피 환자들에게 드리는 서비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저요.
0: 저도 꼭 살고 싶은 공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예.
2: 사실 지난 2010년엔 이 지역 학교가 폐교 대상에 올랐을 정도로 인구가 감소했었는데요. 그러나 이 마을이 조성되면서 아이들이 늘어나게 됐고, 마을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0: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인스턴트 음식 섭취 자제 등으로 인해서 자녀가 호전되는 걸 보시면서 주민들도 만족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아토피 자연치유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에 입주해 지내고 있는 가정은 모두 36가구. 그중에 한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로 주민이 된지 4년 차시라고요?
3: 첫째랑 둘째 다 1년 지나고 나서부터 되게 심했거든요. 둘째는 아예 얼굴에 피부가 없었고, 첫째는 이제 팔, 다리, 그리고 발목, 발 이런 데까지 안 좋아가지고 농가진 계속 오니까, 2차 감염이 계속 오니까 막 응급실 병원 다니고 이럴 정도로 되게 심했어요.
2: 금산에 오기 전 대도시에서 안 받아본 치료가 없었지만 상태는 점점 심각해지기만 했었는데요. 이젠 그 고민이 싹 사라졌답니다.
3: 지금 너무 좋죠. 큰아이 거의 다 나았고요.
4: 진짜요?
3: 둘째는 아예 없어요. 아예 지금 얼굴 되게 심했었는데, 둘째는 아예 피부가 아토피, 얘 아토피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피부가 완전 깨끗해졌어요.
2: 아이, 세상에, 같은 아이들이 맞나요? 이제 몰라볼 정도로 건강해진 모습. 그저 이사 왔을 뿐인데 나을 수 있었냐고요? 지금부터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마을에 숨겨진 비밀 첫 번째, 바로 주거단지에 딱 붙어있는 치유센터입니다. 오늘은 요가 수업이 열리는 날.
5: 꼬리뼈는 뒤쪽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고관절 주변이 시원해짐을 느껴봅니다.
2: 매월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참가비는 월 3,000원.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아토피 환아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랍니다.
6: 저도 아토피 자녀를 키우는 부모 중에 하나로서 너무 환경이 좋고 집들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누구야 놀자. 우리 어렸을 때 골목 문화가 여기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2: 마을에 숨겨진 비밀 두 번째, 바로 마을의 중심, 학교입니다. 이곳은 아토피 안심 학교로도 지정된 특별한 초등학교인데요.
7: 안 되는 건
2: 수업 내용이야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아이들이 긴 시간을 머무는 공간인 만큼 교실 곳곳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하나, 교실 한쪽 벽에 설치된 수직 정원입니다.
8: 이게 공기정화 식물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식물들로 위주로 들어와 있고요. 시간이 되면 알아서 물 나오고 조명까지 나오는 AI 바이오 월로 설치가 돼 있어요. 저희 뒤랑 위에 천장은 다그 황토벽으로 칠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2: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아토피나 천식 등의 질환을 가진 아이들인 만큼 책상과 의자까지 모두 친환경 제품을 사용했다는군요.
8: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됐는데 마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을은 지정됐는데 저희 학교가 그런 학교가 아니면 따로 놀았겠죠. 근데 같이 움직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네, 한도적인 한도가 있는 예산 내에서도 효율적으로 좀 아이들을 위해서 꾸려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아토피 아이들을 위한 맞춤 돌봄

0: 학교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아토피 치료는 말 그대로 장기전이기 때문이죠.
1: 뭐 아토피 긁으면은 또 세균 감염 될 수 있으니까 자외선 조사기 하면서 치료합시다.
0: 수업 중에라도 아토피로 인해 몸이 불편하면 언제든 찾아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1: 아토피가 심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가려움이 심해가지고 많이 긁으면 또 이제 진물도 나고 손톱에 있는 이런 세균들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예방하는 목적으로 자외선 조사기를 통해서 좀 피부를 살균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0: 집은 물론 학교에서도 이어지는 집중 관리로 아이들은 서서히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1: 정기 검진을 이제 한의원에서 같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 한의원 선생님께서 아이들 아토피를 위해서 이제 연고도 따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보통 도포하고 있어요.
2: 이제 환경성 질환 있는 학생들이 학교로 오다 보니까 각종 알러지가 있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랑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대체 식단을 따로 항상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급식이 있으면 그 각각 메뉴마다 알러지 있는 학생들을 대비해서 또 다른 메뉴를 항상 만들어요.
3: 어서 와요. 안녕 안녕.
4: 너무 좋아요.
3: 맛있게 먹어요.
0: 아토피 극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 맛깔나 보이는 반찬에도 이 학교만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5: 조그만 카메라 약간 이거 맨날 방송에서만.
6: 친구 좀 보여줄까요?
5: 우와! 아 이거 그건데 따다다다따 따다다다 이렇게 할 때 아 그거 나도 알지. 그 영양 선생님께서 제가 이거 궁금해서 그 마요네즈를 별로 안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없애주셨어요.
0: 오늘 메뉴는 돈육백 불고기와 배추김치, 아기 맑은 탕과 마요네즈가 들어간 옥수수 치즈 구이인데요. 이 중에서 들깨와 마요네즈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선 대체 급식 메뉴가 제공됩니다.
7: 메추리알 표고장조림 같은 경우에 이제 메추리알도 난류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가 있어서 메추리알 표고장조림 대신에 이제 동육장조림으로 이제 영양소가 최대한 비슷한 식품군으로 대체해서 대체식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6: 선생님 다 공부하신 거예요? 이렇게?
7: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맛있게 급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뭐 대체식이라든지 이제 제거식이라든지 좀 다양한 메뉴들을 평소에도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8: 어때 여기 학교 다니니까는 많이 좋아졌어요?
5: 네, 아토피가 지금 엄청 많았는데 진짜 맨날 여기 이사 약 바르면서 맨날 물었었는데 지금은 엄청 깨끗하고 되게 안 나거든요. 아토피가 진짜 그래요. 치료 진짜 잘 돼요.
0: 학교와 지역이 손을 맞잡은 특별한 노력은 아이들은 물론 지역도 성장시켰습니다. 금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 관련 사업들, 특히 농촌 유학 지원 사업을 통해 외부 유입 인구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금산 농촌 유학 1번지인 이곳 초등학교.
9: 우와, 우리 진짜 많이 잡았어.
10: 있죠? 맞나?
0: 오늘 방과 후 수업 내용은 제철 채소 수확입니다.
11: 제 팔만 해요. 팔보다 더 커요.
8: 이야. 여기는 뭐예요?
12: 여기는 이제 신내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키우는 텃밭이에요.
0: 지난 봄부터 직접 씨 뿌리고 키운 다양한 작물들. 꼬마 농부들 솜씨치곤 제법 수확이 쏠쏠한디요. 여기서 키운 것들은 전교생이 나눠 먹는다는군요.
13: 상추 두 번이나 따니까 엄마가 좋다고 하셔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12: 키운 다음에 이제 재배를 하고 이제 음식을 이제 집에서 가져가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뿌듯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0: 내 손으로 키워낸 싱싱한 오이 맛이란 이건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를 꿀맛입니다.
14: 여기는 폐교 수업도 할 수 있고 예고도 할 수 있고
15: 체험학습도 갈 수 있어요.
16: 큰 학교는 1년에 한 번씩 간다는데 작은 학교는 1년에 한 5번 갈 거예요.
0: 아이들이

0: 60만 원씩 주고 한 집이라도 올 수 있는 아이들 있으면 유학을 받아주겠다는 그런 사업이에요.
1: 금산 지역 같은 경우는 또 학생들이 급격하게 소멸되어 가는 그 소멸지구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해볼 수 없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활동들을 이 농촌 유학을 와서 이곳에서 함께 체험을 하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아이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 폐교를 걱정하던 이 학교도 꾸준히 학생이 늘고 있는 상황. 장난기 가득 이 학생도 농촌 유학생이랍니다.
3: 4월 10일 날 온 것 같아요. 복지도 훨씬 좋고요. 아니, 체험학습도 많이 가고 노래, 행사, 놀러 가는 거랑 엄청 많이 해요.
2: 대전에서 금산으로 유학 오며 걱정도 많았지만 금산의 작은 학교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누리는 중입니다. 전국에서 온 학생들로 활기를 되찾은 또 한 마을.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즐거울 나이의 소녀들.
4: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진짜. 가자. 가자.
5: 아, 저희 집인데요. 네네. 별무리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네, 저희 6학년, 그 중에 6학년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 하고 있어요.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있어?
2: 선생님 집에서 일종의 하숙을 하고 있는 셈.
6: 여기가 공부방이거든요.
7: 공부방.
6: 네. 원래는 이렇게 두 명씩 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같이 아직도 여기서 자고 있어요. 여기 공부나 수다 떠는 방이에요.
8: 여기는 저희가 자는 방이에요.
6: 얘가 시작! 피고, 눕고,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접고, 끝!
2: 이곳에서 지내며 정리정돈도 스스로 척척. 해야 할 일이 부모님과 함께 살 때보다 늘었지만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6: 여기 와보니까 진짜 제 기대에 한 100%를 넘게 만족한 게 도시는 좀 뭔가 바람이 탁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걸을 때도 좀 뭔가 신선해지는 게 느껴지고
9: 자연 속에 있고 약간 핸드폰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2: 여기서 지내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바로 근처에 있는 한 대안학교. 지난 2012년 문을 연 이 학교는 별문이 전원 마을 안에 있는데요. 정부와 금산군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특별한 마을입니다.
7: 이게 직접 키운 거잖아요.
10: 예. 얘는 원줄기가 막 올라가.
2: 마을 조성 후 뜻을 함께한 교사들이 모여 학교를 설립한 거죠.
11: 공립학교 교사들이 세운 대안학교예요. 공립학교 교사들이 뭔가 좀 순발력 있고 뭔가 조금 작은 규모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좋은 어떤 샘플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바람으로 만들어진 학교.
12: 그러니까 주제를 한 개 정하고 거기서 약간 하자.
2: 수업 내용은 물론 특별 활동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해 결정하는 게 이 학교의 가장 큰 특징.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합니다. 학교 특별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오케스트라. 지역에선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은 청소년 오케스트라입니다. 올해 9월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있을 네 번째 해외 공연을 준비 중인데요. 이런 특별 활동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모두 실력파라는군요.
13: 일반 학교에서 뭐 오케스트라 치기도 하고 음악 교과 수업도 하고 이따가 이제 이곳에 이제 정착을 한 다음에 이전에 꿈꿔왔던 것들을 이제 5년, 10년 단위로 하면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 오케스트라 과정에 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2: 이 학교에선 점심시간도 특별 활동 시간이 됩니다.
14: 안녕하세요. 그냥 저희 다 나가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2: 학교 인근 마을 어르신들을 점심시간마다 짬을 내 찾아뵙는 활동. 이건 역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거라네요.
15: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은

0: 밥만 드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영양을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 이렇게 학교에서 나오는 반찬으로 대접해드리고 있습니다.
1: 오늘 찾아뵐 어르신 댁은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벌써 3년 넘게 찾아뵙고 있는 집인데요.
2: 할머니! 할머니 점심도 드시고.
1: 이젠 할머니 살림이 어디 뭐가 있는지도 훤하답니다. 이쯤 되면 친손주나 집 배웠겠죠?
2: 그거 고기예요. 스테이크. 응? 그냥 이빨로 물으면 돼.
1: 적적한 차에 찾아온 반가운 얼굴들. 맛있게 한 끼 뚝딱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재롱 잔치 시간.
2: 이렇게.
0: 할머니 잘 어울리시네.
2: 할머니 춤춰준대요. 아모르 파티에다.
3: 뭐해 그러면
2: 저기
1: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 이런 것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살아있는 교육 아닐까 싶군요.
0: 잘 춘다. 잘 춰.
3: 이제 왔어. 공기 좋지. 이제 열심히 왔어.
2: 공부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만큼 보람있진 않다고 생각이 돼서 프로젝트 하는 거에 너무 재미를 느끼고 흥미도 있는 것 같아요.
4: 금산이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을 만큼 되게 정감 있고 수용적인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1: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며 자연 속에서 배우는 이곳 금산엔 작아서 더 멋진 아주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5: 그럼 이렇게 보라색에서 이게 붉은색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6: 그쵸.
5: 이게 잘 익은 거예요? 어?
7: 금산 같은 경우에는 대전하고 되게 가깝고 작물도 되게 잘 자라고.
8: 그래, 깻잎에 미쳐있어요 지금. 다 하나 깨나.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할머니 봐요.
2: 쾅! 쾅! 할머니랑 같이 가야지. 쉽지가 않네.
1: 이렇게 했어.
3: 태호야, 할머니가 책 읽어줄게. 여기에 의자왕이 죽으니까 삼천궁녀도 떨어져서 같이 죽는 거야. 얘는 장군이야. 말들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해가지고. 그렇지.
4: 태어난 곳은 달라도 모든 자동차의 마지막 행선지 폐차장.
5: 무게비의 90% 이상을 사용,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되돌리면 쓸 수 있는 거 다 쓰려고.
4: 떼어내고 부수고 위험까지 감수하며 버려진 차에서 보물을 찾는 사람들.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여름 김치. 매일 만드는 양이 무려 6톤. 공장은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6: 자, 더싼 가십니다.
4: 고된 작업의 연속.
7: 남자들 군대 가면 화생방하는 것처럼 눈물 콧물 많이 납니다. 지금.
4: 폐차장과 여름 김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이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8: 아, 매믹 소리도 들리고 이거. 와, 진짜 여름.

0: 150에서 한 200 넘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1: 좋아. 이 우리나라 이 갯벌 있잖아요. 이 갯벌이 세계 5등이에요. 아시아에서는 이만큼 갯벌 넓은 데가 없어요.
2: 고마워요.
1: 좋아, 좋아. 여름에 이렇게 저 물고기를 잡고 있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이 아저씨가 뭐. 민혁아! 민혁, 민혁, 민혁!
3: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이열치열, 열로써 열을 다스린다.
2: 올 여름 이거 한 그릇 먹고 더위를 이겨내도록 하죠.
4: 아, 완전히 여름 더위야 개섰거라. 여러분 마셨습니다.
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7: 아이고 잘하네.
6: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 집중호,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싱그러운 자연이 가득한 곳 금산에서 인생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차원이 틀려요. 명품의 공기.
2: 금산 같은 경우에는 대전하고 되게 가깝고 산간 지역에 가깝고 청해의 공간이잖아요.
0: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 기회를 만나고 미래를 꿈꾸게 된 그들.
3: 농사 아니고도 시골에 와서 농촌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0: 내 남은 인생을 바치리라 남다른 각오로 금산행을 택한 사람들. 그들의 인생 2막 무대가 된 특별한 고장 여기는 금산입니다.
4: 여기 한번 느껴보세요. 환경이 얼마나 좋은데.
2: 작물도 되게 잘 자라고 체험농장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전략적으로 금산을 오게 된 거예요.
0: 충남의 최고봉인 서대산과 북사봉에 있는 고장 군북면. 듬직하게 버틴 산봉우리와 그 밑을 감아도는 아름다운 물줄기. 그 덕에 군북면 일대는 금산에서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힙니다. 요즘 이 일대에 좀 특이한 작물 재배 단지가 들어섰는데요.
3: 이게 제일 잘 익은 거예요. 어머, 색깔이. 그럼 이렇게 보라색에서 이게 붉은색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5: 그쵸.
3: 이게 잘 익은 거예요. 네.
5: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7월 달쯤에 수확할 거.
6: 아, 따먹고 싶네.
3: 아, 나도 그 생각했어. 어우,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 기농을 계획하신 분들은 여기서 진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돈이 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장목을 정해서요. 앞으로 진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험하러 다니는 것이 오늘 하고 있는 이 지역 탐색 교육입니다.
0: 키우기 까다로운 애플 망고에 대해 배우는 현장. 모인 이들은 금산에 정착하기 위해 귀농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입니다.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재배 방법도 꼼꼼히 익히는데요.
3: 이제는 보면 알겠네요. 어느 게 익었는지, 이제 덜 익었는지.
7: 이거 팁 배웠어.
8: 이게 뭔데요?
7: 이게 식물 짓기인데요. 오이나 넝쿨 같은 거 막 계속 쳐지니까, 지지대에다가 얘를 꽂혔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사용할 줄 알았지, 이거 사용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 배웠어요. 여기 와가지고.
5: 이 3천만 원 한번 투자하면, 요 동은 20년 동안 비닐 교체하거나 이런 거 이외에는 따로 돈 들어갈 게 없어요.
3: 딸기 농사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농촌에 온 사람들이 빨리 수익을 얻는 것은 딸기가 빠르다 생각했는데 장기적인 면으로 보면 망고 농사가 훨씬 쉬울 수 있겠네요.
9: 근데 망고 많은 게 왜 금산으로 오셨어요?
10: 다른 걸 떠나서 금수강산 금산입니다. 이게 기온차도 심하고 그래서 기온차이 심한 농작물도 있을 수도 있고.
11: 금산이 일단은 대전에 가깝고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귀농하는데 걸림돌이 많이 되거든요. 금산은 자체적인 병원도 있지만 가까운데 광역시가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나 이럴 때는 빨리 대처할 수도 있고.
0: 귀농 교육생들이 머무는 마을입니다. 월세는 20만 원 남짓이고 330제곱미터 규모의 텃밭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세대 모두 입주를 마친 상태라네요.
12: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제 귀농 자체가 주에 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햇빛 마을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난 편이거든요. 60% 정도 정착률을 보고 있어요. 저희 집 중에서는 좀 행복을 좀 느끼고 있어요.
9: 행복 마을에서.
0: 금산의 귀농 교육에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무엇보다 특별한 수업 덕분입니다.
13: 어디서 오셨어요?
14: 저 햇빛마을이에요.
0: 여기선 농사 외에도 금산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3: 농사 아니고도 시골에 와서 농촌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15: 색깔이 있는 게 이제 외지, 바깥, 표지고요. 하얀색 종이가 내지 안쪽에 있는 종입니다.
0: 오늘 방문한 곳은 금산에서 최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특별한 서점. 이곳에서 다양한 체험 콘텐츠도 배웠는데요. 이런 수업과 농사 수업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입니다.
8: 매일매일 일기를 한번 써볼까요? 교육 일지도 쓰고 즐거웠던 일도 쓰고 속상했던 일도 좀 쓰고 뒤에다
16: 블루베리 성장일지를 여기다 한번 써보려고 해요.
17: 1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16: 1년 후에는 대농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 망상
0: 새우잠을 자도 고래 꿈을 꾸란 말이 있죠. 대농이 되는 그날은 분명 올 것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예. 남일면에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 여기는 약 5,000제곱미터 규모의 현대식 스마트팜 단지인데요. 이곳에서 1년 중 가장

0: 바쁜 계절을 보내는 농부들을 만났습니다. 농업은 이제 기술이다. 농업 경영을 외치는 금산의 젊은 귀농 농부들. 오늘은 정임찬 씨가 운영하는 농장에 품앗이를 하러 모였습니다.
1: 깨끗이 따주세요.
2: 네.
1: 왜냐면 상추값이 비싸. 지금 한 박스에 25,000원.
2: 와.
1: 요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오늘 따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사이즈가 오버되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따줘야 돼. 우선순위로.
0: 힘찬 씨 농장에서 주력으로 키우는 작물은 바로 상추. 그 중에서도 고급 품종에 속하는 유럽식 로메인 청상추인데요. 장마 오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을 서둘러야 합니다. 갓 수확한 싱싱한 청상추. 노지 상추보다 두께가 도톰해서 씹는 맛도 일품이라죠.
3: 맛있는 거. 이러다가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어떤 기분이에요?
4: 건강한 느낌? 제가 원래 집에는 잘 안 먹는데 일하면서 목마르니까 하나씩 먹으면 너무 좋아요.
1: 이렇게 엠보싱이 있어야, 오돌오돌 엠보싱이 있어야 이게 알맞은 온도에서 자랐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한 여름에는 사실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
3: 아, 근데 이게 기술이네.
1: 네.
0: 올해로 8년차 농부인 힘찬 씨는 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출신. 그가 선택한 농법은 좀 특별합니다.
1: 흙이 있으면은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병과 충이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을 더 쳐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원래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이 그 채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재배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벌레가 훨씬 더 적고 그래서 약을 많이 안 치고 키울 수 있고.
0: 일종의 수경 재배법인 에어로포닉스 스마트팜 농법. 물 사용량은 크게 절감하면서도 작물의 품질과 생산성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랍니다.
1: 저는 이제 고향은 익산인데 충남이 이 스마트팜 관련해서 보조라든지 지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금산 같은 경우에는 대전하고 되게 가깝고 산간 지역에 가깝고 청해의 공간이잖아요. 작물도 되게 잘 자라고 체험 농장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전략적으로 금산을 오게 된 거예요.
0: 열심히 일한 자 먹어라. 드디어 새참 시간. 오늘 메뉴는 상추와 찰떡궁합인 통삼겹구이입니다.
5: 오늘 좀 유독 잘 됐는데? 햄이다 햄. 그렇게 먹어도 또 먹고 싶다.
0: 한때 홍콩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힘찬 씨.
6: 그 월남쌈처럼 라이스페이퍼에 상추를 말아가지고 참치를 넣어서 놀로 만들어 먹으니까 되게 건강식이더라고요.
0: 물심양면 도와준 친구들을 위해 모처럼 솜씨를 발휘해보는데요. 청상추의 싱그러움을 가득 품은 채소 마리부터 젊은 농부들 입맛 저격한 메뉴가 한상 가득, 맛의 영양까지 듬뿍 담긴 푸릇푸릇 건강 밥상 완성입니다.
7: 두 개씩 쌓아야지. 고생하셨습니다.
0: 한 입 크게 싸서 먹으면 아무렴요.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4: 상추가 들어가는 게 더 맛있어요.
7: 빛깔 납니다. 둘이 먹다가 둘 다 죽어도 몰라요.
0: 특히 힘찬 씨가 야심차게 만든 채소말이.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어때요? 말 좀 해보시죠.
7: 겁을 납니다. 겁을 나요.
1: 뭐 비빔밥에 넣으셔도 되고 쌈 싸먹어도 되고 빵집, 동네 빵집에서 샌드위치 사셔가지고 상추 많이 넣으셔가지고 같이 드시면은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섭취하기가. 저는 똑같은 일 반복하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생물이다 보니까 예측도 안 되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긴장감도 좋고 그걸 해결하는 것도 재밌고 좀 만족스럽습니다.
0: 서로 의지하며 금산에서 꿈을 키워가는 청년 농부들. 그들의 꽉 찬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0: 또 한 명의 귀농 농부를 만나러 온 곳. 금산이 너무 좋아 매일 콧노래가 절로 난다는 낭만적인 그녀를 만났습니다.
1: 금산은 여기가 공기도 좋고 지금 이 날씨도 그렇고 아침 저녁은 또 선선하고 그냥 사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명품의 공기. 아, 너무 맛있어요, 공기가.
0: 옥순 씨는 이곳 추부면의 대표 작물인 깻잎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추부 깻잎은 지난 2010년 인삼을 제치고 금산의 생산액 1위 작물이 된 대표 농산물입니다.
1: 추부 깻잎이 그래서 알아줘요. 여기가 산 지대가 또 제일 높다 보니까 기온 차이가 다른 데하고 한 4도 차이 나거든요. 아침, 저녁. 이게 향도 그렇고 두께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깻잎이.
0: 추부 깻잎은 전국 깻잎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 추부 깻잎 특구도 있을 정도로 금산은 깻잎의 진심인 고장입니다. 옥순 씨가 이곳으로 귀농하게 된 건 6년 전인데요.
1: 우리 아버님이 저를 꼬셨어요. 여기 시골에 와서 나중에 뭐라도 해서 뭐 하면 노후에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자꾸 저를 이렇게
2: 꼬셨어요.
1: 네, 돌아가시기 전에.
0: 대전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남편과 살며 화장품 회사에 다녔던 옥순 씨. 정작 남편은 그녀의 귀농을 반대했지만 옥순 씨는 시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깻잎 밭에서 새 꿈을 찾았답니다.
1: 그래서 계속 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깻잎에 미쳐있어요, 지금. 자나 깨나. 깻잎이 이렇게 따면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좀 많이 하면 맛있을까. 그리고 또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 장 한 장 먹느니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요, 일을.
0: 사실 그녀의 깻잎밭은 농부치고는 텃밭 수준. 옥순 씨의 본업은 따로 있는데요. 옥순 씨는 다양한 깻잎 요리를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깻잎으로 떡을 만들었다고요.
1: 현미, 깻잎, 인절미. 요 이제 깻잎을 삶아가지고 같이 넣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방앗간에서 해달라 그러면 미쳤다고 그래요. 누가 깻잎떡을 하냐고. 네. 어려우니까 수분감이 높고 이게 떡하기가 조금 저도 한 1년 동안 시간이 걸렸어요.
0: 금산을 찾아오게 만들 특별한 먹거리를 만들고 싶어 시작한 도전. 숱한 실패를 거듭한 끝에 방법을 찾아냈고 드디어 깻잎떡을 완성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요즘은 매주 600kg씩 떡을 뽑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는데요.
1: 예, 이렇게 인절미를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현미를 또 제가 넣거든요. 건강식을 많이 드시니까.
0: 낯선 깻잎 인절미, 과연 그 맛은?
3: 깻잎 향이 너무 좋은데요?
1: 깻잎 향이 살아있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그리고 삼켰을 때 그 이질감이 없어요.
0: 여기서 사용하는 재료는 다 금산군에서 재배한 것들. 콩과 검은깨 깻잎은 옥순 씨가 직접 농사지었답니다. 옥순 씨가 개발한 특별한 요리 또 한 가지.
1: 두께가 들어가서 끓이면 끓일수록 갈비에 간도 되고 뻑뻑해져요.
0: 들깨에 버섯, 깻잎을 넣고 푹 끓여내는 깻잎 떡국입니다.
1: 이게 깻잎 떡국떡. 떡국을 끓이려고 떡국떡, 가래떡 우리 보통 뽑아서 일반 쌀하고 깻잎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0: 여기에 큼직한 갈비까지 척 얹어주면 이만한 보양식이 없다는데요. 이름하여 들깨 왕갈비 깻잎 떡국. 금산의 들판이 고스란히 담겨

0: 인 음식입니다.
1: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아니세요? 어서 오세요.
2: 아니 누구세요?
1: 예, 친한 친구들이에요.
2: 친구들.
1: 네. 옥천, 대전 뭐 이렇게.
2: 아 전구.
1: 네. 우리 집에 이렇게 떡 먹으러 자주 와요. 밥하고 들지 나눠 먹어. 이게 뭐예요?
3: 뭘 후식하네, 후식해.
4: 아니야, 아니야.
5: 이거를 개발을 해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익혔다니까 그전에 얼마나 맛있게 뜨는데.
0: 하하하하, 오늘 모인 사람들은 옥순 씨의 초등학교 동창들. 옥순 씨 요리 솜씨는 친구들 사이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5: 이거는 뭐 어린 아들부터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그냥 오므로가 없을 그런 맛.
6: 나이 드신 분들
2: 맛있어.
0: 갓법은 인절미 맛까지 맛보는 친구들. 입안에 감도는 깻잎 향이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다네요.
7: 엄마의 손맛 같은 그런 떡에서 그 깻잎 향이 입안에 싹.
5: 엄마의 맛이 아니라 할머니의 맛이야 이건.
8: 이제 요새 한국 뜨잖아요, 그죠? 그래, K푸드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거기에 동참을 해서 이름을 좀 남기고 싶어요. 여기에서 더 미쳐야 될 것 같아요. 설 미친 것 같아.
0: 깻잎과 사랑에 빠진 그녀 옥순 씨. 그녀의 큰 꿈은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0: 유튜브 미호는 자타공인 깻잎의 고장인 만큼 눈 돌리는 곳마다 깻잎 깻잎. 와, 간판만 봐도 뭔가 향긋합니다. 그려? 이 고장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네팔에서 온 그녀 나오시죠.
1: 이모, 바나나 얼마예요?
2: 찍으면 나도 나와요?
3: 아니요, 우리 마야 씨만 찍어줄 거예요. 바나나랑 마야 씨만 찍을 거예요.
1: 써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이거 좀 사기 해줄 수 있어요?
4: 5,000원인데 4,000원 해줄게요.
1: 네, 이뻐서. 감사합니다.
0: 한국 생활 달인인 마야 씨가 금상과 인연을 맺은 지는 올해로 8년 차. 금산 어디 가면 뭘 먹어야 하는지 정도는 이제 눈 감고도 척척이랍니다. 오늘 마야 씨가 선택한 점심 메뉴는 깻잎 김밥. 마야 씨가 제일 좋아하는 한식 중 하나라고요.
1: 이거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 맛보면 와, 머릿속에서 잔증 나는 거. 와,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맛있어서.
0: 8년 전 금산의 한 대학교로 유학 온 마야 씨는 여기서 만난 네팔인 남편과 3년 전 결혼했고 이젠 동생과 시누이까지 금산에서 함께 살게 됐다는데요. 마야 씨는 지금 금산과 찐사랑 중입니다.
1: 첫 번째, 네팔하고 비슷하고 여기 한번 느껴보세요. 환경이 얼마나 좋은데. 이어가 얼마나 시원하고 뭐 깨끗하고. 서울 쪽으로 가면 뭐 차도 많고 복잡하고 막 소리도 막 너무 많이 나고 여기는 얼마나 조용하고 와우. 꿀, 필 꿀 이런 거 있잖아요.
0: 마야 씨가 금산에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된 곳은 금산의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사랑방이자 소통 창구라네요.
1: 금산군에서 도움받는 게 뭐 많거든요. 비자 같은 거, 컨설팅 하는 거, 상담 받는 거. 만약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또 24시간 상담도 해주고. 네.
0: 현재 마야 씨는 대학원에 다니면서 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학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다예요, 다. 이제 처음.

0: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0: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날 짧은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2: 이어서 세상을 뒤집고 시즌3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헤이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시네마 닥터 지바고 2부.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밤 11시 10분 한국 영화 특선 11번째 엄마.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다 비주얼로 뽑혔다고.
1: 아, 진짜?
2: 딱 티 나죠?
0: 얼굴 지금 괜찮아요?
3: 네, 지금 괜찮습니다.

0: 되게 예뻐.
1: 와, 진짜 예쁘다.
2: 누구 결혼해?
0: 미쳤다.
3: 하얀 꽃들이 천장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
4: 결혼하냐?
0: 우와.
2: 아무튼 오늘 우리 이번 시즌 마지막 촬영이야.
0: 아, 진짜.
2: 진짜 감사합니다.
0: 마지막에 마지막.
3: 근데 나는 특히 시즌 3가 너무 재밌었어.
2: 맞아. 왠지 알아. 뛰어다녔거든.
3: 맞아. 내가 원하는 거였거든.
2: 그러니까.
0: 나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
3: 근데 그만큼 너무 재밌어가지고.
2: 누나 너무 힘들었으면 다음 시즌은 쉬어.

0: 누나.
1: 아니 너 먼저 보내.
2: 애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치어리더 만났잖아. 갑자기 따뜻한 손을 잡으니까
0: 손도 잡았어?
3: 위지 아자. 저희는 몰라요. 저는 안 잡았어요.
4: 아니 형도 잡았어요.
3: 뭘 잡아?
4: 아니 누나도 잡았어.
1: 난 잡았어. 난 잡았어.
0: 아 감사합니다.
5: 네, 안녕.
4: 저희 야스 한 번만 해도
1: 아, 될까요? 아 네 그럼요. 네 그럼요.
4: 아 안 돼요?
1: 안 된대요.
4: 안 된대요.
1: 안 된대요.
5: 저는 여자 중에 제일 내네요.
4: 아 저는 가까이 보는 거 처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6: 저도 네네.
4: 아이 형아.
3: 아니 다 하길래.
2: 자 다시 말할게요. 자 아수르 했지만 아수르 하자마자 너무 따뜻했어. 나도 모르게.
3: 그럼 우리 재웅이 최애 에피소드 이유. 그는 치어리더 손을 잡았다.
4: 아니 그 잠깐만요. 잠깐만요.
2: 야 나도 남자야. 형도 안.
1: 나도 남자래.
3: 나는
2: 그렇게 가보자. 형 남자 좋아해 여자 좋아해.
3: 아니 여자 좋은데.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편 뭐야? 하나씩 뽑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2: 나는 아무래도 캐대연.
3: 캐대요.
2: 재밌었고 너무 힘들었고.
1: 맞아. 그날 비웠지. 근데 난 너무 재밌었어. 조이?
3: 그럼 누나? 그럼 누나도 캐대요?
2: 진우? 진우.
3: 아, 진우.
4: 아, 진우야.
3: 이거 진우야.
4: 바비가 무슨
3: 남자야. 너
4: 바비야.
3: 뭘 바비야.
1: 오빠 바비지.
4: 내가 무슨 바비야.
1: 오! 오! 소리 난다.
3: 여기야말로 진짜 캐대연의 찐 성지. 오. 국립중앙박물관이야.
1: 국립중앙박물관.
3: 아, 진짜 오랜만에 갔지.
2: 아, 어릴 때 너무 넓었어. 나.
3: 맞아.
2: 아, 깜짝 놀랐어.
7: 제가 지금
1: 정짜다.
3: 아, 나 저기 진짜 신기했어.
7: 구도블럭이에요.
3: 제가 이거
4: 일적인 체험.
3: 누나 진짜 바닥이 바뀌는 게 진짜 민감해진다.
1: 맞아요. 그치?
7: 드디어 저희는 공간 오감 입구에 도착했고요.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8: 답답해. 보고 싶어. 나는 저 때 알았어. 아, 내가 제일 예민했었구나. 그러니까 눈을 가리니까 와, 이게 무서워.
2: 맞아.
8: 어, 한 발자국 못 뛰겠어.
3: 다 힘들어. 이거. 재용이도 공포 겪고.
8: 언니가 존경스러웠어. 진짜.
3: 이거 얼굴이야.
8: 내가 재용이한테 좋다고 했던 게 이 종이야.
3: 이거.
8: 아, 이거 나 재용이 때문에 준비한 거야.
2: 아, 맞아. 아, 나 이거
3: 신종.
2: 평생 이거 잊지 못해.
1: 뭔데?
7: 띵.
8: 이거는 귀로 들리는 소리잖아.
1: 우와.
2: 잠깐만, 느낀다.
3: 느껴? 신다.
9: 막 진짜 신기한 거 있는데.
1: 어. 신기해?
9: 보청기 빼고 드러시대랑 차이점이 없어.
1: 아, 없어?
9: 느낌이. 너무 똑같아서 내가 보청 끼고 있나? 약간 착각하는 거 같아.
1: 눈으로 진동이 오니까.
9: 근데 너무 과장해서는 이슬만 사람도 있긴 한데 진짜로.
3: 야.
1: 그니까 이게 너무 신기했어.
4: 저게 또 명장면이었지.
2: 내가 착각했어. 내가 소리 들었나? 내가 소리 들을 수 있나? 약간 한순간 좀 착각했어 그때는.
8: 너의 답변에 굉장히 뿌듯했어, 누나가.
3: 맞아.
1: 나는 근데 소리가 진동도 같이 있다는 거를 몰랐던 것 같아.
3: 우리 전화를 종소리 한 20번 듣고 갔잖아.
1: 내가 제일
4: 중요한... 아, 뭐야, 뭐 하는 거야?
1: 나는 다시 생각해도 캠핑.
4: 캠핑?
1: 아, 우리 리랑이 언니 그리고 친구들이 와줬잖아.
8: 맞아.
1: 나는 캠핑이 진짜 야생이고 힘들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너무 힐링되고 좋았어.
2: 우리뿐만 아니라 캠핑하고 있어.
1: 와. 너무 좋다.
5: 조금 더 여기 더 틀어야 돼. 여기가
8: 운전을 못하지만 내가 뺏어서 운전을 하고 싶어.
4: 저도 왜 차를 몇 번 놓다 뺐어요.
1: 해 지는 줄 알았잖아. 그래?
8: 근데 이게
5: 다리요?
1: 다리요.
5: 아, 네.
2: 맞아?
1: 잠깐만.
0: 우리가 지금 노답이잖아. 근데 저기 옛답이 있어.
2: 근데 잠깐만 내가 좀 긴가만가 하는데
8: 전문가
2: 좀 캠핑이 좀 좋았으면 좀 아시긴 하는데 혹시 맞죠?
1: 맞아요.
2: 제가 진짜
1: 맞아요.
2: 제가 좀 봤었거든요.
1: 아 그래요? 어머 맞았습니다.
5: 어머
1: 아이고 맞았습니다.
3: 재영이는 여자 인플루언서 알아봅니다.
4: 아닙니다.
1: 지금 또
4: 진짜 재영이한테를
2: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4: 아니, 하지 마세요.
2: 괜찮아요. 아니, 근데 나는 캠핑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유튜브를 계속 봐. 날 즐겁다.
4: 아, 치어리딩도 좋아해, 뭐. 아,
2: 알겠습니다. 다 보시죠.
3: 맞아.
1: 진짜.
8: 확실히 수월해졌지.
3: 사실 누나도 조건이 똑같았다? 이거 처음 보는 거였어.
7: 오케이, 따그랗다.
4: 진짜 재밌었어.
5: 역시 1학님.

0: 약간 캠프파이어 느낌으로? 아니면 이렇게
1: 장작을 조금 팰까 봐요.
0: 오, 패야 돼요?
2: 와, 저 도끼. 네.
0: 대박.
2: 도끼 들고 다니는 여자.
1: 나도 해야 돼.
0: 얇은 거, 얇은 거 여기 있어요. 와. 오, 깨졌다, 깨졌다.
1: 됐다.
0: 오.
2: 나이스, 나이스. 봐, 재웅이의 힘은 훨씬 세는데 안 바뀌잖아.
3: 근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거의 한 몇 시간 동안 잔작을 팼던 거 같은데. 지금 방송 보니까 하나만 팼는데.
1: 아니, 그리고 나도 아쉬운
3: 골랐어.
1: 부분 있어. 나 불 진짜 열심히 뗐거든?
2: 맞아.
1: 불이 하나 안 났더라고.
3: 내가 삼겹살을 몇 개를 넣었는데.
4: 내가 은박지를 얼마나 열심히 쌌는데.
1: 살짝 보였거든? 미쳤어? 진짜? 와, 미쳤다. 와, 냄새.
2: 와, 야, 이제.
3: 어, 이번에 너무 미쳤는데?
2: 진짜 맛있었지. 미쳤나. 진짜 인생국이었는데.
4: 이거 애들이 끝까지 저한테 닭고기라고 속였던 거예요. 방송이 안 나왔는데.
2: 저는 닭고기인 줄 알고 먹었습니다. 닭고기인 줄 알고 먹었어요.
4: 고기라고 속였어.
1: 아, 저게 맞는 칼이야, 맞는 칼.
2: 도끼 소리 진짜.
1: 너무 고소해. 잘 됐어요, 언니? 이게 대나무 그 향이 좀 배어 있어요.
5: 여기요.
1: 와.
6: 아, 진짜 맛있다.
1: 맛있어.
0: 미쳤다. 이게
1: 나는 아, 아무래도 그
2: 아, 나일 것 같아.
0: 가리아그라 씨.
2: 가리아그라 씨.
1: 알 것 같아?
4: 어, 하나,
1: 네.
4: 하나, 둘, 셋 하면 말하자.
1: 맞춰봐.
4: 하나, 둘, 셋.
2: 산소노.
1: 산소노도 잡는 것도 너무 좋긴 했는데 우리들끼리 막 넘어지고
2: 아, 맞아.
1: 일어나고
4: 동계올림픽
2: 우리 몸살 다 났어.
3: 아, 형이 자꾸 날까지 잡아당기니까 나도 맞아. 넘어졌잖아.
2: 나 얼음 귀신, 물 귀신 말고 얼음 귀신.
1: 나는 너무 재밌었어, 그 날이.
0: 아. 여기 와. 되게 놀거리가 많잖아.
2: 맞아.
0: 그럼
2: 맞아.
0: 우리가 뭘 해야겠어? 우리 열심히 놀아야지.
4: 아니, 대결을 해야지.
0: 열심히 내기를 해야지.
4: 일명 우리들만의 동계올림픽.
0: 아. 올림픽!
2: 파이팅! 파이팅!
0: 오, 잠깐만.
2: 이렇게 하면 어떡해?

0: 첫 번은 몇 번이요?
1: 저게 뒤로 타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타야 돼요.
0: 아니야, 근데 나도 중간에 돌았거든? 나는 한 팔이 없어서 좋은 줄 알았어. 근데 딴 사람들은 다 돌더라고.
1: 다 돌아버려요. 다 돌아버려요.
2: 마지막 재밌게 타자. 골자 화이팅! 하! 안 돼!
3: 나를 밀어줘!
1: 와, 야, 이거 나온다.
0: 아, 근데 잠시만요.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1: 알아요.
0: 아, 근데 이게 너무 제가, 짧게 들어갔다.
1: 맞아.
0: 그치?
1: 아,
0: 우리 진짜. 정아.
1: 아, 이게 진짜 킥이었어요.
3: 네. 나 형이 아니야. 나 형을 내가.
1: 정아.
4: 멋지다.
2: 화이팅!
1: 오, 씨.
4: 화이팅!
2: 누워. 누워.
0: 야, 누워, 누워. 누워, 누워.
5: 누워야, 누워야. 누워, 누워. 나 잡는 게 어딨어?
6: 나 깜짝 놀랐어. 나 운동한 거 저렇게 힘센 줄 몰랐어. 나.
0: 아, 재우이가 야가더라고.
3: 안돼!
5: 아 여기 팔이었어, 팔이었어.
3: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떡해?
6: 아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0: 아 자꾸 팔을 빼. 아, 팔이 없어.
1: 저 장면이 확실히 세비고 4년 동안 우리가 찍으면서 제일 많이 웃은 씬이야. 진짜로. 정말 다 기절할 뻔했어, 진짜.
5: 아, 너무 웃겼어.
6: 나는 딱 있어. 나는
0: 제... 알 것 같아.
6: 알 것 같다고?
0: 나도 뭐, 알 것 같아.
6: 뭐 마음대로.
0: 오빠가 제일 좋아했던 시즌이 있어.
1: 아니, 알 것 같아.
4: 뭔 것 같아?
7: 수원에 있는 뭐 화상인 거 아니야?
4: 에이, 아니야.
0: 왜냐면 딱 연애지, 맞지?
6: 나는 연애 결혼 편이.
8: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해요. 주량은 어떻게 되는지, 흡연은 하는지, 혈액형은 어떻게 되는지 정보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아래 있습니다.
0: 어디요?
8: 본인 외모 점수를 매력적으로 체크해 주셨는데.
2: 아, 잠깐만, 그런 거 말씀하시면
0: 아, 7점이라고? 나랑 같은 7점이라고?
9: 이거 알아? 그 장애인 맨날 그 통계를 낸단 말이야, 국가통계에서. 장애 유형별로 같은 장애끼리 연애 결혼 제일 많이 하는 장애 보게 있어.
8: 시각. 청각.
0: 아, 청각.
9: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8: 왜냐면 서로 대화가 수화로 할 수 있잖아요.
9: 아, 진짜 연애의 모든 걸 다 그냥 빼고 계시네요.

0: 테이블 잡지 마.
1: 장애인이 저한테 대시 안 했고 제가 좋아해 본 적은 있어.
2: 그 오빠 누나가 좋아하자마자 그냥 바로 신부님 되셔버렸잖아요.
3: 그러니까.
1: 그건 맞아. 그거
3: 왜 보낸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누나가 좋아하자 바로 그냥 도망가셨잖아 지금.
4: 너네? 재훈이는? 장애인과의 연애.
5: 아니, 한 번에 해본 적 없고 앞으로도 만날 생각 없어. 나는 솔직하게 애가 장애 갖고 있고 없잖아 지금 키가.
3: 언니 오빠들은 외모를 얘기를 안 해가지고.
6: 전혀 안 했어.
7: 아, 나는 너는 외모가 처음이야. 딱 봤을 때 호감이 가야.
3: 그치. 1차. 가야. 1차 가야.
0: 네, 듣다 보니까 다들 왜 혼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듣다 보니까.
8: 내가 딴 게 아니라 나는 이 그 편을 찍으면서 되게 느낀 게 우리가 세비구랑 같이 나이 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우리가 4년 전에 처음 찍을 때만 해도 사실 결혼이 되게 남 얘기 같았잖아.
3: 결혼에 대해 너만 너무 안 했고
8: 아니야. 근데 이제는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게 막 느낌이 실감이 들 때 딱 이런 편을 준비해 주셨어. 아무튼 아 각자 이렇게 서로 생각했던 게 다른 맞아. 것도 되게 재밌다.
1: 이렇게 다 다른지도 몰랐다.
9: 시즌 3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상을 오? 시상식을 거행해 드려. 와!
8: 따다다. 진짜요?
0: 진짜요?
1: 뭐야?
0: 잔뜩 엄청 된 것 같아요.
1: 선물을 네. 많이 갖고
6: 오셨어요.
0: 잔뜩. 뭐야, 뭐야.
1: 우와, 우와. 짱짱, 짱짱.
0: 라라라라라라라.
6: 상장. 방송국 영웅상. 오! 박채웅. 오! 이 사람은 이번 시즌 새롭게 투입된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형 누나들을 살뜰히 보살피는 것은 물론 신인답지 않은 입담과 배짱으로 더 당돌해질 활약을 기대하며 이 상을 수여함.
0: 제일 큰 거예요.
1: 제일 큰 거.
0: 야, 뭐야, 열어봐.
1: 열어봐, 뭐야, 열어봐.
8: 아, 버터 뭐야? 슬라임이야.
0: 아, 진짜로? 너 받는 건데.
1: 진짜로?
6: 이거 홍윤 오빠.
3: 홍윤 오빠 짱나게 할 때.
1: 이렇게, 이렇게.
0: 이렇게? 이렇게?
7: 홍윤이 생각하면.
1: 과연?
6: 과연? 상장. 한계 돌파 집념상.
0: 아 이건 나네. 이거 분명히
1: 남대?
0: 나네.
1: 남대?
0: 이거 분명히 나게 더.
6: 김나윤. 아~ 이 사람은 누구보다 강력한 승부욕으로
0: 아,
6: 매 회차마다 눈에 불을 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그 결과 프로그램의 긴장과 몰입도를 끌어올렸기에 이 상을 수여함.
0: 아 인정이야. 이거 완전 인정.
3: 아 감사합니다. 아,
0: 김나윤.
8: 아니 서방.
0: 니네 서방 거? 나 표정이 어둡다.
3: 잠깐만.
6: 나 필요해.
7: 잠깐만요.
3: 아, 나 필요해, 필요해.
0: 진짜로?
7: 방어가
3: 세빙고에
7: 방어가
3: 그 긴장감을 너무 줘가지고.
0: 아 맞아요.
3: 감사합니다.
0: 됐어요. 나윤이가.
7: 나는 무슨 상 받을 줄 알겠어.
0: 아니 뭐? 그...
7: 댄싱 머신 상.
8: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만 뜯어서 스페이스 끄면 안 될까요?
7: 아니 화난다고? 아이
0: 자 이제 누굴까 다음?
7: 아, 이제 기대된다.
0: 댄싱 머신인가?
7: 기대된다.
0: 댄싱 머신.
6: 상쌈 콘텐츠 부흥 공로상 신홍유.
0: 아 역시 역시 콘텐츠에는 나지.
6: 위 사람은 촬영 내내 깜짝거림을 멈추지 않았고
0: 맞습니다. 매기는 거 아니에요?
6: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7: 맞아.
6: 결국 분량을 모두 살려냈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이 상을 수여함.
0: 오! 오!
8: 오! 아 거짓말하지 마. 그럼 안 좋아하잖아.
0: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6: 상장 감동 창조 고문상.
7: 잠깐 진짜 고문이요?
6: 고문
7: 고문
0: 누나 춤 보는 게 고문이라고 이거.
6: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심지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노래와 춤을 멈추지 않으며
3: 맞아 맞아
6: 웃음과 감동을 창조하였기에 약간의 감탄과 소량의 부끄러움을 담아 이 상을 수여함.
0: 아 맞아 누나가 제일 작아.
7: 아니야?
8: 이거 뭐야? 이거
7: 리본핀 아니야?
8: 주세미. 주세미야.
7: 아 진짜 리본핀 맞잖아. 리본핀이.
3: 맞아 핀이.
7: 어머 공주님이다.
3: 어 예쁘다 예쁘다.
9: 예쁘다 예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0: 그러니까 이번 시즌

0: 아, 너무 고마워요.
1: 언니가 짱이야. 아, 진짜.
2: 앞에 보시면 다섯 개가 있어요.
1: 네.
2: 오이 예쁘다. 손이 맞추기. 어차피 여러분들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 네네. 네.
0: 오이.
1: 오이 뭘까? 오이지
0: 뭘까?
1: 오이.
0: 박재욱 왼손잡기.
1: 아, 왼손잡기.
3: 왼손잡기.
1: 아, 아니.
0: 근데 너무 약하지 않나?
4: 박재욱 왼손잡기. 그게 뭐 강한 장면이야?
0: 아, 3위. 뭐, 딱 그 정도야. 5위 정도, 5위 딱이야.
4: 나 형 대신 희생했어.
0: 너무 고마워. 아직 안 썼어.
4: 알았어, 올릴게.
5: 잡을 거 아니야? 재욱, 제발.
1: 아직 안 정했어.
5: 이거 뭐야?
4: 대체야?
5: 아.
1: 오빠 넘어질 때?
4: 나 화상인구. 화상인구야.
6: 이제 휠체어 안 밀어넣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1: 설미 아니야? 움직이지 않는 휠체어.
4: 오 맞네. 아 맞다. 살았다.
0: 자 여러분 진짜 안 밀렸어요.
4: 아 진짜 명장면이 맞아요.
7: 이동하겠습니다.
8: 국경.
9: 네.
8: 우와 언니 어두워서 이제 잘 다닐 수 있어?
4: 나 진짜 안 가.
0: 잠깐만,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다려봐.
4: 힘들어. 너는 미는 사람이 힘들다 그러는데 타는 사람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엉덩이 네? 나갑니다.
0: 네?
4: 아, 이게 진짜.
1: 근데 재웅이도 힘들었어.
6: 나는 홍이 형이 제일 힘들었던 거 생각해.
4: 재웅아, 나도 내가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휠체어 합이 잘 맞아서 나 좋았어. 아무튼 우리의 우정을 담아서 5위에 선정됐습니다. 네, 와.
1: 감사드립니다.
4: 아, 우리.
2: 4위!
4: 4위! 무조건 있는 거 해보자. 쌍밥이랑 나는 나윤이가 상처 잡은 거랑 너가 맨손잡기 한 거. 난 이거 세 개가 무조건 살았을 것 같아.
1: 우리는 소단팝 춘 거는?
4: 그건 아니야. 그건 28이야. 28이가 딱이야.
1: 아니, 왜 차라리라고.
10: 나는 그 산천어에서 이제 언니가 그 이제 산천어 잡으라고 그 춤을 외웠던 거.
1: 아, 춤 추고.
4: 근데 그러면은 올 산천어야.
8: 춤이나 춰야겠다.
4: 아, 좋아. 이제.
11: 댄스 랄리, 댄스 야두야 찰리.
4: 저야 이게 아니, 누가 아닌 척 하지 마. 난 모르는 사람이라서.
8: 천천아, 잡혀라. 예.
4: 아, 근데, 뭐.
6: 저의 시구 야구를 할 때 던질 때 캐치볼 그 하주서 선수라
4: 던지겠습니다.
1: 자 갑니다 막내.
4: 와 야 너 뭐야.
1: 갑니다 막내.
4: 와 야 너 뭐야.
12: 네 다르네.
1: 캠프파이어예요?
13: 전설의 딱밤.
4: 이게 어떻게 4등이야.
12: 갔다 걸려.
1: 가자
12: 얼른 하고
1: 아카오 오빠
10: 하나 둘 셋.
4: 어우와.
1: 어 소리 됐는데? 괜찮아? 이게 4등이면 안 돼요.
4: 이게 어떻게 4등이야? 맞아봐요. 이게 어떻게 4등이야? 진짜.
1: 이거 많이 썼어요? 안 썼어요?
4: 와.
1: 이거.
5: 아, 우리가 왔거든?
1: 뭐야,
5: 여기거든?
1: 어딘데?
5: 그러니까 딱 얘기하는 데 맞는데.
1: 맞나요?
4: 이게 와우 마스코드 오!
14: 아 여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미니입니다.
1: 아,
14: 뭐 오늘은 긴장 많이 했지만 이제 방송을 앞으로 더 잘 부탁하면서
1: 아 진짜 맞아?
14: 구경할 거예요.
4: 자 거기까지입니다.
2: 자 이제 두 개 남았어. 두 개는 맞추겠지.
1: 두 이거는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은장이야. 인물은 나 아니면 나윤인데.
0: 아까 그래.
1: 야 너랑 나랑 홍대에서
0: 방탈출?
1: 방탈출한
0: 우리가
1: 것도
0: 팀이 때문에 맨장면이지 않을까.
4: 그거 36위.
1: 그거 아니야.
4: 그거 36위가 딱이야. 그거는
10: 내 생각에는 그거 개혁 얘기했잖아.
1: 그러니까 나도
10: 골프 홀 안에 딱 넣는 거.
1: 나도
10: 눈 안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냐고. 얼음 골프.
1: 저도 얼음 골프.
4: 저는 물고기를 부르는 춤.
1: 아
4: 있나요? 둘 중에?
10: 보이지 않아도 넣어요.
0: 여기 있거든? 근데 좀 더 앞으로 가야 돼.
1: 간다, 얘들아.
0: 쳐.
4: 오? 오? 오?
0: 자, 앞에 가서 세레모니 하시오, 세레모니.
10: 아니, 싫어요?
4: 아니, 이거?
10: 아니, 이거, 뭐야?
4: 아니, 이게 뭐야?
10: 와, 난 진짜, 나는 저때 정은 언니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6: 근데 제조가 지금 운동신경이 아니라 제가 다 도와줘.

0: 필요 없어.
1: 그건 그런 건 필요 없어.
2: 그런 건 필요 없어.
0: 내가 알지? 야구공도 잘 던졌고.
3: 아, 깜짝 놀랐어. 잘 던져서.
0: 그다음에 볼링도 잘했지.
4: 맞아.
0: 양궁도 쐈지.
5: 분당 주민 여러분, 우리 눈 안 보인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아주 힘셉니다.
4: 정리 더 했어.
5: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0: 네. 아, 저는 근데 1위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5: 아, 맨손 잡기.
0: 아, 맨손 잡기?
5: 아, 나도 근데 그건, 나 맨손 잡기 넣었어. 맨손?
3: 어, 맨손.
5: 근데 맨손. 오케이.
4: 나중에 딴 말 하면 안 된다.
5: 맨맨? 어, 맨맨.
0: 아, 그럼 하나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상처만 잡은 걸로 할게요. 어.
5: 그럼 맨손 잡기.
0: 어, 저도 맨손 잡기.
5: 좋아.
0: 오케이, 오케이. 뜨른, 뜨르른.
5: 아, 맞네. 노페인 노게인이면 박재웅이지 뭐야.
0: 진짜로?
5: 노페인
0: 노게인. 아, 진짜로?
5: 어, 어쩔 수 없이 얻을 수 없다.
3: 감사합니다.
6: 나기를 시키지.
5: 가까이 붙었어.
0: 재웅아!
6: 어머머, 왜 오늘 웃기는 요아들 많네? 요아들 많네?
5: 팔 담갔어.
0: 괜찮아, 재웅. 표정 봐라. 재웅이 표정.
7: 가는 거 아니야? 재웅, 제발.
0: 너가 볼링 넣는 모습보다 상처나 맨손을 잡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5: 와, 너는 볼링보다 이제 그냥 물고기
0: 그래,
5: 잡아.
0: 그래, 너는 이제.
4: 그럼 볼링 그만두겠습니다.
0: 어부러, 어부러.
4: 영원한 세비고.
5: 아, 너무 잘 봤습니다.
0: 아,
5: 열심히 했다.
4: 아, 재밌었어.
8: 그 축하 영상이 있어요.
5: 축하 영상?
0: 어, 축하 영상?
8: 다들 잘 지내고 있죠? 어떻게 소식이 없어, 어느 날 이후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그러니까 뭐 또 생각이 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시즌4가 또 시작하게 되면 그때 제주도로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럼 그때처럼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그때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잘 지내고 있어요.
9: 안녕하세요. 저는 세비구 시즌3 2화에 출연했던 이동욱입니다. 야구장에 왔는데 훈련하게 되어 정말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장애를 극복해가며 많은 도전을 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슬퍼도 화이팅!
10: 화이팅!
11: 네, 안녕하세요. 하나이글스 하주석입니다. 네 명의 장애 청년들이 맞서는 모습들이 되게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보았고, 앞으로도 세상을 항상 비집고 나아가고 도전하고 그런 모습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세상을 비집고 화이팅!
12: 저에게는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13: 남들보다 불편한 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어떤 열정과 의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분의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5: 와, 재밌다!
0: 시즌3는 확실히 그 우리가 액션이 많았잖아.
5: 맞아.
0: 이 영상에 대한 이 피드백이 좀 많았던 것 같아. 어, 산천어 잡으셨네요. 어, 재웅이 맨손 뭐 이거
5: 맞아.
0: 성공하셨네요.
5: 맞아.
0: 이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와, 이제 이번 시즌3 진짜 재미있게 보셨나 보다. 아, 이런 생각이 좀
5: 맞아.
0: 들었었어.
5: 나는 그 학교 내가 강의를 많이 다니잖아. 선생님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교육 자료로 쓰는 것들을 왕왕 많이 봤어. 그래서 교육 자료로 아예 만들어가지고 그걸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나눠주는 것도 있었어.
0: 그 내 DM으로 왔는데
5: 오.
0: 뭐 언니한테 뭘 보냈대.
14: 아, 나한테 왔지. 우리 프로그램을 몇 년 동안 열혈 시청해주신 분이 그동안 받았던 감동과 자기가 느꼈던 행복을 담아서 노래를 AI로 만들어서 보내주셨어.
5: 아, 진짜? 어.
14: 노래가 준비되어 있나요?
5: 멋있다. 와. 기대된다.

0: 좋다.
1: 오, 진짜 좋다.
2: 야, 갑자기 마음이 뭔가 따뜻해져. 오.
3: 자, 시간이 다 됐어요. 마무리!
1: 아, 벌써요?
4: 아쉽다.
5: 우리 이제 인사할 시간이야.
1: 시즌3 재밌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0: 정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1: 시즌 4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0: 4 기다려라.
2: 세상을 비집고.
3: 할미랑 같이 가야지. 쉽지가 않네.
4: 이렇게 됐어.
3: 태호야, 할머니가 책 읽어줄게. 여기에 의자왕이 죽으니까 삼천궁녀도 떨어져서 같이 죽는 거야. 얘는 장군이야. 말들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해가지고.
4: 아, 또 그거.
3: 그렇지.
5: 으쌰. 우쭈. 우쭈. 우쭈. 그래서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0: 한번 해보자고. 어, 어, 용이.
1: 기다려.
0: 어, 그만해. 여기만 밀어. 여기 지금 심각해.

0: 잼민이라는 말.
1: 어머머머.
2: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3: 저도 몰라서 저희 딸한테 썼는데 나쁜 뜻이면 어떡하지? 어머! 근데 안경 제니.
4: 은지야, 이게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5: 아, 영포디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1: 돼요, 돼. 괜히. 20대인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다 완전 전형적인 X씨잖아.
5: 난 나로 신경 쓴 건데 이거 한정판이야.
6: 저는 쭉 이렇게 살고 왔는데 기분 좀 나쁜 거예요.
4: 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머 누가 애 엄마래? 엄마 이러니까 막 움츠러들대네요.
7: 혐오하고 공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고 그래요. 혐오 표현의 대항은 좀 제대로 된 공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8: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생일 축하해요.
1: 와, 고마워 얘들아.
2: 잠깐 아직요.
3: 침대에 계시면 아침 만들어 올게요.
1: 좋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4: 걱정 마, 오래 걸리진 않아.
1: 다행이다.
4: 당신 배고플 때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
2: 큰일 나죠. 가만히.
4: 좋아, 이렇게 해볼까? 엄마가 오믈렛을 만들고 블루이는 쟁반을 준비해줘. 빙고는 생일카드 만드는 거야. 빨리, 아빠 배고프면 안 되니까.
2: 알겠어요.
4: 좋아, 오믈렛 빨리 만드는 건 완전 내 전문이지. 어? 그래, 빙고.
2: 네.
4: 생일카드 만드는 거 시작하는 거야?
2: 빙고 유치원에서 만들었어요.
4: 오, 진짜 예쁘다.
2: 오믈렛 만드는 거 돕고 싶어요.
4: 진짜 좋은걸.
5: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오믈렛.
2: 뭐부터 시작해요?
4: 먼저 달걀이 필요해.
2: 빙고가 가져올게요.
4: 그래. 빙고, 그렇게 끌고 가면 귀가 아파요.
2: 이리 와, 달걀들아. 샐러리 너 말고.
4: 엄마가 할게. 엄마가 들고 가는 거 좀 도와줄까?
2: 아니요, 괜찮아요. 거의 다 왔어요.
4: 괜찮아, 엄마가 치울게.
2: 아니요, 빙고가 할게요.
4: 알았어, 여기 종이수건 있어.
2: 이렇게 딱.
4: 엄마가 오믈렛 만들기 시작할게. 달걀 깨는 것부터.
2: 빙고가 달걀 깨는 거 해도 돼요?
4: 그래, 빙고. 엄마가 이걸 정리하는 동안 빙고가 달걀 준비해줄래? 찬장에서 큰 그릇을 꺼내줘.
2: 좋아요. 이거 쓰면 될까요?
1: 아우, 진짜 배고파지는데.
2: 몇 개 필요해요?
4: 세 개나 네 개?
6: 나 배고파.
4: 네 개 넣어야겠다.
2: 하나, 둘, 셋하고.
4: 어서 빙고, 조금 더 빨리.
2: 네, 안 돼. 하나, 이, 둘, 셋. 내 순 어딨지?
4: 끝. 달걀 어떻게 돼가니, 빙고?
2: 내 순 여깄네.
7: 저기요, 아침 준비 다 돼가나요?
4: 다 됐어요. 이런, 생일 주인공 큰일 났네. 이제 깨뜨려볼까, 빙고? 자, 준비, 깨뜨려. 이럴 수가.
2: 미안해, 블루이.
5: 언니, 괜찮아. 내가 치우면 돼.
4: 고마워, 블루이. 좋아, 다시 해봐, 빙고. 엄마가 꽉 잡고 있을게. 좀 더 세게 해봐. 톡톡하고 말이야. 너무 세게 했어. 아니, 빙고. 껍질은 넣는 거 아니야. 다시 시도해볼까?
2: 좋아요.
4: 여보세요?
1: 저기, 나 진짜 아침 먹을 수 있을까?
4: 지금 만들고 있어. 빙고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서 그래.
1: 불평하는 건 아니야, 근데.
2: 죄송해요.
1: 혹시 내가 먹을 거니?
2: 큰 달걀이었는데.
4: 전화 끊는다. 빙고, 그냥 엄마가 오믈렛 만들게.
2: 빙고, 도움 필요 없으세요?
4: 필요해. 하지만 엄마가 하면 빨리 할 수 있어서.
2: 좋아요.
4: 블루이 언니를 도와서 쟁반 준비를 하는 건 어때?
5: 안 도와줘도 돼요. 저 끝났어요.
4: 그럼. 저기 빙고. 소금, 후추, 병정들이랑 놀면 되겠다. 좋아하잖아.
2: 알겠어요, 엄마.
4: 다 됐다고. 블루이, 아빠한테 이 샐러리 갖다 드려.
5: 네, 엄마.
4: 그럼 오믈렛 뚝딱 만들어볼까? 이건 내 전문이니까. 좋았어. 오믈렛 완성.
2: 어디로 가는 거야? 여왕님을 지키러 가지. 내 직업이야. 나도 같이 갈래. 아니, 넌 여왕님을 지킬 수 없어. 왜 안 돼? 넌 잘할 수 없어.

0: 아니, 집에 있는 게 더 나아. 하지만 나도 너처럼 병정이야. 그래, 근데 넌 나 같은 멋진 병정이 아니야. 아, 그렇구나. 안녕, 안녕. 뚜뚜뚜뚜. 여왕님 안녕하세요. 오, 안녕.
1: 지금 거신 전화는 연결이 끊겼습니다.
2: 아니, 뭐라고?
1: 빙고, 잠깐만. 엄마가 오믈렛 다 만들었어. 하지만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지가 않네.
0: 정말요?
1: 그래. 하나 더 만들게 빙고가 도와줄래?
0: 좋아요.
3: 거기 냄새 나는 거 오믈렛 아니야?
4: 다시 올라가세요.
3: 맞네. 그냥 그거 좀.
4: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3: 뭐? 그럼 누구 거야?
0: 가세요. 내가 아빠를 맡을게.
3: 제발. 먹을 게 필요해.

0: 아마도 이 잎사귀는 먹을 수 있을 거야.
1: 생일 축하해요.
0: 그거 음식이야?
2: 물론이지.
3: 빙고가 만든
0: 오믈렛. 어서 내줘.
2: 물러서 빙고. 손가락 아예 할 수도 있어.
3: 맛있었어요?
0: 빙고, 완전 솔직히 말해볼게. 내 인생에서 먹어본 오믈렛 중에서 최고였어.
1: 만세!
0: 하나 더 먹을 수 있을까?
3: 네!
2: 이제 이건 내가 치울게, 생일 주인공.
3: 아니요, 엄마, 빙고가 할게요.
2: 오, 그래? 고마워, 빙고.
3: 언니가 도울게. 고마워.
0: 아, 오믈렛 안에 달걀 껍질이 좀 있었어.
2: 오믈렛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깨뜨리는 게.
3: 우리가 치울게요.
2: 달걀이야.
4: 이제 무게중심을 팔로 옮기세요. 앞으로 숙인 다음 오른쪽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보세요.
2: 얘들아, 정말 이럴 거야?
3: 찰칵찰칵찰칵찰칵.
2: 그만.
3: 이거 봐, 내일이니 꿈틀거려.
2: 얘들아, 그렇게 엉덩이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거야.
3: 우리 그냥 관광객이에요.
5: 처음으로 엉덩이를 본 거란 말이에요.
3: 찰칵. 어머 어머, 잘 나왔는데?
2: 상관없어, 무례하잖아. 사진은 다른 데 가서 찍어요.
3: 알겠어요, 나뭇잎을 찍을게요. 나뭇잎 재밌어요. 찰칵 찰칵 찰칵.
5: 엉덩이 사진 찍는 게 왜 무례한 거예요?
2: 그냥 그런 거야.
5: 그냥 엉덩이잖아요.
2: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았어.
3: 알았어요.
2: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식기세척기 정리는 어때?
0: 아빠, 방으로 들어옵니다.
3: 아빠, 여기 나뭇잎 사진 보세요.
0: 멋진 나뭇잎이네, 빙고.
5: 아빠, 엎드릴 수 있으세요?
2: 블루이.
5: 왜요?
0: 아니, 안 할 건데. 어제 태어나지 않았거든.
3: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어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엎드려서 아빠 엉덩이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뜻이야.
3: 어제 태어났어요.
5: 언니 좋은 아이디어 있어.
2: 식기세척기 정리를 하겠다는 아이디어?
5: 아니요. 아빠, 어제 태어난 것처럼 흉내내주실 수 있어요?
3: 네.
0: 이런. 그냥 엎드리는 게 나을 뻔했나.
5: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어제 태어났어요. 준비, 그리고 어제 태어났어요. 만세!
6: 와우, 세상에 태어난 지 두 번째 날. 여기 이것들 좀 봐, 정말 멋지다. 이거 작고 파란 것 좀 봐. 그리고 여기 빨간 것도. 소리도 내잖아, 정말 굉장하다.
3: 누구한테 이거라고 한 거야?
5: 우리 이름이 있어.
6: 미안해. 어제 태어나서 그래. 이름이 뭔지 난 잘 몰라.
3: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말이야.
5: 맞아. 내 이름은 블루이야.
3: 내 이름은 빙고야.
6: 블루이? 빙고?
3: 맞아.
6: 나도 이름 가질 수 있어?
5: 넌 이미 이름이 있어.
3: 밴디트야.
6: 밴디트. 마음에 들어. 이것 좀 봐. 이건 여태까지 본 것들 중에서 제일 멋져.
3: 그건 그냥 의자야.
6: 안녕 의자야. 내 이름은 밴디트야.
3: 의자는 말 못해.
6: 진짜야? 왜?
3: 살아있는 게 아니야.
6: 살아있는 거?
3: 응.
6: 살아있는 거?
5: 아니,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런가?
3: 그건 음식이라고 해. 입속으로 넣으면 돼.
6: 근데 이걸 왜 입속으로 넣어?
2: 새로 태어난 기분이야.
6: 난 음식이 좋아.
2: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6: 그리고 의자는 말을 못해.
2: 얘들아,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0: 어디 태어났어요?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1: 살아있는 거니?
2: 우후, 안녕. 난 당신의 여보.
1: 나의 여보라고?
2: 그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보하고 싶으면 식기세척기 쓰는 법을 배워야 해.
1: 식기세척기, 여보. 와우, 새로 배울 게 정말 많네. 우와.
0: 여기는 바깥이야. 이렇게 풀들이 있고 그리고 나무들도 있어. 울타리도.
1: 야! 조심해!
0: 무슨 일이야?
1: 저기 커다란 파란 거 안에 무서운 불덩어리가 있어.
0: 그건 해님이야. 원래 거기에 있는 거지.
3: 커다란 파란 건 하늘이라고 불러.
1: 아,
0: 휴. 이건 그네라고 해.
3: 밀어줘.
1: 밀어.
0: 아니, 다른 쪽으로.
1: 어, 알았어. 밀어.
0: 아니, 이쪽으로.
1: 어, 밀어. 이렇게.
0: 여기는 도로라고 하는 곳이야. 도로에는 차도 있고 그리고 어, 새도 있어. 쓰레기.
1: 해님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원래 저기 있는 거래요.
4: 어, 알았어요.
0: 어, 이리 와, 벤디트.
1: 왜?
3: 계속 걸어가.
1: 나 여보 있어요.
0: 알았어, 벤디트. 근데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님 이야기는 안 해도 괜찮아.
3: 맞아.
1: 왜?
0: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1: 알았어, 음식이 필요해.
5: 예, 스테이크랑 베이컨이 들었네. 음식.
6: 어, 안녕, 밴디트.
0: 아, 아빠 안 돼요.
6: 그건 내 빵이야.
0: 안돼요.
1: 이리 내놔. 음식.
6: 아, 소스를 다 먹어버렸잖아.
0: 죄송해요, 럭키 아빠. 어디 태어나서 그래요?
6: 어, 그런 것 같네.
1: 음식.
0: 너희가 곧 죽겠어.
3: 도망가세요, 아저씨.
6: 근데 나 저쪽으로 가야 해.
1: 음식.
0: 어떡하지요?
1: 아, 잘 가, 음식.
0: 아, 사람들 음식을 막 뺏으면 안 돼.
1: 왜?
3: 왜냐면 그건 내 거가 아니니까.
1: 내 거?
3: 응, 모든 사람들 물건이 다 내 거가 아니야. 알았지?
1: 모든 사람들?
0: 맞아, 사람들 음식을 뺏으면 안 돼. 해님 이야기도 하지 마, 알았어? 그냥 우리 말을 믿어야 해.
1: 왜?
0: 왜냐면 우리가 더 오래 살아봤기 때문이야.
1: 그래, 맞아. 내가 어제 태어났으니까.
7: 안녕, 밴디트.
1: 나 해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7: 어, 그래.
1: 와, 이름?
3: 어, 그거 이름이...
0: 잠깐만, 빙고. 이름을 말해주니까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 같아. 그냥 오늘은 혼자 구경하게 내버려두는 게 어떨까?
3: 응, 이름은 나중에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1: 이름?
3: 이름은 상관없어. 그냥 봐.

0: 안녕 의자.
1: 이제 됐어요. 어제 태어났어요 놀이 그만해요.
0: 정말이야?
1: 네,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어요. 감사해요.
0: 다행이네. 나도 즐거웠어. 새로 태어난 것 같아.
1: 빙고, 식기세척기 정리하기 좀 도와줄래? 좋아.
2: 우리 딸들 착하기도 하지. 얘들아?
1: 네?
2: 아빠랑 어제 태어났어요 놀이 끝난 거지?
1: 네.
2: 그렇구나. 그냥 궁금해서.
0: 블루이, 빙고처럼 조금만 조용히 있을 수 있어?
1: 못해요.
2: 블루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 어딨어? 반납해야 해. 더러운 거북이 슈머틀 책 못 봤니?
1: 아니요, 더러운 거북이 슈머틀 책 못 봤어요.
2: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잘 기억해야지.
1: 빙고는 잘해요.
2: 빙고는 책 읽고 나면 가지런히 정리를 잘해요.
1: 다해갑다.
0: 띵동, 음식 나왔어요.
1: 치즈랑 잼. 빙고는 치즈랑 잼 싫어요.
0: 뭐?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1: 아니요, 블루이 언니만요. 빙고는 바나나랑 땅콩버터 좋아요. 우와.
0: 너희 둘은 같은 부모님에 같은 집에 같이 컸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1: 모르겠어요.
0: 이건 아빠 진심인데 너희 둘이 같다면 아빠 인생이 훨씬 쉬워질 것 같다.
2: 그러게 말이야.
1: 빙고, 아이디어가 있어. 알았어.
0: 잠깐, 뭐? 잠깐만.
2: 왜 자꾸 일을 만드는 거야?
1: 언니, 뭐 찾고 있는 거야? 색분필! 오, 팔 접어봐. 이건 정말 재밌겠는데?
0: 좋아, 끝. 준비됐어, 빙고. 땅콩버터랑 바나나.
1: 우와.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작은 블루이.
2: 오, 귀여워라.
1: 저희 소개를 해볼게요. 전 블루이고, 여긴 작은 블루이예요.
3: 안녕하세요.
1: 저랑 똑같아요. 보세요. 치즈랑 잼 먹어봐, 작은 블루이. 우린 치즈랑 잼 좋아해.
3: 진짜 맛있다.
1: 맞죠?
0: 오늘 하루 길어질 것 같네.
1: 좋아, 작은 블루이.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난 심각한 걸 시리얼이라고 말해. 춤추는 것도 보여줄게. 난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도 좋아해. 그거야. 그리고 난 계속해서 말을 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냥 소리를 내는 거야.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제잘. 그리고 노래하는 걸 좋아해.
4: 노래해요.
3: 노래해요.
1: 좀 더 크게.
4: 노래해요.
1: 응, 아주 잘했어. 난 바닥에 장난감들을 그대로 두는 걸 좋아해.
3: 근데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1: 아니,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2: 대체 어딨지?
1: 제잘, 제잘, 제잘.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걸 좋아해. 뭐하고 계세요?
2: 뭐하고 있는지 알잖아, 블루이.
1: 근데
2: 지금...
1: 대답은 끝까지 잘 안 들어. 오, 그리고 엉덩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팡팡 치는 걸 좋아해.
2: 진짜 그만두지 못해.
0: 잠깐만, 블루이. 여기 잔디 깎은 거 저기 손수레에 전부 담아줄래?
3: 네, 아빠.
1: 지금 어디 가려는 거야?
3: 아빠를 도우러. 난 손수레가 좋거든.
1: 빙고가 손수레를 좋아해. 빙고가 아빠를 도와줘. 넌 이제 작은 블루이야.
3: 아, 맞다.
1: 블루이는 잔디 깎아놓은 거 안 좋아해. 이건 내 진심이라고.
3: 하지만 아빠가 시킨 일이잖아.
1: 그게 진짜 시리얼인지 볼까? 저기요, 힘찐 아빠.
0: 또 시작이네.
1: 여기 잔디 깎은 거 말인데요. 왜 이걸 우리가 손수레로 치워야 하는 거죠? 이건 우리 거 아닌데요.
0: 냉장고 안에 음식 들어있는 거 알지? 그것도 너희 거 아니야. 그거 먹고 싶으면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걸?
1: 좋아, 이건 시리얼이야.
3: 안녕, 손수레.
0: 작은 블루이, 너무 시끄러워.
1: 응, 작은 블루이. 난 집안일 할 때는 노래 잘 안 불러. 난 그냥 투덜거리면서 지금 너보다 일을 천천히 할 뿐이야.
4: 우리가 왜 이걸 해야 해요?
3: 너무 더워.
0: 알았어. 혹시 말인데 빙고가 둘이면 안 될까?
1: 아니요. 블루이 둘은 영원해요.
3: 나 바라봐.
0: 빙고 둘.
1: 그래. 여기 있어. 꼬리부터 시작해.
3: 아빠 여기. 여기 큰 빙고예요.
1: 안녕하세요. 잔디 깎은 거 정리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0: 그래?
1: 어서와, 작은 빙고.
0: 좋은데?
3: 빙고 옷소리 안아주는 척 좋아. 펑!
1: 펑!
3: 이제 침대에 놓아줘. 잘 자.
1: 잘 자.
2: 어디 있는 거니, 슈머틀?
1: 여기 있어요.
2: 오! 고마워.
1: 큰 빙고요.
2: 큰 빙고?
0: 빙고 둘이죠. 정말 이대로라면 너무 좋겠네.
1: 뭐라고요?
2: 여보.
0: 아, 난 그런 뜻이... 아, 브루이 잠깐만.
1: 큰 빙고!
0: 근데 진짜로 빙고 둘이 좋은걸?
2: 어, 맞아.
1: 저기 큰 빙고.
5: 큰 빙고 어느 침대에 앉을지 잘 모르겠어.
1: 괜찮은 거야?
5: 엄마랑 아빠는 빙고만 둘을 원해. 블루이는 필요가 없나 봐.
1: 정말 너무해.
5: 내가 귀찮아서 그런 거야. 빙고는 하나도 안 귀찮아해.
1: 빙고도 그래. 빙고 진짜 귀찮아해.
5: 정말로?
1: 응. 빙고는 조금 다르게 귀찮아. 보여줄게. 테이프가 어디 갔지?
5: 여기 있어.
1: 오, 고마워. 그리고 가짜 이빨 좀 찾아줄 수 있어?
5: 오, 당연하지. 여기 있어.
0: 아, 좋다. 평화롭구만.
6: 아, 빙고, 뭐야? 아, 그만해. 무섭게 왜 그래? 어? 저리 가! 아, 저리 가라고! 어?
2: 여기 무슨 일이야? 어, 빙고! 어? 어, 빙고들아, 그만해!
6: 들어와!
0: 이제 그만. 지금부터 블루이 하나랑 빙고 하나면 좋겠어. 알아들었지?
1: 방금 들었어?
5: 좋아요.
2: 이제 안전하겠지?
0: 그럴 거야. 20분 지났으니까.
1: 짜잔!
0: 아, 안전하네.

0: 좋아, 시작.
1: 안녕 친구들, 나는 머핀이야. 장난감 함께 열어보기 온 걸 환영해. 근데 아빠, 화장실 먼저 갈래요.
2: 머핀.
1: 안녕, 장난감 함께 열어보기 온 걸 환영해. 오늘은 이 덤프트럭을 소개해보도록 할게. 아빠, 머핀은 덤프트럭 싫어요. 고양이 뚜껑들 소개하고 싶어요.
2: 머핀,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덤프트럭이야. 그냥 계속해.
1: 근데 머핀은 고양이 뚜껑들 소개하고 싶어요. 좋아, 그럼 그냥 이걸 열어보도록 할게. 안 열리잖아.
0: 망가뜨리면 안 돼.
1: 안 된다니까요.
3: 이거 진짜 쉽게 열릴 것 같지 않은데.
1: 이건 덤프트럭이야.
2: 버튼을 눌러야지.
1: 에이,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
2: 더 세게 눌러.
1: 안 되는 것 같아요.
2: 제대로 눌러봐.
1: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건전지를 넣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줘.
2: 아, 다행이다.
1: 아, 이거 정말 멋있는데? 돌멩이를 트럭 뒤에 실으면 좋을 것 같아.
0: 버핀! 안 돼! 동영상 촬영용이야! 먹지 마!
1: 이건 덤프트럭이야. 이렇게 맘에 안 드는 장난감 처음이야. 완전 별로라고.
4: 싹스가 가져도 돼?
1: 안 돼! 내 거야!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2: 기다리

용병단대 특공대 3. 고맙다, 시골집들. 너희가 모아다 준 식량 잘 먹을게.

0: 감정자들로!
1: 토토리 맛이 어떠신가 이 시골지들아?
2: 이 놈들 멍때를 보여주지! 작전명 흠뻑흠뻑 실시!
1: 시골지들 어디 숨었나?

0: 시골주들이 차가기 전에 가져오자.
1: 좋아, 지금이다.
0: 먹자. 이게 뭐야?
2: 아, 내 머리.
0: 시커먼 냄새 배기잖아.
1: 피클 냄새 빼려면 꽤나 걸릴 거다.
0: 이번 건 인정하지.
1: 식량 주머니 내놔. 어디 숨겼느냐, 이 도둑지들.
3: 용병단대 특공대 4.
0: 이번 건 인정하지.
1: 식량 주머니 내놔. 어디 숨겼느냐, 이 도둑지들.
0: 우리가 이 정도로 그걸 알려줄 것 같으냐?
1: 그놈이?
0: 하나 남은 한정 판매 소시지 우리 손에 있다!
2: 있다!
0: 해결을 하자. 너희가 이기면 이 한정 판 소시지와 식량 주머니 모두 너희에게 넘기겠다.
1: 속닥속닥. 좋아, 승낙하지.

0: 당신은 소시지를 차지할 자격이 충분해. 가자 얘들아.
1: 제군들, 우리도 아지트로 복귀한다. 야 뭐야?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 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6: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7: 알고 싶지 않아.
8: 죽을 무서운 걸 잊었어.
9: 한 시간에
10: 뇌를 바꿀
11: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선택해라.

0: 4명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2: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말랑무즈팩 메이커!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거는 게 콕! 무즈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쭈뚜뚜뚜! 무즈팩 하우스에 쏙! 말랑무즈팩 메이커!
1: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커버를 구하라.
1: 아, 어, 피터팬이다.
2: 피터팬은 영원히 늙지 않는데.
0: 정말?
1: 그리고 하늘도 슝슝 달잖아.
3: 아, 피터팬은 좋겠다.
2: 팅커벨 요정이 마법의 가루 뿌려주면 날 수 있잖아.
1: 아, 맞아.
3: 팅커벨이 우리 집에도 왔으면.
0: 딩고에게도 마법의 가루를 샤라란 하고 뿌려주면.
2: 와이 지금이야. 여기 그 힘도 있어.

0: 헐헐 헐헐 김경쌤 좋았어요.
1: 그래 그래 잘 왔어. 에. 방금 사건이 들어왔어.
0: 어? 사건? 어. 응?
2: 안녕하세요. 저는 네버랜드에 놀러온 웬디라고 하는데요.
1: 웬디라면 피터팬이랑 네버랜드로 날아간 그 웬디?
0: 우와, 방금 전까지 피터팬이랑 팅커벨 얘기하고 왔는데.
2: 그런데 팅커벨을 나쁜 애적 후크 선장이 잡아갔어요. 도와주세요.
0: 후크 선장?
1: 세상에, 지금 바로 갈게요.
0: 이야기 나래로 출동! 예스!

0: 어젯밤도 피터팬과 팅커벨이 제 방에 왔어요. 팅커벨이 뿌려주는 마법의 가루 덕분에 하늘을 날아 네버랜드로 왔죠. 네버랜드에서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1: 그런데 언제 후크 선장이 팅커벨을 잡아간 것입니까?
0: 우와, 진짜 재밌게 놀았다. 이제 집에 가야지.
2: 선장, 내가 마법의 가루를 뿌려줄게.
3: 그렇게는 안 되지.
4: 후크 선장, 팅커벨을 놔줘.
3: 네? 팅커벨이 없으면 웬디 넌 집에 못 갈걸? 영원히.
0: 어서 팅커벨을 구해야 해요.
4: 후크 선장,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가만 안 두겠어.
0: 아파. 괜찮아, 피터팬?
1: 후크 선장 때문에 다친 겁니까?
4: 네, 후크 선장.
5: 그런데 후크 선장이 왜 이렇게 피터팬을 괴롭히는 거죠?
4: 그건 아주 옛날 아이들을 잡아가려는 후크 선장과 싸우다가
5: 내 손이랑 시계.
4: 이때부터 악어한테서 시계 소리가 났고 후크 선장은 갈고리 손을 달았어. 그 후로 후크 선장은 시계 소리만 나면 악어가 나타날까봐 도망을 가지.
5: 아, 피터팬 때문에 후크 선장이 갈고리 손을 달게 된 거구나.
1: 그래서 피터팬을 괴롭힌 거였어.
4: 맞아요.
1: 자, 피터팬은 회복에 집중하십시오. 팅커벨은 저희가 구해오겠습니다.
0: 어떡해요? 해적들은 무서운데.
1: 다 방법이 있습니다.
6: 우리 해적 무시무시한 해적.
1: 해적으로 완벽하게 변신.
5: 절대로 안 들킬 거야.
7: 네,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
1: 저희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해적 볼록 볼빵빵.
5: 저는 댕스 댕댕입니다.
8: 그래? 우리 모르게 후크 선장님이 뽑았나?
1: 예, 그렇죠?
5: 그렇죠, 그렇죠.
9: 맞췄다.
5: 그럼 저희는 이만.
8: 어디 가려고? 새내기면 청소를 해야 돼.
7: 그래, 저걸로 갑판

0: 화장실인 것 같다.
1: 아,
0: 가보자.
2: 좋아요.
3: 그래요.
1: 저기도.
3: 친구들, 팅커벨은 이렇게 생겼어.
4: 다음 그림자를 보고 팅커벨의 날개를 찾아줘.
3: 1번은 날개 모양이 달라. 역시 나비였어.
4: 2번도 아니야. 2번은 아하, 잠자리였군.
3: 그렇다면 정답은 3번. 역시 팅커벨이었어.
4: 팅커벨, 피터팬이 보내서 왔습니다.
3: 우리가 구해줄게요. 내가 이렇게 잡고 있지. 어쩌나. 구설장. 무섭게 생겼어. 어딨어?
5: 우선 둘이 가위바위보나 하시지.
1: 네? 가위바위보는 왜요?
5: 진 사람이 물속에 풍덩 물고기 밥을 내는 거야.
6: 재밌겠다.
1: 물고기 밥. 어떻게
5: 빨리 빨리 못해.
1: 네. 가위 바위 보. 어떻게 나 물고기 밥 되기 싫은데.
7: 댕슨, 나도 이기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
1: 볼록 단정지.
7: 댕슨 선수.
5: 너무 미안해하지 마. 너는 돛대 꼭대기에 묶여서 갈매기 밥이 될 테니까.
7: 갈매기 밥?
4: 구선장 멈춰!
5: 피터팬!
8: 나쁜 짓 좀 그만하시지.
5: 얄미운 피터팬!
9: 잠시만요. 괜찮으세요?
1: 아, 괜찮습니다. 물고기 밥 될 뻔했어요.
5: 이제는 끝이야.
1: 피터팬, 이제 어떡해.
9: 피터팬, 어떡해. 이럴 때 시계약으로도 있으면 좋을 텐데.
0: 후크 선장이 시계약으로 무서워했지.
3: 아하, 그렇다면 이 패드로 시계약의 소리를 들려줘서 후크 선장을 속이는 거야.
0: 좋았어.
3: 자,

0: 들어.
1: 친구들, 시계 악어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찾아줘. 먼저 1번 소리.
0: 2번 소리.
1: 3번 소리.
0: 셋 중에 어떤 소리가 시계 악어 소리 같아?
1: 이 소리는 너무 달라.
0: 이 소리도 아니야.
1: 아하, 가장 비슷한 건 바로 이 소리야.
2: 이건 시계하고 소리.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0: 시계학원은 어디 있는 거지?
1: 아, 이거로 소리만 들려준 거예요.
0: 아, 역시 댕슨 교수님. 아,
1: 자, 이제 팅커벨을 구하러 갑시다.
2: 네, 볼로트 교수님.
3: 조심히. 진짜 피터팬? 어떡해, 많이 다친 것 같아.
4: 아유, 모두 구해줘서 고마워요. 웬디야, 어서 집으로 가야지. 마법의 가루를 뿌려줄게.
1: 알고 싶은데.
4: 아, 그래? 댕슨 조수도 뿌려줄게.
1: 어? 내가 하늘을 알고 있어요.
5: 댕슨 조수, 조심하라고.
1: 신난다, 신나.
6: 이야기 나라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모르는 동화 속 사건.
7: 후크 군장에게 잡혀간 팅커벨.
1: 시계 악어 소리로 지혜롭게 구했지.
6: 명탐정 볼록과 명조수 댄슨 오늘.

0: GM팜에서 성장기 어린이 음료 쑥쑥 칼슘 사과 주스를 드립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

0: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수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2: 저 중장비들 좀 봐.
3: 정말 멋져.
1: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0: 척척 맞는데요? 과연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다 이모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다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4: 로봇카풀리 안전스쿨.
5: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3: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4: 로봇카풀리랑 꼭꼭 약속!

0: 지쳐 있니?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0: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1&1.
1: 기가 빌더 집중!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더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2: 선크림 공주와
3: 선블록 왕자!
4: 비글 쨍쨍! 비글 쨍쨍!
5: 누나, 얼른 나가자! 나 준비됐어!
3: 벌써? 오늘도 엄청 더울 거래! 햇빛을 가려줄 모자!
5: 썼지!
3: 오, 좋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긴팔 옷도!
5: 챙겼지!
3: 오, 좋았어!
5: 그럼 이제 나가자!
3: 잠깐! 더우니까 불도!
5: 챙겼지!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막아줘!
3: 챙겼구나. 아, 그래! 그럼 이제 진짜 외출할 준비 끝!
5: 가자!
3: 아, 잠깐!
5: 왜 또!
3: 아, 그게 뭔가 엄청 중요한 걸 깜빡한 것 같은데 그게 뭐지?
5: 도대체 뭐가 빠졌다는 거야?
3: 아, 그래 맞아!
6: 호빵아, 호빵아, 외출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 하나는 선블록이고 하나는 선크림이니까 원하는 걸로 골라 바르면 돼. 알았지?
3: 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잖아. 호빵아,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자. 누나는 선블록 발라야지.
5: 그럼 난 선크림 발라야지. 근데 누나, 선크림은 뭐고 선블록은 뭐야? 둘이 다른 거야? 왜 바르는 거야? 왜 발라야 되는 거냐고? 왜?
3: 아유,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7: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3: 자외선 차단제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우리 가서 자외선 차단제를 왜 발라야 하는지, 선크림이랑 선블록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알아보고 오자.
5: 좋아.

0: 여기가 어디지?
1: 나도 모르겠어.
2: 이런 이런, 아직도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다니. 이곳은 바로

0: 이번엔 썬블록 원샷!
1: 썬블록은 아까 누나가 바른 거잖아!
2: 맞아, 맞아!
0: 자외선 반사! 튕겨, 튕겨, 튕겨!
3: 자외선을 차단하라! 나의 이름은 선크림 공주!
2: 어? 선크림은 아까 호떡이 네가 바른 거잖아!
1: 맞아, 맞아!
3: 자외선

0: 그러니까 여기네.
1: 자외선을 막기 위해 훈련을 하는 곳이다.
2: 더 이상 자외선 왕자에게 피부 세포를 잃을 순 없어.
3: 단 한 줄기의 자외선도
2: 용납하지 않는다. 하! 하! 하!
4: 하! 쟤들 뭐냐?
5: 단 한 줄기의 자외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데요?
4: 이대로 당할 순 없지 않느냐, 자외선 왕자?
5: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바마마. 자외선 왕자, 저에게는 두 가지 작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쭈글쭈글 작전, 또 하나는 화끈화끈 작전.
4: 쭈글쭈글 화끈화끈? 어떤 작전이지?
5: 첫 번째 쭈글쭈글 작전은요,
6: 사과 같은 내 피부 매끈매끈하지요.
5: 사랑하는 나의 자외선 화살들이여, 피부 세포들을 쭈글쭈글 늙게 만들어 버려라. 쭈글쭈글 이글이글 쨍쨍
4: 착착착착착. 어!
7: 내가 할머니가 됐어.
8: 난 할아버지가 됐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5: 어떻게 되긴, 이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 때문이지. 아예 없애주마. 죽을 죽을 이글이글 쨍쨍.

0: 죽겠구나.
1: 멜라니 셰프님은 까맣게 변했어.
2: 죽은 개가 되셨다.
3: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로 피부 세포를 쭈글쭈글 늙게 만들 것이옵니다.
0: 옳지, 옳지. 잘한다. 자외선 왕자여, 두 번째 작전은 무엇이냐?
3: 두 번째 화끈화끈 작전은요. 자외선 화살아, 가서 화끈화끈 화상을 일으켜라. 화끈화끈 이글이글 쨍쨍!
4: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5: 아니거든, 내 피부 같다.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한.
0: 누구인가? 누가 나를 불렀는가?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라딘이 왔도다!

0: 나도 화끈화끈 너무 아파.
1: 이것이 바로 저의 화끈화끈 작전입니다.
2: 옳지 옳지 잘한다. 어? 그 작전 진행시켜.
1: 네, 아범마마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그리고 쨍쨍.
2: 여보야.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 왜 자외선 화살이 튕긴 것이야? 어? 왜?
3: 저도 모르겠사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1: 이글이글 쨍쨍! 아!
4: 자외선 화살이 날라오고 있다. 차! 차! 자외선 화살을 맞고 차! 차! 차! 날려버린다. 차! 차!
5: 우와! 자외선 차단대왕님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4: 뭐 이 정도 가지고. 하지만 자외선 왕자는 또 공격해올 것이다.
6: 자외선 차단왕이시여, 이번엔 제가 나서겠습니다.
1: 감히 내 자외선 화살을 튕겨내? 아바마마, 아 지금 겁먹으신 겁니까?
2: 겁먹다니! 자외선 왕자, 참지 말고 속어라.
1: 네, 아바마마, 마구마구 속겠습니다.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6: 자외선 차단 방패여, 썬블록 왕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튕겨내라. 튕겨!
7: 우와, 썬블록 왕자님이 자외선 화살을 다 튕겨내고 있어.
8: 어? 어떻게 하신 거예요?
6: 썬블록을 바르면 피부에 방패 같은 막이 생긴다. 그럼 이렇게 튕겨낼 수 있다.
1: 이글이글 쨍쨍!
4: 자외선 화살이 쉴 새 없이 몰려들고 있다!
6: 내가 더 힘낼 수 있게 썬블록을 발라줘.
7: 네! 제가 가서 썬블록을 바를게요! 어? 썬블록 왕자님 힘내세요! 응!
1: 이글이글 쨍쨍!
6: 튕겨! 우와! 썬블록 충전!
8: 누나가 썬블록을 잘 발랐구나! 썬블록 왕자님이 자외선 화살을 싹 다 막아내고 있어!
3: 어떻게 된 거지? 자외선 화살을 다 튕겨내잖아!
1: 더 강한 자외선 화살로 공격해보지. 이글이글 쨍쨍!
4: 더 강한 자외선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
6: 자외선 왕자, 지치지도 않느냐?
9: 이번엔 선크림 공주가 나설 차례인가? 포터가, 내가 힘쓸 수 있게 선크림을 발라줘. 내가 자외선을 막으려면 외출하기 30분 전엔 발라줘야 해. 그래야 막을 준비를 할 수 있거든.
8: 네, 제가 가서 선크림 잘 바를게요. 누나,
7: 또?
8: 선크림은 외출하기 30분 전에는 발라줘야 한대.
7: 그래, 얼른 선크림 발라.
8: 어?
7: 근데 선크림 공주님은 어떻게 자외선을 막아내지?
9: 선크림 충전! 포터가 고맙다! 자외선 왕자, 난 준비가 끝났다! 어디 쏴봐라! 피부 속으로 들어온 자외선 화살을 받아 휘휘 쳐서 녹인 다음! 날려!
3: 이 열기 뭐야?
9: 내가 자외선 화살을 녹이고 내보낸 열기다! 어떠냐, 자외선 왕자! 날려!
3: 뭐야, 썬블록 왕자는 자외선 화살을 튕겨내고 선크림 공주는 자외선 화살을 흡수해서 녹인 다음 다시 날려버리잖아. 아, 그럼 내가 자외선 화살을 쏴도 소용없잖아.
2: 내 이럴 줄 알았다.
3: 아이, 칭찬할 땐 언제고요, 아빠마마. 썬블록 왕자, 선크림 공주 때문에 망했네, 망했어.
9: 포터가 선크림을 잘 발라줘서 고마워. 자외선 왕자는 낮 시간에 더 강해지니까 외출할 땐 적어도 30분 전에 선크림을 꼭 발라줘.
6: 아, 자외선 화살은 실내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선블록도 잘 발라줘. 내가 잘 막아줄게. 하!
4: 아무리 자외선이 강해봐라, 선크림, 선블록,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도 아무 문제 없도다.
9: 나요, 나요!
6: 챙겨,
9: 나요, 나요!
7: 네! 선블록도, 선크림도 잘 바르겠습니다! 오? 어, 선블록 최고 딱지다!
8: 오? 선크림 최고 딱지네!
7: 친구들도 뜨거운 여름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자!

0: 챙겨 챙겨
1: 날려 날려
0: 챙겨 챙겨
1: 날려 날려
2: 뮤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눈병 났네?
1: 눈병 났어.
0: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눈 아파.
2: 누나, 누나, 누나, 누나. 아야야야야야야.
1: 뭐? 아,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았대나. 근데 집에 오니까 눈이 아프다고?
0: 아, 진짜 아프단 말이야.
1: 어, 그래? 어, 어디 봐봐. 많이 아파? 와! 아,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개!
0: 어, 내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갛다고? 왜 토끼 눈처럼 빨간 거야? 왜 토끼 눈처럼 빨간 거냐고? 왜?
1: 아이고, 우잉? 코토가, 또 왜 울어? 아, 울지 마!
0: 나도 울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눈물이 나네.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
1: 눈은 빨갛고 눈물은 계속 나고 눈꽃까지. 호떡이 너 눈병 났네. 눈병 났어.
0: 와, 눈병? 왜 나만 눈병이 생긴 거야? 수영장에 누나랑 같이 갔잖아. 근데 왜 나만 눈병이 생긴 거냐고. 왜?
1: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지. 수영장에서 호떡이 너한테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3: 눈병.
1: 어? 눈병 딱지다. 호떡아, 누나가 가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올게.
0: 응, 누나.

0: 여기는 눈마을이다. 어, 눈의 여왕님 이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개요?
1: 성공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절대로.
0: 눈세포야, 눈의 여왕님이 왜 이렇게 화나신 거야?
2: 나도 화나는데 너도 화났나? 저기 저 손마을에 손 공장님 때문에 눈의 여왕님도 우리도 이렇게 됐잖아.
0: 응? 손 공장님이라면 손을 말하는 건가?
2: 그래, 우리 눈의 여왕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알려줘.
3: 총총총총 떡떡 계십니까?
2: 어머머머머머머.
0: 네.
3: 손마을 손공장님이 보낸 손 집사입니다.
0: 어머나, 손 집사님이
4: 눈마을에는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3: 아, 저희 손공장님께서 눈의 여왕님께 이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0: 어머 어머 어머, 뭐라고 쓰셨을까?
5: 신뢰하는 눈의 여왕님께 손 공작입니다. 눈의 여왕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부디 저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사모하고 애정하고 사랑합니다.
4: 라고 하시는데요?
1: 뭐야? 손 공작님 나한테 사랑 고백하신 거야?
0: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전할까요?
1: 조만간 만날 날을 정해서 전한다 전해라.
0: 라고 하시는데요?
3: 네, 글이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6: 총총총총총총.
0: 어머, 웬일이니 웬일이야. 손 공장님한테 고백도 받고 눈의 여왕님 부러워요.
1: 어우야, 부럽긴. 어, 몰라 몰라 몰라.
0: 모르겠냐, 눈의 여왕님도 참.
2: 아, 모르는 넌 누구야?
7: 아, 저 말입니까? 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2: 어머머머머머.
7: 나의 이름은 아데노.
2: 아, 아데노?
0: 처음 듣는 이름인데?
2: 여긴 어떻게 왔니?
7: 아, 손 따라왔습니다.
2: 여긴 왜 왔는데? 어디에서 왔는데?
7: 아, 수영장에서 왔습니다.
2: 아, 수영장에서? 뭐야? 수영장에서?
0: 그럼 수영장에 있다가
2: 손집사님을 따라서 눈마을까지 왔다고? 왜?
7: 왜긴요, 괴롭히러 왔습니다.
0: 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7: 아, 내가 말 안 했나? 나 바이

0: 피해사! 피해사! 눈마을에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1: 누구냐, 이건!
2: 아! 너희들은 또 누구야? 아! 아! 아! 뭐야? 힘도 없잖아?
3: 혈장과 적혈구를 쓰러뜨리다니! 호떡이는 빨개지겠네! 아데노바이러스, 이 백혈구가 용서하지 않겠다! 파라파파파파파파!
2: 아, 아, 아, 아!
3: 아, 세다!
4: 어떡해, 어떡해! 백혈구님이 밀리고 있어!
5: 이거 안 되겠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점액세포들은 당장 나와! 백혈구를 도와라!
1: 누나 여왕님!
6: 점액세포 출동했습니다!
7: 백혈구님, 우리가 돕겠습니다.
6: 점액 발사! 점액 발사!
2: 아, 시원해. 시원하고 시원해. 계속 쏴.
1: 어? 얘 뭐야?
7: 점액을 쏘...

0: 건데 오히려 시원해 하잖아.
1: 어, 여기 또. 이쪽.
0: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점액을 쏘아대면 호떡이는 계속 눈물을 흘릴 텐데.
2: 점액 발사! 점액 발사!
3: 아, 시원하다.
4: 두뇌형이 저 녀석 이상합니다.
5: 아무리 점액을 맞아도 꿈쩍을 안 해요.
3: 백혈구, 이제 끝내주마.
6: 성공자, 나에게 러브레터를 보낸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보냈구나.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0: 성공자님! 오, 그래, 손집사. 어, 내 사랑의 편지는 전했느냐?
7: 전했지요. 눈의 여왕님께서 곧 연락을 주신답니다.
0: 그래? 드디어 나의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건가? 아, 그래. 눈의 여왕님은 안녕하시더냐?
7: 네.
0: 오, 여전히 초롱초롱 빛나시고 아름다우시고 고우시고 그러시지?
7: 아, 네네. 그러했사옵니다.
0: 아, 눈의 여왕님이 언제 연락 주시려나?
6: 성공자, 부셔버릴 거야.
2: 점액 발!
0: 어? 어? 점액 다 떨어졌다. 나도 다 떨어졌어.
3: 아, 그래? 오, 백혈구?
5: 점액 세포도 쓰러지고 백혈구도 쓰러졌으니 이제 호떡이 눈에 눈곱 생기겠네?
4: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3: 넌 또 누구야?
4: 네가 그 아데노바이러스야?
3: 그래!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4: 네가 그 유명한 아데노바이러스야!
3: 유명한? 내가 그렇게 유명해? 여기 소문났나?
4: 소문 났지! 근데 너 수영장에 있었어?
3: 응!
4: 근데 호떡이 눈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3: 어, 그게... 내가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호떡이가 내 옆으로 오는 거야. 잠방. 그래서 호떡이 손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8: 눈 가려.
3: 호떡이가 손으로 눈을 비비는 거야.
0: 뭐라고? 손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있었다고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손집사한테 시켜서 눈의 여왕님한테 러브레터를 전해주라고 한 거야?
9: 네, 아데노바이러스가 눈의 여왕님을 공격한 거죠.
0: 나 이제 어떡해. 눈의 여왕님 얼굴 어떻게 보냐?
7: 못 보는 거죠.
0: 어? 그럼 내 사랑은 끝난 거죠? 아, 망했네, 망했어. 아, 아데노바이러스! 아!
3: 아! 그래서 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었지. 내가 그랬잖아. 손집사 따라서 왔다고.
4: 호떡이가 손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있는 줄 모르고 눈이 비비는 바람에 눈병에 걸린 거야?
3: 나 호떡이한테 너무 고맙잖아. 백혈구도 처리했고, 아우! 점액 세포들도 별거 아니고, 아우! 눈의 여왕에게도 치명상을 입혔으니, 아우! 아, 그럼 이제 목구멍으로 가볼까?
4: 잠깐! 목구멍은 왜?
3: 아, 내가 말 안 했나? 난 눈병도 일으키지만 여름 감기도 일으키거든.
4: 뭐? 그건 안 돼!

0: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수영장에 갔다 왔으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샤워도 깨끗하게 했어야지.
1: 아우! 그래. 앞으로는 수영장에 다녀오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샤워도 깨끗하게 할 거야. 그리고 호떡이 데리고 안과도 갈 거야.
0: 안과? 병원은 안 돼. 안 돼!
1: 오! 눈 최고 터치다! 그래! 건강한 눈은 내가 지킬 거야! 죽어봐!

0: 비비면 안 돼.
1: 비비면 내가 들어온다.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꼭.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옌치밥사?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2: 새 집 생겨서 좋겠다.
1: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 집. 기가 들다 집도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파워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밀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3: 안녕 친구들. 알지 모르지 녀석들이 핑키를 납치했지만
4: 대용 살 수 없어.
3: 무사히 악당을 물리치고 핑키를 구했어. 그런데 내가 한 번기로 변신하는 모습을 사랑이가 보고만 거야. 나 어떡하지? 6화 사랑이는 7살 아니 70살? 사랑이 이 녀석.
5: 빙기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전 흰 우유 말고 초코우유 먹고 싶은데 전 특별히 번개두장 두 개 찍어주세요.
3: 핑키, 사랑이가 내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날 쥐락펴락하고 있어.
6: 사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3: 사랑이 기억 지워야겠지? 오케이,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어. 핑키 나 간다.
6: 개맨아, 지금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5: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아니야.
6: 사랑이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0: 네? 사랑이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유치원에 못 나온다고요?
1: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옮길까 봐 아버님께서 하루 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아, 사랑이 빨리 만나야 하는데.
2: 자, 우리 사랑이 감기약 먹을 시간이에요. 자자자자. 아, 꿀꺽. 됐다.
3: 아빠, 새로 산거딱 맞는다.
2: 이야, 멋지다, 우리 딸. 우리 희망이 요즘처럼 이렇게 쑥쑥쑥 크면은 이 옷도 얼마 못 입겠다야.
3: 그니까? 너 사랑 좋겠네? 쑥쑥 크는 이 언니 덕분에 금방 네옷 되잖아. 그게 뭐가 좋아? 언니 옷 취향 진짜 별로거든? 아빠, 나도 새옷좀 사줘.
2: 사랑아, 우리 사랑이는 옷 욕심 말고 건강 욕심 좀 내보면 어떨까요? 밤에 늦게 자니까 키도 안 크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야.
3: 맞아.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아빠, 가요.
2: 그래, 망아. 사랑아, 쉬고 있어. 늦겠다, 얼른 가자. 얼른 갑시다, 늦겠다.
3: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뭐지? 이 느낌?
4: 손이 왜 이렇게 커? 대박. 암흑보석, 네가 또 한 건 했구나.
5: 달라. 키가 커지니까 공기부터 달라. 오든들만 마신다는 커피?
6: 응원하시는 음료 나왔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이제 나도 커피 마시는 어른.
4: 아, 언니, 이거 커피 왜 이렇게 써요? 아, 역시 우유가 최고라니까.
5: 이 소리는.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지구가 순례인가 보네.

0: 김태평 너 왜 일부러 잡혀? 너 슬라하고 싶어서 그래?
1: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2: 누구세요?
1: 네? 저 노사랑...
2: 언니?
1: 어, 맞아요! 노사랑 언니!
2: 어, 저 그런데 사랑이는 오늘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에 못 나왔어요.
1: 지금은 약 먹어서 괜찮아요. 콧물만 좀 나고. 아, 근데요, 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되죠? 이거.
2: 아, 이게 뭐. 아, 잠깐만. 저기요! 아, 나. 대신?
3: 역시. 내 예상대로 번개맨이 한 번개였어.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하지. 안 그래? 찍지?
4: 당연하죠. 조그마 왕님. 이야.
1: 와, 됐다. 조그마 왕님.
5: 조그마.
1: 저입니다.
5: 알지?
6: 모르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3: 내가 지금 놀라서 기절한 게 아니지. 잠깐 졸았을 뿐이지.
5: 아, 그럼요. 우리 조그마 왕님이 이 고양이 따위로 기절하신 분이 아니다냐.
3: 근데 고양이로

0: 변신은 왜 한 거지?
1: 아, 이렇게 변장을 해야 번개맨이 우리가 악당인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어?
0: 번개맨이 니들처럼 멍청하면 좋을 텐데. 치치.
2: 이번엔 내가 술래 시작!
3: 사랑이 언니 빠르다.
4: 경계선 잡히겠어.
5: 아, 안 돼. 잡힐 수 없어.
6: 이게 바로 어른 노사랑이다.
2: 잡았다. 경계선 조회.
5: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이제 얼음땡놀이는 끝내고 다음에는 공룡 이름 대기 할까요?
4: 좋아요.
2: 에이, 한번개쌤 너무 모르신다. 공룡 이름 대기는 모범이나 좋아하지 요즘 애들은 경찰 도둑놀이 뭐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4: 우와, 맞아요.
7: 언니는 우리 애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6: 어떻게 알긴, 애들 마음은 애가 알지.
5: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제는 실내 놀이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슬로 팔찌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럼 이만.
6: 팔찌 만들기? 나도 하고 싶어.
2: 안 되겠어. 나 일곱 살로 돌아갈래. 망가진 건 아니겠지?
6: 변하긴 큰 것 같아.

0: 난파다옹 나이가 확 들어버리는 마법.
1: 그보다 중요한 건 손에 있는 거. 저거 암흑보석이 확실하지. 아니 확실하다옹.
2: 너 늙어버리면 어떡하냐고.
3: 아유 속상하시죠 어머니. 하루아침에 없던 주름이 자글자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패션이랑 헤어가 정말 영하시다.
4: 나보고 어머니?
3: 저 입학상담 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어머니! 어머니! 늦둥이 다니기 딱이라니까. 다니자.
5: 안녕히 계세요.
3: 어머니!
1: 간다!
2: 제발! 나 다시 7살로 되돌려줘!
6: 돌려달란 말이야!
1: 저기 있다!
2: 깜짝이야!
6: 아줌마! 우린 다 봤다!
0: 암흑보석 내 노랑!
2: 나 그런 거 모르거든요!
0: 거기 사랑!
6: 어떡해!

0: 쉿! 그만해!
1: 봄 되면 우린 악당이 아니다.
2: 야옹이다. 뽀삐 뽀삐 뽀삐
3: 야옹. 내가 웬만하면 귀엽게 봐주고 싶은데 할머니를 괴롭혀?
2: 할머니라니 할머니가 아니라 어? 할머니네?
3: 과거에 예?

0: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어?
1: 전 특별히 번개도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이 도장은? 혹시?
2: 아니에요.
0: 아니, 저기 할머니! 잠시만요!
1: 나 이제 어떡해. 아빠, 엄마, 언니들 나 못 알아보면 나 어떡해.
3: 사랑아, 너 아픈 애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1: 아빠, 나 지금 7살이야?
3: 어? 그럼 너가 7살이지 몇 살이야? 빨리 들어가자. 몸 좀 괜찮아?
1: 휴, 다행이다. 나 내가 7살이라 너무 좋아.
0: 피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꼭...
4: 사랑이 같았어?
0: 뭐야, 어떻게 알았어?
4: 7살짜리가 할머니가 되는 건 사랑이만 할 수 있지. 암흑 보석으로.
0: 뭐? 암흑 보석. 이리 줘, 어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나한테 맡겨. 쯔.
1: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0: 사랑아, 그거 아니야.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 집.
3: 옥스포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용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6: 7화 암흑보석과 가짜 번개맨.
7: 자,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에그마요 샌드위치 짜자잔.
2: 잘 먹겠습니다.
7: 많이 먹어.
2: 딸들이 아니라 큰딸이 좋아하는 거겠죠. 나는 햄 치즈가도 좋거든.
8: 얘는 그럼
2: 오늘부터 에그마요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9: 아, 참 사랑아, 너 방 정리했어? 요즘 아주 지저분해. 여기 봐봐, 주름 봐봐. 먹는 거 보여? 안 보여?
2: 아니,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8: 청소 좀 스스로 해. 저게 사람 방이야? 돼지 우리 집.
2: 흥!
9: 아이고, 우리 힘.

0: 네가 한 거 맞아?
1: 그럼 내가 하지.
2: 돼지가 있대.
1: 아빠 천천히 늙고 나고 열심히 정리했어요.
3: 사랑이 최고다. 아이고 이뻐 우리 딸.
4: 내가 아빠한테 칭찬을 다 받네. 암호보석 최고야.
5: 사랑인 암호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악당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받아내야 해.
1: 안녕하세요.
5: 사랑 친구 안녕. 있잖아.
1: 네?
5: 선생님이 할 얘기가 좀 있는데.
4: 설마 암호보석 얘기?
1: 안녕하세요. 사랑아 안녕.
5: 지구하늘이 안녕.
6: 한문교쌤 오늘 간식 키위예요?
5: 키위? 오 아닌데.
6: 키위를 먹어야 키 위로 컸는데.
5: 오?
1: 얘들아 같이 가.
5: 사랑아.
6: 키위 먹고 싶다. 아침부터 왜 키위 타령이야?
7: 우리가 어제 키루나 언니 영상을 봤는데

0: 키루나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그치? 응.
1: 이따 우리 집에서 키위 먹으면서 키루나 영상 볼래?
2: 좋아.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1: 뭐야? 질투나게?
2: 하나다 키위.
3: 우와, 이거 어디서 났어?
1: 나도 먹어도 돼?
2: 당연하지, 우리가 친구잖아.
1: 고마워.
2: 먹어.
3: 맛있겠다.
2: 니들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피자나 치킨 어때?
0: 없어서 못 먹지.
2: 니는
3: 이거 웬일이야? 우리 생각할 애가 아닌데?
2: 아니긴,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0: 사랑아, 나도 너 너무 좋아.
1: 나도. 사랑해.
4: 사랑해.
5: 사랑해.
3: 사랑해.
1: 뭐야? 친구들 사랑받는 거 정말 쉽잖아?
6: 너 사랑, 또 암흑보석으로 장난해?
7: 며칠만 굶겨서 살을 쫙 빼면 번개맨이랑 똑같아질 것 같거든요. 제가 기가 막힌 작전이 하나 있는데.
6: 굶어? 내가 왜 굶어? 안 돼. 난 마라탕도 먹어야 되고 마라샹궈도 먹어야 되고.
7: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6: 아니.
8: 머리 만지지 마!
9: 니들은 AI도 모르냐?
6: AI요?
9: AI! 인공지능! 요즘은 AI로 얼굴,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은 가짜를 만들 수 있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악당이라고.
1: 또 배 아파.
0: 나도.
4: 뭘 키위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1: 키위 말고 다른 걸 먹은 거 같은데?
10: 여러분, 원장쌤이 방금 그 키루나 영상 봤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3: 가짜요?
10: 저는 밥을 많이 먹었을 뿐입니다.

0: 가짜 AI 영상에 속지 마세요!
1: 요즘은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꼭 진짜인지 확인하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2: 그럴게요. 또 화장실. 나도.
1: 왜? 왜 달라? 아, 냄새.
2: 괜히 치위 만들어줬나.
3: 사랑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2: 네? 무슨 얘기요?
3: 사랑이도 알 것 같은데. 그치?
2: 저 아, 몰라!
3: 어, 사랑아! 너 사랑! 야, 너 진짜! 너... 사랑아, 얘기 좀 하자니까!
2: 빨리! 감옥에서 와라! 더 빨리!
3: 어? 자, 사랑아, 암흑보석 이리 줘, 어서.
2: 왜요?
3: 악당들이 찾으러 올 거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2: 아니요, 암흑보석이 절 지켜줄 거예요.
3: 그게 널 언제나 지켜주지 않아. 얼마 전 보석 때문에 할머니 된 거 벌써 잊은 거야?
4: 나 어떡해!
3: 암흑 보석은 변덕스러워서 함부로 쓰면 안 돼. 나한테 맡겨.
2: 쉬어요!
3: 너!
2: 이건 절대 안 줄 거예요. 얍!
3: 어, 사랑아. 그거 아니야.
2: 얍! 내가 야!
3: 저 사랑이 넌
2: 태우리 부신술!
3: 어? 야! 어? 자! 야! 사랑아 그만해! 아! 어디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야! 암흑보석 어서 줘.
2: 번개낼 것도 아니면서.
3: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2: 어떻게 믿어. 절대 안 믿겨. 암흑보석.
3: 이제 그만해.
2: 번개포 진짜 짜증나. 존스는 뾰족머리도 진짜 싫어.

0: 아예 괜찮나? 너사랑! 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1: 야!
0: 설마... 어? 어? 사랑아! 사랑이 너?
1: 으악! 으악!

머리? 무슨 그만 이게 뭐야? 사랑이 너 정말 봐, 암흑에너지를 변덕스럽다고 했지. 어, 잠깐만. 그럼 내 머리도 계속. 너 진짜. 좋아.

0: 네가 먼저 주기 전까지 내가 억지로 뺏지 않을게. 근데 암흑보석이 왜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
1: 마법이 재밌기도 하고 또 이게 있으면 아빠랑 친구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2: 아이고 이뻐 우리 딸.
1: 나도 사랑해.
3: 사랑해.
1: 사랑해준다고요. 그래서 꼭 필요해요. 아무 보석이 없으면 다 나를 싫어하니까.
0: 아니야 그렇지 않아.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널.
1: 아니요.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요. 하긴 번개맨이 내 맘을 어떻게 알겠어. 모두가 좋아해주는데.
0: 그래 나도 잘 몰라. 가족들끼리 아웅다웅하는 기분. 어릴 적에 아버지가 사라지셨거든. 근데 사랑아,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나중에 느껴지는 사랑도 있다. 나도 아버지 사랑을 이제야 느끼거든. 사랑이도 분명 사랑을 느낄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아, 그나저나 이 마법 언제 풀리니?
2: 아유, 막 가려워 이제.
1: 마법 풀리면 암흑보석 번개맨 드릴게요.
0: 그래, 기다릴게.
4: 내가 작아지니까 진짜 영화관 같네. 번개맨이랑 핑키?
5: 하마터면 노사랑이 이 번개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뻔했지 뭐야.
4: 뭐야?
5: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1: 번개맨 나쁜 거짓말쟁이.
4: 주고봐. 나도 모두가 번개맨을 싫어하게 만들 거니까.
6: 이야 진짜 대박이지. 번개맨 아빠가 봐도 진짜 번개맨이지.
7: 그러니 사랑이가 가짜 영상에 속을 수밖에.
8: 둘 사이가 나빠지면 암흑보석을 되찾는 건 시간 문제지.